0: second hour, we're going to look at a jolly old article. Well, it looks sad, but it's actually kind of humorous in a
1: way. It is. We should say no humans were harmed in this article.
0: Yes, yes, indeed. 자, 그래요. 오늘 살펴보게 될 뉴스 커버리지는 미국의 한 상원의원의 가정에서 쓰이던 진공청소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So in the article, we hear the word Hoover used.
1: Yes.
0: And Hoover is originally a brand name.
1: Yeah.
0: But at least in the UK and I guess in parts of America as well, it's used just to talk about a vacuum cleaner.
1: Exactly. There are certain brands that have become so ubiquitous that we just refer to the object with their name.
0: Exactly. Same with the Walkman, long, long
1: exactly.
0: time ago.
1: Exactly. Or in the States, they talk about Kleenex, not tissues.
0: Yeah, exactly.
1: Or Scotch tape.
0: Or Band-Aid.
1: Exactly.
0: 자,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다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었지만, 고유 명사였지만,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들이거든요. 자, 그 관련된 퀴즈입니다.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orrect set of a trademark name and its meaning as a verb? Number one. FedEx, to send something quickly by courier. Number two, Xerox, to zip up something or someone. Number three, Google, to search online.
0: 자, 오늘 진공청소기에 대한 기사 들어볼 텐데 영어에서는 진공청소기 또는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고 할 때 특히 영국에서요. 그냥 to Hoover. Do you have a Hoover?
1: Yeah.
0: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후버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보통 명사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매칭 페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FedEx, to send something quickly by courier. Number two, Xerox, to zip up something or someone. Or number three, to Google, to search online. 자, 원래는 다 각각 브랜드 이름이지만 이걸 동사로 다 쓰거든요. I need to FedEx this. I need to Xerox this. Can you Google this?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1: Yeah, but only one of these definitions is wrong.
0: 맞아요.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운드 이펙트를 좀 주자면은 원래는 약간 쥐쥐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아닌가?
1: Okay, just Sue, just zip it, okay? Zip it and play the song.
0: 제 복사기는 그런 소리 내는데 아닌가요? 제가 사운드 이펙트를 잘 못 냅니다. 죄송해요. 자, 요런 게 좀 힌트가 많이 도움이 안 됐겠지만
1: 힌트 금방 좀... 또 줬어요. Zip it, Sue.
0: 좋아요. 알겠습니다.
1: 아이고. 아, 눈치가 없습니다.
0: 눈치가 좀 없습니다, 제가. 자,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정답일지. 여러분도 혹시 뭐 생각나는 고유명사인데 보통명사로 쓰는 거, 이런 거 재밌는 것들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언뜻 보기에는 좀 슬픈 기사 같지만, 그렇게 슬프지는 않은 물건에 관한 진공청소기에 관한 기사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튼 존과 듀얼 리파가 불러요. Cold Heart.

0: Elton John and Dua Lipa Cold Heart, The Panal Remix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부터 볼게요.
1: Beth, the beloved vacuum of a 92-year-old Iowa senator, has died.
0: 아이오와주 92세 상원 의원이 애지중지하던 진공청소기 베스가 세상을 떠났다. 자, 그래요. 이 문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Beth has died. 이것만 들으면은 부고 기사 같거든요. 네, 진공청소기가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92세의 아이오와 세나터의 청소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원 의원분은 아직 정정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제 Chuck Grassley인데 공화당 의원이고 현재 미국 상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미국 양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령 의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포스팅으로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오래된 진공청소기 사진을 자주 올렸었기 때문에 당파를 초월해서 미국 정계에서는 베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공청소기에게 이렇게 이름을 줄 정도면은 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 You never named your vacuum cleaner?
0: No.
1: Oh no.
0: Do you have a name for your vacuum cleaner currently?
1: Not currently, but when I get one, I will name them.
0: Okay, 그렇군요.
1: Maybe Bob.
0: 진공청소기에 이름을 붙이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었나요?
1: Lots of people in other countries name their appliances if they love them.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스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더 이상 쓸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인데 우리 주변의 작고 소소한 것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1: Beth, a trusty tan Hoover vacuum cleaner with a burgundy cloth dust bag that for years tended to the floors of the Iowa farmhouse of Senator Chuck Grassley, earning admirers in both parties, has died. She was believed to be 49. The cause was apparently an electrical problem, said Grassley, a Republican who often admiringly posted images of his cleaning companion on social media around Christmas, Thanksgiving, Easter, and family reunions.
0: 척 그래슬리 상원 의원의 아이오와 농가 바닥을 수년 동안 관리하며

0: 당 의원들로부터 공의 찬사를 받아온 버건디색 천 먼지 봉투가 달린 믿음직한 황갈색 후버 진공 청소기 베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아마도 49세로 추정이 됩니다. 기기 소유주인 공화당 소속 그레슬리 의원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전기적인 결함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 명절과 가족 모임 때면은 자신의 이 청소 동반자의 사진을 감탄하는 마음을 담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려왔습니다. Right. So Beth tended to the floors of this senator.
1: Yes, meaning she looked after them. She cleaned them, really. But if we tend to something or someone, we're caring for them, we're looking after them, or we're doing something good for them in some way. As opposed to tend to do something means we're likely to do it. So be careful. You might see tend used in that way, but when we're using it here, it's about caring or looking after something.
0: That's a great distinction. Tend to something and tend to do something are very different. 자, tend to 무엇 하면은 무엇을 돌보다, 신경 써서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th라는 진공 청소기가 tend to the floors of this senator. 이 상원 의원의 바닥을 돌봤습니다. 청소해 줬어요. 자, 그런데요. tend to do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1: Yeah, so Koreans tend to eat rice for breakfast.
0: Yes, that's right. So tend to and then verb is a completely different expression.
1: Yes.
0: Okay, what about a family reunion?
1: Well, a family reunion is when the family gets together. They all meet in one big group somewhere. To be honest, Christmas is a family reunion usually. Thanksgiving is a family reunion. Easter can be a family reunion. But when we use this term family reunion, the only reason for doing it is to meet the family. So, as opposed to a birthday party or Christmas or Easter or Thanksgiving, we use the term separately here, just when the family meets up.
0: Family reunion은 가족 상봉, 가족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그러면은 옛날에 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 만날 때는
1: Yeah.
0: 뭐라 그래요?
1: We're talking about a school reunion.
0: Or a class reunion.
1: Exactly, yes. They're very, very common. It should be said, if you live with your family, you're not going to have a reunion. It's when you're separate and you're not seeing each other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Not just a week or a month, we're talking several months.
0: Because re means again and union means to get together.
1: Yeah.
0: So this word reunion is only used when you don't live with them, when you don't see them for a while,
1: Yes.
0: and then you get together once every, I don't know, year or a few months or something.
1: Yeah, a more general term would be family gathering.
0: 그렇죠. 보통 가족이 모일 때 family gather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reunion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평소에 잘못 보니까 reuni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스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이 상원 의원 그라슬리의 바닥 청소를 해왔는데요. 49세, 아니 진공청소기를 거의 50년 동안 썼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49세의 나이로? 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꽤 오래된 진공청소기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You will see Beth no more, Grassley, 92, and the oldest senator, wrote on social media on Saturday, attaching an image that showed Beth's electrical cord connector scarred by sparks. See, Black, that's from electrical sparks. It's not safe to use anymore. Goodbye, Beth. He declared it a sad day at Grassley household and recalled that Beth had worked dependably for 34 years at his home and for 15 years before that at his mother-in-law's house. He wrote of Beth, "You have been a real workhorse," adding, "I will miss you."
0: 올해 92세로 상원 의원 중 최고령인 그래슬리는 지난 토요일 베스의 전기 코드 커넥터에 불꽃이 튄 후 그을음이 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첨부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베스를 다시 볼수 없을

0: 겁니다. 이 검은 자국은 전기 불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즉, 더 이상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잘 가라, 베스. 자, 그는 이날 그레슬리 집안의 슬픈 날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베스가 자신의 집에서 34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는 장모님 댁에서 15년 동안 믿음직스럽게 일해왔음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 포스팅에서 베스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너는 진정한 일꾼이었어. 네가 그리울 거야. 와우. How affectionate.
1: Yes, and can I say something for those who like to read the article?
0: Yeah.
1: We haven't made a mistake. The New York Times hasn't made a mistake when it comes to the spelling here. If you at the start of this paragraph, you will with three L's and have spelt HV, not HAVE. They're actually taking the senator's social media posts
0: 맞아.
1: as he wrote them. So there are spelling mistakes or inconsistencies there. That's not the journalist making a mistake. That's actually how the senator has written them.
0: 맞아요. 여기 기사를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나중에 보실 분들은 왜 will, W-I-L-L-L 이렇게 썼지? 그리고 you를 왜 대문자 you를 이렇게 썼지? have는 또왜 HV야? 다 오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따옴표 안에 들어있죠. quotation marks. 실제로 그래슬리 상원 의원이 그대로 쓴 것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올릴 때는 우리가 좀 줄여서 쓰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1: And we all make mistakes when we post on social media. My spelling is
0: Exactly.
1: appalling.
0: 맞아요. So always keep this in mind when you see quotation marks,
1: Yes.
0: because anything that's a direct quote can be misspelt,
1: Yes,
0: you
1: or
0: know?
1: maybe grammatically incorrect.
0: Yeah, that's all right. That's just the way people write things or say things.
1: Yes.
0: So just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being a workhorse.
1: Oh my goodness. If you are a workhorse, you are working really hard. I mean, think of a horse that works. Here in Korea, rather than horses, oxes were often used.
0: Yeah.
1: So I guess work ox would be the Korean alternative. But an animal who's working on a farm non-stop, 9 to 6, day after day after day, always doing the work, never complaining. So we use it when we're complimenting someone or something who's working really hard, keeps going, never stops. In this case, well, the Hoover was a real workhorse.
0: 맞아요. 너는 정말 나의 듬직하고 충직한 일을 열심히 하는 소였다.
1: 네.
0: 이런 느낌인 건데요. 영어식으로는 말이라고 해서 workhorse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일 정말 열심히 했다. 고맙다, 베스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1: Year after year, around the holidays and during other occasions when cleaning was in order, Grassley would fire up Beth. The vacuum, he said, allowed him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festivities as others in the family prepared food. At roughly 49, Beth had been at work since before Grassley, a corn and soybean farmer, reached the Senate in 1981. The vacuum was also older than several US senators. 2 days before Thanksgiving in 2018, Grassley wrote on social media, Mrs. G and daughter Wendy have started big job of preparing meal for 30 at farm Thanksgiving. So my housework contribution begins. This is my machine, Beth. He made a habit of such posts.
0: 네, 마찬가지지만 텍스트를 보고 계신 분들 코테이션 마크 안에 오타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임말도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상원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매년 명절 무렵이나 청소가 필요한 다른 행사 때면은 그래슬리는 베스를 가동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음식을 마련하는 동안 자신은 이 진공청소기를 통해 집안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될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약 49세 정도가 된 베스는 옥수수와 콩 농사를 짓던 농부였던 그래슬리가 1981년에 상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미 가동되어 온 기기입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지금 몇몇 미국 상원 의원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절 이틀 전에는 그래슬리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G 부인과 딸 웬디가 우리 농장에서 추수감사절 식사 30명분을

0: That was Happy Heart by Andy Williams. All right. Well, we're going to get to the next part. Reading this article is in order.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요. 미국 최고령 상원 의원이 평소 애지중지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자주 소개해 미국 정가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던 베스라는 진공청소기가 드디어 명을 다했고 상원 의원이 이 부고 뭐 그런 포스트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사연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공청소기가 명을 다했다는
1: 네.
0: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평소에도 베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뭐 철자도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줄여서 쓰는 단어도 있고 이런 거는 소셜 미디어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가정용 전자기기 하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쓴 알뜰함도 참 놀랍지만 이 단순한 가정용 전자기기 하나로 당색을 초월해 서로 작은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이 분위기도 조금 특별하고 살짝 부럽기도 한데요. 이어지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Beth had, by any measure, an extraordinarily long life for an upright vacuum cleaner. A typical vacuum might last for 8 years, according to Consumer Reports, though lifespans vary by brand. Hoover says that its upright vacuums last 8 years on average, and that its cordless vacuums are good for about 5 years on average. Tectonic Industries, which owns Hoover,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on Beth's demise.
0: 베스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직립형 진공청소기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일반적인 진공청소기의 수명은 8년 정도인데 브랜드에 따라 수명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베스의 제조사인 후버는 자사의 직립형 진공청소기가 평균 8년, 무선 진공청소기는 평균 5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후버의 모 회사인 테크트로닉 인더스트리즈는 베스의 사망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Alright, so Beth had a long life by any measure.
1: Yeah, and when we use by any measure, we're emphasizing that whatever we're saying is true, 100%. It doesn't matter how you measure it, and it doesn't matter who is measuring it, it's always going to be correct.
0: 어떤 기준으로 봐도 by any measure 진공청소기로서 가정용 기기로서 뭐 어떻게 봐도 50년 가까이 있었어요.
1: 예.
0: 와, 대단히 오래 쓴 거죠.
1: Yeah, the extraordinarily long life.
0: That's right. So by any measure, Beth had an extraordinary

0: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했는지 그 여정, 그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지는 방송의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베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공 청소기로서 그 기능을 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썼는데 It's had a really long run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It's had a really good ru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s had a heck of a run. 이거는 very casual. It just means it's had a long, amazing run. 자, 이렇게 해서 기사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다섯 개를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다시 짚어볼게요. Tend to 명사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돌보다, 신경 써주다.
1: Yeah, to look after or care for something. I heard tending to your garden can help reduce stress levels.
0: 정원을 돌보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이 스트레스 레벨을 줄여준다고 들었어. I heard tending to your garden can help reduce stress levels. 자, 다음 단어는요. 열심히 일하는 소 같은 느낌인데 이제 말이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workhorse.
1: Yes, someone or something that works very hard. The lint roller is the real workhorse in any cat butler's home.
0: 고양이 집사의 집이라면 린트 클리너 있죠. 린트 롤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일꾼입니다. 왜냐면 이제 털갈이를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네.
1: Yes.
0: 자, 그다음에는 something is in order. 무언가가 필요하다, 뭐 적절하다 이런 뜻인데요.
1: Yes, something is wanted, needed, desired. Sue. We've been working non-stop for 3 hours. I think a tea break is in order with extra biscuits.
0: 우리 지금 쉬지도 않고 3시간째 일하고 있어. 지금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쉬어야 될 것만 같아. 비스킷도 함께 먹고. 그래서 I think a tea break is in order. 자, 다음 표현은 fire something up. 뭔가를 작동시키다.
1: Yeah, machines or computers technology starting it. Time to fire up the computer and get some work done.
0: 우리 컴퓨터 켜서 열심히 일좀 하자. Time to fire up the computer. 자, 마지막 표현은요. Something is good for 얼마 얼마 기간.
1: Yeah, it's going to last this amount of time, or it's going to be suitable for this amount of time. I think these spices should be good for another year. After that, they may start to lose their flavor.
0: 내 생각에 지금 이 향신료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더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맛이 살짝 변할 수도 있어. I think these spices should be good for another y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and Paul's examples. Now on to the quiz. So there are these brand names that are now used like common nouns or verbs. Which one was wrong?
1: The answer is number two, Xerox. To zip up something or someone? No way!
0: What is to Xerox?
1: Well, it means to photocopy, to use a photocopier.
0: 맞아요. 젤록스가 원래는 우린 제록스라고 하는데요. 복사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동사로서 그냥 나 이거 뭐 복사해야 돼. 그럴 때 I need to photocopy it 라고 하는 대신에 서양에서는 I need to Xerox this. Can you Xerox this for me?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Xerox가 복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 사운드 이펙트가 효과가 없었나요? It sounds like a lightsaber in the Star Wars.
1: just say who's won the prizes, Sue.
0: Okay, I'm sorry. 장현아님 그리고 6338님 축하드립니다. 시카크림과 앰플 선물은 장현아님께, 곡물 라떼 파우더는 633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338님이 거제 통영 비가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피해 복구 빨리 되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Yeah, we hope so too.
0: Yeah. All right. Well, moving on. Let's have a look at some messages about today's article. 김대희님이요. 베스만큼이나 92세 그라슬리 의원도 건강하신 게 대단하네요 하셨습니다.
1: He is the oldest senator at the moment. I mean, he's been going since the early 80s. It's quite incredible.
0: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고 그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는 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글을 쓴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0: He's kept up with the times.
1: 네. 왜냐면 일부러 단어를 줄여가지고 쓰는 것들도 요즘에 한 20대, 30대, 뭐 40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요거를 뭐랄까요? 좀 재미있게 그대로 하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자, 이은미님, 저도 집 가전제품에 이름 다 붙여요. 우리
0: You
1: 집
0: see?
1: 청소기 이름은 일레기입니다.
0: Okay, people do
1: 아,
0: do that.
1: 그렇군요.
0: Yeah.
1: 저도 해야겠네요.
0: 그럼.
1: 이름 없는데, 이제부터 이름을 좀. 근데 이름을 붙이면 정이 든단 말이에요.
0: Yeah.
1: 나중에 어떻게 버려요?
0: You
1: 아,
0: can't.
1: 못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못 버리는 거구나. 자, 4122님. 후버 청소기를 잃은 심정이 이해 가요. 제게도 10년 가까이 아껴 신으며 버리지 못한 운동화 두 켤레가 있었는데, 아, 있습니다. 너무 편한 신발이 닳는 것은 마치 후버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아요. 이걸 또 어디서 찾을까요? 하셨습니다.
0: 아, when your shoes,
1: Sentimental value.
0: yeah, when your soles are wearing through and there are holes starting to appear, it's awful.
1: It is, yeah. I understand the sentimental value of things. You know,
0: You just
1: sometimes.
0: don't want to name them.
1: Yeah, but no. Sometimes, you know, you want to get another one of these, but they're sold out. They
0: Sure.
1: don't make them anymore. And it's just so sad, isn't it?
0: It can be. We have such strong emotional attachments to the
1: Yeah.
0: silliest things sometimes.
1: Yes. 자, 차예원님, 인바디도 고유 명사지만 체성분을 분석할 때 쓴다고. 그렇죠. 우리 뭐 인바디 하다 이렇게 하나요? 인바디 뭐 체크한다. 눈바디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눈으로 체크한다고 해서. 자, 2278님, 저는 데일밴드가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다치면은 데일밴드 어딨어? 똑같아요.
0: Yeah.
1: 미국에서도 밴드에이드라는 브랜드를 그냥 모든 반창고에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 band-aid? 그러면은 전혀 다른 반창고를 이제
0: Yeah, but in the
1: 주더라고요.
0: UK we don't use that. We say plaster.
1: Plaster, 맞아요. 그러네요. 영국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자, 옹이 뉴키님은 유튜브로 jacuzzi, hot tub의 의미로 쓴다고. jacuzzi, 자쿠지가 원래 브랜드예요? 전혀 몰랐는데. 저는 이거 보통 명사인 줄 알았어요. 오, 물에서 기포가 생기게 만드는 욕조잖아요. 이탈리아 형제가 만든 브랜드였군요,
0: Yeah,
1: 원래.
0: there's lots of words like this that have slipped into the English language.
1: Yes, exactly.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Linda Ronstadt with Desperado.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그런 동물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보호자를 숱하게 만나왔죠. 그런데 그런 그가 암에 걸렸습니다. 평생 암을 다뤄온 수의사에게도 암 진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에게 암 환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치료해온 동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병을 진단받는 순간 아직 오지 않은 고통과 죽음까지 미리 끌어와서 괴로워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개는 몸 안에 종양이 있어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신나게 놀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보고 싶으면 반갑게 달려갑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라고 동물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르네 할사라프는 수의사입니다. 오랫동안 암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해 왔는데요. 죽음에 가까워진 동물과

8월 18일 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생쌍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알폰스 컨타르스키와 알로이스 컨타르스키의 피아노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종양내과 수의사인 르네 알라사프는 암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자신이 치료해온 동물들을 통해 여러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아픈 동물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라는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고 과거에 연연하는 우리들에게 동물들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많죠. 평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 기회에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암으로 돌아가셨던 막내 작은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인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만에 정시 출석합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오늘의 행복을 만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죠. 김민혜님, 미래를 사는 인간보다 동물이 지닌 현재의 해맑음이 낫군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또 하나 배웁니다. 최윤정님, 뭉클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 메시지 여러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물의 묵시록은 자연 다큐멘터리의 고전인데요. 자연과 야생 동물을 관찰하면서 인간 중심의 시선보다는 동물의 삶과 생존,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려 했던 작품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음악은 반젤리스가 만들었는데요. 반젤리스는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작곡가이면서도 전자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었던 작곡가입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세계를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감상해볼까요? 반젤리스의 다큐멘터리 동물의 묵시록 중 바다의 소녀 듣겠습니다.

반젤리스의 다큐멘터리 동물의 묵시록의 사운드트랙에서 라프티 퓨드라메흐 바다의 소녀 감상하셨습니다. 김혜영님 오프닝 이야기 들으니 왠지 어제 엄마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제 자신이 대견하네요. 있을 때 잘하자. 다들 이번 주도 파이팅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김혜영님. 어머니에게 먼저 손을 잘 내밀어 주셨군요. 어머니도 참 좋아하실 겁니다. 박용래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용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 건강할 때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피아노 모음곡 4개 중 6월에 해당하는 곡인데요. 러시아어로는 바르카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차이콥스키, 벤노레, 2번 오펜바흐, 벤노레.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베토벤과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 훈멜의 곡인데요. 고전주의의 균형감과 초기 낭만주의의 화려한 기교가 함께 나타나는 곡입니다. 훈멜의 만돌린 협주곡 G장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시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훈멜의 만돌린 협주곡 G장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아비아비탈이 만돌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차르디노 아르모니콘주로 들었습니다. 이석희님, 만돌린 특유의 맑고 통통 튀는 소리를 듣다 보니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을 걷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는 느낌도 들어요. 와,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이런 문장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아, 생각나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희님의 풍부한 표현에 저도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크 음악 가운데서도 아주 애잔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유명한 곡입니다. 원래 오보에를 위해 쓰인 곡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2악장 아다지오, 하우저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아님의 사연이네요. 곡 제목도 잘 모르고 아는 건 없지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 예술의 전당 콘서트 다녀왔어요. 너무 멋지고 감동적인 스페인 음악 들으면서 더운 여름을 확 날려버린 듯한 감동을 듬뿍 받고 왔습니다. 여운이 남아있는 그 곡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들을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엔 좋아하는 곡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음원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극장 로비에서 입장을 기다리며 보내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큰 설렘을 주기 마련인데요. 아, 김선아님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공연 다녀오시고 리뷰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연장 다니시고 또 방송도 들으시고 찾아보시면서 클래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김선아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디장조 작품으로 21중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슐러머 민스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시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랄로이 스페인 교향곡 D장조 작품으로 21종 희락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슐러머 민스의 바이올린 주비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원래 베네치아 곤돌라 뱃사공들이 부르던 노래를 러시아의 여름밤과 그리움으로 표현해낸 곡인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차이콥스키 뱃노래, 2번 오펜바흐 뱃노래.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교향곡 놀람 가운데 2악장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청중이 이제 편안하게 음악에 빠져들었다 싶은 순간 오케스트라 전체가 쾅 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하이든이 졸고 있는 청중을 깨우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미있는 추측이죠.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중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어바웃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G장조 놀람 중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르테어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이순옥님 1번 차이콥스키의 뱃노래, 강민기님 퀴즈 정답 1번 차이콥스키의 뱃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 차이콥스키의 뱃노래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뱃노래, 니콜라이 로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종 6월 뱃노래 니콜라이 로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오페라가 곧 막을 올립니다. 보통 오페라 하면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극적인 사건이 펼쳐져

되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 오페라는 연극적 요소가 강한 2인극 형식의 작품입니다. 바로 기억의 향기라는 오페라인데요. 이 오페라 시작은 기억의 향기라는 가곡이었습니다. 유튜브 커버 수 100만 회를 기록했던 곡인데 이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만 탄생한 오페라입니다. 2017년 처음 선보인 뒤 이번에 재탄생에 가까운 새로운 버전을 무대에 올리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양준모, 그리고 신의 바리톤 최은석, 소프라노 김예은이 이 새로운 오페라를 끌고 나갑니다. 창작 오페라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작품으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죠. 1부 쿠쿠입니다. 2017년 무대에 올렸던 버전입니다. 구모균 작사, 작곡의 기억의 향기. 바리톤 강영규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4007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 니콜라스 클레어버리가 지휘하는 브리튼 심포니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4007님,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가을이 멀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엘가의 아침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 출근하면서 항상 이 차 안에 오늘 온도는 어떻게 될지 유심히 보는데요. 점차 아침 온도 기온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와,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구나. 저도 생각했습니다. 엘가의 아침의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배은영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휴가를 맞아 부모님 댁에 있는데 거제도입니다. 새벽부터 정전에 단수까지 늙은 저녁에 복구가 되었는데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네요. 핸드폰 충전하고 이제서야 반디를 켜보네요. 1부는 늦었지만 2부부터 정주행합니다. 네, 언론에서 또 계속 봤습니다. 거제에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비 피해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거제 시민분들, 부디 빨리 일상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0: 대성황리에 마쳤다고 소문이 자자던데요.
1: 아,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또 바그너 음악을, 특히 오페라라는 장르를 즐기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소개해 주시죠.
1: 네, 광대 리골레토는 도덕적 그리고 정서적 이중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궁정에서는 몬테로네의 딸이 희생되는 것을 조롱하면서 집에서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두 얼굴을 갖고 사는 이 리골레토에게 몬테로네 백작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바로 그 저주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리골레토는 궁정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방조했던 폭력의 구조를 이제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줄거리를 좀 요약해 주실까요?
1: 네, 이 이탈리아의 만토바 공국에서 만토바 공작을 모시는 광대 리골레토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 질다가 있습니다. 이 리골레토는 세상이 하도 험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격리해서 딸을 집안에

0: 에서만 숨겨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토바 공작이 샅샅이 뒤진 건 아니겠지만 아주 우연히 질다를 발견하고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순진한 질다는 만토바 공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작의 신분을 학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이 리골레또는 궁정의 귀족들에게 끊임없이 원한을 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작 옆에 붙어서 남의 험담을 주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몬테론의 백작은 딸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 베르디는 처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저주라고 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저주라는 것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1: 네, 1막에서 질다가 납치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0: 네, 공작은 질다가 사라진 것을 알고 슬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궁정의 신하들이 나타나서 리골레또의 연인을 잡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연인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궁정에 나타난 이 리골레또는 신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다가 궁정에 잡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신하들은 리골레또가 찾는 사람이 애인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골레또는 질다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문을 막아서고요. 그 순간 리골레또는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하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위협을 하지만 그 문이 끝내 열리지 않자 리골레또의 태도가 바뀝니다.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1: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리골레또의 아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톤 아리아 중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고뇌의 아리아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요. 정말 이 캐릭터가 되어서 노래한다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신들아, 저주받을 족속들아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분노하고 어떻게 싸워보려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는 정말 간절한 애원, 기도처럼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리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리골레또가 보여왔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공작 옆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놀리면서 자신이 총애를 받아온 그 가면이 이제 벗겨지고 여기에서는 딸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광대에서 힘없는 아버지로 한순간에 위치가 변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고, 저는 드는 생각이 이 곡에서 오케스트라가, 특히 그 바이올린의 움직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제가 피렌체 마추오 극장에서 파비오 루이지라는 지휘자가 지휘할 때 느꼈던 것인데, 그냥 롤러코스터라는 끝나지 않는 그 소용돌이를 타버린 이 아버지를 작곡가가 표현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의 선율이 끊기지 않고 리골레또를 미로 속에 가둬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어떻게 보면 간주가 끝나고 노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가 있는데 거기 페르마타가 있어요.
0: 멈춰 있죠.
1: 예,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베르디의 뭐랄까 작곡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이 강력한 음악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0: 그렇죠. 거기는 그 리골레토라는 사람의 숨소리만 겨우 들릴 것 같아요.
1: 너무나 큰 리골레토의 분노를 아무 음악 없이 표현했다는 점도 저는 참 인상적이고 잊지 못합니다.
0: 맞습니다.
1: 자, 지난 시간에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등 전설의 성악가들이 공연한 1952년 멕시코시티 실황 앨범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앨범을 가져오셨습니까?
0: 네. 지난 시간 음반이 실황 앨범이기도 하고 워낙 오래돼서 그 가수들과 지휘자의 에너지는 느낄 수 있었으나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또 다른 음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1998년 도이치그라모폰의

0: 발매된 제임스 르바인이 지휘한 앨범이고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만토바 공작, 블라드미르 체르노프가 리골레토, 그리고 셰리스 주도아가 질다를 노래한 버전입니다.
1: 아, 이 만토바 백작의 로차나 파바로티가 우리가 전에 들려드렸던 앨범의 주세페 디 스테파노를 보고 노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앨범에서 분노하는 리골레토 아리아 들어보시죠. 코르티자니 비라짜 단나타, 천벌을 받을 가신드라. 바르톤 블라드미르 체르코프, 제임스 레바인이 주시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리굴레 뛰어리어, 코르티지아니 필 라짜 단나타, 천벌을 받을 가신드라.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이 리골레토라는 이 캐릭터가 이 절망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막 울부짖어서 슬픈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의 절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0: 아, 그러셨군요. 아, 저는 참이 아리아를 바리톤으로서 정말 대단한 아리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고소영 교수님
1: 네.
0: 버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1: 저도 아주 과거에 그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라이브부터
0: 네.
1: 예,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정말.
0: 마지막에 B플랫으로 올리시는 거죠?
1: 그리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경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 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의 리골레토 아리아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재희님, 이 절절한 아버지 아리아. 밉다가도 이 아리아를 들으면 리골레토가 불쌍해집니다. 남자 아리아 중에서는 이 아리아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리골레토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오페라 중 하나거든요. 아, 또이 아리아의 또 매력을 신재희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밉다가도 불쌍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그런 짓왜 했어? 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0: 자, 김혜영님, 와, 태양님 반가워요. 두분 케미가 정말 좋아서 OR 모신 저도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다음에 오페라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이 정태양이 오페라 인사이드를 애청하시면 오페라 보러 가셔서 절대 졸지 않고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베르디 리골레토 만나고 있습니다. 리골레토, 드디어 딸 질다를 찾게 되죠.
1: 네,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면서 농락당한 질다가 뛰쳐나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고요. 자신은 나쁜 짓을 해서 딸을 키웠어도 딸만은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0: 이 아버지 리골레토의 마음도 너무나도 무너졌겠지만 딸 질다의 마음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공작에게 배신당한 슬픔도 있을 거고, 또 사랑에 대한 미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치심. 그 굉장히 많은 연출에서 이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도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다는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갈 때마다 한 청년을 만났고,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가장 슬퍼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청년이 만토바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요. 그녀는 공작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자신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상처를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다는 정말 집에만 있어서 이런 일을 아예 겪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아버지의 과잉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다의 고백이 끝나고 나면 리골레토가 딸을 위로하면서 이중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을 지나면서 리골레토는 결심하게 되는데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만토바 공작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0: 리골레토 오페라 전체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1: 네, 이 단순히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인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사실 질다라는 인물을 노래할 때 그냥 정말 소녀 같은 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의 목소리까지 들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변화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리골레토는 그저 내가 저주받은 광대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페레드 리골레토, 이막중 질다와 리골레토의 이중창입니다. 투달레 페스테 알 땜피오, 교회에 갈 때마다. 소프라노 셰리 슈트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질다와 리골레또의 이중창, 도달레 페스테 알 댐피오, 교회에 갈 때마다, 소프라노 셰를 슈투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동일님, 그녀의 목소리에서 수소나 향기가, 순정으로만 가득한 목소리가, 점점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질다는 사랑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네요. 산전수전, 공중전은 몽땅 겪은 아파. 리골레또의 말을 뼈에 새겨 들었어야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
1: 왜안
0: 유영준님,
1: 들었을까요?
0: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 오페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리골레또는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인물인데요. 리골레또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베르디는 보호와 책임 문제에 천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베르디의 생애를 굉장히 추종했어서요. 그와 관련된 많은 장소들을 가보고 막 자료도 찾고 했었었는데, 베르디의 오페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보호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그게 그냥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잃기도 했었고요. 이게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 문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베르디는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정말 유럽 전체를 흔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작곡가, 그러니까 최고의 셀러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산타아가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부세토 옆에
0: 네.
1: 조그만한 동네거든요. 거기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업 경영과 지역 사회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수익을 창출시켜 주었고요.
0: 일자리 창출이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치에도 참여해서 1861년 이탈리아 왕국 최초의 한마디로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셨어요.
0: 네.
1: 그리고 이후에는 상원 의원으로도 임명이 되고 정치 활동 자체는 이제 지속적인 열정을 보인 어떤 전문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특히 이 산타아가타라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베르디의 그 공로가 진짜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베르디를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축적한 부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복지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고 특히 밀라노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는데 까사 베르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르디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자신이 축적한 이 재산을 돌아보니까 나의 동료 예술가들은 이 재테크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을 직접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고 동양인 이제 학생들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베르디의 예술가의 집인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그곳에 가면 베르디의 무덤도 있고 그 방마다 막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은퇴한 예술가들이 노래 연습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레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르디가 이걸 어떻게 펀딩했냐면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지휘자 토스카니니 그리고 피아니스트 호로비츠까지 참여하게 만들어서 정말 거대한 실버타운을 조성했죠.
0: 아, 대단합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환과 베르디 리골레또 그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0: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귀에서 질다는 공작에 의해 버림받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작을 사랑하는데요. 리골레토는 딸에게 공작의 실체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죠?
1: 네, 살인 청부업자 스파라 푸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는 여관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인해서 물건을 빼앗고 또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마달레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유혹해오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리골레토는 그런 스파라 푸칠레에게 이를 의뢰를 한 거죠. 공작이 얼마나 쉽게 다른 여자들을 유혹한 사람인지 질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공작을 없애버리기로 한 겁니다.
0: 아,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공작의 아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아직 가장 유명한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작이 스파라 푸칠레 여관으로 들어와서 마달레나를 유혹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질다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인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거든요. 여자는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작이 결국에 하는 말은 여자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 쉽게 바뀌고 또 여자를 믿고 마음을 맡기는 남자는 불행한 거야 하면서 정말 이 여성과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전형적인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작의 자기소개 노래라고 할수 있는 거죠.
0: 자,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노 파브로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르디의 리골레토 3막 중 만토바 공작이 아리아, 라던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나 파브로티, 제임스 르베니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리골레토를 모르시는 분은 계셔도 이 아리아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1: 그렇죠. 전자제품 사러 가야 하는 그런 아리아로 한때 유명했었죠.
0: 하지만 이 아리아가 테너에게는 쉬운 아리아는 또 아닙니다.
1: 아, 안 쉬워요. 이게 불과 한 2분 정도의 러닝타임인데,
0: 네.
1: 정말 어려운 아리아입니다.
0: 테너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1: 그렇죠.
0: 자, 원작자 빅토르 유고가 자신의 희곡이

0: 오페라 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1: 사실 허락도 없이 오페라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처럼 저작권 의식이 확고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오페라가 큰 성공을 거두고 프랑스로 역수입돼서 공연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빅토르 위고가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서 초연을 하게 되고 베르디가 빅토르 위고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0: 빅토르 이고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1: 이게 작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는 정말 자기 가슴을 도려내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관람을 했는데 이 오페라를 보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막의 사중창을 보면서 가장 놀랐다고 해요. 이게 희곡으로 쓰여져 있고 연극으로 만약에 이 작품이 올려졌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네 명의 인물이 동시에 이제 대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소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이중창도 있고 삼중창도 있고 막 육중창, 칠중창까지 있잖아요. 이 선율을 각자 다르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이것이 음악의 힘이자 오페라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0: 저는 이제 예전 기억이 나는데, 이태리에서
1: 네.
0: 제가 이제 맨 처음 가서 이 노래 불렀을 때
1: 네.
0: 아주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름답게 그래도 사중창이니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1: 네.
0: 그때 당시 이탈리아 선생님이 이건 누가 불러도 시끄러운 노래다.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르지 말아라. 음악대로 표현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시끄러운 노래니까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 불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0: 네.
1: 안에서 조금 완급조절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성악적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게
0: 네.
1: 대사고 각자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베르디는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귀약적인 마음으로 마치 이제 악기 실내악을 조절하듯이 현악 사중주 조절하듯이 조금의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성악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0: 예, 또이 조금 깊이 여러분 속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 뭐가 있죠?
1: 네, 공작이 맏달레나를 유혹하는 장면을 질다는 아버지와 함께 숨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네네.
1: 안에서는 공작과 맏달레나가 막 유혹하고 유혹당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
0: 예.
1: 그다음에 그러니까 벽을 두고 또는 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질다와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니 이 질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리골레토는 또 그것을 보여줍니다. 굳이.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데, 이 베르디가 의도하는 것이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베르디가 여기서 아주 잔인한 역설을 하나 만듭니다. 리골레토는 자신의 딸 질다가 공작을 미워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다는 여전히 공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네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갈라진 사중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대사는 공작은 마달레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달레나는 아, 이 남자 진짜 바람둥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다는 아,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하고 리골레토는 이제 저 남자의 본 모습을 알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네 사람이 같은 장면, 관객에게는 같은 이 박스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죠.
0: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빅토르 위고가 이 연극적인 장면에서도 반했고, 이 사중창 안에서의 또 노래, 아리아 선율에서도 반한 거죠. 예, 사중창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Un di seven lamentomi, bella figlia dell'amore.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사랑스러운 아가씨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메조소프라노 데니스 그레이브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운디스 벤 라멘토미 벨라 필리아 달라모레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사랑스러운 아가씨여. 테너 로체나 파바로티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메조 소프라노 데니스 그레이브스 제임스 레바인이 지시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혜영님 안돼! 바람둥이 전전전 남친 떠올라서 단전에서부터 잊고 있던 분노가 올라오네요. 진일다 불쌍해요.
1: 순간 네. 멈춰버렸어요.
0: 네, 아, 네. 전전전 남친분이 떠오르셨군요.
1: 아,
0: 네.
1: 네.
0: 그만큼 이제 그, 파바로티가 편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너무 잘하셨어요.
0: 예,
1: 파바로티가.
0: 떠오를 만큼, 예,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6184님, 20년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조수미 씨 주연의 리골레토가 오페라를 처음 본 경험이었는데, 조수미 씨 성량의 팬이 되었고, 앵콜에 답해주시는 출연자분들의 열정에 정말 오페라의 매력, 문화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와, 20년 전 조수미 선생님의 질다.
1: 아. 이 질다로 또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 그렇죠. 이 밤의 여왕의 역할과
1: 그렇죠.
0: 이 질다, 이 역할이 아주 조수미 선생님한테 중요한 타이틀 롤이었습니다. 6184님 그 현장에 계셨군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리골레토는 살인 청부업자 스파라프칠레에게 돈을 주고 공작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리골레토는 공작의 시체라고 생각되는 자루를 넘겨받게 되죠?
1: 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질다는 공작을 살리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여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스파라푸칠레는 질다를 공작으로 착각해서 죽이게 되고요.
0: 아...
1: 리골레토는 이제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체가 있는 자루를 강물에 버리려는 순간 멀리서 공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들었던 그 노래 라돈나의 모빌레 이 노래가 들리는데요.
0: 네.
1: 리골레토는 순간 얼어붙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루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딸 질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들으셨던 공작의 라돈나의 모빌레는 바람둥이의 가벼운 성격을 드러내는 노래였다면 마지막 게 들려오는 이 노래는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죠. 그래서 이 아리아가 오페라 역사에서 손꼽히는 극적인 아이러니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0: 아, 리골레토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죽어가는 질다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내뱉죠.
1: 네,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다는 아버지가 공작을 죽이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공작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리골레토는 딸을 잃고 나서 자신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결국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0: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끝으로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1: 네, 이 리골레토의 보호 실패는 사랑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다가 죽은 것, 이것은 리골레토에게 단순히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부권적인 보호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리골레토는 우리 부성애의 찬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성애의 실패와 한계를 다룬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0: 태양선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아버지들께서 많이 오페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많은 부모님들도 보시고
0: 네.
1: 또 자녀들도 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우리 자녀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페라 코치 정태환과 함께 2주간 걸쳐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소개해드렸습니다. 피날레 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Voices of Solace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9월 16일 수요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역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인데요. 로돌프 부흡인더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프로젝트 9월 20일 일요일 공연입니다. 윤은솔 바이올린 리사이틀 공명. 9월 19일 토요일 예술의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공연이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3막종 피날레 보 인간나토 내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나쁘지 않은 일상, 괜찮은 하루, 때때로는 아주아주 괜찮은 날들이 있는 삶. 색을 물들이며 빈티지가 되어가는 나, 전력을 다해 쓰는 소설, 그 모든 것 덕분에 저는 낭만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노하우와 주문이 있겠죠. 혼자 걷는 방법, 그게 있는 한 우리는 끝내 무엇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통증은 통증일 뿐이니까요.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 강화길 작가의 책 낭만적으로 산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유영주님이 반짝 고은님을 너무 오랜만에 뵙는 이 기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북카페는 365일 늘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성방송과 겉절이 생방송이 섞여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숙성방송 잘 즐기셨죠? 아, 오늘은 또, 저도 좀 오랜만에 북카페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건 아니었고, 북카페는 365일 연중무휴 카페예요. 그러나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생방으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여름의 한복판인데 우리 북카페는 또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엽서 이벤트. 어제까지 우체국 영업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잠깐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새로 도착한 엽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끝나고 도착한 엽서까지 봤을 때도 엽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착 여부를 다 찍어서 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카페인님들이 또이 엽서 도착 여부를 또 이렇게 목을 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주소 부분 그 손글씨만 살짝 알아보시라고 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목요일에 그 엽서를 도착한 것까지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착분은 아직 이제 우체국도 휴무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이제 찾아오는 그 엽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우수작품 그 엽서 심사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물론 엽서 보내시고 싶으시면 늘 보내실 수 있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모전

마감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문장 카펫, 문학 동네에서 펴낸 강화길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낭만적으로 산다에서 한 부분 깔아드렸어요. 이 강화길 작가의 소설도 워낙 고정 팬층이 많으시죠. 대불 호텔의 유령부터 시작해서 워낙 치밀한 이야기를 구상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강화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소설 안에서 찾기는 또 쉽지가 않죠. 소설은 또 어쨌거나 가공된 허구의 작품인 거고요. 그걸 쓰는 또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소설가의 에세이를 보는 맛이 바로 그런 데서 옵니다. 소설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 같아도 분명히 가공된 세계인데 에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작가가 자신의 집으로 방으로 일상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기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이 강화길 작가가 울고 웃고 안도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일상들이 어땠는지 이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낭만적으로 산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5 쓰시는 카페이님. 강화길 작가님의 다른 사람, 잘 읽었습니다. 세상살이 복잡함이라니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다른 사람, 괜찮은 사람,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이 산문집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엽서 얘기하기 전에 잠시 지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카페 출석 이벤트가 있었죠? 출석 이벤트 그 상품들 다 포장해서 발송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그날 바로 발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소를 올려주시지 않은 분들이 그 많은 인원 중에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 요만큼 딱한 번만 불러드리려고요. 바로 남겨주시면 요것까지 함께 발송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또 기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근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주소 아직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김성엽님, 김세진님, 남승민님, 함희경님, 8368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140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6분 개근은 하셨는데 상품은 괜찮나요? 주소가 있어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게 지금 사정상 어렵다면 꼭 문자로라도 이름과 주소, 이렇게 어떤 연유로 여기다 남긴다 하셔서 샵 1045로라도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차상 받으신 분 중에 다섯 분도 주소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도은님, 서영신님, 엄항용님, 오수미님, 그리고 3174 쓰시는 카페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네. 조금만, 요거 이번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성님 뒤에 엽서가 많이 붙어 있네요. 제 엽서 잘 도착했어야 하는데 하셨는데, 지금 아마 EBS 그 1층 우편실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엽서들이, 도착할 엽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엽서 붙어 있기도 하고요. 윤보미님, 반짝반짝 반가워요. 윤고은 작가님, 너무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만나요. 그리고 최현아님, 올해 생방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네요.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내일부터는 출근이에요. 생방 아니라도 열심히 들을게요. 10시쯤 북카페 광고에 나오는 노래와 가수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생방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들을게요.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현아님. 계속 우리 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시쯤에 나오는 북카페 SB, 너무 많아서 어떤 멘트인지를 알려주셔야 이제 거기에 어떤 노래가 쓰였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어떤 멘트인지 한번 거기까지 좀, 메모를 해주시면 찾아드릴게요. 9749 쓰신 카페이님, 껴! 책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수원 참새 김주희님이셨습니다. 수원 참새 별명이 생겼습니다. 수원 참새 김주희님, 네, 책 받으셨군요. 아무튼 출석 이벤트 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린 모두 11분이죠? 11분 주소 기다릴게요. 이번 주까지만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김가영님이 북카페 홈페이지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사연을 올린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방금 부랴부랴 엽서를 띄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저녁에 재방송 듣다가 저희 아이가 고은님의 키링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듣더니 제가 여기서 태그락태그락 했었죠. 사연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사연을 쓰겠다고 해서 강릉의 엽서 가게에서 산 아끼던 엽서에 사연을 써내려갔고 오늘 아침 우체국으로 달려가 엽서를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도착한다고 하던데 꼭 그곳에 닿기를. 저희 아이 나은이가 북카페 처음 들었을 땐 글씨도 못 읽던 까막눈이었는데 이젠 글씨와 글을 쓰는 6학년이 됐어요. 북카페 들음이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듣는 것만으로도 책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다니 북카페의 힘입니다 하셨습니다. 나은이의 성장사와 북카페가 함께한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나은이 북카페에서 잘 키워드릴게요. 이것도 함께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는데 또 나은이가 북카페를 키워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신청곡 모아나 OST에서 I am 모아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곡 띄워드릴게요. 이 곡 그리고 이어서 코코 OST에서 Remember Me까지 두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140 쓰시는 카페인님,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북카페에서 책 선물 정말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코너들은 일단 수요일 수요 초대석이 있죠. 초대 손님 오시면 특히 또 오늘만 그 초대석에서만 탄생하는 그림을 포함한 북카페 에디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대석 있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 우리 소설 북클럽 다루고 있는데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날 얘기하는 소설책을 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숙성 방송이었기 때문에 어제 또 필경사 바틀비로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제 당첨자도 오늘 안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6140 쓰신 카페이님 그렇게 두 요일 챙겨주셔도 좋고요. 또 비정기적으로 북카페에서는 그책 선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이건 또 약간 정기적인 이벤트가 된것 같은데 출석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북카페 화요일 시간에 또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북카페를 자주 들으시면 북카페에 자주 노출되시라. 그러면은 책 선물이 훅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5690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일주일 넘는 가족 여행을 마치고 컴백했어요.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행지에서 북카페를 즐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여독이 풀리지 않아 힘들지만 북카페로 마음은 즐거워져 볼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가족들 인솔하신 건가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가이드 역할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신경 쓸게 너무너무 많죠. 여독이 풀리지 않지만 풀리지 말라고 여독인 거기도 하고요. 여독이라고 하는 것도 북카페에서 그냥 늘 쉬다 가듯이 마음 편안히 내려놓고 두 시간씩 함께 하시면 어느 틈에 다시 또 일상 감각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카페 잠깐 즐기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진수정님, 북카페가 키워준 어린이 여기 또 추가요. 우리 안동률 동률이요. 방학 되면 언제나 함께 듣고 학기 중에는 주말에 이동할 때 다시 듣기로요. 북카페 저보다 더 좋아하는 동률이도 6학년이 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카페인 분들이 우리 엽서 이벤트 하고 할 때, 또 카페인님들의 그 집안에 또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 눈에도 이게 낯익은 이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동률이 6학년이 됐네요. 그쵸? 북카페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동률이가 북카페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나은이 와이 동갑이네요. 그쵸? 최유한님, 아까 그 카페님이 10시에 나오는 북카페 SB의 그 음악 뭔지 궁금해하셨는데 찾아주셨습니다. 최유한님이 너는 나의 문학 아닌가요?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요거.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거다 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그 곡이 아니다, 한다면 다시 또 얘기 주시죠. 최유한님이 질문하신 거고, 저는, 그리고 이 너는 나의 문학 아닌가요?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그것도 유한님이? 아, 물어보시고서, 그리고 또 답도 바로 찾으신 거죠? 그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갈게요. 이번 주 주제는 너는 어디서 왔니?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그리고 요일 얘기 준비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은 본래 형태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거대하게 쏟아져 내리는 영원의 폭포수와 같죠. 만약 우리에게 일주일이나 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일이 주말인지 알수 없는 채로 그저 어제와 똑같은 팍팍한 오늘이 무한하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금세 시간의 막막한 무게에 짓눌려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형태 없는 시간에 처음으로 서늘하고 단단한 눈금을 그어놓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달, 그리고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5개의 행성에 기대어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7개의 투명한 칸막이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기원입니다. 시간에 요일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세기 위한 기계적인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쾌적하고 너그러운 리듬으로 조율해낸 속깊은 지혜였죠. 팍팍한 노동으로 점철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요일이라는 투명한 마디 덕분에 삶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쯤 되면 한 주의 고개를 무사히 넘고 있다는 서늘한 안도감을 느끼고, 금요일 저녁이면 다가올 주말을 향해 애틋한 기대를 품게 되니까요. 아무리 고단한 삶이라도 며칠만 묵묵히 견뎌내면 반드시 쉴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는 그 단단한 약속. 요일이라는 눈금은 끝없는 사막을 걷는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7개의 다정한 징검다리를 건너며 방전된 체력을 회복하고 기어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출근길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주일이 우리를 올가매는 지루한 쳇바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사유해 보면 돌아오는 요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안전한 궤도 위를 묵묵히 돌고 있다는 가장 든든하고 서늘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형태도 없이 쏟아지는 막막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 기어코 오늘이라는 하루에 고유한 이름표를 붙여 삶의 질서를 세웠던 고대인들의 투명한 용기를 떠올려 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갈 뻔한 맹렬한 시간들이 요일이라는 너그러운 그릇에 담겨 비로소 우리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완성되는 셈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스웨덴 세탁소의 월화수목금토일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아무 구분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는 그 거대한 시간이라는 덩어리, 거기다가 요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딱 붙여가지고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어떠세요? 흥미롭죠? 일주일은 왜 7일일까? 왜 월화수목 금토일만 있는 걸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이게 이제 우리 고대인들이 터득한 리듬이었습니다. 네, 북카페 그 코너로 구분하신다는 이 하승성님 사연도 눈에 들어옵니다. 화요일은 어떤 느낌인가요, 카페인님들께? 이번 주 화요일은 약간 월요일 느낌이 나긴 하는데 또 보통 일주일, 평범한 일주일이라고 하면 화요일은 또 어떤 느낌으로 통과하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유하님이 저는 찾아드린 거예요. 저도 10시쯤 듣고 찾아봤었거든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최유하님 질문이 아니었고 최유하님은 찾아주신 분 그리고 지금 우리 막 엉망진창으로 막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네 최현아님이었어요. 최현아님 톡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0시쯤 나오는 노래와 가수 찾아주신 분, 그러니까 유하님이 찾아보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현아님이 묻고 최유하님이 대답하시고 네, 이렇게 우리 순서를 잡고 갈게요. 질문과 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네, 뒤섞이는데 이게 서로의 그목 위에 다른 얼굴을 얹어보는 것도 좀 재밌죠? 네, 즐겨주세요. 송현지님. 아, 그러면 7시 45분쯤에 나오는 그 음악도 같은 건가요? 오늘 듣고 너무 궁금했는데 7시 45분. 이건 또 무슨 음악이 나가고 있었을까요? 북카페 SB가 7시 45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으신 거죠? 이거 어떤 것인지 또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해 주시죠. 이것은 송현지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가 키워드린 아이들 이름, 오늘 또 나은이와 동유리 두분 이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꼭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의 그 아이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반가운 이름도 많고, 근데 오수미님은, 우리 애들은 어릴 땐 관심을 보였었는데 안 좋아해요. 제 굿즈 상자를 보고 표정이라니, 크크 하셨는데. 수미님 집에 아이들은 안 좋아한대요, 북카페를. 아, 취향이 안 맞구나. 그러나, 어쨌거나, 북카페 에세이 코너에 수미님 그 되게 아이들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걸요? 우리는 다 읽었는 걸요? 요거 전해주세요, 수미님. 그리고, 김선화님. 안녕하세요. 제 카드가 보였어요. 너무 기쁩니다. 더 많은 걸 기대하면서 북카페에 바짝 귀 기울이고 기웃거리면서 끝까지 들으려고요. 근무 중이거든요. 하셨습니다. 제 뒤에 이 엽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선착순으로 온 순서대로 붙였고 지금 이제 집게가 모자라가지고 아직 더못 붙였는데요. 카페인님들, 이거 외에 지금 도착한 엽서가 더 많이 있다는 거 전달합니다. 8718 쓰시는 카페인님, 엽서 이벤트. 참여는 못했지만 디지털 드로잉으로 디자인한 엽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제가 민화를 그리는데 종이에 그릴 시간이 없어서 패드로 그려봤어요. 카페인 버들과 함께 듣고 읽고 웃으며 보낸 7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

라디오로 지금 이 디지털 드로잉 한 엽서 띄워드렸습니다. 8718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와, 벗이라는 한 글자를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벗이, 보폭이 밑에 그 시옷 받침 보폭이 엄청 넓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그 옆에서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저벗 이미지. 아, 요것도 북카페, 우리 8월 26일이, 7주년 기념일인데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때도 이 이미지도 띄워드릴게요.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미 앤고로의 Here's One That Got Away. 그리고 김만우, 김희지가 함께한 곡, 아무르데 마르. 바다의 사랑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북카페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 북카페를 키워준 아이들 사연을 살짝 소개를 해봤는데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박주영님 사연부터?
2: 네. 중딩 때부터 들은 24세 우리 딸은 제가 당첨된 책 공유하고 있어요.
1: 이게 엄마랑 딸이 같은 책을
2: 너무
1: 읽어요.
2: 너무 좋네요.
1: 와,
2: 네.
1: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0: 네. 0675님이 단언하건대 세상에 이런 방송 없지요. 주소를 보내달라는 친절한 라디오 정말 최고예요.
1: 당첨되셨으니까 제발 주소 좀 보내주세요. 책을 찾아가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아이들과 함께 여름 휴가 떠나는 길이라고 지금 영월에서 단종의 역사를 훑어볼 예정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차에서 오랜만에 본방 듣는 중이에요 하셨는데 아이들과 지금 함께 차에서 듣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북카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북카페 오는 사연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상혁 시인님 집에 아이도 북카페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반성이 되고
1: 아니에요. 취향이
0: 그 질문이
1: 다 다를 수 있죠.
0: 들어올까 봐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든요.
1: 근데 또 했네요, 마침. 네. 그렇죠. 아직도 지금도 딱히 이게 친해지진 않은 거죠?
0: 네, 모든 라디오와 그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언젠가는 반드시 친해지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지금 여름방학 특집으로 계속 시대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시대의 그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놓쳤던 작품들 다시 발굴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여행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편의 작품을 골라오셨죠.
0: 네, 오늘 2000년대 드디어 들어왔고요.
1: 네, 네, 2000년대.
0: 너무 가까워서 전 재밌게 골랐어요. 특히 가장 재밌게 골랐던 시간이었습니다.
1: 가장 재밌게. 수현신님은요?
2: 네. 네, 저도 재밌게 골랐고요. 그 2000년대 하면 넓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인들이 있었고.
1: 맞아요.
2: 예, 제 책상 위에 어마어마한 시집들이 꺼내져 있고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0: 아직 치우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네 편, 그러니까 각각 두 편씩 골라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1: 그쵸.
0: 싶거든요. 네.
2: 예. 처음에 꼭 해야지 했던 시인의 시집을 다시 펼쳐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0: 네.
2: 그 가운데서 소개는 하지 못했지만 또 재밌게 읽었던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0: 아, 궁금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첫 작품부터 볼게요.
2: 네. 김진환 시인인데요. 기찬딸이라는 시집에 실린 악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악물은 그냥 불길한 물건, 어떤 불길한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물이 된 어떤 사연을 사투리로 풀어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읽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 전체가 전반부가 사투리로 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0: 네.
2: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0: 연습하셨죠?
2: 연습은 아니고 지금 와서 지금 뭐 띄어쓰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가 귀 쫑긋하고 낭독 듣겠습니다.
2: 악물, 김진환.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모, 내왜 그랬나 싶은 기, 처녀 때 밭을 메다 오줌이 누고 싶어가 들어간 기, 죄 받으러 들어간 기라, 눈알이 새까만 기 사슴 새끼였던 기라, 뭐 이리 이쁜 게다 있노 싶어가 대바구니에 담아 집에 안 왔드나, 그리 안 하는 긴데, 촌에 묵을 게 있나, 고마 누룽지 팅팅 뿌른 거 줘봐야 쳐다보기나 하나, 젖도 안 떨어진 그기 울매나 울었었든지, 지 애미 또 저거 찾아 애터지, 산길 헤맬고 싶은 게안 되겠다 싶대, 꼬내 해가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 자리로 도로 안 놔뒀드나, 얼마나 울었든지 그참엔 소리도 안 나오는기라. 죄 받는다 죄 받어 고마, 어무이 말 듣고 내 그리 안 하는 긴데, 몰이긴 해도 뭔 살았지 싶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모, 내 일이 고생하는 기다 그게 악물이 돼가 안 갚음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다. 난 앞발을 쳐들며 당장 튀어나올 듯한 3,000원짜리 호랑이 족자를 벽에 걸었다.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0: 이승환의 악연 띄워드렸습니다. 천년의 시작에서 펴낸 김진환 시집 기찬딸에 담긴 시 악물 이렇게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카페인님들이 지금 정경희님, 상혁씨님, 갱상도 사투리 잘하시네. 갱상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들어도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준호님은 김소현 시인님이 경주 분이셨죠?
1: 네.
0: 원어민의 소감 궁금해요. 저도 원어민이긴 하지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1: 예, 상엽 씨님 너무 잘 읽었고요. 저는 이 텍스트를 보자마자 우리 주고받을 때 미리 보잖아요.
0: 네.
1: 상엽 씨님 어쩌시려고 이러지? 약간
0: 그러니까요.
1: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엽 씨님답게 너무 잘 읽으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전달이 잘 됐는데요. 네. 지금 들으시면서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먹먹하다. 그밤 내내 어미도 새끼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1: 네.
0: 하고 이렇게 또 몰입을 해주셨고, 77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시도 쓰셨군요. 이 시인님 그림책으로 만난 그 김진환
1: 네.
0: 작가님이어서, 반갑다고 이책 아들이 좋아해서 유치원에 들고 가서 읽기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1: 예, 동화랑 그림책 작가 일을 같이 하셨고, 93년에 등단하셨는데, 이게 2006년에 나온 첫 시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모아둔 시를 묶어서, 저도 이 제목에 끌려서 샀어요. 저도 이 시인과 전혀 안면이 없고 모르는 시인이었는데, 예전에 갔다가 이 천년의 시작 시인선 예전에 많이 모았었는데,
0: 네.
1: 거기에서 그냥 이 제목이 기찬딸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게 궁금해서 샀던 시집이에요.
0: 네.
1: 그래서 기차 안에서 태어난 딸, 그래서 기찬딸이고, 기가 센 딸, 자신의 어머니를 화자가 부르는, 어떻게 일컫는 말이었 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근데 그 시집 안에서도 이 악물을 고르신
1: 네,
0: 마음도
1: 우선은
0: 궁금하고요.
1: 조금의 도전 정신이 있었고요.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연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어릴 적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어릴 때 스스로, 이제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화장실이 급해서 풀숲에 들어갔다가 새끼 사슴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사슴이 너무 예뻐서 그냥 대바구니에 들고 집으로
0: 네.
1: 와버린 거죠. 근데 줄게 없으니까 아마도 돌려놓긴 했는데 굶어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악물이 되어 지금 내 팔자를 사납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나, 아들이 아빠를 쳐들며 당장 튀어나올 듯한 3,000원짜리 호랑이 족자를 벽에 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0: 어떠셨어요, 이 시, 소연 시인님은?
1: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뭐 토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걱정과 이런 것들을 의탁하는 것

0: 같은 그런 대화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그게 되게 명장면이 되어서 약간 우리 근간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저는 특히 마지막에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1: 그러니까요.
0: 이 대목에서 와 하고 호랑이가 툭 튀어나온 듯한
1: 네.
0: 그런 느낌 들면서 이 가게를 잘 지켜줄 것 같은 기세도 느껴지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1: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이렇게 끝나서 좋았어요.
2: 네,
1: 정말.
2: 그래서 요 부분을 예전에 다른 친구랑 읽었을 때두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미니까 호랑이가 튀어나와서 그걸 지켜준다. 혹은 이제 너무나 그 가난한
1: 네.
2: 벽지여서 그게 어떻게 영험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툭툭 자꾸 떨어지는 집을 지키지 못하는 요두 가지로 다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저도 다르게 읽혀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1: 카페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이 마지막 부분,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할 때, 이게 좀 역동적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더 불안정하게 느껴지는지, 이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거 아니에요?
2: 네. 근데 3,000원짜리도 저는 재밌었어요. 저 3,000원짜리 호랑이 족자를 거는 급하게 거는 거잖아요.
1: 네.
2: 어디서 이렇게 빨리 가져와서 이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1: 그쵸. 이 아들의 마음도,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음도 다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2: 네.
1: 우리가 이, 뭐
0: 그쵸.
1: 이렇게까지 싶을
0: 맞아요.
1: 수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살아온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뭐,
0: 그쵸. 후회처럼.
1: 그쵸. 없지
2: 네.
1: 않죠.
2: 그리고 생각보다 강렬한 장면이었을 거라는 어떤 짐작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새끼 사슴이 죽었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
1: 네.
2: 자기가 뭔가 실제로 행동을 했고 죽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
1: 그쵸.
2: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계속 기억에 남아서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죄 받았다라는
2: 네.
1: 표현이 나오는데,
0: 그쵸.
1: 그럴 것 같아요, 정말.
0: 여린 짐승을 우연히 목격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쓰이는 이후에
1: 네.
0: 그냥 마음이 쓰여도 되지만 뭔가 그게 또 안갚음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더 짙은 마음이 쓰이는 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해요.
1: 그쵸. 무언가의 회복이죠.
0: 그죠?
1: 어떻게 보면
0: 맞아요.
1: 우리 마음속에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듣고 입으로 건너갈게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0: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이 오늘은 2000년대 시 작품들을 골라오셨습니다. 이금준 님이 새싹카페인이신데요. 방학이라 마음 편히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무하는 학교 도서관 수서 목록 작성할 때 많이 참고합니다.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들을. 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도서관에 계시기 때문에 또 북카페 방송 듣고 참고해서 좋은 책들 또 이렇게 들여놓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그쵸?
1: 그러니까요. 오.
0: 최준호님은 저희 정원이도 맑게 알아듣게 되면 카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앵알앵알 정도만 하고 있다고.
1: 네, 저는 이거 보고 아 우리 아기도 좀 미리 앵알앵알 할 때부터 억지로 옆에 그 자장가 대신 좀 틀어줬으면 심해지지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0: 아니에요. 취향을 다 탈 수 있죠. 자, 김기은님 보겠습니다.
1: 네. 꼬마 카페인 초호 채연이는 오늘 계약했어요. 덕분에 엄마는 오늘 자유시간.
0: 계약해서 굉장히 지금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기은님. 그리고 앞서 우리 그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로 끝나는 김진환 시인의 시 악물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 시구를 좀 다양하게 읽으시네요. 이렇게 이나라님은
2: 네,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가 악건이네요. 저는 떨쳐내지 못한 죄의식과 쉽게 떨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느껴졌어요.
0: 떨쳐내지 못한 네. 죄의식과 네. 떨칠 수 없는 삶의 무게. 또요?
1: 네, 김인혜님이 무언가의 회복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벽지가 불안정하게 읽혔는데 괜히 들떴다는 게 떨어지려는 벽지 같아요.
0: 불안정하게 읽으셨고. 3483 쓰시는 카페인님, IMAX로 그 오디세이 보셨대요. 네, 인간의 죄책감과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시 속 어머니의 마음과 3,000원짜리로라도 그 마음을 덜어주고 싶은 자식의 마음인 것 같아서 따뜻하게 들으셨대요.
1: 네네. 그렇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느낀 감정은 따뜻함이었어요. 네.
0: 그렇죠. 엄마의 그 고민과 마음을
1: 네, 죄책감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아들의 그 따뜻한 마음.
0: 맞아요. 네. 정경희님, 저도 벽에 붙은 집안의 기운이 호랑이 기운을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러면
0: 우리 집의 기운이 호랑이 기운을 밀어낸다.
1: 밀어낸 버리면 안 좋은 건데요.
2: 돕는 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

0: 듯이.
1: 예. 그래서 송채원님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일단 의견을 교환하는 재미가 있고요. 우리 시 감상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올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0: 그죠,
1: 자연스럽게. 북카페 봄에 그시 백일장 했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0: 네.
1: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시 백일장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시제를 열심히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주딱문 열면 두분
0: 네.
1: 오시자마자 그날의 시제를 공개해 주실 테니까
0: 네.
1: 이제 백일장 우리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0: 네.
1: 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더 환영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꼭 챙겨서 들으시고 발표되는 시제로 간단한 시를 쓰시면 됩니다.
0: 네, 맞아요. 저번에는 문장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데,
1: 네.
0: 두 문장, 세 문장 중에 고민 중이에요.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소영 시인님과 그좀
1: 네.
0: 상의를 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문장이 10줄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괜찮아요? 그
0: 그렇죠. 네,
1: 정도는?
0: 상관없죠. 상관없죠.
1: 와. 네, 이런 자세한 얘기들 다음 주 이제 무리하는 시들 오시자마자 공개할 테니까요. 카페인님들 일단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도 볼게요.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고르셨죠?
2: 네, 2000년대 시인이라고 딱 지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조원규라는 시인을 참 좋아하고요. 이분이 80년대에 등단을 했는데, 그리고 시집이 여태 한 6권 정도가 출간돼 있는 걸로 알고
1: 네.
2: 있어요. 그래서 첫 시집이 80년대 말에 아마 출간을 하셨을 거예요. 그첫 시집부터 80년대 할 때? 할까? 90년대 할때 할까? 계속 그러다가 더 미루면 안돼 하고 냉큼 집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1: 우리
2: 2006년에 출간한 시집에서 골랐습니다.
1: 2006년 출간된 시집 속의 시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끝내 조원규. 모르는 모양이었다. 손에 잡힌 연푸른 새 한 마리 우두둑. 뼈가 깨지는 소리까지 났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뿐. 옷깃이 젖고 발목까지 흘러내린 슬픔에 길이 흥건히 부푸는데도, 가로등엔 하얀 방전의 불꽃이 튀는데도 모르는 모양. 다가오던 버스 한 대가 뒤집히고 물에 둥둥 떠내려가. 바닷새들은 허공에 비명을 흩뿌리는데 그녀는 그저 울고 있을 뿐.

0: 문학 동네에서 펴낸 조원규 시인의 시집 밤의 바다를 건너에 담긴 시 끝내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띄워드렸어요. 와, 이시 압도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김인혜님 허공에 비명을 흩뿌리는데 울고 있대요. 아마 화자가 새에게 감정이입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느껴졌는데 다 같이 울어주는 느낌이라고. 최준호님은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는 것을 시로 쓴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버스가 뒤집히고라는 표현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눈물에 왜곡되어서 상이 뒤집힌 거 아닐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상들을 지금 듣고서 보내주시는 너무 놀랍습니다.
1: 네. 독특한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이 시.
1: 그쵸. 저도 이 시가 좀, 조원규 시인이 이런 식으로 시를 써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라는 것은 이미지가 엄청 명료하면서요.
0: 그쵸.
1: 은근히 은은하고
0: 네.
1: 맑은데 불길한 징조가 깔려있는 게늘 곁들여 있는데 거기에 더 말을 보태지 않는 그 묘미가 시를 좀 묘하게 매력 있게 만들고 많은 생각과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들이
0: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원규 시인의 시를 보면은 시인이 말을 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좀 배울 만한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시인이 말을 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1: 네.
0: 카페인님들, 다음 주 100일장. 우린 어차피 뭐두 문장 혹은 세
1: 네.
0: 문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거나 말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0: 예. 네.
1: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도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울음이 세상을 어떻게 막 지금 뒤흔들고 있는지랑,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
0: 네.
1: 이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이래서야라고 뭔가를 의미 부여를 안 해주고,
0: 네.
1: 대체로 이렇지 않아? 약간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막 이걸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 하게 만들었어요.
0: 덤덤하게,
1: 네.
0: 그렇죠.
2: 네. 아, 저는 언어를 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확실히 좀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슬퍼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 이후가 너무 걱정이 돼요. 이 화자에 대해서. 저는 이
0: 아,
2: 인물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1: 그죠.

0: 피자가 아니라 인물, 이 여성이
1: 그녀.
0: 등장하는데, 손에 잡힌 연풀은 새한 마리를 우두둑, 뼈가 깨지는 소리까지 나게 이렇게 쥐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슬픔 때문에 세게 뭔가를 쥐어버리는 그 느낌하고, 그리고 눈물을 너무 흘려서 방전되고, 그리고 길까지 부풀어버리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이 슬픔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되게 안 좋은 현실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슬픔에 너무 빠져 있을 때 아니면 극단적인 감정이나 깊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아끼는 걸 버리면서도
1: 그쵸.
0: 그것이 아까운 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내 슬픔에 너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이제 또 합산돼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와서 더큰 슬픔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또 생각하게 해서 이 끝내라는 부분 이 제목의 시인데 요걸 읽으면서 오히려 이 끝내의 슬픈 이 사연을 보면서 이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게 저에겐 또 독특한 지점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지금 왜 우는지는 몰라요. 지금
0: 그쵸?
1: 3738 시신
0: 네.
1: 카페님은 아주 화창한 날씨를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구마 밭 메다가 그늘에서 쉬면서 지금 노래도 듣고 시도 듣고 하시는데, 왜 그녀는 울고 있을까요? 이 화창한 날씨에? 라고
0: 네.
1: 하셨는데, 진짜 우리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0: 그쵸?
1: 엄청
0: 네.
1: 극도의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그쵸? 네.
0: 그러니까요. 근데 화창한 날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원래는 화창한 날씨인데 정말로 그렇다면 더 슬픔이 더 이미지로 확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슬픔, 화창한 날씨를 눈물로 비 내리는 듯 완전히 적게 만드는
1: 네,
0: 그런 슬픔도 있을 테니까요. 네.
1: 그쵸. 길이 흥건히 부푼다. 이거에 이제 심상희님 밑줄 그으셨는데, 정말 오늘 앞선 시에는 그 벽지가 들뜨고,
0: 네.
1: 여기는 지금 길이 흥건히
0: 예.
1: 부풀고, 오늘 좀 습합니다. 뭔가
0: 예,
1: 느낌이.
0: 장마를
1: 아,
0: 대비하는 시점들인 것
1: 정말. 습기가 느껴져요. 네. 아, 이런 표현들도 참
0: 같아요. 네. 그래서
1: 인상적입니다.
0: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또 그걸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전의 불꽃이 튄다라고 연결하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1: 그쵸.
0: 네.
1: 맞아요. 우리가 또 놓치면 안될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김기현님은, 소현시인님 목소리가 이 그림 같은 시, 여기에 지금 색을 더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0: 그,
1: 낭독도
0: 그러니까요.
1: 살려서.
0: 처음에 모르는 모양이었다라고 바로 시작되잖아요.
1: 네.
0: 근데 요게 만약에 텍스트 없이 음성으로 들으면 대단히 모호하거든요.
1: 그렇죠.
0: 뭘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소현 시인님의 그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아, 뭔가 지금 슬픈 일이
1: 아,
0: 다가오고
1: 사연이
0: 있다. 네,
1: 있다.
0: 그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열어볼게요.
1: 네. 제가 송기영 시인의 예전 송기영 시인의 작품 시집 제목이 좀 어려운데 점 하고 집이에요. 우리가 집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압축 파일. 그 집 제하고 I P 이라고 네. 앞에 점이 찍혀 있는 그 시집인데 그 안에서 토마토 하나의 이유라는 시를 가져왔어요. 이 시는 제가 서칭 포 캔디맨이라는 2021년 나왔던 그 시집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시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등단하고 2013년에 첫 시집을 낸 다음에 2021년이 두 번째 시집이니까 많이 알려진 시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스스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에도 이 시편 하나하나를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고 이번 이 토마토 하나의 이유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전 재밌는 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0: 시.
1: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머가 있으면 그 시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요.
0: 네.
1: 근데 그러면서도 충분히 뭐 어떤 삶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토마토를 내다 파는 이야기예요. 엄마와 같이 시장에.
0: 네.
1: 그 짧은 이야기로 어떤 입체적인 또 여운을 남겨내는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0: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토마토 하나의 이유, 송기영. 엄마는 귀엽고 토마토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못마땅했지만 엄마와 장에 나가 재정, 은수,

계영, 소연, 기수, 춘희, 현구, 은희, 영식이를 팔았습니다. 덤으로 만수와 경아를 넣어주자 만수가 싱싱하지 않다며 엄마가 아끼는 정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내여서 만수에다 천수까지 얹어주고 3,000원을 받았습니다. 잔돈을 거슬러주다가 아주머니 이 사이에 낀 정의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반토막난 정의를 찾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비닐봉지가 터지며 흥구, 계영, 은희가 흙바닥을 떼구르르 굴렀습니다. 흥구, 계영, 은희를 안고 얼굴을 씻기던 엄마가 마침내 싸움을 말렸습니다. 왜들 싸우고 그래? 그깟 토마토 하나 가지고.

0: 민음사에서 펴낸 송기영 시인의 시집 점집에 담긴 송기영 시인의 시 토마토 하나의 이유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바리의 대구르르 들려드렸어요. 와, 이 음악 계속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내내 들릴 것 같아요. 음악까지 이 시와 어우러져서 정말 이 음악과의 이딱 붙은 게 너무 찰떡이라고 하시는 사연들이 지금 막 보이네요. 인해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5086 쓰시는 카페이님, 토마토의 이름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 이 친구들을 먹어 치운다는 결말이 그리 다정하진 않아요. 즐겁게 먹기 위한 과정 같다고나 할까요?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은 토마토 하나하나가 사랑 같은 걸까요? 이렇게 네.
1: 저는 어떤 것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중요하게

0: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엄마는 그것에 이름을 붙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가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건 오히려 나란 말이죠. 시
1: 그쵸.
0: 속에 등장하는 이런 설정도 재밌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토마토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어코를
0: 귀엽고.
1: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어떤 그 딱히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는 건데 기어코 그렇게 했고 지금 못마땅했지만 또 엄마 따라 나갔고 장애 그쵸?
2: 네. 이 시인한테는 엄마의 이런 행동들이 뭔가 가장 기괴한 뮤즈였을까?
1: 네.
2: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습니다.
1: 맞아요. 지금 김신타님이 그깟 토마토 하나마다 이름을 붙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빛깔일까요? 하셨는데 엄마는 왜 붙이신 걸까요?
0: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경험, 시인이 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실제 시인의 만약에 어머님, 이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시 쓰기의 욕망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 그죠.
0: 귀엽고 붙이는 엄마를
1: 기억하고.
0: 보면서
1: 네.
0: 그게 뭐 실제로는 다른 행동이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좀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이 소연 토마토도 있어요 하고 우리 수뇌부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쵸. 재정, 은수, 흥구, 계형, 소연, 기수 쭉 있는데 거기 소연도 있어요.
2: 그러게요.
1: 네. 이주연님이 토마토에 이름 하나씩 붙여주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이름이 다 수더분하고 예스럽기도 해서 더 다정하고 마음이 가네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나면 어떻게 팔아야 할지. 시인님들 덕분에 잘 몰랐던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이전 이름이 너무 재밌었던 게 시인 이름하고 겹치는 이름들이 꽤
2: 그쵸.
0: 있거든요.
2: 은희.
0: 네.
1: 은희 누군데요?
0: 오은
1: 오은
0: 시인.
1: 시인이 여기 지금 등장. 또요, 우리가 아는 김소연 시인도
0: 네,
1: 있고.
0: 그리고 계형
2: 네.
0: 시인도 있고요.
1: 아, 유계영
0: 유계영.
1: 시인.
0: 그리고 영식 시인은 이제 어떤 시인의 본명이기도
1: 그럼,
0: 해가지고,
2: 네.
0: 네.
1: 이게
0: 그래서.
1: 뭐, 그, 정말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는 알
2: 저는,
1: 길이 없죠.
2: 네, 송기영 시인이 이것까지도 다 유머였겠구나.
0: 네.
2: 자기가 사랑하고 이름을 가져다 써도 막 좋아해줄, 편안하게 생각해줄
1: 아.
2: 그런 지인들의 이름을 가져다 쓴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0: 네.
2: 이렇게 이름을 가져다 쓰는 태도랑 토마토한테 기어코 이름을 붙이는 엄마의 마음? 이랑 약간 닮은 것도
1: 닮았네요,
2: 같아요.
1: 진짜. 아, 그렇다면 가장 저는 재밌고 슬픈 부분 여기였거든요.
0: 아주머니 이 사이에 낀
1: 아주머니 이 사이에 낀 정의는
2: 정의.
1: 모델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2: 있을 것 같아요.
1: 정의.
0: 있을
1: 정으로
0: 것 같아요.
1: 끝나는 시인.
0: 뭔가 가장 여기에서 보면은 독자의 눈을 끌어당기는 구절이
1: 시스틸러죠. 그쵸.
0: 여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막무가내인데 아주머니가 지금 계산을 다 하기도 전에 정의를
1: 네.
0: 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 그렇죠.
0: 반토막이 사라져가지고 그 반토막이라고도 찾으려고 지금
2: 네.
0: 싸움이 났거든요. 정의의 반쪽을 찾겠다고.
2: 이게 너무 기괴해요. 반토막 난 정의.
1: 맞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 0570 쓰시는 카페이님. 어우, 포도 장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2: 와.
1: 쌀 장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2: 쌀 장사면 어떻게 했을까요?
1: 그러네요. 이제 포도만 하더라도 그 포도
2: 네.
1: 알맹이 하나하나 이름
0: 그러니까요.
1: 붙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0: 네, 요, 근데, 이런 게 아마 시인의 어떤 센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어코 하나를 넣는 거, 그리고 못마땅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은근히 거기에다 자기 감정을 얻는 거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작하지만, 또각 인물의 감정은 충분히 독자에게
1: 네.
0: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개인적인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라고 괜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었고요. 네.
1: 그렇죠. 2606 쓰시는 카페님이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구분하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걸 붙인 사람은 그래도
2: 이름을
1: 구분할 수
2: 구분할 것
1: 있겠죠?
2: 같아요.
1: 네.
0: 네.
1: 뭔가.
0: 그리고
1: 그렇죠.
0: 오랫동안 불렀을 것 같아요.
2: 그건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도
1: 그렇죠.
2: 뭐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1: 맞아요.
2: 그래서 이름은 또 붙였을 것 같아요.
1: 아, 오늘 또 이게 토마토에 사람 이름을 붙여서, 네.
2: 네.
1: 이렇게 이 반짝반짝한 시또 만나봤습니다. 클래식 콰이의 Be My Love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소현 시인님이 골라오셨죠?
1: 네, 이 시집은 올해 지난 계절쯤에 출간이 된 걸로
0: 네.
1: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읽다가 와, 이 시집을 너무 시집이 너무 좋은데 이 시집 출간됐다는 걸 모르는 동료 시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소개하면 너무 좋겠다 했어요.
0: 네.
1: 시집 제목이요. 머리 없는 해바라기가 서 있다.
0: 머리 없는 해바라기가 서 있다.
1: 예.
0: 와.
1: 그 안에 뭔가 이런 식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시편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한
0: 네.
1: 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0: 해바라기는 진짜 그 머리,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1: 네.
0: 얼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1: 그쵸. 그래야 해바라기죠.
0: 그렇죠.
2: 그게
0: 근데
2: 전부인데 그게 없다니.
0: 그게 없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거기에 수록된 시를 고르신 거죠?
1: 네네.
0: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모과 버리기 문저온. 모과 버리러 가야 한다. 소르락 소르락 모과의 내부를 뱉어내는 거주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네가 사는 컨테이너를 누가 달랑 집어서 딴 데 갖다 두면 좋아? 달랑 집어온 사랑이여, 나는 딴 데처럼 갈 곳이 없다. 거주자는 뒤쪽을 쏟아내는데 골몰하더니 앞쪽을 뚫기 시작했다. 나란히 세 개의 바늘구멍 창문이 난 노란 잠수함. 잠수함 곁에서 나는 잠긴다. 머지않아 그는 영영 떠오르지 않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잠수함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한다. 바닥에서 위로 위로 노랑을 향해 마치 노랑이 아니던 것처럼 노랑이던 걸 다 아는 내 앞에서. 듣고 있나? 노랑의 거주자여, 녹물 번지는 소리를. 이것이 재난인지 안에서 스며나는 작업인지 알 수 없다. 나는 함께 잠겨 있을 뿐. 버렸어. 썩어서 느닷없이 나는 물 위로 끌어올려진다. 너는 살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별을 혼자 결정하니?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는.

0: 한로로의 정류장 띄워드렸습니다. 걷는 사람에서 펴낸 문저온 시인의 시집 머리 없는 해바라기가 서 있다에 담긴 시 모과 버리기 전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지금 들으시면서 김미향님은 바닷가에서 자라고 성장하신 이 시인의 감성이 느껴진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
1: 네.
0: 바닷가 잠수함 등장하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가 버리기라고 해서 모가 버리는 장면 그런 거를 이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상상했는데 그것과 빗대어서 잠수함 이미지가 나와서 너무 재밌고 신선했어요.
0: 네.
1: 네, 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가 흘렀고 그래서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0: 근데 너무 닮았어요.
1: 네, 그러니까
0: 노란
1: 너무 닮았어요.
0: 잠수함이랑.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 이게
1: 네.
0: 새삼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1: 그러니까 조금씩 아주 집요하게 정확해지는 번짐이라고 해야 되나? 상상력의 번짐?
0: 네.
1: 이게 문조원 시인한테는 완전 대단한 능력으로 저는 읽혔고요.
0: 맞아요.
1: 그 표제작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사물 하나를 이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뭔가 한땀한땀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근데 그 정확한 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과 답답함 이런 것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0: 네.
1: 묘하게 비틀고 그리고 우리를
0: 맞아요.
1: 좀 끝까지 데려가는 그런 힘이 막 있어 느껴져서 좀 재밌었습니다.
0: 사실 이 시작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벌레 먹은 모가.
1: 예. 그걸 딱 들어서 갖다 버리려고 할 때, 일단 이제 그 벌레라는 단어를 거주자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파생되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1: 네,
0: 그쵸?
1: 네,
0: 처음에는
1: 예.
0: 모과가.
1: 요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달랑 집어온 사랑이여 나는 딴 데처럼 갈
0: 갈
1: 곳이
0: 곳이 없다.
1: 없다. 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제 그 벌레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그걸 이렇게 모과를 따서 버리러 가면
0: 네.
1: 걔는 갑자기 거주지, 컨테이너와 함께 어딘가에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0: 그렇죠.
1: 딴 곳에.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갇혀서 그 노람 잠수함 곁에서 잠기듯 그리고 서서히 잠수함과 같이 녹슬듯 그냥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0: 그리고 그것을 안에서 일어나는 안에서 스며나는 작업인지 아니면 이게 재난인지 알수
1: 그쵸,
0: 없다라고
1: 그쵸.
0: 이렇게 또
1: 네.
0: 이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1: 그쵸.
0: 재밌고.
1: 재난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이 오는 것이 재난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안에서 스며나는 이 작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재난의 한 면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0: 맞아요.
1: 이거 뭔가 중의적이구나 그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0: 이건 모과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0: 단지 바라보는 행위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1: 처음에도 처음부터 너무 좀 강렬했는데 저는 계속 벌레 입장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읽는 도중에 문득 아, 벌레는 정말로

0: 모과를 파먹으면, 저희는 그냥 모과를 먹으면 그냥 모과구나 하고 먹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입장에서 정말 맛있겠다. 이큰 거를 안에서 파먹으면 정말 사랑에 처음에 빠졌을 때처럼 너무나 그 안에서 그냥 나오기 싫고 이것을 거주지처럼
1: 그쵸.
0: 느꼈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그냥 툭 누군가 버렸을 때그 황당함도 같이 또 계속 벌레에게 이상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1: 이
0: 맞아요.
1: 벌레에게 감정이입하는 지금 상혁 시인님, 그리고 서명희님은 모과와 나를 동일시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느닷없이 등장한 잠수함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시면서 모과에 또 집중을 하셨네요.
0: 네.
1: 명희님은.
0: 벌레가 파먹은 곳이 만약에 그 사람의 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버려졌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냥 내 마음 같아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의 어떤 상황에 흠뻑 빠져서
1: 네.
0: 그걸 파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버려지고 나도 모르게 녹슬듯 그 모과가 썩어가는 거잖아요, 땅 속으로.
1: 그렇죠.
0: 그래서 땅으로 점점 꺼져가는 그 모과가 잠수함 같은 느낌, 가라앉는 잠수함 느낌을 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어떻게 말하냐면, 느닷없이 나는 물 위로 끌어올려진다. 그러니까
1: 네.
0: 모과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태양을 딱 마주하는 내그 벌레 같은 내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절묘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이게 진짜 사랑에 대한 은유로 봐도 너무 이해가
2: 그죠.
1: 되는
2: 맞아요.
1: 거고요. 이렇게 툭 대놓고 얘기하는 직관적인 목소리도 막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컨테이너를 누가 달랑 집어서 딴데 갖다 주면 좋아? 이렇게 아예 물어보거든요.
2: 네. 너는 살고 있는
1: 맞아요.
2: 컨테이너를 이별을 혼자 결정하니? 하고 물어보고.
1: 그렇게 너를 딱 부르면서.
0: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는 대답해 버리는 것 같고,
1: 네.
0: 나는 버려진 갑작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한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요. 함께 있던 그 감정에서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느낌도 좀 들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중간쯤에 잠수함이 서서히 녹슬기 시작한다 하면서 등장하는 그 연에서 마치 노랑이 아니던 것처럼 노랑이던 걸다 아는 내 앞에서, 이게 노랑이던 걸다다
2: 다 아는 내
1: 아는데
2: 앞에서.
1: 마치 노랑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녹스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2: 그쵸.
1: 슬펐을까요?
0: 그리고 그걸 녹슨다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 처음에 잠수함에서 나왔겠지만 그
1: 네.
0: 자체도 너무 신선했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진짜 이주연 그 님이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 이 문저온 시인의 시, 아까 이게 너무 지금 멋져서, 네,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지금 시집을 사러 갑니다. 하셨어요.
2: 사러 가세요.
1: 네. 지금 바로 들여놓으신다는 분이 계시고, 표제시도 궁금합니다. 진짜 시집 통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네 편의 작품을 더 만났고, 이렇게,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900.
2: 7월 첫 주?
1: 그쵸. 첫 주에 1900
2: 3,
1: 몇,
0: 40년.
1: 3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왔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쭉 마무리를 지은 느낌이.
2: 이게 뭐 강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래도 덕분에 오랫동안 못했던 옛날 시부터 쭉 읽었던 그런 여름을
1: 네,
2: 보낸 거예요.
1: 그쵸.
2: 그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0: 저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안 알려졌는데 좋은 시여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좋은 시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2: 맞아요.
0: 그거를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아, 정말로
1: 그러네요.
0: 놓친 게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도
1: 네.
0: 새삼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1: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사연으로 많이 주셨었는데, 덕분에 또 음악도 쭉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다시 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2: 맞아요.
1: 7주간의 시간 여행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고 드린 것처럼 우리 무리하는 시인의 백일장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그날, 당일에 알려드리고요. 강창구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우리 승유 운유는
1: 잠깐만. 승유 은유는
0: 아,
1: 김태우님
0: 그렇네요.
1: 자제분들이고, 강창, 이렇게 섞어도 우리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강창구님은,
0: 안녕하세요. 이수
1: 네.
0: 아빠입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1: 네.
0: 문자를 보내라고 독촉을 하는 딸에게 반디톡 대신 지난주에는 엽서를 그려 보냈습니다. 지금 딸 이수는 라디오에서 시를 들으며 쿠키 만들기를 하고, 이제는 EBS로 로고송 따라 부르길래 깜짝 놀랐어요.
1: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걸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2: 송이우는 너무 잘 크네요.
1: 그러네요. 이 사실 안다고 해서 삶에 도움되는 주문은 아닙니다. 네, 울트라로 시작해서 로코코로 끝나는. 그러나 이제 북카페 또 행복을 부르는 주문으로.

0: 통하니까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박주영님 울딸 6주년 보트 가지고 다녀요. 지금 카페인 분들의 그 사연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출석 이벤트 선물도 가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 100일장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두분 시인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한 거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피렌체 산마르코의 한 수도원에서요. 자양강장제 제조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누렇게 변색된 문서에 적혀 있었는데 심신회복을 돕는 특효약 레시피로 19세기에 기록된 걸로 추정된답니다. 이 레시피가 궁금하신가요? 주 원료는 볼리비아산 코카잎 10g, 콜라나무 씨앗 30g, 그리고 포도주이고요. 질병이나 노화로 쇠약해진 심신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레시피가 어딘지... 아, 그렇군요. 글로벌 탄산음료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네요. 어떤 음료인지 단박에 맞추실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주월려의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행. 오늘 첫 곡, 이탈리아 가수 네크의 Uno di questi giorni, 머지않아 곧이었습니다. 정답은 Coco Cola. 예, 콜라죠. 0890님께서 잘 맞춰주셨네요. 7108님도, 5262님도. 그러게요. 콜라가 그 요즘은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스치는 그 미국의 한 약사님이 개발한 레시피가 19세기 말에 미국인들에게 많이 팔렸다. 약국에서 펜벌턴이라는 약사였죠. 그 비슷한 레시피였다고 하네요. 이 수도원에서 19세기에 또 이탈리안 메이드 인 이탈리 버전이랑 한 미국은 당시 금지법이 실행되고 있어서 알코올 성분을 빼고 대신 탄산과 시럽을 첨가했다고 하는데 당대 최고 인기 음료였다고 합니다. 이 교구 담당하는 루소 신부의 말에 따르면 이 레시피도 발견됐고 이 광고지 라벨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 병에 담아가지고 팔아야 되니까요. 이 용기들 유리로 된 병들도 발견이 됐고요. 기록에 따르면은 피렌체가 이탈리아의 수도였을 1865년부터 한 10여 년 정도 대단히 인기였답니다. 그 관료들 그리고 사무직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짬을 내 가지고 이 수도원에 막 뛰어와 가지고 막 벌컥벌컥 들이키고 왔다는데요. 들이킨 건 아니고요. 홀짝홀짝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누군가는 벌컥벌컥 마셨겠죠. 재밌네요. 저는 그 코카 나무 잎을 이 자연광장의 목적으로 이 씹는 장면을 어렸을 때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그 73년 영화죠. 스티브 맥퀸 주연의 바비옹. 남미 어딘가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코카 나무 잎을 씹어먹는 이 전통 자연광장의 효과 있어서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걸 복용했다라는 걸 처음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거죠. 그리고 코카 이파리 말고 콜라 너트, 콜라 나무 씨앗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데요. 그래서 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자연광장 식품 제조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자연광장 음료 적당히 잘 드시고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 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 오늘 기사와 관련해서 이 미국하고 이탈리아의 콜라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보다 앞서서 콜라 만든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죠.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불렸다는데 여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죠. 와인을 탔다. 시럽 대신 약간

와인의 그 적색, 먹음직스러운 그런 모양새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나라의 두 음악입니다. 줄리안 리브의 Dis-moi où, 어디인지 말해줘, 피처링 오따. 역시 프랑스의 두 사람, 앙젤 그리고 저스티스와 함께합니다. What You Want,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 팝두 곡이었죠. 앙젤 그리고 주스티스. 예, 두 아티스트의 노래 What You Want 방금 들었습니다. 수도원의 까칠한 수도사가 헐레벌떡 뛰어온 손님에게 까칠하게 물어보는 그런 대사 같기도 하고. 먼저 들은 곡 줄리안 리브의 니 모아 우 어디인지 말해줘 피처링 오따였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로마 이라마.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왕이라 불렸던 스타 뮤지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인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지까지 아우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낭두트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낭두트. 2025년 1월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에서 논했던 그 장르네요. 말레이시아의 전통 오케스트라 음악 오르케스 멜라유를 바탕으로 여기에 인도의 볼리우드 음악, 아랍의 전통 음악, 그리고 서구 팝까지 과감하게 융합한 음악입니다. 로마 이라마는 낭두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음악인으로 그와 낭두트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일대기에서 암초처럼 박혀있는 사건이 이를 방증하죠. 일명 낭두트와 락의 전쟁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77년 로마 이라마와 그가 이끌던 밴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주도 만둥에서 열린 공연 무대에 오른 순간 돌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저질 음악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죠. 로마 이라마 공연을 사보타주한 이들은 낭두트를 혐오하고 록음악을 사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계는 근대 전통이 된 낭두트파 그리고 영미 문화권에서 유입된 록음악파로 양분되었습니다. 록음악에 경도된 중산층 청년들은 낭두트를 하층민

네, 천박한 음악쯤으로 여겼답니다. 이 공연 투석 사건은 당두트를 향한 당시 인도네시아 청년 문화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의 공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는데요. 결국 당두트파 청년들이 분노해 맞서기도 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이라마는 결심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으로 당두트 음악에 락을 조금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이라마에게 서구의 록음악을 당두트에 이식하는 것은 뭐 크나큰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처음 잡은 악기는 당두트의 핵심인 두타악기 겐당이나 타블라가 아니라 기타였거든요. 10대부터 록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진짜 로커였다죠. 하지만 로커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그는 이내 이 록음악의 세계관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록음악처럼 현대적이면서 계급적이지 않은 음악, 다시 말해서 하층민에게도 매력적인 음악, 동시에 인도네시아, 적어도 아시아의 특성을 갖춘 음악, 낭두트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로마 이라마는 밴드 소네타 그룹을 결성해서 인도네시아어로 노래하고 자카르타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색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보컬, 일렉트릭 기타, 신트사이저, 드럼으로 구성된 활기찬 앙상블이 탄생했죠. 여기에 인도 출신의 따블라 연주자를 더하고 인도와 중동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로마 이라마가 당두트 록의 포문을 열면서 사운드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넓혔습니다. 이 초창기 하층민의 사랑을 주로 노래했던 그는 강력한 록 사운드에 이슬람의 윤리를 전파하면서 빈부격차, 실업, 인권 유린, 부패된 정부 같은 사회 문제를 노래했습니다. 이 분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그의 음악을 아예 방송에서 금지시켰죠. 하지만 로마 이라마는 그 시절을 버티고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20년 만에 복귀를 알린 그의 무대는 수만 명의 다세대 관객을 열광시켰다는군요.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근대 팝 대중을 위한 스타일과 장르 당두트를 록음악과 첫목 당두트 킹, 나아가서 당두트 락킹이란 칭호로 또 거듭난 뮤지션 로마 이라마 만나봤습니다. 커리어가 한 수십 년이죠.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네, 반세기 넘어서 지금 영상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난주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로마 이라마와 그의 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곡은 73년도 음반에서 밤샘 메가당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밤을 세워라, 밤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후렴에 가사가 그렇다는데, 이걸 소비하는 특히 젊은 남성들은 이 밤샘의 창가로 아예 정하고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아까 그 바가당을 숭배하는 또 락음악을 숭배하는 다른 계층의 젊은 층 대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아까가 아니라 이 당두트라는 장르명 자체가 애초에는 좀 멸칭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의성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꽁짝 이렇게 표현하듯이 당두트. 그러니까 아까 당두트 연주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악기 겐당, 또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따블라, 이 리듬이 내는 그런 소리, 타악기 소리를 상징하는. 그런데 여기 숨은 뜻은 아니고 그냥 좀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뽕짝이라는 이 전통 트로트 가요를 그렇게 또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200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그 미디어, 특히 TV에서 당두트를 소재로 한 그런 콘텐츠가 활발히 제작이 되고 또 환영받았다고 하는데, 그한 방송사는 당두트의 대형 무대, 그러니까 일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연 형식도 담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층, 그 소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나 그뭐 심지어는 그 특정 그 미디어 채널에 대해서, TV 방송사에 대해서 가사 도우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사,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의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어떤 소비를 그렇게 계층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이 당도술 얘기하는 입장에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가 또더 올라가면 그 아까 그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 이야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오르케스 물라야 물라유죠. 오르케스 물라유의 전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19세기 말부터 순회 공연으로 그 악단이 그렇게 다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요소들을 수용한 결과가 결국 나중에 낭두트라는 형태로 그런 다문화적이라고도 점잖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잡종성이잖아요. 이게 뭐든지 도움이 되면 수용한다라는 그런 열린 느낌인데, 형태가 그러고 보면은 어떤 일정함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요소들이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오르케스 물라유 시절에는 유럽의 오페라나 또 인도의 뭐 특정 연극이나 힌두스타니 언어로 된 그런 대중 음악이 말레이시아나 또 이런 동인도 이 식민지의 최고 인기 가요로도 불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층민 위주였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순회 공연이나 그런 것을 주로 소비하는 그런 대중들이 주 고객이었으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라고 정계에서도 느꼈는지 나중에 로마 이라마 같은 경우는 정계로 또 진출하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또 정치 참여도 했고, 공연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곡이 그 락의 어떤 수용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납수 세라카, 끝없는 탐욕이라는 1980년 곡이었고요. 이 시절은 벌써 그가 이제 이슬람의 그 교리나 그런 믿음에 깊게 빠져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시절에, 여기 뭐 보면은 할랄을 준수하라, 정의는 언제 실현될까? 그들은 창조자를 잊었다. 종교는 이제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비욘세, 멕시코의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가 함께 부르는 아모르 히타노, 격정의 사랑, 그리고 미국 가수, 라틴계 미국 가수 셀리나,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알바로 토레스가 함께 부르는 Buenos Amigos, 좋은 친구들, 두곡 이어서 듣고요. 세 명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브라질의 곤자기냐가 부르는 린두 라고 두 아몰,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입니다. 1984년 발표된 에미베베 히트곡인데요. 곤자기냐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벨루 오리존티의 명소 밤폴리아 호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네요.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몸을 씻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축복하는 자연의 모습을 동화처럼 그려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과연 노란 배딱새가 봤단다. 붉은 배 개똥지팡이는 진즉에 알고 있었단다. 달은 그저 태양만 바라보고 있었단다. 비는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단다. 바람이 전하는 말이 그는 행복하단다. 독수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왜? 뭐가? 어째서 행복한 건데? 개구리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가 시원하고 맑은 호수물에 몸을 씻었단다.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에서 눈이 시리도록 맑은 물 가득한 사랑의 호수에서 그가 몸을 씻었단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곤사기냐의 1984년 곡 린두 라구 두 아몰,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의 재즈 노트 이어집니다. 코트 디부아르의 디켄 자파 고리의 라프리칸, 아프리카인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 스페인의 배우 페넬로페 크루스의 노래로 페넬로페 들으셨습니다. 원곡자 조앙 마누엘 셀라시죠. 기타 피처링은 스페인의, 역시 스페인의 명인 비센테 아미고였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예. 이 호메로스의 이 대서사시의 주인공 오디세이를 기다리는 부인이죠, 페넬로페. 이곡 역시 그 페넬로페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을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그 여름 휴가 가신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주셔가지고
1: 네.
0: 오늘 오시니까 잘 다녀오셨구나 생각됐는데
1: 네.
0: 제주에 잘 쉬셨나요? 제주에서?
1: 네. 제주도 네. 가서 며칠 있다가 네. 네, 가족과 보내고 잘 왔습니다.
0: 네. 우리가 음악 나가는 동안에 뭐 스포츠 얘기도 했고
1: 네.
0: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 골프를 치시는 건 같지는 않은데
1: 네, 네.
0: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냐. 근데 지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운동이 없고 운동은 다 귀찮다. 어떻게 뭐
1: 체질적으로 네. 잘 맞는 분들이 계시겠죠. 운동하는 거.
0: 그렇죠. 네. 운동 뭐 여러 개 좋아하시는 분도
1: 맞습니다.
0: 있고.
1: 근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 저도 그런 모토가 약간 있긴 한데 살기 위해 운동해야 된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운동으로 네. 좀 다져놔야 되는데요.
0: 네.
1: 뭐 이게 아주 뭐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약간 정적이죠.
0: 네.
1: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듣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덜 움직이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몸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0: 네. 아 저는 의외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몸무게나 이런 거 수년간 배웠는데. 네. 뭐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좀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예, 제주 가셨으면 좀 그 유명한 그 산책길 올레길이죠.
1: 예, 그렇죠. 예.
0: 좀 걸으셨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또
1: 덥더라고요. 예. 뭐 차에서 나가는 예. 순간 뭐 거의

0: 40대 육박하는
1: 아.
0: 기원이었는데, 그래도 그 올레길 있는 정도의 숙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좀 돌고, 또 어떤 분들은 올레길 다니다가가 제가 있는 숙소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당이 길이
1: 예,
0: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좀 다니고, 그래도 뭐 서귀포와 제주시 그다음 곳곳에 뭐 명소들도 많아서 좀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 갔으니까 이제 바다에 몸도 좀 담궈야 되니까 이제 좀
1: 해수욕도 하시고.
0: 예 해수욕도 하고, 또 처음으로 이제 뭐 제가 또강 얘기긴 하지만 강아지를 저희 데리고 갔었어요. 요번 처음으로.
1: 반려견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군요.
0: 반려견과 함께 보통 이제 가게 되면은 뭐 하루 정도면은 이제 집에 그냥 놓고 가거나 아니면 좀 길어지면은 친척 집이나 이렇게 놓고 가게 되는데요. 요번에는 아예 마음 먹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바닷물에도 좀 넣어주고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1: 아, 인생 첫 해수욕이었나요? 그 친구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우리 저기 편지장님은 또 LP 디깅이나 또 영화 중에서도 또 음악 영화 간만에 나오면 또 그런 거 보시느라고 또
0: 맞아요.
1: 걸어 다니는 거 외에는 음악 영화가 많이 나와야겠네요.
0: 뭐 음악 영화 나오면 되도록이면 영화관에서 보려고
1: 예,
0: 합니다.
1: 그렇군요. 마이클 보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강현진 청취자께서 편지장님 추천으로 광화문 클럽 야노스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아주 멋지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씀 올려주셨네요.
0: 언제 가셨을까요? 보통 야노스가 한 2주 정도의 스케줄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일 공연이 있으니까 이제 출연진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거나 스타일이면 더 좋죠. 근데 또 이런 재즈 라이브 클럽은 이제 출연진 모르고 그냥 약간 약속 없이 갔는데 몰랐던 아티스트인데 너무 좋았다거나
1: 발견하는.
0: 그런 재미가 또 있죠.
1: 그렇죠. 야누스 광화문이죠. 이제 새로 오픈한 지 광화문에 새로
0: 올
1: 자리 잡은
0: 초였죠.
1: 지올 초였나요?
0: 뭐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몇 군데 옮기다가 광화문에 다시 이제 둥지를 튼게올 초에 해서 지금은 뭐 거의
1: 자리 잡으셨나요?
0: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반응도 좋고요.
1: 그렇군요.
0: 출연진들도 아주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강현진님,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재즈노트 어떻게 또 선곡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여쭤보네요.
0: 오늘은 재즈 레이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뭐 블루노트나 버브나 ECM 아티스트들은 이래저래 뭐 여러 주제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본다면은 뭐 파블로나 아니면 판타지, 그다음에
1: 액트.
0: 액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레이블들, 유럽과 미국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재즈 레이블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블루노트, 버브, 콜롬비아, 뭐 프레스티지 그런 이름 있는 레이블 뭐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재즈 팬들이 알게 되는데요. 그 외에 소규모의 아주 자그마한 재즈 레이블들, 특히 이미 운영을 하다가 이제
1: 해업한
0: 폐업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되거나 없어진 레이블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음반을 조금 보다가 이 제나두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제나두라는 레이블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은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또그 그러면던 차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설립자가 올 2월에 돌아가셨다가 돈 셜리튼이라는 프로듀서이자 뭐 연주도 했고 사진작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 이름이 그 영화 그린북의 실제 인물 돈 셜리랑 딱
0: 약간
1: 한자
0: 비슷하죠.
1: 다르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돈 셜리튼은 이제 백인이고요. 93세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했죠. 그가 이 제너두라는 레이블을 설립한 게 1975년입니다. 1975년에서 86년까지 했으니까 뭐 횟수로 한 12년 정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100장의 음반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에 100장이면은 뭐 적은 건 아니죠. 예. 재즈에서.
1: 뭐 1년에 10장 정도.
0: 그렇습니다. 한 거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매달 재즈 음반을 냈는데요. 예. 그 음반들에 나온 이 타이틀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우리

0: 재즈 팬들이 알고 있는 연주자들입니다. 이제 70에서 80년대는 재즈의 약간 암흑기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뭐 60년대 뭐 보사노바 프리재즈 있어서 재즈가 조금 다변화되고, 그리고 70년대 와서는 뭐 락과 디스코와 여러 가지 상태로
1: 그렇죠.
0: 재즈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재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즈 팬들에게 알리고자 50년대, 60년대 재즈 거장들을 다시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하고 섭외해서 냈던 음반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즈 팬들이 알고 있는 콩코드와 파블로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프로듀서의 네임 밸류가 약간 좀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유명한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덜 알려졌지만 음악만큼은 아주 정통파 재즈를 보여주었던. 그래서 재즈에서는 이런 장르를 스트레이트 어헤드 재즈라고도
1: 아,
0: 얘기합니다.
1: 스트레이트
0: 예.
1: 어헤드.
0: 뭐 어느 장르든 그런 스트레이트 어헤드한 게 있는데요. 70년대, 60, 50년대 재즈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그런 움직임으로 나왔던 레이블, 바로 이 제나두 레이블인데요. 오늘 이 레이블의 대표작들을 골라봤습니다.
1: 되게 특이하네요. 사업자라면 이런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기에 레이블을 런칭한다는 게 약간 좀
0: 그렇죠.
1: 역행하는
0: 맞아요.
1: 느낌이잖아요.
0: 네.
1: 사명감 아니면 이걸 하겠나
0: 맞습니다.
1: 싶은데.
0: 예, 그 전부터 재즈 쪽 일을 했고요. 제나도 전에는 이제 뮤즈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뮤즈 레코드도 약간 이런 그 아주 헤비한, 그러니까 A급 아티스트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음악성 있는 아티스트를 냈던 음반사인데요. 뮤즈 레코드에서 프로듀서를 했었고, 프레스티지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재즈에서 중요한 독립 레이블에서 프로듀서를 역할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야, 이제 쭉 했었는데 시대가 이렇지만 내가 한번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75년에 설립을 해서 쭉 10년 동안 좋은 음반들을 기록했습니다.
1: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뭐좀 퓨전이나 크로스오버 이런 게 아니라 좀
0: 아니죠.
1: 정통적이고
0: 맞습니다.
1: 퓨어한 느낌의 그런
0: 맞습니다.
1: 재즈.
0: 예.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라오신 그럼 첫 번째 아티스트와 곡 소개해 주시죠.
0: 예, 소니 크리스의 틴틴데오라는 곡인데요. 이 제나두의 자켓이 또 조금 독특합니다.
1: 이분 또 사진 작가니까 직접
0: 예,
1: 찍으셨나요?
0: 사진 작가에서 자기가 찍은 것인데 다 동일한 컨셉입니다.
1: 아,
0: 이게
1: 약간
0: 사진 작가의 글자 폰트도 동일하고요.
1: 아.
0: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음반들을 보여 드릴 텐데요. 요렇게 먹 아니면 실버. 요렇게만 냅니다. 요것도 독특하죠.
1: 모노크롬.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약간 그렇죠. 예. 주로 은색으로 실버 패키지로 많이 내는데요. 이 음반은 거의 제나두의 1집, 그러니까 초기 음반에 해당되는데 이제 먹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소니 크리스의 음반인데요. 이 중에 이제 소니 크리스는 알토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에 본인의 색스폰에 있으니까 이제 콜텟 연주가 되겠죠. 여기서 같이 연주한 피아니스트가 이제 베리 해리스라는 사람이요. 이 제나두 레코드의 거의 간판급.
1: 그렇군요.
0: 예, 10년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 베리 해리스인데요. 베리 해리스는 이따 또 나중에 선곡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소니 크리스. 이 어떻게 보면 뭐 찰리 파커와 동등하게 알토를 연주했었던 아주 쟁쟁한 연주자가 바로 이 소니 크리스인데요. 그가 조금 일찍 단명을 합니다. 50살에 이 음반을 발표했었던 1975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하는 해한 11월 연말에 사망을 하는데요. 3월에 녹음을 했으니까 그의 거의 말년작 맥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나두 레코드에서 낸 음반이 아닌가 합니다.
1: 알겠습니다. 75년 녹음입니다. 알토 색소포니스트 소니 크리스의 4인조 연주 틴틴데오
0: 네.
1: 고죠.

0: 알토 색소폰 연주자 소니 크리스의 1975년 제나두 레이블 음반에서요. 틴틴 데오. 그와 4인조의 연주였죠. 쿼텟의 연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끝내준다. 너무 좋다라는 반응. 오미셀님, 최영경님께서 소니라는 이름, 색소폰 잘하시는 분들의 그런 숙명적인 어떤 이름인 것 같다.
1: 축구도 잘하지 않나요,
0: 아,
1: 소니가?
0: 소니.
1: 저도 이 지금 최인경님 말씀처럼 소니 스틱, 소니 크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0: 소니
1: 방금
0: 롤린스도 있고,
1: 맞습니다. 방금 들은 소니 크리스, 그다음 소니 스틱이라고 있고요. 같은 이제 알토, 그다음에 테너의 소니 롤린스 있고요. 또한명 있습니다. 소니 포춘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0: 진짜 많네요.
1: 많아요. 그리고 피아노에는 소니 클락 있죠. 그 유명한
0: 아,
1: 소니 클락.
0: 그럼 본명이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와.
1: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제는 소니 분들을 한번 모아보겠다.
0: 천재적인 소니의 음악 뭐
1: 맞아요.
0: 이런 거요.
1: 소니를 이름을 갖고 있는 재즈 연주자들의 곡을
0: 예.
1: 골라서 이렇게 들려드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오늘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재즈 노트. 미국의 전설적인 독립 재즈 레이블인 제나두 레코드 대표작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75년 설립해서 10년간 성업하다가 이제 사라진 그런 레이블인데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의 곡 소개해주시죠.
1: 네, 이 제나두는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를 지나고 난 다음 옛날에 구사했었던 정통 재즈를 다시 한번 녹음해서 재즈 팬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이들이 있는 중년 이상의 연주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보통 한 20년대 생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또이 기타리스트 지미 레이니가 있습니다.
0: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나셨네요.
1: 맞습니다. 지미 레이니는 뭐 피아노에는 이제 메리 해리스가 주역이었다면 기타에는 지미 레이니가 이 제나두 레코드에서 여러 장을 냈습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아끼는 기타리스트여서 음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나두 레코드 음반만 제가 한 네다섯 장 있을 정도로 거기서 거의 1년에 여러 번 녹음해서 1년에 뭐두 장의 음반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뭐 솔로부터 듀오, 트리오, 콜때 다양한 형태로 지미 레이니가 이 제나드 레코드에서 앨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음반입니다. 이게 1978년에 나온 음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실버 톤을 갖고 있는 하나의 색조로 이렇게 연주되어 있는데요. 약간 나이가 20년대생인데 70년대니까 뭐 50이
0: 뭐
1: 넘은
0: 거의
1: 나이.
0: 이제 내일 모레 60이실
1: 네네.
0: 때.
1: 그때의 나이죠. 담배를 이렇게 일베 물고 기타를.
0: 근데 60대 안 되셨는데 좀 많이 그 세월이 느껴지는
1: 세월이.
0: 얼굴이다랄까?
1: 색감이 실버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깁슨 기타를 이렇게 재즈에서 사용되는 기타를 메고 있는데요. 그 혼자 독사진인데요. 바로 앨범 명도 솔로입니다.
0: 아, 솔로 기타 연주 음반이군요.
1: 예, 기타 솔로인데요. 또 약간 좀 독특한 게 기타 솔로면 혼자 연주하는 건데 이 음반은 더빙을 했어요.
0: 아,
1: 완벽하게.
0: 오버더빙.
1: 네.
0: 그러니까 먼저 하나 트랙을 녹음하고
1: 하고
0: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1: 녹음했습니다.
0: 연주로
1: 예.
0: 함께
1: 그렇게
0: 수록하는.
1: 했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솔로가 기본이고 한두 곡 정도만 그렇게 더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미 레인의 이 솔로 음반은 전곡을 다 본인이 반주하고

0: 기타리스트 지미 레이니의 1978년 솔로라고 명명된 솔로 기타 연주 음반에서요. The Fuga였습니다. 뭐 바로크 음악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작곡 그런 면모를 또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 수록된 것 같은데 아까 재즈와 오버더빙은 그렇게 친하지 않고 특히나 그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그런 명칭과도 잘안 어울리는
1: 맞습니다.
0: 느낌이잖아요.
1: 네.
0: 네.
1: 재즈라는 게 아티스트의 즉흥 연주가
0: 네.
1: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오버더빙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먼저 연주가 됐고
0: 네.
1: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연주해야
0: 네. 네.
1: 되니까 즉흥성이 아니고 제한이 있는 거죠.
0: 예.
1: 거기 오버더빙된 음악에 맞춰서 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즈 연주자들은 안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0: 네.
1: 멀리하고
0: 네.
1: 진짜 재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이 지미레인인 이 음반에서
0: 네.
1: 그 컨셉으로 뭔가 좀더한 단계 올라서는 오버더빙을 재즈로도 구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70년대 이런 작업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빌 에반스도
0: 네.
1: 피아노를 반주를 더빙하고 거기다 또 솔로를 했거든요.
0: 그게 자신의 솔로 피아노
1: 네네.
0: 작이었, 그러니까 솔로라는 제안 때문에
1: 네.
0: 오버더빙을 좀,
1: 할 수밖에
0: 예, 할
1: 없는.
0: 수밖에 없는
1: 네.
0: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또 저희 세우맨과 함께 해주시는 또 애청자시죠. 아크엔젤 0778님께서 지미 레이니의 기타 사운드가 너무나 멋지다,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감상평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일 텐데요. 자, 오늘 전설적인 독립 재즈 레이블인 미국의 제나두 레코드의 대표작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아티스트와 음악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 아티스트는 이제 색소폰 연주자와 피아니스트 연주자의 듀오 연주가 되겠습니다.
0: 네.
1: 맨 앞에 퀄텟,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솔로,
0: 네.
1: 더빙이 이용됐지만 기타
0: 네.
1: 혼자 연주된 곡이었고요. 세 번째는 색소폰과 피아노의 듀오 연주이고 제가 듀오 연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음반들을 관심이 있는데요. 한 손가락으로 꼽으면 거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아끼는 듀오 음반, 바로 이 제나두에서 나온 알콘과 지미 롤스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이두 사람의 연주는 완벽한 스트레이트 허헤드의 정점을 보여주는 연주자들이고
0: 네.
1: 그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음반을 냈습니다. 자켓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
0: 네.
1: 그 은색, 실버 컨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로고나 서체도 동일하고요.

0: 아, 그러니까 제나두 레이블은 약간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노인을 위한 레이블은 있다의
1: 뭐
0: 그런
1: 그런
0: 있죠. 영화
1: 제목처럼.
0: 제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노장들을 위한 어떤
1: 맞습니다.
0: 레이블이었다
1: 예,
0: 생각이 드네요.
1: 이분들의 음반 녹음할 기회가 75년부터 80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몇몇 아티스트는 파블로나 콘코드에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부름을 못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제나두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인상들도 비슷하죠. 네, 두 분의 백인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50년대 쿨 재즈,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도 하죠.
0: 웨스트코스트.
1: 거기에 거의 간판 주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색소폰 연주, 테너 색소폰의 알코는 주투 심스와 함께 이쿨 재즈 아주 뛰어난 연주, 아주 무드 있고 부드럽고 비브라토도 좀 적고 그런 연주의 대표 주자로 알려졌고요. 이 지미 롤스는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특히 이 사람이 그 진면목을 볼수 있는 거는 반주자 역할이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의 피아노 반주. 그래서 아주 명망 있는 보컬리스트들이 언제나 지미 롤스와 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제 스탄게츠하고 낸 음반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이제 좋은 음반으로 평가를 받고 여기서도 알콘과 함께 둘이 예, 헤비 러브라는 앨범명인데요.
0: 헤비 러브.
1: 앨범명도 재밌고요.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스탠다드 곡들 중심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어떤 곡을 들어도 다 사랑에 관련된 그러고 보니까 앨범명이 헤비 러브여서 아마 그런 러브 테마곡을 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 Talking a Chance on Love라는 이 재즈 보컬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패기리도 그렇고요. 뭐 엘라도 그렇고 뭐 재즈 보컬리스트 특히 이제 백인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많이 불렀었던 노래 제가 되겠습니다. 베넌 듀크 작곡, 존 라투스, 테드 패터 이 공동 작사로 되어 있고요. 1940년에 뮤지컬 케빈 인더 스카이에 실렸던 곡입니다.
0: 말씀하신 그 보컬리스트들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선호되었던 곡이라 그러니까 왠지 피아니스트 지미 롤스가 이거
1: 아,
0: 해보자라고 선곡하지 않았을까?
1: 네,
0: 뭐 이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두 사람의 듀오 연주로 들어보죠. Taking a Chance on Love입니다.

알토 색소폰의 알콘 그리고 피아노의 지비 롤스 듀오 연주로 Taking a Chance on Love 였습니다. 1978년

0: 1년인가요?
1: 네.
0: 연도. 아까, 예. 아무튼, 예, 이 알토 색소폰 연주의
1: 테너 색소폰. 네,
0: 테너였군요.
1: 테너.
0: 예, 테너 색소폰 알코니였습니다. 색소폰 연주를 흘려듣는데 보통 워낙 손꼽는 듀오라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게 참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톤의 이 뉘앙스가 이 소리의 결이 뭐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테크닉도 그렇고
1: 그렇죠. 네.
0: 굉장히 많잖아요.
1: 노래랑
0: 예,
1: 똑같은 거죠.
0: 말할 때 특히
1: 맞습니다.
0: 노래할 때그 느낌 그거 듣는 묘미가 상당하네요.
1: 네.
0: 잘
1: 아주 집중해서 들으면요. 테너 색소폰이 노래하는 것 같고, 피아노가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0: 반주해 주는
1: 하면서
0: 듯한
1: 노래가 조금 버거울 때또 나서서 솔로도 해줘서
0: 해주고
1: 메꿔주고, 그리고 뒷부분 들으셨겠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임프로를 해주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재즈적이지만 돌이켜보면은 78년에 이 음반이 나왔을 때 과연 재즈 팬들이 이 음반을
0: 예.
1: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0: 아,
1: 합니다.
0: 그건 어떤 의미죠?
1: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재즈가 마일 데이비스가 막 최극단의 컨템포러리 하는 걸할 때잖아요. 뭐 리턴 투 포레버 나오고 허비 앤 코그 막 헤드헌터스로 시네사이저 막
0: 맞아요, 맞아요.
1: 쌓아놓고 연주할 때인데,
0: 시대의 분위기와 역행하는,
1: 맞아요. 뭐 역행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0: 역행은 아니고,
1: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최첨단의 뭐 재즈가 막 나와고 그게 각광을 받을 때인데, 거기서 갑자기 거의 뭐 스윙 시대 때 시절에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0: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1: 예.
0: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골라오신 마지막 아티스트와 마지막 곡입니다. 소개 어여 해주십시오.
1: 네, 제나드 레코드의 간판 연주자 바로 피아니스트 베리 해리스입니다. 재즈 교육에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어서 꽤 장수를 했는데요. 29년에 태어나서 21년에 사망할 때까지 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거장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제나드에서 많은 음반을 냈는데요. 그가 아마 그 제나드에서 첫 번째 발표한 음반이 이 테드 다메린이라는 그 또 다른 선배 재즈 연주자의 곡을 약간 송북 형태로 음반을 연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곡은 다 테드의 곡인 거죠. 이
0: 테드 다메론.
1: 다메론. 그래서 이 핫하우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곡들이 다이 테드 곡이고, 여기에서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 진 테일러, 그다음에 르로이 비네거 윌리엄스라는 드럼 주자가 같이 하는 피아노 트리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0: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또 아쉽지만 또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약해야겠네요.
1: 네.
0: 다음은 그 써니
1: 소니
0: 스페셜인가요?
1: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피아니스트 베리 헤스의 If You Could See Me Now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Daily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1: 아, 마카야씨, 잠시만요. 저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좀 써야 할 것 같은데요?
2: 아니, 햇빛도 없는데 시내에서 무슨 선글라스 타령이에요.
1: 아, 바로 마카야씨 때문이라고요. 오늘따라 뒤에 후광이 보여서 너무 눈 부셔요?
2: 보여요. 제가 좀 빛나는 남자이긴 하죠. 아, 근데 어디서 후광이 느껴졌나요? 이 조각 같은 비주얼? 아니면 벌크업해서 남자다워진 이 팔뚝? 아니면 애교만 좀 마카야의 귀여움?
1: 네, 이렇게 또 스스로 말하니까 정말 웃기네요. 자, 이렇게 사람의 한 가지 매력이나 좋은 이미지 덕에 다른 모습까지 다 멋져 보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후광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장점이 그 사람 전체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2: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덕에 더 멋져 보이는 사람, 동물을 좋아하는 모습 덕에 따뜻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캔디 씨처럼 명언을 날리는 모습 덕에 스마트해 보이는 거요. 내 눈! 아, 갑자기 캔디 씨가 너무 눈이 부셔요!
1: 아, 또 저희 후각은 끝이 없으니 얼른 선글라스를 끼세요. 자, Hello, I'm DJ Camden, dazzled by your endless charm.
3: And I'm DJ Makaya, always reaching for my sunglasses because our listeners are just too dazzling.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하츠토하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1: Cause I like your style. 네, 캠든 씨, 오늘 오프닝에서 후광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의 뒤에 빛이 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걸 후광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열 가지가 더 좋아 보이는 순간을 말았는데, 자, 누군가를 보고 후광 효과 본 적 있으신가요?
0: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0: 데뷔 초반이었죠.
1: 네.
0: 네, 그때 이제 엔하이픈 선배님, 이제 되게 멋진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때 엔하이픈 선배님들께서 이제 스윗 베놈이라는 곡을 들고 이렇게 그 뭐지 생방할 때 네. 추는 춤이 있잖아요.
1: 그쵸.
0: 따로 있잖아요. 이미 녹화를 했으면 생방 때
1: 좀 여유롭게 하는
0: 약간 서비스 네. 무대가 있잖아요. 네, 좀 여유로운 무드도 있고 근데 그 여유로운 무드가 되게 여유롭다. 진짜 뭐라 해야
1: 매력적이었군요.
0: 네, 그때 제가 데뷔 때는 막 열정 뭐 열정 열정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로운 모습 보고 와 무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약간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가지고 예 되게 약간 충격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오. 그때
0: 예, 멋있었어요 되게.
1: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Stray Kids 무대를 또 보고 되게 후광 빛을 느꼈습니다. 제가 또 원래 K-pop 중에서도 좋아하는 그룹이긴 해서 그때 만난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 무대를 보니까 이게 좀 무대를 즐기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좀 막 확실히 아티스트처럼 보이는구나라고 좀 느껴서 정말 후광 효과가 나쳤던 것 같아요.
0: 네. 마카야 씨 나를 빛나게 만드는 후광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오히려
0: 제가 골라도 될까요?
1: 그래요?
0: 저는 마카의 입술.
1: 입술?
0: 네. 입술이 되게 약간 명란젓 같아요. 그래서 약간
1: 오동통통해서 네.
0: 이제 네.
1: 명란젓처럼 네. 통통한 거면 되게 매력적인 거죠.
0: 그렇죠. 저 명란젓 되게 좋아해요.
1: 그러니까요. 명란 파스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저는 캔디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너 웃긴 거 할 거 같아.
1: 아니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캔디의 후광 포인트.
0: 네.
1: 저는 뭔가 자신감?
0: 진짜 너무 별로다.
1: 그래요? 저도 좀 살짝 애매하다 생각하긴 했어요.
0: 그럼 왜 말한 겁니까?
1: 자, 그러면
0: 자, 한 번에 기회 드릴게요.
1: 네, 캠디 후 얼굴이죠. 에? 얼굴.
0: 아, 진짜.
1: 얼굴이지. 아니, 이 얼굴 봐 봐. 너무 빛이 나잖아. 아니, 그래서 캠디가 그 프로그램 나갔을 때 난 빛나 했을 때 캠디가 제일 빛나 보였어요. 네.
0: 감사합니다.
1: 진짜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국인들의 눈부신 매력으로 빛나고 있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비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Visit the idol 한국 소셜미디어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0: 네, 투어스 Lucky to be Loved 그리고 원필 Wish까지 이어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용호, 박지현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유명할 성우 강용호입니다.
3: 음악할 때

0: 성우 박지웅입니다.
1: 예,
0: 예.
1: 그리고 카메라의 캠 낙현대입니다.
2: 네, 그리고 말하는 사람 마크 D입니다.
3: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지쳐 하시는 것 같다.
2: 뭔가
3: 이제 바꿔야 하나? 약간
2: 카메라 캠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높아가지고
1: 진짜요?
2: 전 괜찮았다 생각해서
1: 고마워요.
2: 좀 당황했어요. 아, 나도 저 정도 퀄리티를 가져와야 되나 지금. 근데
1: 마가 저는 되게 눈에 띄거든요. 아니, 뭔가 마?
3: 마?
2: 마음껏 즐기는 마.
0: 오, 좋은데요?
2: 아니면
3: 마음껏 즐기는
1: 마지막.
3: 마 마지막?
2: 갑자기 마지막으로
3: 보내는 건가요?
0: 갑자기 끝내시는 거예요?
1: 마지막
2: 진짜. 아,
1: 뒤에.
2: 너무해. 아, 저희가 앞에서 또 후광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3: 나하.
2: 자, 우리 두 분은 누군가에게 후광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0: 있죠.
2: 언젠가요?
1: 언제죠?
0: 아이돌 한국어 처음 시작할 때,
2: 아하.
0: DJ 두 분을 보고, 와, 이게 바로 연예인이구나. 와,
2: 아.
0: 역시 아이돌! 이라고 느꼈죠.
2: 저를 보고요. 막디 보고. 막디
3: 아니요.
2: 보고.
3: 마지막. 마지막.
2: 마지막 막.
0: 아이, 두분 다죠.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영광이 있네요.
1: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4: 지난 시간 드라마 시크릿 가든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흥이 넘치는 칠순잔치 현장이었다.
5: 자, 이렇게 화목한 가족은 또 처음입니다. 칠순잔치에서 또 노래가 빠질 순 없죠.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6: 백수 용랑 오빠는 하루 종일 뭐해?
7: 여긴 어디지? 칠순잔치의 백수 아들 용남이면 혹시 영화 엑시트?
4: 그렇다. 백수 용남과 그의 첫사랑 의주의 재난 탈출기를 그린 재난 영화 엑시트에 소환된 K. 그리고 용남은 엄마의 칠순잔치 행사에서 백수라고 무시받는 상황.
6: 오빠, 오빠, 대답해봐. 백수면 하루 종일 뭐해?
7: 그냥 자. 산소 낭비하면서 깨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자.
6: 와, 진짜 부럽다. 내가 오빠처럼 사는 게 꿈인데.
5: 야, 용남이 형이 갓난 애기냐?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4: 사촌들의 아기 없는 놀림에 점점 시무룩해지는 케이. 괜히 삐딱해지려는 찰나. 눈앞에 첫사랑 그녀, 의주가 나타났다.
6: 용남 오빠,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우리 몇년 만이지? 아, 이렇게 오랜만에 오빠 보니까 너무 반갑다. 오빠가 나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또
7: 아니,
6: 좋고.
7: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과거에 고백 공격했다가 차였다고 안 편하게 뭐가 있어?
4: 이렇게 첫사랑 의주와 마주친 후 과거 차였던 순간이 떠오른 K. 갑자기 휴대폰으로 재난 알림 문자가 울리기 시작한다.
5: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유독가스 확산 중, 긴급 대피 요망, 건물 옥상 대피 후 구조 요청받아.
4: 갑자기 울린 재난 문자 알림에 놀란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산악 동아리 출신인 K와 의주는 재빨리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유독가스가 도로에 퍼져 있는 위급한 상황.
2: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4: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구조 헬기가 지나가고 탈출하기 위해 소리치는 K. 하지만 헬기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만다. 그때 절망하는 사람들 사이로 의주의 외침이 들리는데.
6: 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휴대폰 불빛을 켜서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함께 박제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7: 역시 내 첫사랑. 산악 동아리 회원다운 굿 아이디어야. 그래, 이 마법의 주문으로 재난을 이겨낸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4: 번뜩이는 의주의 아이디어에 감탄한 케이. 지쳐있는 사람들을 다독이더니 어디선가 마이크를 가져와서 소리치기 시작한다.
6: 여러분, 살려주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
2: 온다, 헬기 온다!
4: 그렇게 사람들의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고 헬기가 돌아온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2: 백수에서 국민 영웅으로 거듭난 이 용남이가 모두를 지켜줄게요. 그럼, 안녕! Oh, SOS.

0: 재밌죠, 이 노래.
1: SOS가 따따따따따따따따군요.
2: 모르스보 네. 하는 겁니다.
1: 네. 아, 이게 SOS고요. 네. 이렇게 노래로 하면 되게 외우기 쉽네요. 혹시 나도 이제 알고 있어야겠다.
3: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이런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재밌게 알려줘서 인상 깊다 이런 평가도 되게 많았어요.
1: 아, 그러네. 네. 네. 특히 어린애들 이런 거 보면 또
3: 잘 따라하니까요.
1: 그렇죠. 아, 좋다. 아, 전 개인적으로 오늘 연기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사촌 형. 아, 사촌 형이 되게 비웃는 느낌이 잘 들더라고요. 아. 특히 그 마지막 그 웃음 부분.
2: 아. 약간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와,
1: 너무 얄미워.
2: 이런 거?
1: 너무 얄미워.
2: 이런 거. 네. 아, 대박. 전문이죠.
1: 진짜 너무 좋아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도심을 뒤덮은 재난 상황 속에서 산악 동아리 출신의 용남과 의주가 맨몸으로 펼치는 아슬아슬한 생존기를 담은 재난 탈출 영화 엑시트에 다녀왔습니다.
0: 영화 엑시트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존 방법을 찾아내는 한국형 재난 영화인데요. 재난 영화의 긴장감은 물론 조정석, 이뮤나의 찰떡 케미와 따뜻한 가족에까지 더해져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1: 네. 여기 영화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 네.
1: 자,
2: 해주세요.
1: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찾아온다면, 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생존 능력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아,
2: 자신이 없긴 한데.
1: 우리 영호님 되게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2: 네.
1: 아,
2: 네. 일단 전략. 을 좀 잘 수립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4: 약간
2: 네.
4: 장애물들 이렇게 더 들어서 던져버릴 것 같아요.
2: 진짜 비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4: 뭔가 돌들도 막. 그, 네.
1: 네. 산불 나면 그냥 깊게 숨 한번 쉬고.
2: 두 분에게 제 이미지가 약간
3: 거의 그 정도면 슈퍼맨 아닌가요?
2: 어벤져스 약간
4: 그런 느낌.
1: 맞아요.
2: 감사하죠. 예.
3: 저는 사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오면 제가 막 이렇게 자신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0: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자. 약간 그렇게 좀
1: 아, 이럴
0: 가독여 줄
1: 때는.
0: 것 같아요.
1: 아,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0: 에이.
1: 가둬주고.
2: 서포터, 서포터.
1: 뭐, 근데 가방에 샌드베이글 있는데 이거라도 먹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와,
0: 아무데도나 나오는군요.
3: 캠든 씨 애들 좋아요. 오늘
1: 네,
3: 날라가네요.
1: 그러면서 이제.
2: 여기서?
3: 여기서?
2: 여기서?
1: 샌드베이글은 끝나지 않습니다.
3: 이런 재난 상황일 때 우리 캠든 씨는 이제 애드립으로.
1: 애드립으로 사람들의 웃음.
3: 아, 네. 그렇죠. 네.
0: 아, 그죠. 웃음이 중요하죠.
3: 네. 자동임을 넘어서.
1: 네. 네.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3: 네.
2: 와, 진짜 예상을 못해서 진짜 진짜 좋았다. 이게 보통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데 오늘은 진짜 예상을 못했어. 오케이.
1: 저도 꽤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0: 막디는 어떠세요? 어떤 생존능력?
2: 아, 저는 그래도 좀 리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산불 속에서 너네들을 구해주겠다. 이런 느낌.
1: 산불.
2: 아, 이때 아니면 리더 언제 하겠습니까?
1: 그렇죠.
2: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네. 재난 영화 주인공이 된다면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제가 제일 먼저 주인공이라면요?
2: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1: 일단 멋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들은 이제
2: 영화니까.
1: 네, 많은 짤들이 나와야 되니까.
2: 네.
1: 아, 무슨 모습이 있을까요? 어쨌든 주인공은 항상 사랑하는 여주인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주인공을 먼저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2: 네, 여주인공을?
1: 네.
2: 사랑꾼이구나.
0: 사랑꾼
1: 보통
0: 주인공.
1: 제가 보는 영화들은 다
2: 그러네.
1: 주인공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2: 약간 사랑, 조금씩 연결, 더 챙겨주는.
1: 예, 약간 조금이라도 있어요.
2: 약간 예를 들면 식량이 이제 한 명당 한개 반을 먹어야 돼. 근데 두 개를 주는 거지. 조금 반 정도 챙겨주는
3: 몰래 챙겨주는 네. 느낌.
1: 그렇죠, 그렇죠.
2: 배고프지.
3: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일단 주인공들은 계획이 별로 없는데 네.
1: 맞아요.
3: 좀 이렇게 마음이 앞서거나 몸이 앞서거나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3: 저 같은 이제 전략가 타입은 이제 그런 주인공에게 그 길을 좀 알려주는 약간 이런 역할일 것 같아요.
2: 네. 주인공은 아닌가요?
3: 아, 주인공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3: 네, 주인공은 왜냐면 가장 먼저 위기와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어요.
2: 좀 세인데 그건
3: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싶어요.
0: 저도 주인공 역할은 아닐 것 같고
1: 네.
0: 근데 저는 약간 구체적인 역할이 있어요. 저 이런 재난영화 장르를 많이 보거든요.
1: 네.
0: 제가 만약에 이런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된다면
1: 네.
0: 뭔가 처음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어울린다, 어울려.
0: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일행들이랑 해가지고 땡땡아 이렇게 하면서 치마 이러면서 이제 낙오가 됐는데
1: 네, 다시 살았나요?
0: 마지막에 네. 뭔가 군대나
1: 네.
0: 구조대와 함께 주인공 일행을 도와주러 등장할
1: 때 마지막에 히어로가 돼서
0: 히어로라기보다 약간 그 앞에만 나오고 뒤에만
3: 나오고
0: 그런 등장인
3: 처음에는 그 낙오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요한 낙오였다 이런 느낌
2: 약간
3: 그런 거 있죠
2: 아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중에 도움을
3: 요청하고 맞아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사는 그런 캐릭터
0: 맞아요.
2: 되게 잘 어울려요. 본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근데 진짜
2: 오늘 되게 네. 영화 속으로 상상해봤는데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군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뛰어오면서 막 뭐 영호야 내가 데려왔어 이러면서
0: 맞아요. 약간 네. 그런 역할로
2: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
3: 맞아요. 네.
2: 자, 그러면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나만의 원동력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뭐, 가족, 친구들, 뭐, 나 자신 말고, 혹시 더 있는지, 네. 사실 이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저는 그래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2: 그죠.
1: 그걸 어느 정도는 만약에 지켰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래도 만약에 못 지킨 상태면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저는 일단 제가 진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감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게 너무 그냥 네.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너무 소원이에요.
2: 네. 다르죠, 진짜 네. 직접 보는 그쵸. 게.
1: 근데 그 중에서도 보고 싶은 게 북극이랑 사막.
3: 와,
1: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커요.
2: 상상이 안 되긴 해.
1: 그렇지. 아니 자꾸 너무 영화만 많이 봐서 그런지 직접 보고 싶어요 진짜로.
3: 직접 보면 더 좋겠죠.
0: 그럼 캠지는 그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0: 그중에서도 아마 여행? 여행을
1: 여행.
0: 위해서라도
1: 포기하지
0: 네,
1: 않겠다.
0: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막 뛰는 그럼.
1: 저는 약간
0: 기자?
1: 은퇴.
0: 아,
2: 은퇴요?
1: 어? 은퇴를 위해서.
0: 은퇴를 위해서?
1: 네.
0: 은퇴를 깔끔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1: 그죠. 그러니까
0: 아니면
1: 은퇴하고 진짜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0: 은퇴 후의
1: 네.
0: 라이프들을
1: 은퇴 후의 라이프를.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나중에 내 가족이나 약간 내 애들이나 뭔가 나를 위해서라도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0: 뭐 하고 싶어? 아, 그냥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1: 그냥 집 사서 거기서 뭐 강아지나 키우고 뭐 채소 기르고 뭐 약간 뭐 TV 보고 뭐 그냥 그러고 싶어요. 네.
2: 나중에 이제 여유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1: 맞아,
2: 지금
1: 맞아요.
2: 이 힘든 순간 이겨내자.
1: 그렇죠. 지금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움직이고 나중에 좀 힘들 때는 굳이 안 움직이는 게 낫잖아요.
0: 그쵸.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계시긴 하니까. 나중에
1: 맞아.
0: 뭔가 진짜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1: 네.
0: 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1: 제가
0: 것
1: 미리
0: 같아요.
1: 끌어다 쓰는 거예요. 미래의 에너지를.
0: 지금 그거를 지금.
1: 네.
0: 어쩐지 너무 과.
1: 과일같이 상큼하다는.
0: 과일같이
1: 아, 감사합니다.
0: 상큼하다.
1: 네,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영화 엑시트 삽입곡 이승환 슈퍼히어로 그리고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까지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번뜩이는 의주의 아이디어에 감탄한 K.
1: Today's current expression is 번뜩이다. It means for an idea to suddenly pop into your head. It's similar to the English expression have a sudden idea or come to mind.
0: 네, 오늘의 한국어 번뜩이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번뜩이다.
3: 번뜩이다.
4: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5: 캠든이 형의 번뜩이는 애드립으로 위기를 넘겼다.
0: Thanks to Camden's brilliant idea, we overcame the obstacle.
3: 회의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0: A brilliant idea suddenly popped into my head during the meeting.
4: Yeah.
6: 아, 좋습니다. Shout out, Camden.
0: 오늘 또 캠든 형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6: 오늘 좀 날아다녀요. 네.
4: 아, 그래요? 안 날아다니는 정도는.
0: 네, 번뜩이다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위기의 순간.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합니다. 자, 혹시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로 위기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3: 저는 혹시, 있습니다.
0: 있어요?
3: 네. 그 성우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네.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부장님, 네. 뭐 이런 센터장님, 높은 분들 와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제 혼자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네. 그때 이제 특기나 뭐 이런 거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저 노래를 준비해 갔어요.
0: 와우.
3: 그래서 노래를 막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0: 네.
3: 그러고 나서 네, 잘 들었고요. 혹시 뭐 다른 노래 할 줄 아시는 거 다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0: 네.
3: 전 노래를 이미 다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뭐 애국가라도 불러야 되나? 막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니까. 네. 근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난 게 아침에 그 면접장 오기 전에 네. EBS를 보면서 왔거든요.
0: 네.
3: 근데 그때 그

0: EBS 프로 중에서 딩동댕 딩동댕이라는 어린이 프로가 있어요. 아침에
1: 오,
0: 하는.
1: 네.
0: 근데 이제 그 프로 오프닝 노래가 가사가 정말 단순해요.
1: 오.
0: 딩동댕 딩동댕 딩동댕 같이 가자 이런 노래거든요.
1: 네.
0: 그게 딱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 우와.
0: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EBS를 보고 왔는데 딩동댕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이러고
1: 오.
0: 이제 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뭔가 아, 이 회사에 대한 나의 애사심과 관심도와
1: 와.
0: 어떤 그런 재치가 좀 보여서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1: 와,
0: 한 생각이.
1: EBS랑, 와, 연관이 엄청,
0: 에이, 정말. 그래서 솔직히 애국가를 불렀으면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1: 그쵸.
0: 거잖아요.
1: 그쵸. 되게 좋은 스킬을
0: 나.
1: 쓰셨네. 네. 우리도 약간, FNC 오디션 볼 거면 약간,
2: FNC 곡?
1: 네, FNC 곡으로 약간,
0: 근데
1: 나쁘지 않은데?
0: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2: 저는 안 그랬어요.
0: 와, 정말요?
1: 그래서 딱히, 전 사실 오디션 때는 준비를 뭐 안 했어가지고,
0: 아.
1: 한국에 와서 연습했죠.
2: 뭐 했죠? 그때?
1: 저 붕붕.
0: 붕붕?
1: 하원의 붕붕. 랩
0: 아.
1: 노래인데, 그 고등 래퍼에 나온 하원이거든요. 그걸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0: 네.
1: 저스틴 비버 거예요. 약간,
0: 오.
1: 뭐, 유명한 거 뭐가 있지, 저스틴 비버?
0: Baby?
1: 갑자기, 베이비
2: Love
1: 아니고,
2: Yourself?
1: Love Yourself.
0: 아.
1: 왜냐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멜로디가 잘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어서.
2: 근데 저도 춤을 그때
0: 네.
2: 한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듀스
0: 네.
2: 그거의 시그널송에 지마라는 곡이 있어요.
0: 아, 알아요.
2: 지마 이 곡으로 춤을 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좋네. 기억에 남기네.
2: 그거랑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
1: 아.
2: 그런 곡이었었는데요. 진짜 노래 너무 불러가지고, 와, 진짜, 네.
1: 발라드를 했다고?
2: 네.
1: 우와. 이야, 큰 도전인데?
2: 진짜, 왜냐면 제 멤버들이 모를 거예요. 저 발라드를 부른 모습을 거의 한 번도 안 봐가지고.
1: 그쵸. 사실 저희는 또 래퍼들이니까.
2: 그쵸.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랩을 하진
1: 아,
2: 않았어요.
1: 그래요?
3: 이야, 번뜩이는 아이디어.
0: 근데 그게 또 나름 되게 인상이 남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막 이렇게 유행하는 뭐 댄스곡이나 이런 거 했을 텐데,
2: 네.
0: 발라드? 이렇게
3: 맞아,
0: 약간 했을
3: 맞아,
0: 수도 있을
3: 맞아.
0: 것 같아.
3: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네.
2: 맞아요.
1: 자, 그렇다면 또 주변 사람들 중 재치 있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0: 궁금해요.
1: 전 마카야 씨요.
0: 오!
1: 저 항상 근데 마카한테 말해요. 마카야 씨가 뭐 재치는 모르겠고 이제 순발력 아 장난이에요. 사실 둘다 있어요. 근데 순발력이 저는 그중에서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2: 진짜요?
1: 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찍고 있으면
0: 네.
1: 갑자기 이제 오디오가 빌 때가 있잖아요.
0: 아,
1: 막
0: 그쵸,
1: 빌 때도
0: 그쵸.
1: 있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때 마카야 씨가 진짜 그냥 아무 막말이나 던져요. 진짜 그냥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말들을 막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걸 살려준다. 라는 걸 제가 크게 받은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0: 아, 그쵸.
1: 그래서 확실히 마카야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존재감? 존재감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느꼈죠.
0: 와.
1: 어때요? 울지 마, 울지 마.
2: 힘든 만남. 참 행복했어.
3: 너무 이별 노래 아니야?
1: 그러니까 뭐, 나 나가고
2: 그러네요.
1: 안 그랬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순간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100m도 함께 뛰면 낫다.
5: 생각보다 힘든데?
4: 2번, 공포체험도 둘이 하면 낫다.
5: 너한테 있으니까 다행이다.
4: 3번, 잔소리도 같이 들으면 낫다.
6: 그만하자, 그만하자.
4: 4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1: 낫기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2: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1: Four options.
3: 네, 아, 늘 같은 번호가 정답인 것 같다는 네, 기분 탓인가요? 네.
0: 기분 탓입니다.
2: 항상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3: 아, 그렇죠. 네.
7: 오늘 바로 좋은 힌트네요, 오늘. 네. 네.
8: 자,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8: 네.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세정 스카이라인.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0: 수담수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1: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0: 자, 그럼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Dead of Right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어

0: 공부하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1: Hello, I made a note to study Korean.
2: 와, 오, 되게 사연이 이렇게 심플한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만들었어요. 저 뭔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건데.
0: 그러니까 칭찬해 주세요, 아니고 네. 만든 거 자체를 칭찬해 달라. 네.
1: 네. 원래 약간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네. 노트를 만들었는데. 네. 네.
2: 네. 안녕하세요, 만들었어요.
1: 쿨하다. 아. 쿨하다. I like 네. it.
2: 자신이 오히려, 있는 거죠.
0: 네, 전 오히려 좋아요.
1: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거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0: 맞아요.
1: 이런 건 진짜 시작이 반인 것 같은데 혹시 메모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0: 아, 저는 진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 중학교 때 막 메모하는 법 뭐 이런 거 책 사서 읽고
1: 와 진짜요?
0: 그랬는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던 남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1: 아, 진짜요? 네,
0: 대학교 가는데 대박. 다 예, 처분하고 버리고 어디 갔지? 이런 느낌. 네.
2: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는 써야 좀 머리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어떤 수업은 그냥 진짜 듣기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하면 자꾸 이게 하품이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한 번씩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뭘 쓰고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트 하는 거를 좀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공부할 때. 네.
1: 지민 씨는요?
3: 저도 사실은 항상 연초에 올해는 꼭 다이어리를 성공하고 알겠어. 엄청 예쁜 새 다이어리를 사서 한 세네 장 정도까지 썼다가 이제 점점
1: 없어지는
3: 맞아요. 찾지 않게 되는 약간 그런 편이어서 굳이 메모를 한다고 하면 대본에 쓰는 메모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그런 거 좋죠.
2: 그렇죠.
1: 저는 그냥 뭐 리마인더밖에 안 써요. 리마인더 뭐 예를 들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뭘 보내야 한다. 그러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밤부터 핸드폰에 뜨게. 네. 이때까지 내가 안 했으면 그래도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만 하고 아니면 뭐 진짜 캠디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영감 같은 거 떠오르면 뭐 그냥 쓰고 막 가끔 그럴 때 있어. 막 씻다가 막 흥얼거리다가 괜찮은데? 그럼 이거 까먹지 않기 위해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야 돼요.
2: 아니면 그냥 진짜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그 샤워 물 끄고 그냥 녹음해버려요. 핸드폰에다.
1: 네. 오, 진짜요?
2: 나 진짜 그런 적 있어.
1: 우와, 대박. 우와. 저는 그냥 계속, 이때 문제였던 게, 제가 샴푸를 먼저 해요.
3: 네.
1: 샴푸 하는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한 10분 동안.
3: 네,
1: 10분 동안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하면서, 몸 하면서, 하면서. 끝나고 바로 녹음해가지고. 아, 이런 것만 하고, 저는 진짜 오히려 보이스 메모 많이 하고. 적는 것보다는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3: 아 그렇죠. 네.
1: 그런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말 많잖아요.
0: 녹음말
1: 많죠. 뭐 말할 사람 없으면 그런 데라도 네. 말해야죠.
2: 그렇죠.
0: 아, 네. 오늘 캠디 컨디션 좋아. 날라가네요. 네.
2: 자 그럼 저희가 또 슬슬 수담 칭찬해드려야죠.
0: 네.
1: 오케이.
2: 자 오늘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볼까요?
0: 라이트.
2: 라이트.
1: 라이트.
2: 오케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0: 아 그러시죠.
2: 자.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라이트 잘한다 잘한다 스탐
1: yeah. Good job. 한국어 많이 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탐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2: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5: 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바로
0: 바로 4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1: 네, 아, 또 이렇게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3: 와.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그럼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Beach season is starting to wind down across this country.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하나둘 폐장을 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예, 여행에서 또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속초 닭강정, 강릉 순두부, 부산 돼지국밥, 제주 갈치 조림까지 지역마다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그런 대표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라디오는 어떨까요? 네, 라디오를 듣는다. 그 중에서도 EBS를 듣는다. 그러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뭐 굳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바로 그 프로그램 맞으니까요. 네,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Earth, Wind and Fire, Boogie Wonderland.

0: 8월 18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조혜승 님이요. 오, 마유쌤 위키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예뻐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우와. 대폭 할인 중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가 위키드를 좋아하는 걸 아시는 분이면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진짜 진짜 너무나 광팬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 이번 주 일요일 23일에요. 많은 해수욕장이 폐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도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해수욕장은 몰라도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국 지역 음식 좀 먹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 못했습니다. 항상 배고픈 마유에게 우리 지역 이거 음식 추천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사연 좀 올려주세요. 제가 사는 건 아니고 직접 사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자, 그래서 왠지 본인이 거주하는 일산에는 유명한 맛집 있다고 좌표 찍어주시길래 가봤더니 어느새 그분 아파트 주차장인 걸 일 것 같은 그런 일산 집밥 맛집 대표 크리스틴 쌤 소개하겠습니다.
1: Good evening. I'm sorry. You know, you didn't even introduce me. And I was like, oh, wicked, aha.
0: And 갑자기 왠지 들어갑니다. 갑자기. 네, 이제는 왠지 나오면 준비하셔야 돼요.
1: I know.
0: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 That is a very, and you know, look at our shirts.
0: 오늘 혹시 유튜브로
1: look,
0: 보고
1: you gotta
0: 계신
1: look at us on YouTube.
0: 저희 짠 게 아니고요.
1: It's the same color.
0: 와, 저 웬만하면 그린 셔츠를 안 입는데.
1: You don't.
0: 오늘 뭔가 쇼업 하려고 입고 왔어요. 근데 크리스틴 쌤이 초록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의도 둘 다 청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It's so crazy.
0: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코지 비 님이요. 라이브는 두 번째 보는 건데 너무 재미있어요 하셨습니다.
1: Oh,
0: 벌써 재미있으시다. 감사합니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2: 'Japanese literary contests are witnessing a sharp uptick in submissions, fueled by a proliferation of entrie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with AI. The surge is driving up judging costs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some literary awards for new writers.
0: 일본의 문학상 공모전에 AI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몰리면서 전체 응모작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인 문학상의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Costa Rica has put forward a bill to scrap special pensions for former president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 former presidents draw roughly 4 million colones or 12.6 million won a month after leaving office.
0: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해온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 한국 돈으로 약 12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2: A new study found that office workers who watched puppy videos for 15 minutes showed a marked drop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long with a noticeable easing of anxiety. Researchers say the dog's appearance alone may be enough to help keep stress in check.
0: 직장인들이 15분간 강아지 영상을 본 뒤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0: 불안감도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record heat and drought across Europe have caused river levels to plummet, uncovering mammoth remains and ancient Roman ruins. While the drought is taking a heavy toll, it has also created unexpected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in archaeology and paleontology.
0: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매머드 유해와 로마 시대 유적 등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뭄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고고학, 고생물학 등 관련 학계에는 뜻밖의 발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Japanese literary contests are witnessing a sharp uptick in submissions fueled by a proliferation of entrie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with AI. The surge is driving up judging costs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some literary awards for new writers.
0: 일본의 문학상 공모전에 AI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몰리면서 전체 응모작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인 문학상의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사가 지난 3월 말 마감한 문학 콘테스트에 예년보다 2배가 넘는 작품이 이제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생성형 AI 때문이라고 하고요. 실제 AI 사용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출판사 관계자는 적어도 이제 10편 중에 한 2, 3편 정도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놀랍지만 이걸 알아내는 것도 더 신기해요. 딱 well, 보고 패턴을 좀 읽게 되는 거, 그렇죠?
1: Well, that's right.
0: Right.
1: Because we have to figure out mm-hmm. what is truly original
0: right.
1: and what is AI. Mm-hmm. And so, of course, in any sort of awards contest,
0: right.
1: there are judges
0: right.
1: who have to work, who have to read mm-hmm. and, you know, figure out which is good writing and mm-hmm. what's a good story. And so another problem that has arisen because of this is that there are, you know, more costs
0: right.
1: for judges.
0: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1: yes.
0: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잖아요. 심사 비용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네요.
1: So it's kind of like you have these entries.
0: Right.
1: Well, you have to at least read them and review them no matter what.
0: Of course.
1: And right. then from there, you have to figure out what mm-hmm. is original. Or who's a good writer? That's a lot of things to do.
0: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또 돌 거 아니에요. 와, AI를 쓰는 사람들도 있대.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응모를 하는 거예요. 그걸
1: sure.
0: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Yeah, I mean, this is one of the biggest things with writing mm-hmm. because you've got AI, and you know now AI creates stories
0: right.
1: and does all sorts of things. So it's becoming a real big issue with mm-hmm. writers.
0: 아니 실제로 mm-hmm. 어떤 미국인 작가가 유명한 작가인데 mm-hmm. 절대 라이팅은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mm-hmm. 대체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줬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근데 AI. 했더니 너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또 아닐 수가 없네요. 오케이,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Japanese literary contests are witnessing a sharp uptick in submissions fueled by a proliferation of entrie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with AI.
0: 일본의 문학상 공모전에 AI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몰리면서 전체 응모작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아, 여기 Japanese Literary Contests라고 얘기 돼 있는데요. 이거는 literally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literally라고 할 때는 진짜로 말 그대로인데요. Literary, R-A-R-Y는요. 문학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이 지금 submissions, right? 응모작 제출하는 거가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sharp uptick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uptick은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fueled by a proliferation of entries라고 돼 있는데 mm-hmm. 그냥 entries가 아니라 you know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with AI라고 있습니다. Yeah. 어 proliferation 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요.
1: Sure.
0: Right.
1: So here's there's an uptick in submissions mm-hmm. and proliferation of entries.

0: kind of similar, but the proliferation is due to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written with AI.
1: Okay.
0: And the idea is not only just increase, but it is kind of like compounding, multiplying, growing so quickly, it's not a normal growth.
1: 아,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쓱 느는 게 아니라 방금 컴파운드를 얘기하셨는데 마치 무슨
0: Compound
1: 복리가
0: interest.
1: right? 저도 그돈 생각이 났어요. 뭔가 복리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크게 왕창 불어나는 것을 얘기를 할때
0: Yes.
1: prolifer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So
1: 와.
0: it is not a simple natural growth increase. Simply just increase. Proliferation is like, whoa, it's just, it's multiplying.
1: 엄청난 급등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entries라고 하는 게 응모작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가 쓴 글들, 응모작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라고 하면서 서비션들이 더 많아지는 거, 제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연결해 볼게요.
0: The surge is driving up judging costs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some literary awards for new writers.
1: 이에 따라 심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인 문학상의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surge 급 증이라고 하는 거가 it's driving up judging costs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Right.
0: Yeah.
1: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결국에는.
0: That's right. So the surge in entries, this proliferation of entries is driving up judging costs. So clearly I think anything where you have up as a preposition.
1: 무조건 오르는 거죠.
0: It's going up.
1: Right.
0: Okay? So that's the idea. It means to increase judging costs.
1: So drive up. 진짜 말 그대로 위로 몰고 가는 거네요. 자동차 몰고 가듯이.
0: Come on,
1: 그렇죠?
0: let's go.
1: 아, 진짜 근데 신기한 게 영어에서 drive라고 하는 게 정말 운전을 하는 거, 몬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약간 몰아간다 이런 얘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위로 몰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0: That's right.
1: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Drive up judging costs라고 얘기를 하면 심사 비용을 끌어올리다, 위로 몰고 가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인 문학상의 뭔가 미래, right?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jeopardize 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0: Yeah.
1: 어 이거는 갑자기요. Jeopardy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쇼가 있지 않습니까?
0: Yeah, it's
1: right.
0: like a trivia show.
1: Yeah.
0: Very famous. Now the word jeopardize, okay? This means that you're putting something at risk or in danger.
1: Right.
0: So basically you have something valuable and if you jeopardize that valuable thing, you are putting it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1: Okay.
0: So in this case it's jeopardizing the future of some literary awards for new winners. So it's kind of like, you know, of course there are going to be new writers,
1: right.
0: good writers. They want to support them. But because of the situation with AI, it's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award the people who are deserving.
1: 아, 그러니까 뭔가 신인 작가로서 나도 뭔가 꿈을 꿔볼 수 있겠다. 뭔가 미래를 꿈꾸면서.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신인 작가들이 우리 피해를 볼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래서 그들의 future에 대해서 그것을 jeopardize 시킨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위태롭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거네요.
0: Yeah, it is really jeopardizing almost all writers,
1: right.
0: if you think about it. Because people who really, you know, are creatively writing original
1: right.
0: work, it gets all mixed with AI and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sometimes.
1: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 막 5년에 걸쳐서, 수개월에 걸쳐서 아무튼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썼는데 혹시 AI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That too.
1: 그런 게 또 억울한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0: Yeah.
1: Right. So, jeopardize 하는 거 중간에 어우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Jeopardize 뭔가를 위태롭게 하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put something at risk와 비슷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So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오케이.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Japanese literary contests are witnessing a sharp uptick in submissions, fueled by a proliferation of entrie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with AI. The surge is driving up judging costs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some literary awards for new writer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Marvin Gaye with Let's Get It On.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w.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Costa Rica has put forward a bill to scrap special pensions for former president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 former presidents draw roughly 4 million colones or 12.6 million won a month after leaving office.
0: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해온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 한국 돈으로 약 1,2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이 코스타리카 정부가 올해 7월 기준이죠.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 6,900만 콜론, 그러니까 하나로 170억 원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1: It is because I mean you don't have just one former president.
0: Right.
1: Right? There's like maybe I don't know how many.
0: Right. 지금은 7명이네요. 여기.
1: Okay, there's right. 7. Okay. So that means that you know they're getting here in Costa Rica mm-hmm. around

0: I'm like, what is it? What is it?
1: 170원 정도
0: Yeah,
1: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그렇죠?
0: right?
1: 우리 돈으로.
0: That's right. And so basically, you know, the people who are low income families, they're waiting for their pensions. And that's about like 31만 원.
1: 31만 원.
0: Yeah.
1: Okay.
0: And so you have all these presidents getting all these big pensions,
1: Right.
0: and the people who are, you know, in need are not properly getting their money. So,
1: 실제로 돈이 필요한 시민들은 막뭐 월에 지금 31만 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받는다 하면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0: Yeah, that's right. And so, you know, they've tried to do this a few times. This is not the first time, but it's failed. But they are trying again.
1: Okay, so 과거에도 이거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의회가 반대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Costa Rica has put forward a bill to scrap special pensions for former presidents.
1: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해온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일단은 그 bill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법안을 put forward 했다라고 하는 거고 도대체 어떤 bill이냐 하면 scrap special pensions for former presidents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쌤 펜션이 그 물론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펜션 자체가 유럽 쪽에서는 작은 호텔을 또 의미하는 그게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왜 펜션에 놀러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연금이라든가
0: That's right.
1: 이것을 뜻하죠. 그렇죠? 자, 일단 scrap special pensions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0: Okay,
1: 부탁드릴게요.
0: so we know what pensions, yeongam, they're special because they're for the former presidents. Now, the idea of to scrap, and we can use it in the verb and the noun form, but as a verb, if you scrap something, it means you're throwing it away, you're getting rid of it.
1: 없애버리는 거네요.
0: Yeah. And the noun form is like waste material. So we can see why the verb is to throw away. Right. Scraps, like, you know, usually when they're metal scraps, we say these are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from making something. You throw it away.
1: Food scrap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0: And
1: 그렇죠?
0: food scraps.
1: 이런 찌꺼기 같은 거.
0: Yeah.
1: 냄새 나는
0: You
1: 거.
0: know the food waste?
1: 그거를 굳이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버린다라는 뜻이 딱 말이
0: Yes.
1: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scrap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써서 폐지를 한다. 근데 특별 연금, special pensions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시민들에게 억울하다. 그래서 이걸
0: Yeah.
1: 없애버리겠다라고는 게 되겠네요. 근데
0: Right.
1: 그런 bill을 put forward 하는 거. 이거는 앞에 놓는 건가요?
0: Okay, so think of this paper as a bill. Okay, this is a proposal, right? And then I put it forward. I give it to you.
1: 어디 보자.
0: 어디
1: 무서워.
0: 보자. You know, Sam, can you take a look? So basically, to put forward, usually a bill or a proposal means that you are kind of presenting it. You are suggesting it.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dea?
1: Okay, for
0: Okay, let's cons
1: reviews.
0: can yeah, for review. Can you consider this?
1: 오케이. So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라고 어떤 법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안 같은 게 있으면 앞에다 진짜 말 그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도 가세요.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서 보게 되는 것. Alright, so put forward something 한다는 게 뭔가를 제안하다, 내놓다인데 특히나 법안 같은 거 제출할 때 특히 많이 쓰이네요.
0: That's right.
1: 그리고 그 법안이 바로 special pensions를 scrap 하겠다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되겠네요. Alright,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office, former presidents draw roughly 4 million colones, or 12.6 million won a month after leaving office.
1: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 한국 돈으로 약 12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 돈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에 126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0: Sure.
1: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코스타리카의 화폐 단위가 나와버렸습니다.
0: Yeah. Right. And it's roughly 4 million. Okay? And this roughly is not the exact amount. It's approximately It's estimated at
1: 대충
0: 대충
1: 이런 느낌이죠.
0: Yeah, right. So maybe it could be like 3.879 million.
1: Okay.
0: Yeah, right.
1: All right.
0: So that is the idea.
1: 아, 그러니까 roughly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거칠게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0: Yes.
1: 그러니까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거칠게라도 한 이 정도 정도 됩니다.
0: That's
1: so
0: right.
1: About or approximately 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캐주얼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All right. 그리고 여기 지금 C-O-L-O-N이라는 게 있습니다. Cologne. 근데 아까 Colones라고 발음을 하셨네요.
0: Now,
1: right?
0: here's the thing. So, you know, it's Spanish, of course.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I double check.
1: Right.
0: But yes, in Korean, we say Cologne. And here, it's Colones,
1: Colones.
0: In Spanish.
1: Okay.
0: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in certain countries take this kind of pronunciation and then Colones would be the closer to the Spanish.
1: Right. 근데 그쪽을 그쪽 언어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외국 원어민들도 Colones라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True.
1: Right.
0: So you know, sometimes you just like Colones, you know, it sounds very Spanish.
1: 엄청 멋있는데요.
0: Do it like that.
1: 아,

0: found that office workers who watched puppy videos for 15 minutes showed a marked drop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long with a noticeable easing of anxiety. Researchers say the dog's appearance alone may be enough to help keep stress in check.
1: 직장인들이 15분간 강아지 영상을 본 뒤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불안감도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연님이요.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도 그렇고 모든 동물 동영상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아,
0: 연님.
1: 정말.
0: I agree.
1: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0: Oh my goodness.
1: 그래서 진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이 실험 참여자를 혈압에 따라 이제 정상 혈압군 그리고 혈압 상승군으로 나눴대요. 그리고 각각 3분짜리 강아지 영상 5편을 15분간 시청하게 했는데 불안과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혈압 맥박까지 실제로 낮아지는 연관성을 관찰했다.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0: Sam, 네. I am one of these people.
1: I mean 얼굴이 또 잠깐만요. 빛나요, 지금. 동물 얘기 나오니까.
0: I am so it just makes me feel so happy in that very instant. Baby elephants. You know, pandas.
1: 이 영상 pandas. 특히 어떤 영상인 줄 아세요?
0: What?
1: 강아지가 수영장에서 막 놀고 있거나 시골 마당에서 막 배 보여주면서 놀고 있거나 어미개가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는 모습 아! 막 이런 거 있죠. 쌤, 이거 그 브리드 중에 시골자 잡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골 잡종?
0: No, what's that?
1: 시골 잡종이라고 해가지고 시골 강아지들을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무슨 프렌치 더그인가? 이래서 시골 잡종이라고 해서 그 시골 강아지들이 정말 귀여운 거 아시죠?
0: Oh, you know the uglier they are, the cuter.
1: Oh my.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0: Oh,
1: 아무튼 강아지 고양이 관련된 건 다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0: A new study found that office workers who watched puppy videos for 15 minutes showed a marked drop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long with a noticeable easing of anxiety.
1: 직장인들이 15분간 강아지 영상을 본 뒤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불안감도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blood pressure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혈압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drop이 아니라 a marked drop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0: It's marked. So if it's marked, think about a mark. A mark you can see.
1: Right. 표시를 해놓는 거잖아요.
0: Yeah, that's right, right? So you can see that mark. So when you say a marked as an adjective, drop, it means that it is noticeable, that you can see it. It's significant.
1: 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떨어졌대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이 됐다니까요.
0: You
1: 표시가
0: saw it.
1: 됐어요.
0: Yeah.
1: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 보여졌다. So a marked drop이라고 얘기를 하면 뚜렷한 감소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in blood pressure이라고 했으니까 혈압에 그리고 심지어 and heart rate 같은 것도 나타내겠고요.
0: Right.
1: 뭐 맥박 같은 거. 그리고 또 along with noticeable 방금 나왔네요. 그렇죠?
0: Noticeable
1: 한 것도 눈에 띄는 거니까 marked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noticeable easing of anxiety.
0: Yeah.
1: Ooh,
0: yeah.
1: 이게 진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0: It's interesting because marked usually happens to, like, you see this with numbers a lot. Statistics, numbers,
1: 맞아요.
0: okay?
1: 뭐 맥박이 몇이나 되나, 뭐 1분에 뭐.
0: Yes,
1: 되나.
0: yes. In this case, we see the word noticeable. So in this case, we would use words like these.
1: Okay.
0: Okay? A noticeable easing of anxiety. The verb is to ease. And that means, of course, to make less severe, less painful, less difficult. So you feel a lot of anxiety. It reduces your anxiety. It makes it not completely go away, but it makes it less.
1: 아, 그러니까 고통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relief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Yeah,
1: 그렇죠?
0: in some ways.
1: 와,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 anxiety가 있고 뭔가 불안하고 막 긴장이 돼 있고 하면 강아지 딱 보면 이거는 진짜 저도 모르게 그런 적 있어요. 영상 보면서 입꼬리가 확 올라가고 그 소파에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0: I'm giggling all the time at these videos.
1: 진짜 소리 내면서 웃을 것 같아요.
0: Yeah.
1: 자, 김자애님. 님이요. 판다 푸바오 생각나요. 태어나서 동물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본건 처음이었어요.

0: 좋아졌습니다.
1: It is so, 베이비 판다스, it's addicting.
0: 진짜?
1: It's addicting.
0: 야, 원래 사람 몸에 파트인 것처럼 붙어 다니잖아요.
1: Oh my gosh. 와. I want to be a panda keeper.
0: 아, 진짜 가가지고.
1: I want to work there.
0: 아, 물어보고 싶은. 오케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Researchers say the dog's appearance alone may be enough to help keep stress in check.
0: 연구진은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이 스트레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겉모습만 봐도 right? The dog's appearance alone만 봐도 그게 충분하다. 뭔가를 keep stress in check 하기에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1: Yeah, that's right. So, if something keeps, it's the expression is keep something in check.
0: Right.
1: So, you can keep spending in check, keep anger in check, keep your weight in check. And that means to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To prevent it from becoming too strong or too serious.
0: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뭔가 모니터하고 유지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느낌이네요. 이건 단순하게 check something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느낌이네요.
1: That's right. It's almost like a careful watch. It's not just about like, oh, checking this and checking that. But if you keep stress in check, it means, okay, are my stress levels kind of going up? Okay, let me like watch a video. Okay. Am I angry? let me watch a...
0: 거의 약인데요? 나 제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강아지 영상.
1: It is medicine.
0: 와, 이런 느낌이네요.
1: It is. It really is.
0: So keep something in check 한다는 게 단순하게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조절하고 억제한다.
1: That's right. Keep it under control.
0: Keep it under control.
1: That's right. So if you want to keep your spending or negative things, anger, these things in check, it means keep it under control. Don't let it get out of control.
0: 아, 계속 제어해놔라. 컨트롤 아래 둬라. 그럼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을까요? Keep yourself in check or something?
1: Yeah, I mean, it depends. It depends. So we need to know exactly what it is.
0: Okay.
1: Maybe you're drinking too much alcohol. So maybe you need to keep yourself in check.
0: Yeah.
1: So we need to know what it is.
0: 여기서는 핵심인 그러니까? Keep이네요.
1: Yeah.
0: 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new study found that office workers who watched puppy videos for 15 minutes showed a marked drop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long with a noticeable easing of anxiety. Researchers say the dog's appearance alone may be enough to help keep stress in check.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방금 강아지 힐링 영상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아지, 고양이, 곰처럼 발톱이 있는 동물의 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fur. Number two, paw. Number three, claw.
0: 네, 뭔가 그 젤리 같은 그 부분을 얘기를
1: 하는데. Oh, the smell. All the smell is like so
0: 꽃었네,
1: nice.
0: 그쵸?
1: Oh, yeah.
0: All right, 자, 다시 한번요. 강아지, 고양이, 곰처럼 발톱이 있는 동물의 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fur. Number two, paw. Number three, claw.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Avril Lavigne with Complicate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 강아지, 고양이, 곰처럼 발톱이 있는 동물의 발이 영어로 뭘까요? 였는데요.
2: The answer is number two, paw, P-A-W, paw.
1: 네, 이제 더 이상 젤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이경나님께 보내드릴게요.
2: Congratulations!
1: 네, 다림님이요. 귀여운 강아지 영상 진짜 혈압 내려가네요. 아, 실제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2: It does.
1: 네. Mm-hmm. 자, 김하정님이요.
2: 저는 동물 영상보다 이브닝 스페셜을 보면 웃게 돼요.
1: 저희도 혈압을 좀 낮춰주는.
2: You know, we may have that effect.
1: 저희도 저기 뭐야 prescription을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2: I think we could. We could be, you know, we could be a form of medication.
1: 약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Record heat and drought across Europe have caused river levels to plummet, uncovering mammoth remains and ancient Roman ruins. While the drought is taking a heavy toll, it has also created unexpected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in archaeology and paleontology.
1: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매머드 유해와 로마 시대 유적 등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뭄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고고학, 고생물학 등 관련 학계에는 뜻밖의 발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진짜 엄청났잖아요. 한국뿐이 아니라 유럽 특히나 right? 가뭄, 뭐 폭염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또 이 와중에 뭔가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0: Fascinating. Right. Yeah, and I saw this in the news, you know, many days ago, and it was like, whoa, how is this possible? Right. So basically, they're finding fossils. Remains of ancient mammoths.
1: Right.
0: There's a bridge of Nero in Rome that was submerged under the, so it was under the water. And then like, because there was no water, you could see the bridge. I mean, and then they have like, you know, artifacts like arrowheads, brooches. Like, I mean, they're discovering it is a we learned treasure trove.
1: Right.
0: There is a treasure trove of these ancient ruins and remains at the bottom of the river.
1: 아니, 그러니까 강에 당연히 강물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겠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가뭄이 나면서 다 드러낸 거네요.
0: Yeah.
1: 다 드러난 거예요.
0: Totally.
1: 안에 무슨 뭐 고대 매머드 유해로 보이는 막 화석이 발견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무슨 뭐 구조물이라든가 화살 촉도 발견이 되고 정말 treasure trove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네요. 금도 나올 수 있겠어요?
0: Probably.
1: Right.
0: I wouldn't be surprised.
1: Right.
0: Yeah.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Record heat and drought across Europe have caused river levels to plummet, uncovering mammoth remains and ancient Roman ruins.
1: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매머드 유해와 로마 시대 유적 등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강이, 이 river levels라고 하는 게 강의 수위를 얘기를 하겠죠. 그게 plummet 한다. 마치 주식 같은 거 얘기할 때도 plummet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정말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0: Almost as if the plane is just like whoosh, dropping. Yeah, it's that feeling.
1: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거 하면서 아무래도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So, uncovering mammoth remains and ancient Roman ruins 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마모스 아닙니다. 마모스 아니고요.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0: Mammoth.
1: Mammoth.
0: Mammoth.
1: Right. Mammoth의 remains라고 했는데 remains라고 하는 건 남아 있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And you know we've got ruins. So actually remains and ruins can sometimes be confusing. You may think they're kind of similar and they do share that. Like they're all old.
1: 결국 오래됐고
0: they're very
1: 그게
0: old.
1: 남아 있는 거는 확실한데.
0: So the idea of remains is something that was left behind. The civilization was gone and it remains. There are the remains there. The idea of Roman ruins and the word ruin means destruction, right? So ruin is like it was destroyed and it remained.
1: 아, 이거는 뭔가 파괴가 돼서 남은 것. 특히나 그래서 건물이 많겠어요. 그렇죠?
0: Yes, right.
1: So ruins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유적, 폐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Remains는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포함한 것이 되겠네요.
0: It
1: 그렇죠?
0: could be. Yes, yes,
1: 그래서
0: absolutely.
1: 뭐 그게 건물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방금 그런 무슨 화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Mammoth remains 엄청 클 것 같기도 한데 자 그걸 uncover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커버 덮인 거를 풀어낸 거네요. 그렇죠?
0: Yeah, so that's right. So I mean the idea it was covered with water and the water is no longer there. So it was uncovered.
1: Okay.
0: So the idea is like if you're uncovering, usually it's kind of a secret, something that's kind of hidden and you kind of reveal it.
1: 아, 뭔가 숨어 있는 거.
0: Yeah.
1: 진짜 숨어 있는 거. 실제로 비밀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uncover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다. 근데 mammoth remains를 uncover 했다는 거. 매머드 유해를 발견하다 뭐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ruins가 나왔는데 ancient Roman ruins. 고대 로마의 그냥 종

0: 정말 유적이죠.
1: Yeah.
0: 근데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게 아, 뭔가 부서져 있을 것 같아요.
1: That's it.
0: Right?
1: Yeah, usually that is the idea of ruins. But mm-hmm. sometimes people, even native speakers, they kind of think it's the same.
0: Right.
1: Sometimes it's almost the same.
0: 이거는 이거 계속 얘기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요. 저 게임을 예전에는 잠깐 좋아했었는데 엄청나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이런 단어를 은근히 아시더라고요.
1: Yes.
0: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adventure games 같은 데 보면 ruins도 있고 저번에 나왔던 loot 하는 것도 있고
1: Yeah, medieval times, right. you know. Because these games happen in different historical
0: yes.
1: times. So my son, too, learned a lot of English through these English games.
0: 그리고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 <That's>
0: 그렇죠? 그래서 꼭 게임을 해라. 이건 아니지만 본인이 즐기는 거를 하다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1: Sure.
0: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연결해볼게요.
1: While the drought is taking a heavy toll, it has also created unexpected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in archaeology and paleontology.
0: 가뭄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고고학, 고생물학 등 관련 학계에는 뜻밖의 발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drought이라고 하는 거, 가뭄이 taking a heavy toll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take a toll은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통행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타격을 좀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뭄이 뭔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을. Right? It's taking a heavy toll.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이제 생긴 게 됐습니다.
1: Right.
0: 자, 그러면서 archaeology 그리고 paleontology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학문이 나오게 돼요.
1: So, of course, archaeologists are people who study about the past, right? Ancient civilizations and culture. And paleontology is this basically, you know, studying of usually, you know, dinosaurs. Right, so paleontologists.
0: Right.
1: And, you know, these people usually have to dig to find these things. Now, it's right there.
0: Oh, 이거는 I 다시 한번 trove다. 이거는
1: It's treasure trove다
0: 완전히, right?
1: Yeah.
0: So, archaeology 같은 경우에는 유적이나 유물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인간의 생활,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paleontology 같은 경우에는 고대 생물이나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기 때문에 막 화석 나오면 막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Record heat and drought across Europe have caused river levels to plummet, uncovering mammoth remains and ancient Roman ruins. While the drought is taking a heavy toll, it has also created unexpected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in archaeology and paleontology.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dging costs를 drive up 한다라고 했는데 drive up 자체는 뭔가를 끌어올리는 이었죠.
1: Hiring more judges is driving up judging costs.
0: 더 많은 심사위원을 고용하면서 심사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뭔가를 jeopardize 한다는 거, 위태롭게 만든다가 되겠습니다.
1: Rising costs are jeopardizing the company's future.
0: 비용 상승이 회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고요. 자, 이거 좀 검토해 주세요 하고 앞쪽에 내미는 거, put forward 한다는 것은 뭔가를 제안하거나 내놓다가 됐죠.
1: The team put forward a new idea at the meeting.
0: 그 팀은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라는 느낌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crap special pensions라고 얘기를 하면 특별연금을 폐지하다, 뭔가 버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뭐 그때 명사로 뭐 찌꺼기도 됐고요, scrap이.
1: The government plans to scrap special pensions for some officials.
0: 정부는 일부 공직자들의 특별연금을 폐지할 계획이에요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a marked drop은 그냥 drop이 아니라 정말 뚜렷한, 정말 표시가 돼 있을 만큼의 drop이었습니다. So in blood pressure까지 가면 혈압의 뚜렷한 감소죠.
1: I saw a marked drop in my blood pressure after exercising regularly.
0: 꾸준히 운동한 뒤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Al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Let's listen to 21 Pilots with Ride.
0: Alrigh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요즘 인기 운동 중 하나가 러닝이죠. 이 마라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뉴욕시티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을 드릴 텐데요.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2: We're looking for an equitable solution. We're looking for an equitable solution.
1: Equitable.
2: Equitable.
1: 아, 뭔가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2: It's different.
1: Equitable way예요, 그냥.
2: Different from equal.
1: 이거. 아, 안 되겠습니다. So, we are looking for an equitable solution. 이거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2: Want to run the New York City Marathon? You may have to enter another lottery.
1: 자, 제목에 지금 enter a lotter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2: Okay, yes. And the lottery, we talked about the lottery, mm-hmm. right? Like hitting the jackpot.
1: Yes, yes.
2: But this lottery basically means also chosen at random.
1: Mm-hmm.
2: So you put your name in there,
1: mm-hmm.
2: and if you get chosen, then you can go ahead and do it.
1: 아직은 win 한 건 아니고
2: no.
1: enter 하는 것은 응모하는 거네요.
2: Yeah.
1: 아,
2: yeah.
1: 당연히 이제 win 할 걸 기대해야겠지만. 네.
2: Yeah. So yeah. So basically now like if you want to go run this marathon
1: mm-hmm.
2: even though you might want to, you have to get into the lottery and get selected.
1: 이제는 뭔가 추첨에 응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Mm-hmm.
1: 자, 그래서 한글 제목은 뉴욕 마라톤에서 뛰고 싶으신가요? 또 다른 추첨에 참여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들어볼 텐데요. 뉴욕시티 마라톤은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2028년부터는 이 대회의 출전권을 보장해주는 인기 프로그램 9+1의 운영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9+1은요, 9개의 대회를 완주하고 한 차례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뉴욕시티 마라톤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요건만 채우면 출전이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2: Rob Similkire, the CEO of New York Road Runners, said the popularity of the 9+1 system has led to long waits online to sign up for races and stiff competition to get into local races. This was the solution that we thought was most equitable, that was most manageable, and that continued to keep the tradition of 9+1, which is a great tradition alive. He said, in an interview Thursday.
1: 뉴욕 로드 러너스의 CEO 롭 시멜케어는 9+1 제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회 신청을 위해 온라인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지역 대회 참가권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요일 인터뷰에서 저희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공정하면서도 운영하기 수월하고 훌륭한 전통인 9+1 제도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그러니까 마라톤 주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열정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그렇게 막 즐겨하거나 뭐 달리기를 이렇게 즐겨하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누가 가서 하라 그래도 아우 힘들어요.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그럴 것 같거든요.
2: Well, you know, in America, jogging has always been running and jogging has always been a very popular thing.
1: Right.
2: But now, you know, these people are challenging themselves and entering marathons. It's almost become kind of trendy.

0: mean, marathons have been around forever.
1: Right.
0: But if I feel like more young people are getting involved, uh-huh. and it's come to Korea, uh-huh. so more Korean, mm-hmm. You know, millennials and Gen Zers are getting involved.
1: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sure.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는 sure. 형님도. 마라톤에 한번 빠지시더니 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살이 엄청 빠지고 근데 좀 많이 빠지긴 하셨는데
0: A little 아무튼, too much.
1: 근데 표정이 그래도 행복해는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0: That's right.
1: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Rob Simelker, the CEO of New York Road Runners, said the popularity of the 9+1 system has led to long waits online to sign up for races and stiff competition to get into local races.
1: 뉴욕 로드러너스의 CEO 롭 시멜케어는 9+1 제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회 신청을 위해 온라인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지역 대회 참가권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게 그 온라인에서도 사인업하기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으흠. Long lines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지역 local races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동달아서, right? 그래서 여기 보니까 stiff competition. 이라는 것을 커서하게 됐다.
0: It's an interesting word because we know stiff alone means like you know how when you're feeling a little like your joints are a little stiff,
1: right?
0: Or your neck is stiff. So this word stiff competition, you wonder why is this together? And basically, the idea is that when something is stiff, it doesn't like to move.
1: Right.
0: Right. It's very resistant.
1: Just There's like my strong, body.
0: Strong, strong resistance.
1: Right.
0: So this almost always goes together to describe that there is fierce competition.
1: Fierce competition.
0: There's strong competition. A lot of competition.
1: 아, 그러니까 왠지 딱 들었을 땐 이 두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tiff는 약간 마유처럼 몸이 이렇게 뻣뻣한 그런 것을 stiff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경쟁. 바로 competition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그런 거네요. 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stiff해가지고 딱 굳어있기 때문에
0: yeah.
1: 들어갈 데가 없는 거네요. 그만큼 치열한,
0: yeah.
1: fierce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
0: That's
1: 있겠습니다.
0: Right.
1: Okay, so stiff competition, 치열한 경쟁, 만만치 않은 경쟁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is was a solution that we thought was most equitable, that was most manageable, and that continued to keep the tradition of 9+1, which is a great tradition alive, he said in an interview Thursday.
1: 그는 목요일 인터뷰에서 저희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공정하면서도 운영하기 수월하고 훌륭한 전통인 9+1 제도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는 장점이 세 가지나 있다 이렇게 mm-hmm.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정하기도 하다. 그리고 뭔가 manageable. 그 관리가 수월한 편이다. 그리고 지금 9+1이라는 제도가 엄청 좋은 건데 이거 계속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manageable이라고 하는 거는 알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manage가 가능한. 근데 most equi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가장 equitable하다.
0: Okay, it's equitable. Equitable. So it means fair. But it's not for everyone. So fair and reasonable based on each individual person.
1: Okay.
0: So, if you do something that's equal, it's like identical treatment.
1: Right.
0: But if something is equitable, it means that it's fair and reasonable based on the person involved.
1: 그러니까 뭔가 받아도 똑같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Right?
0: Yeah.
1: $5.
0: That would be equal. That would be equal.
1: Right.
0: But equitable would be like, considering your situation, I will give you four. Considering this situation, $4.50. So it'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but it is the idea that it's fair. But if we go it a little bit different, I mean deeper, that it is kind of based on, you know, what's going on.
1: So 아까 너 $5, 너 $5 이렇게 주는 거는 그냥 똑같이 equally 주는 거고 equitab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5씩.

0: Possibly.
1: Right? 또
0: Right.
1: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450씩 쭉 주는 거.
0: Yeah.
1: 이런
0: yeah.
1: 거를
0: yeah.
1: 얘기를 하겠네요.
0: So it's the idea of being fair to everybody.
1: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0: yes.
1: 이런 뜻이 되겠네요.
0: Right.
1: 그렇죠? So 이거는 결국에는 equal이라는 단어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qual 가장 이게 이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가장 공정하다, 형평성이
0: yeah.
1: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manageable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tradition 9+1이라고 하는 tradition을 keep it alive
0: yeah.
1: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뭔가를 alive하게 유지한다고요?
0: That's right.
1: right.
0: If you keep something alive, in this case, a tradition, it means to make it continue to go, to make sure that we don't forget about this tradition
1: right.
0: and that we keep this tradition going.
1: 없애지 않고 계속 continue한다.
0: Yes.
1: 결국 그 얘기네요, 그렇죠?
0: Yes, that's right.
1: So 뭔가를 alive하게 keep한다. 전통 같은 것 등을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a tradition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Rob Simulcare, the CEO of New York Roadrunner, said the popularity of the 9+1 system has led to long waits online to sign up for races and stiff competition to get into local races. This was a solution that we thought was most equitable, that was most manageable, and that continued to keep the tradition of 9+1, which is a great tradition, alive, he said in an interview Thursday.
1: 자,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s Thelma Houston with Don't Leave Me This Way.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Want to run the New York City Marathon? You may have to enter another lottery.
0: 9플러스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부터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러너가 뉴욕시티 마라톤 출전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몇 명만 참가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Okay. Now, the program has limited to roughly 15,000 participants who will be chosen through a yearly drawing. It will also require a formal registration process that includes paying a $99 fee, if selected, to become a 9+1 pass holder, which provides participants with help from New York Roadrunners in matching with qualifying races.
0: 하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년 추첨을 통해 약 1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추첨에 선정된 사람은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99를 내고 9+1 패스 홀더가 되어야 합니다. 패스 홀더가 되면 뉴욕 로드러너스로부터 9+1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회를 찾고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돈이 들어가게 되네요. 이제.
1: Yeah. So back to my explanation of equal and equitable
0: right, right.
1: because it is our quiz.
0: Omission.
1: Okay. Mm-hmm. So the idea is you are fair given the circumstance, most reasonable, most fair. Mm-hmm. With the circumstance that you have.
0: Okay.
1: So it is not that one person is treated differently. Mm. They're all treated the same. Mm. But there's also like a fee. And mm-hmm. there's this. Mm-hmm. And there's this. So that's the best that they can do to make it fair for everyone.
0: 아, 그래도 일단은 참가할 수 있게 다 이제 만들어주겠다.
1: Yeah.
0: 뭐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다. 무슨 뭐 나이,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경쟁하는 것은 당신들의
1: This is
0: 몫이다.
1: What you have to do.
0: 뭐
1: yes.
0: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네요. Mm-hmm. 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Now the program has been limited to roughly 15,000 participants who will be chosen through a yearly drawing.
0: 하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년 추첨을 통해 약 1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확 줄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껏 쌓아온 거겠지만 자, 그래서 the program has been limited to roughly 15,000 participant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roughly는 이미 얘기가 났었죠.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된다. 자, 뭔가로 limited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이상은 받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1: So yeah, been limited to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we have a limit.
0: Mm-hmm.
1: We have a limit. This is our boundary. Mm-hmm. And we have to do it within this boundary.
0: Okay. So mm-hmm. 그 limited to 뒤에 나오는 숫자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다. Mm-hmm. 딱 거기까지.
1: Yeah. And so oftentimes when we have things like, oh, we have a special deal. And then limited to new members.
0: 정말... 그렇죠. 화가 나죠.
1: You understand?
0: 에,
1: yeah.
0: Yes.
1: So it's kind of like, oh, you get excited. Oh, 50% off. Mm-hmm. And then limited to.
0: Or VIP members. Or
1: VIP members. Yeah, yeah that's right.
0: So, something is limited to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로 제한되다. 어디까지만 허용되다. 참고로 그런 표현도 있죠. But not limited to.
1: Yes.
0: 이거는 이제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죠. 뭐뭐뭐뭐 얘기하지만 뭐뭐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앞에 얘기가 나오고 But not limited to.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So, 지금 15,000명의 참가자들에게만 대략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리미트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될 거예요. So who will be chosen through a yearly draw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drawing이라고 하면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1: Yeah.
0: 네.
1: So it's just another word for lottery. Yeah. So basically it's going to be random choosing.
0: 그냥 추첨이네요.
1: Yeah.
0: 아,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죠? 갑자기 추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1: Yeah.
0: 근데 yearly라고 얘기를 하면, 1년에 한 번이라고 보면 될까요?
1: Yeah.
0: yearly?
1: Yes.
0: 아, 1년에 한 번씩, yearly. 그럼 이거는 바꿀 수도 있겠네요. 무슨 뭐, monthly로 간다든가.
1: Absolutely.
0: 뭐, weekly, daily.
1: Daily.
0: 아, 응용할 수 있는데 응용을 안 하면 그거는 참 큰일입니다. 안 됩니다.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will also require a form

0: registration process that includes paying a $99 fee if selected to become a 9+1 pass holder, which provides participants with help from New York Roadrunners in matching with qualifying races.
1: 추첨에 선정된 사람은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99를 내고 9+1 패스홀더가 되어야 합니다. 패스홀더가 되면 뉴욕 로드러너스로부터 9+1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회를 찾고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닉한 게 겨우 추첨을 해서 아 뭔가 라로가 된 기분인데 이거를 $99 안 내고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0: I think most probably would.
1: Right?
0: But you know, it's an added expense.
1: Uh-huh.
0: So it's kind of like really the idea is like everyone can participate, right. You know, like, you know, as the more the merrier.
1: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뛰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it'll also require a formal registration process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 됐는데요 하는 게 아니네요.
0: That's right. So if it's a formal registration process, it's officially you have to take certain steps. You have to fill out an application. I'm not sure. I've never registered for a marathon,
1: right.
0: So I don't know.
1: Uh-huh.
0: But I would imagine if it's a formal registration process, it's not just like, oh, I'm here, I'm ready to run, but like you have to sign an application.
1: Right. You need to prove your identity and,
0: yeah,
1: and all
0: that. Of those things.
1: And pay the
0: and
1: fees,
0: pay.
1: Right. So formal. 굉장히 정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Registration process. 이거는 등록 절차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등록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도 register for a class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Now the program has been limited to roughly 15,000 participants who will be chosen through a yearly drawing. It will also require a formal registration process that includes paying a $99 fee if selected to become a 9+1 pass holder, which provides participants with help from New York Roadrunners in matching with qualifying race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0: We're looking for an equitable solution. We're looking for an equitable solution.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Electric Light Orchestra with Last Train to London.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ant to run the New York City Marathon? You may have to enter another lottery.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민희 님이요. 와, 이브닝 스페셜 처음인데 제가 좋아하는 두 분 선생님이 진행하시다니.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퇴근하고 반가운 목소리 들으니 기분 좋아져서 EBS 반디 회원 가입하고 메시지 보내요 하셨습니다.
1: What? 와. We love you.
0: 힘이 막 납니다.
1: Oh 지금. my goodness.
0: 꾸준히 들어주셔야 돼요.
1: That is so wonderful. Welcome.
0: Alright, 감사합니다. 자, 뉴욕 로드 러너스의 전략 담당 부사장은요. 새 제도가 시행되면 9+1 참가자 수가 15에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program creates the largest pool of runners out of all other qualifying methods, of which there are about a dozen, including signing up through charities, an annual drawing, time qualifiers, and international tour operators. The change comes as marathons and other races around the world have struggled to meet the seemingly ever-increasing demand from a post-COVID running boom.
0: 9+1 프로그램은 뉴욕시티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약 12가지 출전 자격 획득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은 러너들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선단체를 통한 참가 신청이나 연례 추첨, 기록 기준 충족, 해외 공식 여행사를 통한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러닝 열풍으로 참가 수요가 계속 늘면서 세계 각국의 마라톤과 각종 달리기 대회가 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또 다른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인 런던 마라톤도요. 사실은 2027년부터 남녀 경기를 주말 이틀에 나눠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리고자 하는 뭔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저는 진짜 제가 스스로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너 달리면 큰일 나. 무릎 나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에 갑자기 붐이 빵 발생을 한 거죠.
1: You know, I like to run fast.
0: Right.
1: But I don't like to run like
0: for
1: jogging.
0: Yeah,
1: for okay. a long time. I like running. I okay. like running. Don't get me wrong. Uh-huh. I love running. But I like to go fast uh-huh. and then just like walk. But not jogging.
0: 쌤 혹시 저예요? 저도 빨리 달리는 건 문제 없는데 uh-huh. 오래 달리는 건 진짜 못하거든요.
1: Oh, no.
0: 와, 대단합니다.
1: We are meant to be.
0: Yeah. Mm-hmm.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he program creates the largest pool of runners out of all other qualifying methods, of which there are about a dozen, including signing up through charities, an annual drawing, time qualifiers, and international tour operators.
0: 9+1 프로그램은 뉴욕시티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약 12가지 출전 자격 획득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은 러너들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선단체를 통한 참가 신청이나 연례 추첨, 기록 기준 충족, 해외 공식 여행사를 통한 신청 등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9+1이라는 프로그램은

0: 프로그램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it creates the largest pool of runners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가장 많은 runners들의 pool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요. 수영장인 pool은 절대 아닐 거고요.
1: That's right. It is not the swimming pool, but we also use this to mean group. But specifically, we have to, it's not just any group. Here, it's a pool of runners. You can have a pool of applicants. You can have a pool of talent. So there's got to be something specific that makes this a group.
0: 아, 어떤 특정 그룹이 뒤에 나와야겠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runners라든가 무슨
1: A
0: athletes라든가
1: pool of, yeah.
0: 기타 등등등의 pool이라고 하는 건 수영장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공동 집단을 얘기를 할 때, a pool of
1: Yeah,
0: 뭐뭐가
1: that's right.
0: 가능하겠네요.
1: That's right.
0: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도 runners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장 많은 풀이다. 이것을 만들어낸다.

0: right? So qualifying methods are methods that basically are things where you meet the requirements.
1: Okay. Mm-hmm. Right. So 뭔가 출전 자격을 얻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실 qualifying 한다는 거가 이 methods 자체가 이건 불법 method가 아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 된 방식이다.
0: Yeah.
1: 라고 할 때도 쓰지 않나요?
0: Yeah, that's right.
1: Right.
0: So oftentimes we hear this in this sense mm-hmm. with the Olympics. Mm-hmm. You know, athletes who qualify for the Olympics.
1: Okay.
0: Not all athletes right. can qualify for the Olympics.
1: Okay.
0: Right.
1: So,
0: mm-hmm. yeah. So in this case too, qualifying methods, there are different things mm-hmm. that you can do and you can qualify.
1: All right. Mm-hmm. So 뭔가 출전 자격을 얻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여기서는 qualifying method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0: Yeah.
1: Right.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들어갈
0: yes,
1: 수 있고.
0: Yes, there are many methods.
1: Okay. Mm-hmm. So 그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은 runners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바로 이 9+1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change comes as marathons and other races around the world have struggled to meet the seemingly ever-increasing demand from a post-COVID running boom.
1: 이번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러닝 열풍으로 참가 수요가 계속 늘면서 세계 각국의 마라톤과 각종 달리기 대회가 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you know,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struggle to meet demand 하는 와중에 이제 나왔다라고 mm-hmm. 했습니다.
0: Yeah.
1: 자, meet demand 한다는 거 수요를 만난다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뭔가 충족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0: Yeah. So basically, you know, there's a lot of people who want to run mm-hmm. and it is difficult for this association to include everyone.
1: Mm-hmm.
0: Mm-hmm. They're having a hard time.
1: Right. 이게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을 다 수용할 것인가. 원하는
0: yeah.
1: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번에 다 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벌어진 이유가 마라톤이라든가 다른 레이스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디맨드를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Struggle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한다가 아니고요. 정말 해내긴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써서 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Struggle to meet demand.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ver increasing demand라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increase하는 demand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demand를 얘기를 하겠죠. 자, 연결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program creates the largest pool of runners out of all other qualifying methods, of which there are about a dozen, including signing up through charities, an annual drawing, time qualifiers, and international tour operators. The change comes as marathons and other races around the world have struggled to meet the seemingly ever-increasing demand from a post-COVID running boom.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Elton John and Dua Lipa with Cold Heart.

0: 이브닝 스페셜 딥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편된 추천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Bowes and Smith expressed concern that the new program would make 9+1 less accessible to people who might not be able to afford the $99 fee to participate. Smith also raised worries about back-of-the-pack runners who would not be able to meet the qualifying time and who depended on the 9+1 program for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0: 바우스와 스미스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99의 참가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9+1 프로그램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미스는 또 기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9+1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마라톤 출전 기회를 노릴 수 있었던 후미권 러너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뭔가 공정하다고는 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and I think that's why we have that word most equitable, right? I mean, this is the best that they can do to be fair. So, yeah, it's kind of like, well, what do you do? Because there's so many people. How do you...
0: 왜냐면 이 방법밖에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1: Yeah.
0: 오케이.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Bowes and Smith expressed concern that the new program would make 9+1 less accessible to people who might not be able to afford the $99 fee to participate.
0: 바우스와 스미스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99의 참가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9+1 프로그램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고 less accessibl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1: Yeah. So if something is accessible, it means it's easy to get to. It's easy to understand. It's easy to take part.
0: Right.
1: Yeah. So, but if here it's less accessible, it means basically that, you know, it'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people to participate.
0: 여전히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1: No.
0: 덜 accessible 하다.
1: Right. And that's the key point. It's not about like, oh, it's not accessible.
0: Right.
1: It's less accessible.
0: 추첨이니까요. 그렇죠. Right. So 그래서 왜 우리 여러분 access라는 단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full access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자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Yeah.
0: So 여기서는 접근하기 더 어려운, 이용하기 더 힘든 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요? To people who might not be able to afford the $99 fee라고 얘기를 했어요. Afford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를 afford 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1: Okay, so if you are able to afford something, it means that you have enough money to do something.
0: Right.
1: Okay. But here, you're not able to afford means that you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or pay for this $99 fee.
0: Right.
1: Yeah.
0: 그러니까 $99를 낼 여유가 안 된다.
1: Yeah.
0: 그렇죠? So, 결국에는 not able to, 뭐 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can't네요. Right? Can't afford,
1: that's right.
0: you know, something.
1: That's right.
0: 그리고 뭔가를 afford 한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 살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즐길 여유가 되거나 인데 여기서는 나시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불리할 수 있다.
1: Yeah.
0: 들어가기
1: I mean,
0: 힘들 수 있다.
1: Some people may think $100 is not a lot, but then to some people, it could be a lot.
0: Right.
1: You know?
0: So afford라고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Totally.
0: Right. So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지 않나요? I can't afford a car right now.
1: Yeah.
0: 그럼 나 지금은 차 살 여유가 안 돼.
1: That's right.
0: 라든가.
1: Oh,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Like, oh, I can afford to do this, but I can't afford to do that. We use that all the time.
0: 여유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진짜 너무 좀 특이한 게 afford는 can이나 can't 아니면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It's either one
0: right?
1: or the other.
0: Right?
1: That is so true.

0: true.
1: It's like, I don't afford.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0: No, can't do. 아. It's can, I can do it, uh-huh. and, or I can't do it.
1: Okay, so 여러분들 같이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n afford something, 뭔가를 살 여유가 되다. Cannot afford something, 뭔가를 살 여유가 안 되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Smith also raised worries about back-of-the-pack runners who would not be able to meet the qualifying time and who depended on the 9+1 program for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1: 스미스는 또 기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9+1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마라톤 출전 기회를 노릴 수 있었던 후미권 러너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지금 걱정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잘 달리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 또 뒤쪽에서 달리는 사람이라든가 그걸 이제 후미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대회 후반부에 I'm sorry about that. 대회 후반부에서 달리는 주자들은 이제 back of the pack runner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pack이 나왔어요. 그렇죠? pack. pack은 예전에 그런 데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Rat Pack Classic 어떤 yeah. 영화
0: okay. 이런 것도 나오고 or the right? Wolf Pack.
1: Wolf Pack, mm-hmm. right? pack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0: So a pack is basically another word for group. Describes a certain group.
1: Okay.
0: Okay. So here in this case, it is the running group, the marathon group.
1: Okay.
0: So they are kind of a pack and they're running together, but they're back. They're in the back, which means, think about it. People who run fast are probably towards the front,
1: right.
0: somewhere in the middle. People who run at the very end are probably not very fast.
1: Like myself, yes. 그러니까 달리는 그룹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진짜 보면은 마라톤에 와 달리다가 처음에는
0: yeah, that's right.
1: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에 있고 yeah. 갑자기 저 뒤에 저 포함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0: Yeah.
1: 근데 그 팩이라고 하는 게 방금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무리나 집단을 얘기를 하는데 그 뒤쪽에서 달리는 사람, 소 대회 후반부에서 달리거나 뭔가 후미권 러너들을 얘기할 때 back of the pack runners라고 하네요. 이거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정해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Yeah, that's
1: runners
0: right.
1: 사이에서. Okay.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ll right. Baus and Smith expressed concern that the new program would make 9+1 less accessible to people who might not be able to afford the $99 fee to participate. Smith also raised worries about back-of-the-pack runners who would not be able to meet the qualifying time and who depended on the 9+1 program for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영어 문장은요?
0: All right. We're looking for an equitable solution.
1: 우리는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진경백님께 보내드릴게요.
0: Congratulations!
1: All right.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0: Here's Ruth B. with Dandelions.

0: 네,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그러니까 이제는 9 플러스 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추첨에 뽑혀야 한다는 거야?
0: 아이, 러닝 인기가 대박이 나서 이 참가 자리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대.
1: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지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0: 뭐, 내가 뽑히면 내 자리 너한테 줄게. 나는 걷기만 해도 근육 파열 가능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터졌다.
1: 아니, 나 싫어.
0: 또 터졌어.
1: 네가 가져.
0: 역시 서로에게 미루는 아름다운 자세였군요. 에, 쌤도 저도.
1: I don't want it. Don't give it to me.
0: 왠지 이러면은 쌤이, 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러실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러닝 인기가 대박이 나서 참가 자리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대를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자, 일단은 인기가 폭발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나름대로 우리의 단골 표현이 하나
1: Okay, a
0: 있죠.
1: bit trendy,
0: 트렌드, 우리의
1: popular.
0: 스타일.
1: Okay, so here's an expression. Something is taking off, like an airplane
0: Take
1: is
0: off.
1: going into the sky.
0: Right. 이륙하는 거네요.
1: 야.
0: 근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1: It's flying.
0: 그죠? It took off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때 인기가 많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비디오 같은 것을 viral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것도 take off 할 수가
1: Yeah, it
0: 있을까요?
1: can really take off, but I would use normally with this like a trend or something, some idea,
0: Right.
1: a movement that is kind of like, spreading and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0: 뭔가 유행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갑자기 대박이
1: Or
0: 났다라고
1: some
0: 얘기를 할 때.
1: sports, in this case, running is really taking off. Yeah, it's becoming really popular.
0: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테이크오프는 뉴스에도 심지어 많이 나오잖아요.
1: All the time.
0: Right? Okay. So 이거를 만약에 문장으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1: Running has really taken off. So getting a spo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0: 네. 스팟을 겟한다는 거. 여기서 스팟이라는 자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죠.
1: Yeah,
0: 그렇죠? 근데 그게
1: that's right.
0: 점점 더 힘들어진다.
1: Yeah, it's so true. People, I tell you, even in Korea, I hear all the time, like, my partner at Power English, he also did marathons.
0: Really?
1: Yeah, half marathon. And I was like, wow. And he doesn't really like to move. He doesn't like exercise.
0: 저는
1: So,
0: 그냥 getting a spot 하는 거가 솔직히 말해서 I didn't think it was going to be that big of a deal. You
1: Oh,
0: know, 그냥 별일이 아니고 그냥 신청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1: No,
0: 줄
1: Sam.
0: 알았어요.
1: Boston Marathon, like London, like these big city marathons, they're not easy to get into.
0: 한번 해봐. 아,
1: No,
0: 그냥
1: don't. You don't need to do it.
0: 알겠습니다. 좀 말을 더듬었어요. 자.

0: 그리고 추가 표현이 몇개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틴 쌤이 아,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지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대를 했다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속상하거나 기분이 확 가라앉거나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Okay, so this is kind of actually an expression that was used more from my time,
0: Okay.
1: like when I was in college. So the expression is bummed out.
0: Bummed
1: Oh,
0: out.
1: or we can sometimes say, oh, that's a bummer.
0: Oh, what a
1: What a
0: bummer,
1: bummer.
0: right?
1: But of course, these days, millennials, Gen Zs, they use different words. But it's still a good expression to be bummed out, to be disappointed.
0: 아, 그러면 I'll be so bummed out 이러면 나 진짜 실망할 것 같아, 속상할 것
1: Really, I'm so
0: 같아.
1: bummed. And sometimes we don't even say the word
0: out
1: out.
0: 필요도
1: We just say,
0: 없이
1: like, oh, I'm so bummed.
0: bummed.
1: It didn't work
0: 뭐못
1: out.
0: 쓸거 어딨어요?
1: I
0: 쓰면
1: didn't
0: 되죠,
1: get
0: 그죠?
1: in.
0: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근육이 파열된다라고 할 때는요, tear a muscle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So now you have to get picked in a lottery just to do the 9 plus 1 program?
0: Yep, running has really taken off. So getting a spo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1: Oof, I'd be so bummed out if I trained that hard and didn't get picked.
0: If I get picked, I'll give you my spot. I'm the kind of person who could tear a muscle just from walking, you know.
1: Oh, no,
0: Yep, there
1: no,
0: goes
1: thank you.
0: another
1: No,
0: muscle.
1: thank you.
0: Uh-oh.
1: You keep it. You keep it.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우리 have a 문자 from 강영미님. 저 오늘 오디오 어학당 구독 신청했어요. Evening special 더 열심히 들을게요. What is it today? Like there's so many new listeners.
0: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1: Wow, we are the evening special is really taking off.
0: 다 같이 진짜 taking off.
1: Taking
0: 우리
1: off.
0: 다 모아서 마라톤 한번 달릴.
1: 아니요.
0: 아니 그건 아니에요.
1: 아니요.
0: 알겠습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nna wrap up the show with a very special song by Sean Kingston. It's Beautiful Girls.
0: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동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도는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1: Today's sentence is,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라는 문장이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약간 들어주는 느낌의 질문을 했었죠. Mm-hmm. 그 가방들 뭐 들어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었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Do you usually go and help people?
1: It depends.
0: 모르는 사람은 좀 도와주기가 네. 좀 힘들긴 하지만 특히 좀 노인분들이 계시면
1: 네,
0: 그래도
1: if it looks
0: 가서
1: like they need help.
0: 네, yeah. 전 특히 이제 뭐 지하철 계단이나 이런 데서는
1: 맞아요.
0: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네, 그럴 때 혹시 외국분이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을 딱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et me carry that for you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

0: 1차 문장, once again it's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자, let me carry that for you 이죠. 자, 우리가 뭐뭐 할까요? 제안하는 let's는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let에 s가 없네요, 그쵸? let로 시작했어요. 자,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뭐뭐를 할게요 라고 제안을 할 때 특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 자원을 할 때, volunteer를 할 때는 let me 뭐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뭐뭐 할게요. Let me, let me. 여기까지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Let me. 이렇게 말할 때도
1: It's very similar to allow me.
0: Oh, allow me. 굉장히 좀 고급스럽네요. 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permit me. 제가 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Let me도 비슷하죠. Let me.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지 얘기를 할 때 Let me 뒤에는 이제 동사가 와요. 들어준다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들어주다는 carry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carry, C-A-R-R-Y, 운반하다, 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응용해서 carrier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carrier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갖고 다니는 가방을 carrier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carrier는 진짜 뭐뭐를 운반하는 사람 혹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carrier는 그런 경우로 많이 쓰고요. 가방, 여행 가방은 suitcas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arry, 들다 운반하다인데 그걸 운반하다이니까 let me carry that. that까지 넣으면 제가 그걸 들게요 라는 말이죠. Let me carry that. 아, 그거요? 그거 제가 들게요. Let me carry that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들고 있는 거를 내가 대신 들어준다. 뭐 상대방이 들 것을 내가 대신 들어준다. 그 사람이 물건을 내가 대신한다 라고 할 때는 for you, 당신을 위해 라는 말을 맨 뒤에 넣어줄 수 있겠죠. Let me carry that for you. 이런 식으로요. Let me carry that for you. 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또 따라 해볼까요?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이제 패턴 프랙티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연습해 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our sentence. Let me carry that for you.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carry that to a different action. So, let me 뭐뭐 for you.
0: 아하, carry that 대신에 다른 동사, 다른 행동을 넣어서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라는 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원을 하는 건 똑같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달라지는 거죠. So what are we going to do for the other person?
1: Well, for example, let me cut the apple for you.
0: 아, 사과를 먹는 상황이군요. 근데 그 사과를 누가 깎을까요? 아, 제가 사과를 잘라드릴게요 라고 할 때 let me cut the apple for you가 되는 거죠. the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먹는 바로 이 사과, 그 사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the apple, 근데 발음은 the apple이 되겠죠. Let me cut the apple for you가 되겠네요.
1: Let me hold the bag for you.
0: 네,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방이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잠시 가방 들어줄게. Let me hold the bag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Hold가 들다. The bag, 그 가방이네요. Let me hold the bag for you.
1: Let me pay for that for you.
0: Pay for that. 그것을 위해 계산하다. 그거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Let me pay for that for you.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For가 두 번 들어가서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두 번 말할 수 있습니다.

0: 근데요, 있잖아요, 잭쌤.
1: 네.
0: 아까 그 왔었던 잭 말고 잭이요. 그
1: 네.
0: 사람이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I can't understand what he's saying.
1: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0: 잭이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I ca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라는 말이죠. What he's saying.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랬더니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이라고 했죠. 자, explain이 설명하다 이고요. 그것을 설명하다니까 Let me explain it 이죠. For you까지 붙이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아, 내가 설명해 줄게 이고 다시는 맨 뒤에 again을 붙여주면 되는 거네요.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이런 식으로요. 제가요.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요.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1: Let me look it up for you.
0: 정말요? 고마워요. 자, look it up 이라고 했는데요. look up은 물론 위를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특히 정보를 찾다라고 할 때, look u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let me look it up for you. look it up 이라고 하면 그것을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라는 말이죠. 특히 정보.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 누구의 이름, 어떤 내용 요런 거를 찾을 땐 look it up 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1: Let me peel it for you.
0: peel, P-E-E-L. 아까 사과를 컷 하는 거는 잘라주는 거고요. 껍질을 깎다라고 할 때는 peel이라는
1: Peel.
0: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껍질을 벗겨드릴게요. Let me peel it for you. 여기서 it은 뭐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될 수도 있겠죠. 껍질이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1: Let me open that for you.
0: Let me open that. Open that은 그것을 열다이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그거를 열어드릴게요. Let me
1: I think
0: open that
1: that's
0: for you.
1: one of the husband duties, if there's a jar of pickles or something.
0: 아, 안
1: Yes.
0: 열리는 꼭 유리 jar들이 있어요.
1: 네.
0: 네.
1: Let me get the door for you.
0: 아, open 또 해주는 게 door네요. 그쵸? Let me get the door for you. Get the door는요, 문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닙니다. Get the door는 문을 열어준다. 특히 열어주고 잡아줄 때. 그쵸? 문을 잡아드릴게요 라고 할 때, Let me get the door for you 라는 표현을 써요.
1: Let me pack it for you.
0: pack. 짐을 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 me pack it for you. 그거를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1: Or 포장해 드릴게요. 이런 거죠.
0: 포장해드릴게요 라는 뜻도 되고요.
1: Let me buy lunch for you.
0: 진짜요? 저 배고팠는데 오늘 사주는 거예요? 네.
1: 네.
0: 네,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Let me buy lunch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Let me 뭐뭐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드릴게요. 라는 이 문장을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우리 연습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크게 잭쌤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 me cut the apple for you.
0: Let me cut the apple for you.
1: Let me hold the bag for you.
0: Let me hold the bag for you.
1: Let me pay for that for you.
0: Let me pay for that for you.
1: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0: Let me explain it for you again.
1: Let me look it up for you.
0: Let me look it up for you.
1: Let me peel it for you.
0: Let me peel it for you.
1: Let me open that for you.
0: Let me open that for you.
1: Let me get the door for you.
0: Let me get the door for you.
1: Let me pack it for you.
0: Let me pack it for you.
1: Let me buy lunch for you.
0: Let me buy lunch for you. 마지막 문장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잠깐.

0: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1: 내가 들어줄게.
0: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 고마워.
1: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2: 네, 친구가 많이 도와주면 좋죠. 자, 처음에 한 친구가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라고 했어요. 자, 장바구니.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바구니라고는 했지만 보통 봉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bag가 들어갈 것 같고요. 장본 물건들을 보통 우리가 groceries라고 하죠. 근데 그게 무겁대요. 무거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들어줄게라고 했어요.
1: 아하.
2: 요거는 여러분들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 도움이 될것 같다. 자, 일단 helpful이라는 표현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고맙다는 말은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자, 굳어진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들어볼게요.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4: Let me carry that for you.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4: That's what friends are for.
2: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5: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2: 그렇죠.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Bag of groceries. 이게 이제 장바구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본 가방인 거죠. 장가방. 그게 너무 무겁다. Is so heavy. Heavy가 무거운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가 내가 들어줄게.
4: Let me carry that for you.
5: Let me carry that for you.
2: 그렇죠. Let me carry that for you. 뭐, 이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자, 이어서 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 고마워. 라고 했어요.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5: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2: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 라는 표현을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would가 그렇게 해준다면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at would be 뭐뭐는 굉장히 좀 공손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뭐뭐 하겠어요라는 표현이에요. helpful 도움이 되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Thanks. 고마워. 라고 또 덧붙였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마지막으로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4: That's what friends are for.
5: That's what friends are for.
2: 자, 요 표현이 이제 굳어진 표현인데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냥 요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친구가 필요한 이유지. 뭐, 요렇게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다양한 억양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봤고요. 참 좋은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 잘 기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더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5: So let's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4: Let me carry that for you.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4: That's what friends are for.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요.
5: Let me carry that for you.
2: 자, 이 문장을 이제 원어민처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let me. 여기선 let, 이렇게 시옷받침처럼 책 96쪽 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시옷받침도 생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0: Lemmy, Lemmy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발음할 때는 그렇게 돼요. 자, carry가 아니죠. carry 이렇게 여러 개의 모음 소리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arry 이고요.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되겠죠. That 여기에는 마지막 T가 시옷 받침처럼 돼야 되고요. TH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the 소리가 나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은 상태에서 뒤로 쏙 빼면서 the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리입니다. That 이렇게 한 다음에 for 같은 경우도요. 물론 단어를 얘기할 때는 for이지만 빨리 발음할 때는 for, for 모음 소리 없이 그냥 fr 소리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이 문장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 carry that for you. 네, 빨리 발음할 때는 확실히 조금씩 생략이 되는 게 많죠. 자, 복습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은요 우리 9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Mm-hmm. 오늘 화요일이고 18일 되겠습니다. Yes. 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현지 주민에게 길을 묻는 일이 아주 흔하잖아요.
1: Asking for directions.
0: 그렇습니다. Mm. Asking for directions. 보통 선생님은 한국에서나 혹은 외국에서나 길을 yes. 좀 헷갈린다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잠깐 내가 지도 보면서 끝까지 알아낼게 이런 편이세요?
1: 요새는 이제 전자 지도가 있다 보니까
0: 네, 전자 지도가
1: like, We have the navigation. Uh-huh. We have a certain map. Uh-huh. So it's very convenient. Uh-huh. Incredibly convenient. But I like asking. I like asking for directions.
0: 저는 yeah. 그 지도를 봐도 on my phone usually. Right.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이게 어느 방향인지 동서남북 구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1: 길치시군요.
0: 네네네 맞아요. 약간. 저 길치예요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m bad with directions.
0: I'm bad with directions.
1: Right.
0: 네, 그렇습니다. I'm terrible with directions.
1: Terrible with directions.
0: So always much more convenient and easier for me to ask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right.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1: Always ask.
0: 네. Yeah. 자, 한국에 또 있다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Right. 그 길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Mm-hmm. 물어볼 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사실 영어로 막 생각하기가 막 복잡하고 막 그래서
1: 본인쌤도 그럴 때가 있어요.
0: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냥 follow me.
1: 아 직접
0: 예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

0: 거예요.
1: 그리고 좀 연기하면서 I'm going that way anyway.
0: I'm going that way anyway. 바로 며칠 전에 했던 표현이기도
1: anyway,
0: 하죠.
1: That's
0: 네,
1: right.
0: 우리가 바로 안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서 I'm going there anyway. 그러면 I'm heading that way anyway.
1: I'm heading that way anyway.
0: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고. Right.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정반대 방향인데 그냥 가시죠.
1: 그래도 나이스하게.
0: 정말 yeah. 한국인들은 친절하다. Unbelievably 친절하다라는 말을 많이
1: Very
0: 들었다는.
1: Very kind. That's right.
0: 네, 자, 오늘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Mm-hmm. 자, 오늘 대화 먼저 영어로, 아, 한국말로 들어보세요.
2: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요?"
3: 아, 한 두 블록 정도 쭉 가신 다음 왼쪽으로 도세요.
2: 여기서 먼가요?
3: 아니요. 걸어서 한 5분 정도요.
2: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0: 네, 그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이런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thank you 하고 가도 되는데 하면 더 좋거든요.
1: I usually say, I thought I was lost.
0: 그렇죠.
1: 솔직히 네. I was lost. 몰랐으니까 물어봤을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0: I thought I was lost. 제가 길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 제대로 온 거예요. 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바로 맞아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그래도 물어보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0: 네, 그럼요. 네. 그래도 물어보고 가는 게. 자, 이렇게 말하죠.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요?
1: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0: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자, 여기서 이제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고 말하는 거라서 the subway station 뭐라고 right. 콕 집어서 뭐 양재역 혹은 뭐 주협역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right. 이 근처에 있는 그 지하철역 하면 다 알만한 거라서 the subway station이라고만 right. 표현을 한 건데요.
1: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0: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w do I로 시작합니다. Right.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w do I? 그렇죠?
1: You can say how do I 또는 how can I 해도 괜찮아요.
0: 네, how can I?
1: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0: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1: Or bus station.
0: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방법을 물을 때 how do I 혹은 how can I 다 좋겠습니다. 근데 how do I 하게 되면 원래 일반적인 방법을 묻는 경우에 가깝다.
1: Right.
0: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right. 어떻게 가면 돼요? 라고 이제 그런 견지에서 묻는다면 how do I? 그러니까 조금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뭐 어떻게 가면 되나요? How can I? 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건데요.
1: I think they're both fine.
0: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how do I?라고 시작하는 노래도 있었어요. How do I?
1: 네. Get through my life without you.
0: 그렇죠. 내가 당신이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리요?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How do I?
1: 모든 걸 노래로 일단 외우기 쉽네요.
0: 왜냐면 다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팝송 가지고 배운 경우 많아요.
1: How do I live without you?
0: 그렇죠.
1: 그 노래죠?
0: 네네, 네, 맞아요. 내가 당신이 없이 이미 she's or he's already gone. 이미 right. 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신 없이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How do I?
1: 그냥 지하철만 가고 싶은데 참 슬픈 내용으로
0: 그렇죠.
1: 빠져들어가네요.
0: 지하철만 가고 싶은데. 자, How do I? 이렇게 그 방법을 물을 때 How do I? 가볍게
1: yes.

0: 쉽게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라고 해서 get to를 보통 쓰지 go to라고는 의외로 많이 안 하더라는 거죠.
1: 왠지 go-to가 맞을 것 같은데.
0: 어떻게 가나요?
1: How
0: 이러니까.
1: do I go to the subway station? But we don't say it that way. How do I get to the station?
0: 그렇죠. 그 스테이션까지 도착하기까지 길을 다 알려달라는 말이 되는
1: That's
0: 거라서요.
1: right. Directions.
0: 그렇죠.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How do I 하고 get to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0: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자, 그랬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두 블록을 직진하셨다가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1: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0: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1: 예스.
0: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모를 단어는 정말 없습니다. Go straight. 직진하세요. Go straight. 똑바로 가세요. Go straight. 얼만큼? For two blocks. 두 블록만큼. 자,
1: Right.
0: 만큼이 for가 됩니다.
1: For two blocks.
0: For two blocks.
1: We always say go which direction first.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렇죠? Go straight, go left, go right.
0: 네.
1: 그 다음에 얼만큼? One block, two blocks, three blocks.
0: 그렇죠.
1: So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hen turn left.
0: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라고. And then turn left. 혹은 그냥 and turn left 하시면 되겠네요.
1: Right?
0: 네. 자, 그냥 간단해요. 두 블록 정도 쭉 가신 다음 왼쪽으로 도세요.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거기가 먼가요?
1: Is it far from here?
0: Is it far from here? 네.
1: Yeah.
0: 그것이 it라고 하는 건 the subway station을 말하는 거겠죠?
1: Right.
0: So is the station far from here? 그러니까 far from 어디 어디 하면은 어디 어디로부터 멀리 있는 이란 말이 되잖아요. So is it far from here? 그냥 is it far라고만 해도 돼요?
1: Is it far? 머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몇분 거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Is it far from here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0: 그냥 is it far? 그러지 말고 is it far from here?
1: Is it far from here?
0: 그렇죠. 여기서부터 멀리 있나요? 그 말이죠.
1: 근데 집에서 떠나기 전에
0: 네.
1: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볼 땐 멀어? Is it far?
0: 그건
1: It's
0: 된다.
1: okay.
0: 네.
1: Before you begin your journey.
0: 그러니까 일단 길을 떠나기 전에 막연하게 그게 먼 거리야? 한다면 is it far? 라고만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특정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거기까지라고 하니까 Is it far from here?가 좀 낫겠는데, far from은 이제 물리적으로 어디서부터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할때 far from here, far from my house, far from my office, far from EB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1: Right.
0: 좀 추상적으로
1: Right.
0: it's far from over.
1: I was just gonna say that.
0: 어머 어머
1: It's far from over.
0: 어떡해?
1: I was just getting ready to say it, and then you read my mind.
0: 어떡해?
1: 아직 끝날라면 한참 멀었다, 한참 남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Oh, this program is far from over. We have another 15 minutes, 20 minut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over는 끝나는 걸 말하고
1: Right.
0: 끝나는 시점까지 아주 한참 멀었다. It's far from over.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라고 할 때.
1: Yes.
0: She's far from sh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She's far from shy. You can say it that way, a little
0: 네.
1: poetically.
0: 그렇죠.
1: Sure.
0: 시적으로. 저기 좀 이렇게 수줍어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1: 너무 아니다라는 뜻이죠.
0: 네. 그렇죠. 아주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리말로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네.
1: right.
0: far from 그렇게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literally 말 그대로 is it far from here? 여기서부터 멀리 있나요? 라고 물어요. 자, 두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3: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2: Is it far from here?
0: Is it far from here? 자, far 말 그대로 길게 발음합니다. Far 이런 식으로요.
1: Far from here.
0: Is it far from here?
1: 아까 보행사님 far from 한가 말씀하신 거 내용이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해 봤는데,
0: 네.
1: Sometimes when you say you're really not okay, you can say I'm far from okay.
0: I am far from okay.
1: 정말 오케이 하지 않아.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아프다, 너무나 뭐 괴롭다 할 때, I'm far from okay.
0: I am far from okay.
1: We say that all the time.
0: Thank you for asking. 물어봐 줘서 고맙다고
1: Are you
0: 하면서
1: okay?
0: I'm far from okay. Thank you for asking.
1: poor 보양쌤.
0: 네, 그렇죠. 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말이 바로 far from okay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이제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mm-hmm. 여기서는 is it

0: far from here. 그랬더니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1: Not really.
0: Not really.
1: Not really.
0: 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1: It's about a 5-minute walk.
0: It's about a 5-minute walk.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아,
1: yes.
0: 할 만하네요. 갈 만하네요. 그죠?
1: Yeah, it's very close.
0: 네. 자, 이렇게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데 그러나 no에 좀 가까운 거 not really가 있습니다.
1: Not really.
0: Not really.
1: 근데 왜 yes도 아니고 no도 아닐까요? 그냥
0: 그러니까.
1: not really라고 했을까?
0: 어.
1: Not really means it's between yes and no.
0: Uh-huh.
1: If you think 5 minutes is far,
0: right.
1: it's far. If you think it's close, it's close.
0: It's really
1: so
0: relative.
1: Just kind of like not really. 그냥 별로야 이런 식으로. It's not that far.
0: 그렇죠.
1: Not really.
0: It's not that far.
1: Yeah.
0: 뭐 이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냥 금방 가. Not really.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It's about a 5-minute walk 라고 했어요.
1: Right.
0: 네. 자, 5분 걸어서 가는 거리, 도보.

0: 여기서는 it's about a 5-minute walk. 약 뭐 한 5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전 제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을까 봐 걱정했어요.
1: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0: I was worried I was lost. 아까 선생님은 제가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라는 말을 I thought I was
1: I
0: lost.
1: thought I was
0: 네,
1: lost.
0: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 You can,
0: 그렇죠. 근데 이분은 생각도 그렇게 했고, 또 걱정까지 한 거예요.
1: 걱정까지.
0: 네,
1: Worried.
0: 그렇습니다. 그래서 I was worried I was lost. 내가 뭐뭐를 했다고 여기고 제가 걱정을 했죠. I was worried, I was 뭐뭐. 실제로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thought it was possible that I
1: Right.
0: was lost. 즉, 내가 길을 잃었을까 봐 걱정이 됐다는 말이죠.
1: I think this tourist wasn't sure. I think she knew she's on the right way, right path, but that she wasn't certain. That's why she was asking. Oh, okay, I'm not lost. I'm going the right way.
0: I'm going the right way.
1: Yes.
0: 그렇죠. 제대로 된 길을 사실 가고 있었던
1: Yes,
0: 거예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Not really. It's about a 5-minute walk.
3: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0: 네,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시죠.
3: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2: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left.
3: Is it far from here?
2: Not really. It's about a 5-minute walk.
3: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실례합니다.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요?
3: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1: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0: 두 블럭 정도 쭉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도세요.
3: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left.
1: Go straight for 2 blocks and turn left.
0: 거기가 여기에서부터 먼가요?
3: Is it far from here?
1: Is it far from here?
0: 꼭 그렇지도 않아요.
3: Not really.
1: Not really.
0: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3: It's about a 5-minute walk.
1: It's about a 5-minute walk.
0: 고맙습니다. 전 길을 잃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3: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1: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0: 여기까지입니다. 예!
1: Good job.
0: 정말 잘하셨어요. 자, how do I라고 하면 뭐뭐를 어떻게 제가 하면 될까요? 라는 말이 될 텐데 예를
1: Yes.
0: 들어서 그 가장 가까운 역까지 여기 주변에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역까지는 어떻게 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94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 Okay. How do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0: How do I?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Get to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 Yes.
0: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이라고 해서 the nearest stati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 The nearest station.
0: 네, 가까운 역이라고 할때 그냥 near station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이라고 해서 the nearest station, the nearest station이
1: Right.
0: 되겠죠.
1: You can say the closest if you want.
0: 그렇죠.
1: The closest station, the nearest
0: The
1: station.
0: closest station 혹은
1: Right.
0: the nearest station 다 좋겠군요.
1: Sure.
0: How do I get to the nearest station? 가장 가까운 역까지 어떻게 가면 될까요? 또 여기서부터 당신 사무실까지는 어떻게 가면 되나요?
1: How do I get to your office from here?
0: How do I get to your office from here?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하철역에 왔으면 거기서 전화해.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알려줄게. So
1: Right.
0: how do I get to your office from here?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되냐?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1: Exactly.
0: 네. 자, 그리고 나는 내가 뭐뭐 했다고 여기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됐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길을 잃었다고 여기고 걱정을 했다. I was
1: Right.
0: worried, I was lost가 있었는데
1: Right.
0: 이걸 조금 바꿔서요. 저는 제가 늦었을까 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죠.
1: I was afraid I was late.
0: 네. I was afraid I was late. 이때도 I was worried 해도 되는 거죠.
1: Yeah, I was worried I was late.
0: 네.
1: I was afraid I was late.
0: 네, 그랬을까 봐 어쩌지? 하고 겁나 했다고.

0: I was afraid I was last, late.
1: That's
0: 그다음에
1: right.
0: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일찍 왔을까봐 걱정했죠.
1: I was worried I was too early.
0: 네, 너무 내가 일찍 왔을까봐. I
1: Right.
0: was too early. 모두 이렇게 그랬을까봐라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 Getting early is better.
0: 네, 그렇죠. All the time.
1: All
0: 항상
1: the time.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재를 참조하셔서 곳곳에 있는 그 다른 예문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Sure.
0: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1: English.
0: English.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soar, 뜻은 급증하다, 치솟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emperatures soared to a record high of 42.5 Celsius in the southeastern city of Yangsan on Sunday, marking the highest reading since modern weather observations began on the Korean Peninsula. 여기서 soar라는 표현은 수치나 정도가 급격히 치솟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Oil prices soared after the announcement. 유가는 그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뉴스에서 soar to a record high, soar past expectation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급격히 치솟았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oa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일상, 괜찮은 하루, 때때로는 아주아주 괜찮은 날들이 있는 삶. 색을 물들이며 빈티지가 되어가는 나, 전력을 다해 쓰는 소설. 그 모든 것 덕분에 저는 낭만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노하우와 주문이 있겠죠. 혼자 걷는 방법, 그게 있는 한 우리는 끝내 무엇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통증은 통증일 뿐이니까요.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 강화길 작가의 책 낭만적으로 산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카페인님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유영주님이 반짝 고은님을 너무 오랜만에 뵙는 이 기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북카페는 365일 늘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성방송과 겉절이 생방송이 섞여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숙성방송 잘 즐기셨죠? 아, 오늘은 또, 저도 좀 오랜만에 북카페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건 아니었고, 북카페는 365일 연중무휴 카페예요. 그러나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생방으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여름의 한복판인데 우리 북카페는 또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엽서 이벤트. 어제까지 우체국 영업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잠깐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새로 도착한 엽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끝나고 도착한 엽서까지 봤을 때도 엽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착 여부를 다 찍어서 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카페인님들이 또이 엽서 도착 여부를 또 이렇게 목을 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주소 부분 그 손글씨만 살짝 알아보시라고 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목요일에 그 엽서를 도착한 것까지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착분은 아직 우체국도 휴무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이제 찾아오는 그 엽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우수작품 그 엽서 심사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물론 엽서 보내시고 싶으시면 늘 보내실 수 있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모전 마감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문장 카펫, 문학 동네에서 펴낸 강화길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낭만적으로 산다에서 한 부분 깔아드렸어요. 이 강화길 작가의 소설도 워낙 고정 팬층이 많으시죠. 대불호텔의 유령부터 시작해서 워낙 치밀한 이야기를 구상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강화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소설 안에서 찾기는 또 쉽지가 않죠. 소설은 또 어쨌거나 가공된 허구의 작품인 거고요. 그걸 쓰는 또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 소설가의 에세이를 보는 맛이 바로 그런 데서 옵니다. 소설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 같아도 분명히 가공된 세계인데 에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작가가 자신의 집으로 방으로 일상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기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이 강화길 작가가 울고 웃고 안도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일상들이 어땠는지 이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낭만적으로 산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5 쓰시는 카페이님. 강화길 작가님의 다른 사람, 잘 읽었습니다. 세상살이 복잡함이라니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다른 사람, 괜찮은 사람,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아마 이 산문집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엽서 얘기하기 전에 잠시 지금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카페 출석 이벤트가 있었죠? 출석 이벤트 그 상품들 다 포장해서 발송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그날 바로 발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소를 올려주시지 않은 분들이 그 많은 인원 중에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 요만큼 딱한 번만 불러드리려고요. 바로 남겨주시면 요것까지 함께 발송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또 기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근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주소 아직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김성엽님, 김세진님, 남승민님, 함희경님, 8368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6140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6분 개근은 하셨는데 상품은 괜찮나요? 주소가 있어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게 지금 사정상 어렵다면 꼭 문자로라도 이름과 주소, 이렇게 어떤 어떤 연유로 여기다 남긴다 하셔서 샵 1045로라도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차상 받으신 분 중에 다섯 분도 주소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도은님, 서영신님, 엄항용님, 오수미님, 그리고 3174 쓰시는 카페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네. 조금만, 요거 이번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성님, 뒤에 엽서가 많이 붙어 있네요. 제 엽서 잘 도착했어야 하는데 하셨는데, 지금 아마 EBS 그 1층 우편실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엽서들이, 도착할 엽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엽서 붙어 있기도 하고요. 윤보미님, 반짝반짝 반가워요. 윤고은 작가님, 너무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만나요. 그리고 최현아님, 올해 생방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네요.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내일부터는 출근이에요. 생방 아니라도 열심히 들을게요. 10시쯤 북카페 광고에 나오는 노래와 가수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생방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들을게요.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현아님. 계속 우리 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시쯤에 나오는 북카페 SB, 너무 많아서 어떤 멘트인지를 알려주셔야 이제 거기에 어떤 노래가 쓰였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어떤 멘트인지 한번 거기까지 좀, 메모를 해주시면 찾아드릴게요. 9749 쓰신 카페이님, 꺄오! 책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수원 참새 김주희님이셨습니다. 수원 참새 별명이 생겼습니다. 수원 참새 김주희님, 네, 책 받으셨군요. 아무튼 출석 이벤트 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린 모두 11분이죠? 11분 주소 기다릴게요. 이번 주까지만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김가영님이 북카페 홈페이지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사연을 올린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방금 부랴부랴 엽서를 띄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저녁에 재방송 듣다가 저희 아이가 고은님의 키링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듣더니, 아, 제가 여기서 태그락태그락 했었죠? 사연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사연을 쓰겠다고 해서 강릉의 엽서 가게에서 산 아끼던 엽서에 사연을 써내려 갔고, 오늘 아침 우체국으로 달려가 엽서를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도착한다고 하던데 꼭 그곳에 닿기를. 저희 아이 나은이가 북카페 처음 들었을 땐 글씨도 못 읽던 까막눈이었는데 이젠 글씨와 글을 쓰는 6학년이 됐어요. 북카페 들음이 정말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듣는 것만으로도 책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다니 북카페의 힘입니다 하셨습니다. 나은이의 성장사와 북카페가 함께한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나은이 북카페에서 잘 키워드릴게요. 이것도 함께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는데 또 나은이가 북카페를 키워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신청곡. 아, 모아나 OST에서 I am 모아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곡 띄워드릴게요. 이곡 그리고 이어서 코코 OST에서 Remember Me까지 두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140 쓰시는 카페인님,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북카페에서 책 선물 정말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코너들은 일단 수요일, 수요 초대석이 있죠. 초대 손님 오시면 특히 또 오늘만 그 초대석에서만 탄생하는 그림을 포함한 북카페 에디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대석 있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 우리 소설 북클럽 다루고 있는데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날 얘기하는 소설책을 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숙성 방송이었기 때문에 어제 또 필경사 바틀뷰로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제 당첨자도 오늘 안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6140 쓰신 카페이님 그렇게 두 요일 챙겨주셔도 좋고요. 또 비정기적으로 북카페에서는 그책 선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이건 또 약간 정기적인 이벤트가 된것 같은데 출석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북카페 화요일 시간에 또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북카페를 자주 들으시면 북카페에 자주 노출되시라. 그러면은 책 선물이 훅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5690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일주일 넘는 가족 여행을 마치고 컴백했어요.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행지에서 북카페를 즐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여독이 풀리지 않아 힘들지만 북카페로 마음은 즐거워져 볼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가족들 인솔하신 건가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가이드 역할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신경 쓸게 너무너무 많죠. 여독이 풀리지 않지만 풀리지 말라고 여독인 거기도 하고요. 여독이라고 하는 것도 네, 북카페에서 그냥 늘 쉬다 가듯이 마음 편안히 내려놓고 2시간씩 함께 하시면 어느 틈에 다시 또 일상 감각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카페 잠깐 즐기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진수정님, 북카페가 키워준 어린이 여기 또 추가요. 우리 안동률 동률이요. 방학 되면 언제나 함께 듣고 학기 중에는 주말에 이동할 때 다시 듣기로요. 북카페 저보다 더 좋아하는 동률이도 6학년이 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카페인 분들이 우리 엽서 이벤트 하고 할 때, 또 카페인님들의 그 집안에 또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 눈에도 이게 낯익은 이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동률이 6학년이 됐네요. 그쵸? 북카페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동률이가 북카페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나은이 와이 동갑이네요. 그쵸? 최유한님, 아까 그 카페님이 10시에 나오는 북카페 SB의 그 음악 뭔지 궁금해 하셨는데 찾아주셨습니다. 최유한님.

유하님이 너는 나의 문학 아닌가요?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요거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거다 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그 곡이 아니다 한다면 다시 또 얘기 주시죠. 최유하님이 질문하신 거고 저는 그리고 이 너는 나의 문학 아닌가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것도 유하님이 물어보시고서 그리고 또 답도 바로 찾으신 거죠? 그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갈게요. 이번 주 주제는 너는 어디서 왔니?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그리고 요일 얘기 준비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은 본래 형태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거대하게 쏟아져 내리는 영원의 폭포수와 같죠. 만약 우리에게 일주일이나 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일이 주말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그저 어제와 똑같은 팍팍한 오늘이 무한하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금세 시간의 막막한 무게에 짓눌려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형태 없는 시간에 처음으로 서늘하고 단단한 눈금을 그어놓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달, 그리고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섯 개의 행성에 기대어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일곱 개의 투명한 칸막이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기원입니다. 시간에 요일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세기 위한 기계적인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쾌적하고 너그러운 리듬으로 조율해낸 속 깊은 지혜였죠. 팍팍한 노동으로 점철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요일이라는 투명한 마디 덕분에 삶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쯤 되면 한 주의 고개를 무사히 넘고 있다는 서늘한 안도감을 느끼고, 금요일 저녁이면 다가올 주말을 향해 애틋한 기대를 품게 되니까요. 아무리 고단한 삶이라도 며칠만 묵묵히 견뎌내면 반드시 쉴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는 그 단단한 약속. 요일이라는 눈금은 끝없는 사막을 걷는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개의 다정한 징검다리를 건너며 방전된 체력을 회복하고 기어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출근길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주일이 우리를 올가매는 지루한 쳇바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사유해보면 돌아오는 요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안전한 궤도 위를 묵묵히 돌고 있다는 가장 든든하고 서늘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형태도 없이 쏟아지는 막막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 기어코 오늘이라는 하루에 고유한 이름표를 붙여 삶의 질서를 세웠던 고대인들의 투명한 용기를 떠올려 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갈 뻔한 맹렬한 시간들이 요일이라는 너그러운 그릇에 담겨 비로소 우리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완성되는 셈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스웨덴 세탁소의 월화수목금토일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아무 구분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는 그 거대한 시간이라는 덩어리, 거기다가 요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딱 붙여가지고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어떠세요? 흥미롭죠? 일주일은 왜 7일일까? 왜 월화수목 금토일만 있는 걸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이게 이제 우리 고대인들이 터득한 리듬이었습니다. 네, 북카페 그 코너로 구분하신다는 이 하승성님 사연도 눈에 들어옵니다. 화요일은 어떤 느낌인가요, 카페인님들께? 이번 주 화요일은 약간 월요일 느낌이 나긴 하는데 또 보통 일주일, 평범한 일주일이라고 하면 화요일은 또 어떤 느낌으로 통과하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유하님이 저는 찾아드린 거예요. 저도 10시쯤 듣고 찾아봤었거든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최유하님 질문이 아니었고, 최유하님은 찾아주신 분, 그리고 지금 우리 막 엉망진창으로 막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네. 최현아님이었어요. 최현아님. 톡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10시쯤 나오는 노래와 가수 찾아주신 분, 그러니까 유하님이 찾아보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노래예요. 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현아님이 묻고 최유하님이 대답하시고, 네, 이렇게 우리 순서를 잡고 갈게요. 질문과 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네, 뒤섞이는데 이게 서로의 그 뭐가요? 오늘 듣고 너무 궁금했는데 7시 45분. 이건 또 무슨 음악이 나가고 있었을까요? 북카페 SB가 7시 45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으신 거죠? 이거 어떤 것인지 또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해 주시죠. 이것은 송현지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가 키워드린 아이들 이름, 오늘 또 나은이와 동유리 두분 이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꼭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의 그 아이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반가운 이름도 많고, 근데 오수미님은 우리 애들은 어릴 땐 관심을 보였었는데 안 좋아해요. 제 굿즈 상자를 보고 표정이라니 크크 하셨는데 수미님 집에 아이들은 안 좋아한대요 북카페를. 아, 취향이 안 맞구나. 그러나 어쨌거나 북카페 에세이 코너에 수미님 그 되게 그 아이들 이름이 많이 언급됐는걸요. 우리는 다 읽었는걸요. 요거 전해주세요 수미님. 그리고 김선화님. 안녕하세요. 제 카드가 보였어요. 너무 기쁩니다. 더 많은 걸 기대하면서 북카페에 바짝 귀 기울이고 기웃거리면서 끝까지 들으려고요. 근무 중이거든요. 하셨습니다. 제 뒤에 이 엽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선착순으로 온 순서대로 붙였고 지금 이제 집게가 모자라가지고 아직 더못

카페인 버틀과 함께 듣고 읽고 웃으며 보낸 7년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디지털 드로잉한 엽서 띄워드렸습니다. 8718 쓰신 카페인님이 지금 와 벗이라는 한 글자를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벗이 보폭이 밑에 그 시옷 받침 보폭이 엄청 넓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그 옆에서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저벗 이미지. 아, 요것도 북카페, 우리 8월 26일이, 7주년 기념일인데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때도 이 이미지도 띄워드릴게요.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미 앤 고로의 Here's One That Got Away. 그리고 김만우, 김희지가 함께한 곡, 아무르데 마르. 바다의 사랑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입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북카페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 북카페를 키워준 아이들 사연을 살짝 소개를 해봤는데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박주영님 사연부터.
2: 네. 중딩 때부터 들은 24세 우리 딸은 제가 당첨된 책 공유하고 있어요.
1: 이게 엄마랑 딸이 같은 책을
2: 너무
1: 읽어요.
2: 좋네요.
1: 와,
2: 네.
1: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0: 네. 0675님이 단언하건대 세상에 이런 방송 없지요. 주소를 보내달라는 친절한 라디오 정말 최고예요.
1: 당첨되셨으니까 제발 주소 좀 보내주세요. 책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아이들과 함께 여름 휴가 떠나는 길이라고 지금 영월에서 단종의 역사를 훑어볼 예정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차에서 오랜만에 본방 듣는 중이에요 하셨는데 아이들과 지금 함께 차에서 듣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0: 네.
1: 북카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북카페 오는 사연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상혁 시인님 집에 아이도 북카페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반성이 되고
1: 아니에요. 취향이
0: 그
1: 다 다를 수 있잖아요.
0: 들어올까 봐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든요.
1: 근데 또 했네요. 마침. 네. 그렇죠. 아직도 지금도 딱히 이게 친해지진 않은 거죠?
0: 네, 모든 라디오와 그렇게 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언젠가는 반드시 친해지게 할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지금 여름방학 특집으로 계속 시대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시대의 그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놓쳤던 작품들 다시 발굴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 여행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편의 작품을 골라오셨죠.
0: 네, 오늘 2000년대 드디어 들어왔고요.
1: 네, 2000년대.
0: 너무 가까워서 전 재밌게 골랐어요. 특히 가장 재밌게 골랐던 시간이었습니다.
1: 가장 재밌게. 네. 소연 씨님은요?
2: 네, 저도 재밌게 골랐고요. 그 2000년대 하면 넓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인들이 있었고.
1: 맞아요.
2: 예, 제 책상 위에 어마어마한 시집들이 꺼내져 있고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1: 아직 치우지 못했네. 그 중에 네 편, 그러니까 각각 두 편씩 골라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거든요.
2: 예.
0: 네. 처음에 꼭 해야지 했던 시인의 시집을 다시 펼쳐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1: 네.
0: 그 가운데서 소개는 하지 못했지만 또 재밌게 읽었던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1: 궁금합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첫 작품부터 볼게요.

0: 네. 김진환 시인인데요. 기찬딸이라는 시집에 실린 악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악물은 그냥 불길한 물건, 어떤 불길한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물이 된 어떤 사연을 사투리로 풀어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읽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 전체가 전반부가 사투리로 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1: 네.
0: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1: 연습하셨죠?
0: 연습은 아니고 지금 와서 지금 뭐 띄어쓰기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청긋하고 낭독 듣겠습니다.
0: 악물, 김진환.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모, 내왜 그랬나 싶은 기, 처녀 때 밭을 매다 오줌이 누고 싶어가 들어간 기, 죄 받으러 들어간 기라, 눈알이 새까만 기 사슴 새끼였던 기라, 뭐 이리 이쁜 게다 있노 싶어가 대바구니에 담아 집에 안 왔드나, 그리 안 하는 긴데, 촌에 뭐 묵을 기 있나, 고마 누룽지 팅팅 뿌른 거 줘봐야, 쳐다보기나 하나, 젖도 안 떨어진 그기 울매나 울었었든지, 지 애미 또 저거 찾아 애터지, 산길 헤맬고 싶은 게안 되겠다 싶대, 꼬내 해가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 자리로 도로 안 놔뒀드나, 얼매나 울었든지 그참엔 소리도 안 나오는 기라, 죄 받는다 죄 받어 고마, 어무이 말 듣고 내 그리 안 하는 긴데, 몰이긴 해도 뭔 살았지 싶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모, 내 일이 고생하는 기, 다 그기 악물이 돼가 안 갚음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다. 난 아빠를 쳐들며 당장 튀어나올 듯한 3천원짜리 호랑이 족자를 벽에 걸었다.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0: 이승환의 악연 띄워드렸습니다. 천년의 시작에서 펴낸 김진환 시집 기찬딸에 담긴 시 악물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카페인님들이 지금 정경희님, 상혁씨님, 갱상도 사투리 잘하시네. 갱상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들어도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준호님은 김소현 시인님이 경주 분이셨죠?
1: 네.
0: 원어민의 소감 궁금해요. 저도 원어민이긴 하지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1: 예, 상엽 씨님 너무 잘 읽었고요. 저는 이 텍스트를 보자마자 우리 주고받을 때 미리 보잖아요.
0: 네.
1: 상엽 씨님은 어쩌시려고 이러지?
2: 그러니까.
1: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상엽 씨님답게 너무 잘 읽으셨어요.
0: 그러니까요. 전달이 잘 됐는데요. 네. 지금 들으시면서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먹먹하다. 그밤 내내 어미도 새끼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고 이렇게 또 몰입을 해주셨고, 7739 쓰시는 카페이님은, 아, 시도 쓰셨군요. 이 시인님 그림책으로 만난 그 김진환 작가님이어서, 반갑다고. 이책 아들이 좋아해서 유치원에 들고 가서 읽기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2: 예, 동화랑 그림책 작가 일을 같이 하셨고, 93년에 등단하셨는데, 이게 2006년에 나온 첫 시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모아둔 시를 묶어서 저도 이 제목에 끌려서 샀어요. 저도 이 시인과 전혀 안면이 없고 모르는 시인이었는데 예전에 갔다가 이 천년의 시작 시인선 예전에 많이 모았었는데
0: 네.
2: 거기에서 그냥 이 제목이 기찬딸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게 궁금해서 샀던 시집이에요.
0: 네.
2: 그래서 기차 안에서 태어난 딸, 그래서 기찬딸이고 기가 센 딸. 자신의 어머니를 화자가 부르는 어떻게 일컫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근데 그 시집 안에서도 이 악물을 고르신
2: 네.
0: 마음도
2: 우선은
0: 궁금하고요.
2: 조금의 도전 정신이 있었고요.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고, 이 사연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어릴 적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어릴 때 스스로 이제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화장실이 급해서 풀숲에 들어갔다가 새끼 사슴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사슴이 너무 예뻐서 그냥 대바구니에 들고 집으로
0: 네.
2: 와버린 거죠. 근데 줄게 없으니까 아마도 돌려놓긴 했는데 굶어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악물이 되어 지금 내 팔자를 사납게 만들고 있다. 라고 이제 회상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나 아들이 아빠를 쳐들며 당장 튀어나올 듯한 3,000원짜리 호랑이 족자를 벽에 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0: 어떠셨어요, 이 시, 소연 시인님은?
1: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뭐 토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걱정과 이런 것들을 의탁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잖아요. 예,
0: 그렇죠.
1: 그게 되게 명장면이 되어서 약간 우리 근간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전듯한 그런 느낌 들면서 이 가게를 잘 지켜줄 것 같은 기세도 느껴지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0: 아,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이렇게

0: 신나서 좋았어요,
1: 네,
0: 정말.
1: 그래서 요 부분을 예전에 다른 친구랑 읽었을 때두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미니까 호랑이가 튀어나와서 그걸 지켜준다. 혹은 이제 너무나 그 가난한
0: 네.
1: 벽지여서 그게 어떻게 영험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툭툭 차고 떨어지는 집을 지키지 못하는 요두 가지로 다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저도 다르게 읽혀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0: 카페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이 마지막 부분,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 할 때, 이게 좀 역동적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더 불안정하게 느껴지는지, 이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 3,000원짜리도 저는 재밌었어요. 저 3,000원짜리 호랑이 족자를 거는 급하게 거는 거잖아요.
0: 네.
1: 어디서 이렇게 빨리 가져와서 이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0: 그쵸. 이 아들의 마음도,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음도 다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이, 뭐
1: 그쵸.
0: 이렇게까지 싶을
1: 맞아요.
0: 수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살아온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뭐,
2: 그쵸. 후회처럼?
0: 그쵸.
1: 네.
0: 없지 않죠.
1: 그리고 생각보다 강렬한 장면이었을 거라는 어떤 짐작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냥 새끼 사슴이 죽었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
0: 네.
1: 자기가 뭔가 실제로 행동을 했고 죽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
0: 그쵸.
1: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계속 기억에 남아서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죄 받았다라는
1: 네.
0: 표현이 나오는데,
2: 그쵸.
0: 그럴 것 같아요, 정말.
2: 여린 짐승을 우연히 목격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쓰이는 이후에
0: 네.
2: 그냥 마음이 쓰여도 되지만 뭔가 그게 또 안갚음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더 짙은 마음이 쓰이는 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도 해요.
0: 그쵸. 무언가의 회복이죠.
2: 맞아,
0: 어떻게 보면
2: 맞아요.
0: 우리 마음속에 이적의 20년이 지난 뒤 듣고 입으로 건너갈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이 오늘은 2000년대 시 작품들을 골라오셨습니다. 이금주님이 새싹카페인이신데요. 방학이라 마음 편히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무하는 학교 도서관 수서 목록 작성할 때 많이 참고합니다.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들을. 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도서관에 계시기 때문에 또 북카페 방송 듣고 참고해서 좋은 책들 또 이렇게 들여놓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그쵸?
1: 그러니까요. 오.
0: 최준호님은 저희 정원이도 맑게 알아듣게 되면 카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앵알앵알 정도만 하고 있다고.
1: 네, 저는 이거 보고 아 우리 아기도 좀 미리 앵알앵알 할 때부터 억지로 옆에 그 자장가 대신 좀 틀어줬으면 친해지지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0: 아니에요. 취향을 다 탈 수 있죠. 자, 김기은님 보겠습니다.
1: 네. 꼬마 카페인 초호 채연이는 오늘 계약했어요. 덕분에 엄마는 오늘 자유시간.
0: 계약해서 굉장히 지금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기은님. 그리고 앞서 우리 그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로 끝나는 김진환 시인의 시 악물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 시구를 좀 다양하게 읽으시네요. 이렇게 이나라님은
2: 네, 들뜬 벽지가 호랑이를 자꾸 밀었다가 악건이네요. 저는 떨쳐내지 못한 죄의식과 쉽게 떨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느껴졌어요.
0: 떨쳐내지 못한 네. 죄의식과 네. 떨칠 수 없는 삶의 무게. 또요?
1: 네, 김인혜님이 무언가의 회복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벽지가 불안정하게 읽혔는데 괜히 들떴다는 게 떨어지려는 벽지 같아요.
0: 불안정하게 읽으셨고. 3483 쓰시는 카페인님, IMAX로 그 오디세이 보셨대요. 네, 인간의 죄책감과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시 속 어머니의 마음과 3,000원짜리로라도 그 마음을 덜어주고 싶은 자식의 마음인 것 같아서 따뜻하게 들으셨대요.
1: 네네. 그렇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느낀 감정은 따뜻함이었어요. 네.
0: 그렇죠. 엄마의 그 고민과 마음을
1: 네, 죄책감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아들의 그 따뜻한 마음.
0: 맞아요. 네. 정경희님, 저도 벽에 붙은 집안의 기운이 호랑이 기운을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이러면
0: 우리 집의 기운이 호랑이 기운을 밀어낸다.
1: 밀어낸 버리면 안 좋은 건데요.
2: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듯이. 예. 그래서 송채원님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의견을 교환하는 재미가 있고요. 우리 시 감상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북카페 봄에 그 시 100일장 했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네.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시 100일장을 준비했습니다.
1: 네. 시제를 열심히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다음

0: 다음 주 딱 문 열면 네. 두분 오시자마자 그날의 시제를 공개해 주실 테니까
1: 네.
0: 이제 백일장 우리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1: 네.
0: 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더 환영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꼭 챙겨서 들으시고 발표되는 시제로 간단한 시를 쓰시면 됩니다.
1: 네, 맞아요. 저번에는 문장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데
0: 네.
1: 두 문장, 세 문장 중에 고민 중이에요.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서현 시인님과 그좀
0: 네.
1: 상의를 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 문장이 열 줄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괜찮아요?
2: 네,
0: 그 정도는?
2: 상관없죠.
1: 상관없죠.
0: 와. 네, 이런 자세한 얘기들 다음 주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오시자마자 공개할 테니까요. 카페인님들 일단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도 볼게요. 이번엔 소연 시인님이 고르셨죠?
2: 네, 2000년대 시인이라고 딱 지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조원규라는 시인을 참 좋아하고요. 이분이 80년대에 등단을 했는데, 그리고 시집이 여태 한 6권 정도가 출간돼 있는 걸로 알고
0: 네.
2: 있어요. 그래서 첫 시집이 80년대 말에 아마 출간을 하셨을 거예요. 그첫 시집부터 80년대 할 때? 할까? 90년대 할때 할까? 계속 그러다가 더 미루면 안돼 하고 냉큼 집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0: 우리
2: 2006년에 출간한 시집에서 골랐습니다.
0: 2006년 출간된 시집 속의 시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끝내 조원규. 모르는 모양이었다. 손에 잡힌 연푸른 새 한 마리 우두둑. 뼈가 깨지는 소리까지 났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뿐. 옷깃이 젖고 발목까지 흘러내린 슬픔에 길이 흥건히 부푸는데도, 가로등엔 하얀 방전의 불꽃이 튀는데도 모르는 모양. 다가오던 버스 한 대가 뒤집히고 물에 둥둥 떠내려가. 바닷새들은 허공에 비명을 흩뿌리는데 그녀는 그저 울고 있을 뿐.

0: 문학 동네에서 펴낸 조원규 시인의 시집 밤의 바다를 건너에 담긴 시 끝내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띄워드렸어요. 와, 이시 압도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김인혜님 허공에 비명을 흩뿌리는데 울고 있대요. 아마 화자가 새에게 감정이입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느껴졌는데 다 같이 울어주는 느낌이라고. 최준호님은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는 것을 시로 쓴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버스가 뒤집히고라는 표현 있잖아요.
1: 네.
0: 그것도 눈물에 왜곡되어서 상이 뒤집힌 거 아닐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상들을 지금 듣고서 보내주시면 놀랍습니다.
1: 네. 네, 독특한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네. 이 시.
1: 그쵸. 저도 이 시가 좀, 조원규 시인이 이런 식으로 시를 써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라는 것은 이미지가 엄청 명료하면서요.
0: 그쵸.
1: 은근히 은은하고
0: 네.
1: 맑은데 불길한 징조가 깔려있는 게늘 곁들여 있는데 거기에 더 말을 보태지 않는 그 묘미가 시를 좀 묘하게 매력 있게 만들고 많은 생각과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들이
0: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원규 시인의 시를 보면은 시인이 말을 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좀 배울 만한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시인이 말을 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카페인님들, 다음 주 100일장. 우린 어차피 뭐두 문장 혹은 세 문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거나 말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네.
1: 그걸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도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의 울음과 울음이 세상을 어떻게 막 지금 뒤흔들고 있는지랑,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모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
0: 네.
1: 이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이래서야라고 뭔가를 의미 부여를 안 해주고
0: 네.
1: 대체로 이렇지 않아? 약간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막 이걸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 하게 만들었어요.
0: 덤덤하게, 그렇죠.
2: 네, 저는 언어를 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확실히 좀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슬퍼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 이후가 너무 걱정이 돼요. 이 화자에 대해서.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0: 그죠.
2: 화자가 아니라 인물, 이 여성이
0: 그녀,
2: 등장하는데 손에 잡힌 연푸른 새한 마리를 우두둑 뼈가 깨지는 소리까지 나게 이렇게 쥐잖아요. 그러니까
0: 그죠.
2: 슬픔 때문에 세게 뭔가를 쥐어버리는 그 느낌하고 그리고 눈물을 너무 흘려서 방전되고 그리고 길까지 부풀어버리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이 슬픔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되게 안 좋은 현실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슬픔에 너무 빠져 있을 때.

0: 극단적인 감정이나 깊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아끼는 걸 버리면서도
1: 그쵸.
0: 그것이 아까운 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내 슬픔에 너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이제 또 합산돼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와서 더큰 슬픔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또 생각하게 해서 이 끝내라는 부분, 이 제목의 시인데 요걸 읽으면서 오히려 이 끝내의 슬픈 이 사연을 보면서 이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게 저에겐 또 독특한 지점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지금 왜 우는지는 몰라요. 지금
0: 그쵸?
1: 3738 시신
0: 네.
1: 카페님은 아주 화창한 날씨를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고구마밭 매다가 그늘에서 쉬면서 지금 노래도 듣고 시도 듣고 하시는데, 왜 그녀는 울고 있을까요? 이 화창한 날씨에? 라고
0: 네.
1: 하셨는데, 진짜 우리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0: 그쵸?
1: 엄청
0: 네.
1: 극도의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0: 그쵸?
1: 네.
0: 그러니까요. 근데 화창한 날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원래는 화창한 날씨인데 정말로 그렇다면 더 슬픔이 더 이미지로 확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슬픔, 화창한 날씨를 눈물로 비 내리는 듯 완전히 적게 만드는 그런 슬픔도 있을 테니까요. 네.
1: 그쵸. 길이 흥건히 부푼다. 이거에 이제 심상희님 밑줄 그으셨는데, 정말 오늘 앞선 시에는 그 벽지가 들뜨고,
0: 네.
1: 여기는 지금 길이 흥건히
0: 예.
1: 부풀고, 오늘 좀 습합니다. 뭔가
0: 예,
1: 느낌이.
0: 장마를 대비하는 시점들인 것
1: 정말 습기가 느껴져요. 네,
0: 같아요.
1: 이런 표현들도 참
0: 네. 그래서
1: 인상적입니다.
0: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또 그걸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전의 불꽃이 튄다라고 연결하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1: 그렇죠.
0: 네.
1: 맞아요. 우리가 또 놓치면 안될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김기은님은 소현시인님 목소리가 이 그림 같은 시 여기에 지금 색을 더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낭독도
0: 그러니까요.
1: 살려서.
0: 처음에 모르는 모양이었다라고 바로 시작되잖아요.
1: 네.
0: 근데 요게 만약에 텍스트 없이 음성으로 들으면 대단히 모호하거든요.
1: 그렇죠.
0: 뭘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소현 시인님의 그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아, 뭔가 지금 슬픈 일이
1: 아,
0: 다가오고
1: 사연이
0: 있다.
1: 있다.
0: 네, 그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열어볼게요.
1: 네. 제가 송기영 시인의 예전 송기영 시인의 작품 시집 제목이 좀 어려운데 점하고 집이에요. 우리가 집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압축 파일. 그 집 Z하고 I, P라고 네. 앞에 점이 찍혀 있는 그 시집인데 그 안에서 토마토 하나의 이유라는 시를 가져왔어요. 이 시는 제가 서칭 포 캔디맨이라는 2021년 나왔던 그 시집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시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등단하고 2013년에 첫 시집을 낸 다음에 2021년이 두 번째 시집이니까 많이 알려진 시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스스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에도 이 시편 하나하나를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고 이번 이 토마토 하나의 이유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전 재밌는 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0: 시.
1: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머가 있으면 그 시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요.
0: 네.
1: 근데 그러면서도 충분히 뭐 어떤 삶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토마토를 내다 파는 이야기예요. 엄마와 같이 시장에.
0: 네.
1: 그 짧은 이야기로 어떤 입체적인 또 여운을 남겨내는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0: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토마토 하나의 이유, 송기영. 엄마는 기어코 토마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못마땅했지만 엄마와 장에 나가 재정, 은수, 흥구, 개영, 소연, 기수, 춘희, 현구, 은희, 영식이를 팔았습니다. 덤으로 만수와 경화를 넣어주자 만수가 싱싱하지 않다며 엄마가 아끼는 정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내여서 만수에다 천수까지 얹어주고 3,000원을 받았습니다. 잔돈을 거슬러 주다가 아주머니 이 사이에 낀 정의를 보고

났습니다. 반토막난 정의를 찾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비닐봉지가 터지며 흥구, 계영, 은희가 흙바닥을 떼구르르 굴렀습니다. 흥구, 계영, 은희를 안고 얼굴을 씻기던 엄마가 마침내 싸움을 말렸습니다. 왜들 싸우고 그래? 그깟 토마토 하나 가지고.

0: 민음사에서 펴낸 송기영 시인의 시집 점집에 담긴 송기영 시인의 시 토마토 하나의 이유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바리의 대구르르 들려드렸어요. 와, 이 음악 계속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계속 오늘 내내 들릴 것 같아요. 음악까지 이 시와 어우러져서 정말 이 음악과의 이딱 붙은 게 너무 찰떡이라고 하시는 사연들이 지금 막 보이네요. 인해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5086 쓰시는 카페이님, 토마토의 이름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 이 친구들을 먹어치운다는 결말이 그리 다정하진 않아요. 즐겁게 먹기 위한 과정 같다고나 할까요?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은 토마토 하나하나가 사랑 같은 걸까요? 이렇게 네.
1: 저는 어떤 것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소한 걸로 싸우는 우리 모습.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깟 토마토 하나 가지고 왜 싸워라는 그 엄마의 말이 여러 가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 그깟 토마토 하나 그래 싸울 필요 없지라는
0: 네.
1: 생각도 들고, 아니지 그깟 토마토도 이름을 붙이면 소중한 거지, 싸울 충분한 이유가 되지. 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다 들게 하는 작품이었고요. 특히 이 형식을 보면은 엄마가 귀엽고 토마토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0: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엄마는 그것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1: 오.
0: 생각을 하고 엄마가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건 오히려 나란 말이죠. 시
1: 그쵸.
0: 속에 등장하는 이런 설정도 재밌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토마토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어코를
0: 귀엽고.
1: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어떤 그 딱히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는 건데 기어코 그렇게 했고
0: 네.
1: 지금 못마땅했지만 또 엄마 따라 나갔고 장애 그쵸?
2: 이 시인한테는 엄마의 이런 행동들이 뭔가 가장 기괴한 뮤즈였을까?
1: 네.
2: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습니다.
1: 맞아요. 지금 김신타님이 그깟 토마토 하나마다 이름을 붙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빛깔일까요? 하셨는데 엄마는 왜 붙이신 걸까요?
0: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경험, 시인이 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실제 시인의 만약에 어머님, 이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시 쓰기의 욕망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 그죠.
0: 기어코
1: 기억하고.
0: 붙이는 엄마를 보면서
1: 네.
0: 그게 뭐 실제로는 다른 행동이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좀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이 소연 토마토도 있어요 하고 우리 수뇌부가 또 얘기를 하는데
2: 네.
1: 그쵸 재정 은수 흥구 계형 소연 기수 쭉 있는데 거기 소연도 있어요.
2: 그러게요.
1: 네. 이주연님이 토마토에 이름 하나씩 붙여주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이름이 다 수더분하고 예스럽기도 해서 더 다정하고 마음이 가네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나면 어떻게 팔아야 할지 시인님들 덕분에 잘 몰랐던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0: 이전 이름이 너무 재밌었던 게 시인 이름하고 겹치는 이름들이 꽤
2: 그쵸,
0: 있거든요.
2: 은희.
0: 네.
1: 은희 누군데요?
0: 오은
1: 오은
0: 시인.
1: 시인이 여기 지금 토마토로 등장. 또요, 우리가 아는 김소연 시인도
0: 네.
1: 있고.
0: 그리고 계영
2: 네.
0: 시인도 있고요.
1: 아, 유계영
0: 유계영.
1: 시인.
0: 그리고 영식 시인은 이제 어떤 시인의 본명이기도
1: 그럼,
0: 해가지고,
2: 네.
0: 네.
1: 이게
0: 그래서.
1: 뭐, 그, 정말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는 알
2: 저는,
1: 길이 없죠.
2: 네, 송기영 시인이 이것까지도 다 유머였겠구나.
0: 네.
2: 자기가 사랑하고 이름을 가져다 써도 막 좋아해줄, 편안하게 생각해줄
1: 아.
2: 그런 지인들의 이름을 가져다 쓴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론 들기도 하고요.
1: 네.
2: 이렇게 이름을 가져다 쓰는 태도랑 토마토한테 기어코 이름을 붙이는 엄마의 마음? 이랑 약간 닮은 것도
1: 닮았네요,
2: 같다.
1: 진짜. 아, 그렇다면 가장 저는 재밌고 슬픈 부분 여기였거든요.
0: 아주머니 이 사이에 낀.
1: 아주머니 이 사이에 낀 정의는
2: 정의.
1: 모델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2: 있을 것 같아요,
1: 정의.
2: 정.
0: 있을
1: 정으로
0: 것 같아요.
1: 끝나는 시인?
0: 뭔가 가장 여기에서 보면은, 독자의 눈을 끌어당기는 구절이
1: 신스틸러죠. 그쵸.
0: 여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막무가내인데 아주머니가 지금 계산을 다 하기도 전에
1: 네.
0: 정의를 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 그렇죠.
0: 반토막이 사라져가지고 그 반토막이라고도 찾으려고 지금
2: 네.
0: 싸움이 났거든요. 정의의 반쪽을 찾겠다고.
2: 이게 너무 기괴해요. 반토막 난 정의.
1: 맞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 0570 쓰시는 카페이님. 어우, 포도 장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2: 와.
1: 쌀 장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2: 쌀 장사면 어떻게 했을까요?
1: 그러네요. 이제 포도만 하더라도 그 포도
2: 네.
1: 알맹이 하나하나 이름
0: 그러니까요.
1: 붙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0: 네, 요, 근데, 이런 게 아마 시인의 어떤 센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어코 하나를 넣는 거, 그리고 못마땅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은근히 거기에다 자기 감정을 얹는 거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작하지만, 또각 인물의 감정은 충분히 독자에게
1: 네.
0: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개인적인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라고 괜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었고요. 네.
1: 그렇죠. 2606 쓰시는 카페인님이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구분하죠? 다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하셨는데 이걸 붙인 사람은 그래도
2: 이름을
1: 구분할 수
2: 구분할 것
1: 있겠죠?
2: 같아요.
1: 네.
2: 네.
1: 뭔가.
0: 그리고
1: 그쵸.
0: 오랫동안 불렀을 것 같아요.
1: 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소현 시인님이 골라오셨죠?
1: 네, 이 시집은 올해 지난 계절쯤에 출간이 된 걸로
0: 네.
1: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읽다가 와, 이 시집을 너무 시집이 너무 좋은데 이 시집 출간됐다는 걸 모르는 동료 시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소개하면 너무 좋겠다 했어요.
0: 네.
1: 시집 제목이요. 머리 없는 해바라기가 서 있다. 예요.
0: 머리 없는 해바라기가 서 있다.
1: 예.
0: 와.
1: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이런 식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시편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한
0: 네.
1: 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0: 해바라기는 진짜 그 머리,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1: 네.
0: 얼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1: 그쵸. 그래야 해바라기죠.
0: 그렇죠.
2: 그게
0: 왜
2: 전부인데 그게 없다니.
0: 그게 없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거기에 수록된 시를 고르신 거죠?
1: 네네.
0: 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모과 버리기. 문저온.

모과 버리러 가야 한다. 소르락 소르락 모과의 내부를 뱉어내는 거주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네가 사는 컨테이너를 누가 달랑 집어서 딴 데 갖다 두면 좋아? 달랑 집어온 사랑이여, 나는 딴 데처럼 갈 곳이 없다. 거주자는 뒤쪽을 쏘라내는데 골몰하더니 앞쪽을 뚫기 시작했다. 나란히 세 개의 바늘구멍 창문이 난 노란 잠수함. 잠수함 곁에서 나는 잠긴다. 머지않아 그는 영영 떠오르지 않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잠수함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한다. 바닥에서 위로, 위로, 노랑을 향해 마치 노랑이 아니던 것처럼 노랑이던 걸 다 아는 내 앞에서. 듣고 있나? 노랑의 거주자여, 녹물 번지는 소리를. 이것이 재난인지 안에서 스며나는 작업인지 알 수 없다. 나는 함께 잠겨 있을 뿐. 버렸어. 썩어서. 느닷없이 나는 물 위로 끌어올려진다. 너는 살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별을 혼자 결정하니?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는.

0: 한로로의 정류장 띄워드렸습니다. 걷는 사람에서 펴낸 문저온 시인의 시집 머리 없는 해바라기가 서 있다에 담긴 시 모과 버리기 전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지금 들으시면서 김미향님은 바닷가에서 자라고 성장하신 이 시인의 감성이 느껴진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
1: 네.
0: 바닷가, 이 잠수함 등장하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가 버리기라고 해서 모가 버리는 장면 그런 거를 이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상상했는데 그것과 빗대어서 잠수함 이미지가 나와서 너무 재밌고 신선했어요.
0: 네.
1: 네, 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가 흘렀고 그래서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0: 근데 너무 닮았어요.
1: 네, 그러니까
0: 노란
1: 너무 닮았어요.
0: 잠수함이랑.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 이게
1: 네.
0: 새삼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1: 그러니까 조금씩 아주 집요하게 정확해지는 번짐이라고 해야 되나? 상상력의 번짐?
0: 네.
1: 이게 문조원 시인한테는 완전 대단한 능력으로 저는 읽혔고요.
0: 맞아요.
1: 그 표제작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사물 하나를 이제 끌고 가면서 이렇게 뭔가 한땀한땀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근데 그 정확한 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과 답답함 이런 것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0: 네.
1: 묘하게 비틀고 그리고 우리를
0: 맞아요.
1: 좀 끝까지 데려가는 그런 힘이 막 있어 느껴져서 좀 재밌었습니다.
0: 사실 이 시작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벌레
1: 네.
0: 먹은 모가.
1: 예. 그걸 딱 들어서 갖다 버리려고 할 때, 일단 이제 그 벌레라는 단어를 거주자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파생되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1: 네.
0: 그쵸. 처음에는, 모과가.
1: 요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달랑 집어온 사랑이여 나는 딴 데처럼 갈
0: 갈
1: 곳이
0: 곳이 없다.
1: 없다. 아,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제 내그 벌레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그걸 이렇게 모과를 따서 버리러 가면
0: 네.
1: 걔는 갑자기 거주지, 컨테이너와 함께 어딘가에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딴
0: 그렇죠.
1: 곳에.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갇혀서 그 노람 잠수함 곁에서 잠기듯 그리고 서서히 잠수함과 같이 녹슬듯 그냥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0: 그리고 그것을 안에서 일어나는 안에서 스며나는 작업인지 아니면 이게 재난인지 알수
1: 그쵸,
0: 없다라고
1: 그쵸.
0: 이렇게 또이
1: 네.
0: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1: 그쵸.
0: 재밌고.
1: 재난이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이 오는 것이 재난이었구나
0: 네.
1: 하고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안에서 스며나는 이 작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재난의 한 면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0: 맞아요.
1: 이거 뭔가 중의적이구나 그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0: 이건 모과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0: 단지 바라보는 행위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1: 처음에도 처음부터 너무 좀 강렬했는데 저는 계속 벌레 입장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읽는 도중에 문득 아 벌레는 정말로 모과를 파먹으면 저희는 그냥 모과를 먹으면 그냥 모과구나 하고 먹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입장에서 정말 맛있겠다.

0: 이큰 거를 안에서 파먹으면 정말 사랑에 처음에 빠졌을 때처럼 너무나 그 안에서 그냥 나오기 싫고 이것을 거주지처럼
1: 그쵸.
0: 느꼈을 거구나라는 생각이

0: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그냥 툭 누군가 버렸을 때그 황당함도 같이 또 계속 벌레에게 이상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1: 이
0: 맞아요.
1: 벌레에게 감정이입하는 지금 상혁씨님, 그리고 서명희님은 모가와 나를 동일시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느닷없이 등장한 잠수함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시면서 모가에 또 집중을 하셨네요.
2: 네.
1: 명희님은.
0: 벌레가 파먹은 곳이 만약에 그 사람의 품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버려졌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냥 내 마음 같아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의 어떤 상황에 흠뻑 빠져서
1: 네.
0: 그걸 파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버려지고 나도 모르게 녹슬듯 그 모가가 썩어가는 거잖아요, 땅 속으로.
1: 그렇죠.
0: 그래서 땅으로 점점 꺼져가는 그 모가가 잠수함 같은 느낌, 가라앉는 잠수함 느낌을 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어떻게 말하냐면, 느닷없이 나는 무리로 끌어올려진다. 그러니까
1: 네.
0: 모가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태양을 딱 마주하는 내그 벌레 같은 내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절묘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이게 진짜 사랑에 대한 은유로 봐도 너무 이해가
2: 그죠.
1: 되는
2: 맞아요.
1: 거예요. 이렇게 툭 대놓고 얘기하는 직관적인 목소리도 막 나오잖아요.
2: 네.
1: 내가 사는 컨테이너를 누가 달랑 집어서 딴데 갖다 주면 좋아? 이렇게 아예 물어보거든요.
2: 네. 너는 살고 있는
1: 맞아요.
2: 컨테이너를 이별을 혼자 결정하니? 하고 물어보고.
1: 그렇게 너를 딱 부르면서.
0: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는 대답해 버리는 것 같고,
1: 네.
0: 나는 버려진 갑작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한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요. 함께 있던 그 감정에서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느낌도 좀 들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중간쯤에 잠수함이 서서히 녹슬기 시작한다 하면서 등장하는 그 연에서 마치 노랑이 아니던 것처럼 노랑이던 걸다 아는 내 앞에서, 이게 노랑이던 걸다
2: 다 아는 내
1: 아는데
2: 앞에서.
1: 마치 노랑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녹스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2: 그쵸.
1: 슬펐을까요?
0: 그리고 그걸 녹슨다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 처음에 잠수함에서 나왔겠지만 그
1: 네.
0: 자체도 너무 신선했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진짜 이주연 그 님이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이 문저온 시인의 시, 아까 이게 너무 지금 멋져서, 네,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지금 시집을 사러 갑니다. 하셨어요.
2: 사러 가세요.
1: 네. 지금 바로 들여놓으신다는 분이 계시고, 표제시도 궁금합니다. 진짜 시집 통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네 편의 작품을 더 만났고, 이렇게,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900.
2: 7월 첫 주?
1: 그쵸. 첫 주에 1900
2: 3,
1: 몇, 3,
0: 40,
1: 40,
0: 30년대.
1: 3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왔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쭉 마무리를 지은 느낌이.
2: 이게 뭐 강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래도 덕분에 오랫동안 못했던 옛날 시부터 쭉 읽었던 그런 여름을
1: 네,
2: 보낸 거예요.
1: 그쵸.
2: 그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0: 저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안 알려졌는데 좋은 시여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좋은 시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2: 맞아요.
0: 그거를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아, 정말로
1: 그러네요.
0: 놓친 게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도
1: 네.
0: 새삼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1: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사연으로 많이 주셨었는데, 덕분에 또 음악도 쭉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다시 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2: 맞아요.
1: 7주간의 시간 여행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고 드린 것처럼 우리 무리하는 시인의 백일장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제는 그날, 당일에 알려드리고요. 강창구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우리 승유 운유는
1: 잠깐만. 승유 은유는
0: 아,
1: 김태우님
0: 그렇네요.
1: 자제분들이고, 강창, 이렇게 섞어도 우리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강창구님은,
0: 안녕하세요. 이수 아빠입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1: 네.
0: 문자를 보내라고 독촉을 하는 딸에게 반디톡 대신 지난주에는 엽서를 그려 보냈습니다. 지금 딸 이수는 라디오에서 시를 들으며 쿠키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뒤편에 제가 그린 그림 엽서도 붙어 있네요. 색연필로 그린 상사화입니다.
1: 맞아요. 이 보내주신 거 붙이면서 봤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때 그렇게 따님이 또막 이렇게 사연 보내라고 해서 보내셨다고 했던 기억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승유 은유 언급해 주셨는데, 승유 은유는 이제 김태윤님.
0: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이걸 못하거든요.
1: 네.
0: 우리 승희 은유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정도는 가뿐하게 말하죠.
1: 야.
0: 어제는 EBS로 로고송 따라 부르길래 깜짝 놀랐어요.
1: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걸 부를 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2: 네. 승희 은유는 너무 잘 크네요.

0: 그러네요. 이 사실 안다고 해서 삶에 도움되는 주문은 아닙니다. 네, 울트라로 시작해서 로코코로 끝나는. 그러나 이제 북카페 또 행복을 부르는 주문으로 통하니까 불러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박주영님 울딸 6주년 보트 가지고 다녀요. 지금 카페인 분들의 그 사연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출석 이벤트 선물도 가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 101장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두분 시인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한 거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ocs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음식이 좀 싱거울 때요. 그 요리의 맛을 살려줄 소스 하나 뿌려주면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우리 하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심심했던 하루도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친구랑 수다를 좀 떨거나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좀 더 맛있어지잖아요. 혹시 오늘 하루가 좀 싱거우셨나요? 그래서 아쉬우셨습니까? 아직 오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하루에 맛을 더해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잘 들어보세요. 다 따라할 수 있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왼팔 들어 하면 왼팔 들면 되고요. 오른팔 들어 하면 오른팔 들면 돼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집중해보세요.
1: Are you ready? Let's go.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들지 마. 왼팔 든 놈 나가.
0: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들지 마. 왼팔 든 놈 나가.
1: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0: 양팔 들어 안 된 놈들 나가.
1: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들어 오른팔.

0: 이제부터 발이다.
1: 자, 우리 아까 잘했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팔이 발로만 바뀐 거예요. 오른쪽 한 발 하면 오른발 옆으로, 왼쪽 한 발 하면 왼발 옆으로 리듬 타면서 즐겁게 갑시다.
0: 오른쪽 한 발, 왼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왼쪽 한 발, 왼쪽 한 발, 오른쪽 한 발. 틀린 놈들 남았어요.
1: 왼쪽 한 발.

0: 혹시 안 틀리고 성공한 사람 있니?
1: 야, 있겠냐?
2: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8월 18일 오늘의 첫 곡으로 XY의 노래였죠. Left Right 듣고 왔습니다. 싱거운 음식에 소스를 뿌리면 그냥 짠맛, 단맛이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재료의 맛이 쫙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샐러드. 샐러드의 채소가 아무리 싱싱해도 소스 없이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거기에 상큼한 드레싱을 살짝 얹어주면 채소의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죠? 향도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우리의 하루도 비슷한 게 아닐까. 노래 한 곡 듣고 맛있는 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조금 전까지 좀 심심했었던 그런 하루가 갑자기 좀 괜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좀 심심하셨다면요. 이대로 하루를 좀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 싶으시다면 오늘 경청과 함께 해주시면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하루의 감칠맛을 MSG를 쫙쫙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님, 승재쌤, 안 본 사이에 아이돌이 되셨다고요. 쌤, 언제 아이돌 되셨어요? 언제 데뷔하셨냐 물었습니다. 아기시우님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제 데뷔했냐고요? 저는 2007년에 인터넷 강의로 데뷔한 수학선생님입니다. 원리님, XY 노래 듣다가 빵 터져버렸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그죠? 김설민님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방학 중엔 못 듣다가 오늘 개학했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아이 몰래 듣는 경청이 제일 좋다고. 아이 몰래 듣는 느낌이요? 방학 중에 못 듣다가 오늘 계약했거든요. 요 느낌이 뭘까요? 몰래 듣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해력이 저는 이렇게 어제부터 안 좋죠? 어떤 느낌일까요? 학부모님이실까? 해석 좀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라라라333님은 저요, 어제 일요일인 줄 알고 경청 못 들었다고 어떡해요. 어제 되게 재밌었는데 땡깡님과 함께한. 하지만 오늘 화요 경청 초대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톡 쏘는 탄산 같은 매력을 전해줄 그룹 나우즈와 함께합니다. 와, 보이그룹인데 그것도 다섯 분인데 우와, 오늘 라이브도 들려주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와 반디 앱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매주 목요일에 해정승재 크로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윤혜정 선생님과 그리고 저랑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응원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도 한번 전화 연결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내 고민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시는 모든 바다님들은 경청 인별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노 스크롤 썬데이입니다. 스크롤 하지 말자. 언제? 썬데이에. 스크롤이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를 스크롤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릴스 하나만 보려고 SNS 들어갔다가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계속 내가 이렇게 화면을 넘기고 있잖아요. 스크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스크롤. 이거를 일요일 하루 정도만 좀 멈춰보자 하는 게 바로 노 스크롤 썬데이라는 신종 운동입니다. 요즘 SNS에서 이노 스크롤 썬데이를 해봤다는 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요일 하루만큼은 SNS 대신에 책을 읽는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좀 스마트폰이랑 좀 떨어져서 지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사니까 일부러 좀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여러분 그 지하철 버스 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쵸? 다 스크롤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님들은 어때요? 평소에 스크롤 멈추는 시간 가지고 계신가요?

정승재의 경청,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네요. 이상은님의 노래, 삶은 여행 듣고 왔습니다. GOD817님이 요즘 학교 쉬는 시간에 애들 다 태블릿으로 릴스 봐서 쉬는 시간이 조용할 때도 많다고. 그렇구나. 이제 이거 휴대전화는 다 뺏어가니까, 그쵸? 태블릿으로 이렇게. 태블릿은 학교에서 수업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다 릴스 보고 막 그러는구나.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오늘 생각의 제로에서 노 스크롤 썬데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만큼은 딱 하루잖아요. 7일 중에 하루. 습관처럼 SNS 화면 넘기는 거, 그걸 좀 멈춰보자라는 뜻. 이게 결국은 디지털 디톡스의 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SNS랑 거리를 잠깐 두자라는 거니까. 우리 쉴때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릴스 보고 쇼츠 보고 계속 새로운 걸 보고 있으면 몸은 좀 쉬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머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완전히 쉬는 거는 또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안 보는 거는 또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하루에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라도 좀 스크롤하는 손을 쉬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쉬고 우리 머리도 좀 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주님, 생선님 오늘 마이클 잭슨 느낌. 마이클 잭슨. 아, 이거 선글라스 껴서 그렇구나. 선글라스 다시 한번 껴볼까요? 마이클 잭슨. 김설민님, 아까 방학 중에 못 듣다가 오늘 개학해서 아이 몰래 듣는다는 학부모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설명을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에는 못 듣다가 개학해서 아이 몰래 듣는다는 학부모님. 아이는 공부하는데 먼저 자기가 미안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할겸 앉아서 경청 듣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방학 중에는 못 듣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방학 때는 아이가 밤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걸까요? 저의 궁금증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노래, Part of Time 이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바다님들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과 함께 할 겁니다.

심심한 밤에 재미 한 스푼. 바다님들의 사연에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디지털 디톡스의 한 방법인 노 스크롤 썬데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톡스라는 게 원래는 몸속에 좀 쌓여있는 걸 빼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너무 많이 보고 내가 너무 많이 하고 막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거에서 잠깐 거리를 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우리 바다님들도 요즘 내 생활에서 좀 덜어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잠깐 멀리하고 싶은 거, 아 이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정해본 장르불문 생선물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디톡스하고 싶은 것.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도 맞는 얘기죠. 끊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야식도 있을 거고, 자꾸 확인하게 되는 SNS도 있을 거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다 좋습니다. 나는 이건 좀 줄이고 싶은데요. 잠깐이라도 멀리하고 싶은데 라는 게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공감되는 사연이 있을 때마다 제가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다리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권진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권진아의 노래, 뭔가 잘못됐어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목소리네요. 오늘 장르불문 생선물의 주제는 이거였죠. 내가 디톡스하고 싶은 거. 우리 바다님들이 요즘 자꾸 찾게 되지만 좀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싶은 거. 내 생활에서 좀 덜어내고 싶은 거. 저는 자두예요. 왕자두가 요즘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는 딱 사고 나면 노란색인데 그게 후숙과일이라서 하루만 좀 있어보면 빨갛게 되거든요. 시지도 않고. 아우, 자두 어떡해요. 겨우 김밥이랑 카레 끊었는데. 자두 때문에 점점 살이 찌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난 니가 좋아님이, 승재쌤, 저는 요즘 야식 디톡스 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몸은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격은 더러워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셨네요. 어떡해요. 야식은 치킨은 안 있는데겠다. 햄버거 드릴 테니까 야식 말고 주식 한번 해보세요.

변세유우님, 방학 숙제 디톡스 하고 싶다고 힘들죠? 이번 주 목요일이 계약이라서 방학 숙제하는 중인데 하루라도 쉬고 싶다고요. 그러게. 느껴야지. 미리미리 했어야죠. 그쵸? 문석현님, 불필요하게 계속 정보를 찾아보는 것. 때로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싶은데 계속 바로바로 확인하고 피곤하다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수학 되게 잘하시겠다. 문석현님, 그 느낌 그대로 수학 공부할 때 가지시면 성적이 아주 잘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잠 디톡스 하고 싶다고 6272님. 아침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아침에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바르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2249님,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거 디톡스 하고 싶으시다고 아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7283님은 취준 활동 디톡스 하고 싶다고 계속 반복되는 취업 준비에 힘이 든다고요. 쉬었음 청년이 아니라 쉬게 된 청년에게 위로를 부탁드린다고. 아이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 수학 성적을 1등급으로 만들어준 승재쌤, I love you so much. 1등급으로 나왔으면 취업도 제깍제깍 돼야 되는데, 그죠? 취업 준비하려면 좀 많이 힘들 텐데, 취업 준비하시면서 밤에 치킨 드시라고 집으로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물 사연은 아닌데, 우리 김설민 바다님, 세 번째로 또 저의 궁금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네요. 방학 땐 아이랑 1일 1 말다툼하느라고 못 들으셨다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오늘부터는 다시 경청 열심히 하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내 이름, 내 전화번호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지금 NOW 주목해야 하는 모이그룹 나우즈와 함께 경청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뉴진스의 노래 들을까요? 디토.

0: 일상에서는 친근한 모습을, 무대에서는 멋있는 반전미를 보여드리겠다. 데뷔 초에 했던 이 말처럼 무대 안팎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자신들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는 멋진 그룹입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친근함과 무대 위 반전 매력을 모두 가진 보이그룹 나우즈와 함께합니다. 어쩜 좋아요. 우리 나우즈 경청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나우즈입니다.
0: 어? 다를 길게 하네요.
1: 아,
0: 나,
1: 네.
0: 안녕하세요. 나우즈입니다.
1: 아, 네,
0: 이렇게요. 네. 오, 되게 독특했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2: 아, 네.
0: 우리 바다님들에게.
1: 네. 네.
0: 청취자분들을 바다님이라 그래요.
1: 바다님. 네.
0: 제가 생선이라서.
1: 아, 예. 아, 알겠습니다.
0: 예.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2: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저는 바다를 엄청 좋아하는 현빈입니다.
0: 좋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2: 잘못 나왔어요. 진짜
0: 아, 잘못 나온 거예요.
2: 저 바다 진짜 좋아합니다.
0: 아, 진짜 좋아하는.
2: 생선도 좋아합니다.
0: 생선도 좋아하는 현빈님. 그 다음에
4: 네,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저 해산물 좋아하는 연우입니다.
0: 해산물 좋아하는 연우님.
5: 네,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저는 나우즈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포세이돈 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막내 포세이돈 시윤님.
6: 네, 안녕하세요. 나우즈에서 바다의 왕자를 맡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0: 바다의 왕자. 아, 와우, 윤님.
7: 네, 안녕하세요.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진혁입니다.
0: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7: 맞아요.
0: 모두 다 바다를 야 써서 어쩜 이렇게 재치가.
6: 아, 감사합니다.
0: 야, 이거 그룹 오디션 볼 때 재치도 보나 봐요.
7: 아, 중요합니다.
0: 중요하죠.
7: 그렇죠? 네, 중요하죠.
0: 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잘생긴 분들 어떻게 재치까지 있어.
7: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왕자님 다섯 명이서 오셨네요. 7204님이
7: 감사해요.
0: 예, 커밍시언님은 오늘 좀 예쁘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5: 감사합니다.
0: 03즈 스페셜 DJ 했었던 날 이후로 오랜만에 경청 듣는다고 와 오늘도 잔뜩 기대 중이라고 3886님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2: 기억해 주시네요.
0: 그러네요. 작년에 경청 스페셜 DJ 하셨잖아요.
6: 네,
0: 두 분이서 그죠? 03즈
6: 네.
0: 연우님이랑 윤님이
6: 네,
0: 와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대로 또 와주셨네요. 아기 시윤님은 나우즈 나 방금 승재쌤한테 치킨 받으면 부럽지 이렇게
7: 진짜?
0: 부르셨네요.
7: 부럽다. 치킨을 네. 어떻게 받았지?
0: 치킨 장르 불문 생선물이라고 이렇게 퀴즈나 아~ 이런 거 딱 직접 이렇게 즉흥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드리는 거 있거든요.
7: 오,
0: 예. 여기에서 치킨을 치킨? 또 받으셨네요.
6: 저희도 참여 가능한가요?
0: 오, 지금 지나갔어요. 내일, 내일 참여하실 수 있어요.
6: 아, 네, 보내보겠습니다.
0: 예, 10시 한 22분경에 104.5MHz 수도권 기준으로 네. 들어오시면 장르 없는 생선물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와, 일상에서는 친근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무대에서는 멋있는 반전미를 보여주는 게 나우즈의 추구미야.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0: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7: 네, 맞아요.
0: 그러면 일상에서는 친근미, 그 다음에 네. 무대 위에서는 반전미.
6: 네.
0: 무대 위에서 가장 추구하는 반전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섹시? 귀여움?
6: 이번엔 좀 섹시.
7: 이번에. 네. 네.
0: 아, 이번에.
5: 근데 처음으로. 섹시도 그냥 섹시가 아니고 좀 제로 섹시.
0: 제로 섹시.
6: 무해한.
5: 네.
0: 제로 섹시가 뭐죠?
5: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밀고 있는 예. 키워드인데.
0: 예.
5: 이제 제로 콜라에 설탕이 없어도 단맛이 나는 것처럼
0: 오.
5: 이제 그 나우즈만의 건강하고 신선한 섹시함을 보여주겠다라는
0: 아.
5: 의미인데
0: 그럼 거기에서 없는 건 뭘까요? 설탕이 아니라 좀 이렇게 더러움 더러움을 뺀 섹시 그죠?
5: 아, 노출이라던가
0: 왜요?
7: 살짝 전체 이용가가 된
5: 네네,
7: 섹시
5: 좀 건전한
0: 아 식구가 아닌 식구금이 아닌
7: 네.
0: 가만히
7: 네.
0: 모두 다 네. 즐길 수 있는
7: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렇지
6: 애기들도 가만히 있어도 섹시한
0: 아

0: 유해한 거를 제거시킨
1: 맞아요.
0: 제로 섹시. 이게 요즘 한창 밀고 있는 그런 추금이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저께 이번 신곡 활동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셨다고 봤어요.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이또 늦은 시간에 라이브까지도 해주시려고 여기 와서 너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2: 아닙니다.
3: 너무
2: 불러주셔서.
0: 진짜요?
3: 제 생선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2: 저 진짜. 저도요.
0: 왜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를 증명해 주세요.
2: 저도.
3: 저 그거 정말 좋아요. 그런 생선님의 요리 철학 있잖아요.
2: 저 진짜.
3: 저도 진짜 그 이빨 조금 남는 그 치즈빵.
0: 쫄깃쫄깃해. 떡이냐 빵이냐 헷갈리는 그 느낌. 그거 너무 좋잖아요. 이게
4: 진짜
0: 빵이
4: 벅떡떡.
0: 씹었는데 이게 다시 원상 복구되면 기분 나빠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찹쌀떡 같이. 그쵸? 인절미 느낌. 그거 되게
3: 저는
0: 좋아하십니다.
3: 생선님의 그런 레시피들을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2: 저 실제로 해봤어요. 진짜.
3: 진짜요?
0: 어떤 거
2: 삼겹살
0: 해보셨어요?
2: 굽는 것도 해보고, 스테이크
3: 진짜?
2: 굽는 것도 해보고.
0: 스테이크도 해보셨고?
2: 네.
0: 진짜로? 진짜, 그러면 진짜 보신 거 맞네요. 삼겹살에 김치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셨어요?
2: 그건 안
0: 김치는 안 해보시고. 해가지고 삼겹살에 그러면 소금
2: 소금이랑
0: 후추
2: 후추
0: 그거 진짜 맛있죠.
2: 노란뚜껑 순후추
0: 노란뚜껑 순후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요. 그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반전 매력이 확실한 게 이번에 컴백 티저에서 채소로 이렇게
4: 맞습니다.
0: 등장해가지고 티저 영상을 찍으셨다면서요.
2: 맞습니다.
0: 그 채소가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는 건가요?
3: 이 샐러드가 신선하잖아요. 신선하고 되게 프레쉬한 그런 느낌인데,
0: 프레쉬한 느낌을 그대로
3: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또 이 제드 필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컨텐츠를. 이 제드 필름에서 결국에는 이 채소가 소화되는 과정까지 어떤 그러한 과정을 담은 컨텐츠인데, 뭔가 이번에 저희가 나우츠가 기존에 해왔던 음악과 어떤 퍼포먼스와는 조금 다른 약간 신선한 그런 모습을
0: 신선.
3: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취지의
0: 그런 느낌의
3: 컨텐츠였었어요.
0: 티저였네요. 제로 섹시라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었던.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딱 보면, 제트 필름이라는 요거 딱 보면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약간 코믹한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쵸? 결국은 제로 섹시라는 컨셉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목이 아킬레스.
2: 맞습니다.
0: 아킬레스.
3: 아킬레스.
0: 노래인지 아니면 아킬레스가 누구인지를 좀 사전 설명, 배경 지식을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5: 네,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0: 현빈님.
5: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아킬레스는요. 첫눈에 반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한 편의 시나마처럼 풀어낸 묵직한 그루브와 세련된 퍼포먼스가 특징인 그런 곡입니다.
0: 되게 막 외우신 것 같이 이렇게
4: 맞아요.
0: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정말.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하얀데요?
5: 제가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3: 아니 근데
0: 원래
3: 원래
0: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저는 아무리 메이크업해도 안 해요. 와 그러시구나. 와 그래서 아킬레스의 그런 느낌. 젠지 디스코는 뭐예요? 이번에 장르를 젠지 디스코 원래 있는 단어예요? 젠지 디스코가?
3: 아마 없는 합성어인 걸로 알고
4: 네,
3: 있는데.
4: 저희가 좀 이번에 1980
3: 방금 시윤이가 말한 것처럼 1980년도에 보통 쓰이는 장르잖아요. 음악 장르가 디스코고.
0: 디스코가 맞아요.
3: 그렇지만 이제 뭔가 저희가 다 2000년대생이기도 하고
0: 맞아.
3: 지금 이제 2026년인데 이제 그때 디스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여서
0: 젠지들이 좋아할 만한 디스코. 디스코풍의 노래구나.
3: 맞습니다.
0: 80년대를 전혀 느끼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6.25예요. 같이 태어난 지 20년 전이다. 6.25의
3: 오래전이죠.
0: 와, 그렇겠다. 그거를 재해석해서 하는 그런 젠지 디스코. 하이라이트가 뭐죠? 그러면 이번에 아킬레스에서 가장 좀 이따가 우리 나우즈 분들이 라이브로 또 해주실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 가장 핵심. 이걸 놓치면 안 된다.
5: 저는 이건 좀 안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절에 이제 시윤이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곡의 제목이 아킬레스를 표현한 안무가 있거든요.
0: 그것도 오늘 해주시나요?
5: 그거는
2: 만약 이걸 보고

0: 싶으신 바다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아킬레스 무대를
1: 네.
0: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맞아요.
1: 네.
2: 영상 많잖아요. 그쵸?
0: 맞아요.
1: 맞아요.
2: 딱 보면
1: 정말.
2: 아, 이게 바로 아킬레스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구나를 느낄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2: 아킬레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꼭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3: 저는요, 저희가 80년대에 일단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2: 맞아.
3: 되게 잘 해석했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
2: 그럼 저한테 들으면 되겠네요.
0: 아,
2: 저는
0: 정말.
2: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0: 네,
2: 저는
0: 지금까지
2: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3: 계셨겠구나.
2: 그때 대통령도 기억하고 다 기억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를 들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2: 다섯 분은 항상 숙소 생활하실 거 아니에요?
0: 네,
3: 맞아요.
0: 맞습니다.
2: 지금 이렇게 활동이 끝나도 숙소 생활하세요? 아니면 휴가를 이제 집으로 잠깐 갔다가 또 다시 오세요?
3: 계속 다
0: 저희는
3: 같이.
0: 휴가를 받은 적 없어가지고.
2: 진짜?
3: 거의 다 같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2: 정말요?
1: 네.
2: 그러면 퇴근도 없는 거잖아요.
0: 아, 근데 저희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2: 되게 친하세요?
0: 네. 숙소가 제일

0: 편해요.
1: 근데 집에서
0: 아,
1: 쉬는
0: 진짜
1: 거야,
0: 편해.
1: 진짜? 그럼 방, 그 룸메이트도 있어요? 아니면 방이 다섯 개 이상이에요?
2: 룸메이트가
0: 룸메이트가
2: 있어요.
0: 있습니다.
1: 두분두분 이렇게?
2: 둘둘
0: 네.
2: 둘
0: 하나로 이제.
2: 하나로.
1: 공삼팀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0: 이렇게
1: 하시고. 아, 이렇게?
0: 이렇게 연우 혼자.
1: 혼자. 왜 연우님은 좀 이렇게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시나요?
2: 맞아요. 장기가 밝아서.
3: 살짝 외계인이라서.
4: 살짝 사회성이 좀 결여가 돼가지고.
2: 장기가 밝아서.
3: 근데 장기가 엄청 밝아가지고.
1: 아, 예민하시구나.
3: 네, 잠을 쉽게 못 드는
1: 소리에. 맞아요. 소리 좀 나면 못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또
3: 맞아요.
1: 그런 분이시구나.
4: 맞아요.
1: 그러네요. 되게 지금 되게 뭐라 그러지? 헤어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4: 감사합니다.
1: 머리색도 되게
4: 칭찬해.
1: 저거하고.
4: 감사합니다.
1: 그게 한번 뺀 다음에 그물싹뺀 다음에 다시 염색인가요?
4: 물을 좀 많이 뺀 다음에 이제
3: 그렇죠.
4: 원하는 색깔을 입히는.
1: 무슨 색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약간 골드 느낌도
4: 아,
1: 나고.
4: 이게 제가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1: 예,
4: 지금 이게 좀
2: 크고.
4: 많이
2: 아,
4: 빠지면서 지금
2: 네네.
4: 이런 색깔이 된
1: 아,
4: 거라서.
1: 오렌지색으로? 이거
4: 네네네.
1: 되게 좋다, 지금.
4: 감사합니다.
1: 예.
2: 생선님도 한번
4: 예쁘다.
2: 해보시,
1: 좀 해볼까요, 저도?
4: 네네네.
1: 지금 완전 빼신 거죠?
4: 네, 다섯 번
1: 유님은?
4: 뺐습니다.
1: 다섯 번 빼가지고 이렇게.
4: 네.
1: 하루에 다섯 번 빼는 건 아닐 거
4: 아,
1: 아니에요?
4: 네, 나눠서
1: 그러면
4: 먹이는데.
1: 너무 상하니까, 우리.
4: 네,
1: 그쵸? 계속
4: 맞아요.
1: 이거 한다 그래도,
4: 네.
1: 케어한다 그래도, 그쵸?
4: 네.
1: 암튼. 헤어에 대해서
4: 그쵸.
1: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 아킬레스라는 노래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이브로 또
2: 감사합니다.
1: 들려주신다 그래서,
4: 네네.
2: 맞습니다.
1: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4: 네.
1: 노래를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즈 다섯 분은 라이브를 이거부터 준비를 해 주실 거고요. 우리 바다님들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곡, 이 아킬레스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해 주실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80년대 느낌을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에게 궁금한 이야기도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긴밀면 100원이 듭니다. 준비되셨나요?
5: 네.
1: 아우,
5: 네,
1: 너무 좋습니다.
5: 생선님.
1: 네, 생선님 이러셨어요. 나우지의 노래, 아킬레스. 지금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6: 80년대를 재해석하러 왔다. 나우즈의 아킬레스. Yeah. 1, 2, 3, let's go! 여기 계신 모든 바다분들을 꼬셔보겠습니다. Let's go!
4: Let's go!

0: goes. Yeah!
1: Oh, yeah! yeah! yeah!
0: 너무 좋다.
2: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이야. 딱 후렴구가 80년대 디스코 느낌 완전 나네요. 진짜 디스코 리듬이다. 이거를 젠지 디스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멋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해로움을 없앤 섹시인데 제로를 집어넣으셨잖아요.
3: 네네네.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건강하지 않다고 장파이님이 심장이 너무 해롭다고.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통하셨군요.
0: 그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나랭이님은 나우주 주식이 밥 대신 CD였나봐요. 음원보다 더 좋다고.
4: 감사합니다.
0: 라이브로 들으니까 80년대 느낌 나는 추임새가 들어가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3: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과거 롤라장이라고 있었어요. 롤러스케이트라고 아세요?
4: 아, 알죠.
0: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70년대생들 X세대 신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롤러장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그 느낌이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 역시 세련됐다고 역시 MG 디스코인가봐요. 이렇게 젠지 디스코인데 MG 디스코라고.
3: 저는 MG 디스코가 좋습니까?
0: 아주 좋아요. 와 지금은 그러면 같이 숙소 생활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네.
0: 밥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누가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무조건 다 배달 음식이에요? 아니면 음식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삼겹살 잘 구우신다면서요?
3: 생선님 보고 그 이후로 그렇게 구워요.
0: 진짜 그렇게 그게 훨씬 맛있어요.
3: 근데 진짜. 네. 그 딱 노릇해졌을
0: 거기에 때. 쌈을 먹을 때는 마늘 통짜로 하나 딱 넣어서 먹으면 눈물 살짝 나거든요.
4: 눈물 나는.
0: 네. 그러면서 다 그 하루에 있었던 스트레스도 다 벗어날 수 있고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입맛이 다 비슷하세요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4: 근데 다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하는데
0: 예.
4: 이제 관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예. 멤버들이 조금 나뉘어가지고
0: 예. 관리를 할 때는 그러면 좀 국물 음식 이런 거는 많이 못 드시겠다.
3: 맞아요.
0: 그렇죠. 거의 샐러드 위주로. 그렇죠.
3: 관리하는 때는.
0: 그러면 이틀 전에 활동이 끝났으면 지금 관리할 때예요? 아니면 편해졌을 때예요?
2: 조금 편해지긴 했습니다.
0: 조금 편해졌구나. 조금 편해졌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는구나.
2: 아직도 이제
3: 남아있는
2: 곧
3: 게...
2: 남아있는 시상식들도 있고
0: 그래요.
3: 무대들이
2: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0: 또 그렇구나. 네. 좀 아직까지 긴장해야 되는
3: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1부 순서가 벌써 다 끝났어요.
2: 네.
0: 2부로 넘어갈 거고요. 1부 끝곡 나우지의 에버글로우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보이그룹 나우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2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거 아시죠? 1부 끝곡 듣겠습니다. 나우지의 노래입니다. 에버글로우.
5: 여기.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경청 초대석.

0: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 컴백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장형 보이그룹. 아직도 정말 애기들이에요. 애기 다섯 명이 모여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너무 유치원 선생님처럼 얘기한다 그랬는데. 진짜 아주 좋을 나이. 그쵸? 너무
1: 맞습니다.
0: 부럽습니다.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이앤조우님의 항상 나우즈 노래 들으면서 힘내고 있다고. 특히 공부하기 전에 아킬레스 듣고 시작하면 머리가 리프레시 된다고. 앞으로도 공부할 때 나우즈 노래 많이 많이 듣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제보가
1: 고마워요.
0: 하나 들어왔는데 7204님이 생선님 큰일 났어요. 애들이 관리한다고 밥을 안 챙겨 먹어요. 잘 챙겨 먹으라고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지, 관리할 때는 또 마음껏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2: 맞아요.
0: 그리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국밥 이런 거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3: 환장하죠.
0: 그거 환장, 그래.
1: 네.
0: 환장할 텐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국물. 그쵸?
1: 국물, 저는 진짜 국물 다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국물 다
0: 그러니까.
1: 못 마셔요.
0: 제가 그때 예전에 살 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PT 선생님이랑 이렇게 저 순댓국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마음껏 드세요. 단 젓가락으로 그러더라고. 젓가락으로
1: 건더기만.
0: 순댓국을 어떻게 먹어? 예, 국물
1: 국물
0: 먹지
1: 먹으려고
0: 말라고.
1: 하는 건데.
0: 그래서,
1: 국물이
0: 아우, 정말.
1: 진짠데.
0: 국물이
2: 그러니까요. 맞아,
0: 진짠데.
2: 국물이
1: 일단
2: 맛있는 거야.
1: 국밥이니까.
0: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그러면 관리할 때.
3: 저는 튀긴 치킨.
0: 치킨.
3: 네, 튀긴 거.
0: 튀긴 거.
3: 네.
0: 그러니까 튀긴 거는 정말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그러는데
3: 맞아.
0: 닭을 튀겨놨으니 얼마나
1: 그러니까요,
0: 맛있어요.
1: 진짜.
0: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2: 저는 약간 야식 메뉴 닭발, 떡볶이, 막
0: 떡볶이.
2: 오돌뼈.
0: 그러니까 오돌뼈. 오돌뼈에 이렇게 딱
1: 오돌뼈?
0: 알밥에다가 이렇게
3: 해가지고
0: 그 장갑 비닐장갑
3: 비닐장갑으로
0: 띄워가지고 이렇게 김이랑 이렇게
1: 마요네즈에서
0: 해가지고
1: 뭐야?
0: 이렇게 딱, 진짜 맛있는.
2: 오독 씹히는.
0: 오돌뼈 진짜
3: 마요네즈.
0: 맛있잖아요,
2: 네.
0: 그쵸? 계란찜에다가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1: 진짜.
0: 이분들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다 정말.
3: 너무 좋아요.
0: 그쵸? 나참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승재쌤이 봤을 때 나랭이님이 인상만 보기에 누가 제일 공부 잘했을 것 같은지.
1: 궁금하다.
2: 진짜 궁금해.
1: 궁금함.
0: 공부? 공부는 연우님이 제일 잘했어.
3: 아하!
0: 왜? 거기서 하의 의미는 뭐예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3: 제일 못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가 제일 못했을 것
0: 아니,
3: 같은.
0: 나우즈에 학창 시절을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3: 네.
0: 아기시우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수포자였던 저를 수학 1등급으로 만들어줬던 정승재 생선님의 제자래요. 그러면서 지금 나우즈를 응원하는 데이앤이, 데이앤이 그 팬덤 이름이에요. 데이앤이라고. 맞아. Nowadays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앤이구나. 나우즈도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잘했는지, 조금 전에 영소0610님도 학창 시절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 혹시 계신가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3: 제가 공부랑 거리가 진짜
1: 저는
3: 거든요.
1: 고등학교 때까지 하긴
4: 제가
1: 했었는데.
4: 수학만 포기했어가지고.
3: 네. 저도
0: 수학만 포기하고.
3: 수학을 잘 못했어가지고.
0: 진짜요?
1: 문과였습니다.
0: 아니, 오늘 아까 한 분이 공대 체크 난방 입고 오셨다고. 수학을 잘했을 것 같아요. 네.
1: 공대생.
0: 진영님.
1: 예.
0: 아니에요? 수학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4: 저는
0: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면.
4: 네, 수학을 진짜 못해가지고.
0: 수학을 못
3: 저도 수학
0: 하셨구나.
3: 진짜 너무 약한 것
4: 근데
3: 같아요.
4: 저는 보긴 했어요.
0: 뭐를 봤어요?
4: 이제 제가 저는 검정고시를 하느라
0: 그럼 약간 수학 공부를 하셨겠네요.
4: 수학은 포기를 했었는데
0: 예.
4: 이제 강의들을 보다가
0: 예.
4: 이제 그 선생님의
0: 예.
4: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은 아니고
0: 공부 때문은 아니고
4: 네.
0: 그냥 음식 영상 같은 거 보신
4: 아니
0: 거.
4: 아니 그 안에 강의 영상을
0: 강의
4: 봤는데
0: 영상 중에서 좀 쓴소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셨구나.
4: 네.
0: 다른 이야기
3: 영어
0: 한 거, 그쵸? 수학
4: 네.
0: 얘기가 아니라,
4: 네.
0: 그치? 그러셨구나. 나우즈 전원 수포자 썰이라고 30827님이 보내셨고, 커밍 시윤님이 시윤이 과학 중전고였어요? 정말 시윤님?
5: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가 과학
0: 바뀌었어요?
5: 중점반으로 바뀌었어요.
1: 진짜로?
3: 그럼 아니었네.
5: 제가 있을 때도 과학 중점반이 따로 있었어요.
1: 그게
0: 진짜.
1: 있었는데.
0: 진짜.
5: 네.
3: 거짓말.
0: 그러셨구나.
5: 근데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
0: 과...
5: 수학은
0: 예.
5: 그 방정식 시작 전에. 그러니까
0: 방정식 할 때가 싫었어요?
5: 시작 전까지만 좋아하고.
0: 시작 전까지 그러면 인수분해랑 전개 공식 이런 거는 좋아하셨어요?
5: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1: 멋있다,
5: 그냥
1: 뭔가.
5: 딱 도형 관련된 것만 좀
0: 도형
5: 좋아하고.
0: 좋아하셨어요? 그
1: 초등학교
0: 피타고라스
1: 아니야?
0: 정리
1: 맞아,
0: 이런 거
1: 맞아.
0: 좋아하셨어요?

0: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 어, 피타고라스 정리 다 기억하세요?
1: 3.14.
0: 3.14, 3.14 원주율도 기억하시고.
2: 그 원주율이네.
0: 어, 원주율. 어, 맞아요. 이 지름의 길이의 3배 정도가 원둘레 길이라는 네. 얘기예요. 와. 맞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채님이 시험기간은 어떠셨냐고, 학창시절에. 아,
1: 전 벼락치기를 많이 했어요.
0: 벼락치기. 전날 공부하는 게 근데 제일 쫄깃쫄깃하고 재밌잖아요.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하셨구나.
1: 외우는 걸 잘해서.
0: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1: 저는 그러면? 한국사랑 국어를 진짜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0: 어 진짜? 네. 한국사 전 진짜 무서웠는데 국어 잘하는 사람 되게 드문데 국어 좋아하셨구나.
1: 그러니까. 국어 좋아했어요.
0: 국어 좋아하셨구나.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려면 차를 팔아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집을 팔아서 가르쳐야 되고 국어를 잘하려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진짜 타고난 국어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여름 방학 때는 다들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그거를 잘하려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1: 아,
0: 진짜 타고난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2: 무한 재능이구나.
0: 여름방학 때는 다들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여쭤봐야겠다. 언제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중학교 때? 아니, 아, 연습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항상 연습을 하고 계셨겠네요.
1: 네.
2: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때부터 같은 회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좀
3: 다
0: 달라요?
3: 시간 좀 많이 차이나서.
0: 여기서 모인 거구나.
1: 네.
0: 아, 그렇게 되셨구나.
1: 네.
0: 그러면 보통은 한 진짜 한 초등학교,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신 분 계세요?
2: 진혁이가
1: 학교 입장 때.
0: 정말 그때부터?
2: 6학년
0: 그러면 그때 영상도 있겠네. 그때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막 이랬었던
2: 맞아요.
0: 영상도.
2: 그 영상이 있는데 저는
0: 예.
2: 가끔씩 봐요.
0: 진짜?
2: 네.
0: 그때
2: 초심, 약간
0: 댄스로 들어오신 거죠?
2: 아니요, 저는 원래
0: 보컬로?
2: 운동선수를
0: 아,
2: 했었는데,
0: 예.
2: 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습생을 시작했어요. 그냥 노래도, 랩도, 춤도 그냥 한 번도 안 배워본 상태로
0: 근데
2: 시작을.
0: 어떻게 연습생이 합격이 됐어요?
3: 잘생겨서
0: 얼굴?
3: 캐스팅으로
0: 얼굴로
3: 잘생겨서
0: 들어오셨구나.
3: 잘생겼죠.
2: 사진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0: 예.
2: 사진 올리신 게 있었는데,
0: 그 사진으로 그냥 합격이 됐어요?
2: 그걸로 캐스팅이 돼서
0: 아,
2: 그냥.
0: 정말. 어렸을 때 사진 너무 보고 싶다. 얼마나 예뻤을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중학교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중학교
2: 네.
1: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0: 그러면 학창 시절에 그런 추억 같은 것도 많이
3: 저는
0: 없으시겠어요?
3: 고3 때 시작해서 다
0: 아,
3: 겪었어요.
0: 가장 늦게
3: 네, 엄청 늦게
0: 시작하셨구나. 아,
3: 시작해가지고.
0: 정말? 그럼 그전에는 꿈이 뭐였어요?
3: 승무원이었습니다. 네.
0: 진짜로? 오, 그럼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겠다.
3: 그냥 꿈만.
0: 꿈만
1: 꿈만
2: 네, 영어는
1: 이제
2: 잘하는
3: 뭐,
2: 편이에요.
3: 어머니께서 뭐 토익 같은 거 미리 따라 이렇게
0: 진짜 맞아.
3: 하셨는데 그때 아이돌 오디션을 그럼 그냥 한번 봐봐라 했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네 아이돌 하게
0: 노래를
3: 됐습니다.
0: 잘한다는 거는 그러면 뒤늦게 아신 거예요?
3: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예, 좀 발견을 해주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0: 회사에서?
3: 네.
0: 그러면 회사에서 발견해 주셨으면 본인께서도 얼굴로 들어오셨네요. 다들 얼굴로
3: 저는 진짜
0: 들어오셨네요.
3: 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0: 어떤
3: 저는
0: 끼를 보여주셨는데요?
3: 막춤 노래를 거의 안 배우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뭐가 있냐 해서 제가 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음악방송 대본을 준비해서 막 거기서 진행하는
0: 진행하는 거?
3: 네, 그런 걸로
0: 오,
3: 네,
0: 그러셨구나.
3: 그런 걸로 좀 높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와, 그럼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윤님은 좀 예능 쪽이나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으시겠네요?
3: 네, 저 약간 꿈이 있어가지고
0: 꿈이
3: 좀
0: 뭐예요?
3: MC도 맡아보고 싶고
0: 오,
3: 좀 네, 예능도
0: 그러시구나.
3: 욕심이 있는데 이제 우선 네, 춤 노래를 엄청 잘하고
0: 잘해서
3: 네.
0: 일단 나우주로 이렇게
3: 네.
0: 코첼라 간 다음에
3: 그렇죠.
0: 와가지고 이제
1: 제일
0: 또
1: 마지막
0: 열어봐줘야
1: 단계인 것 같아요.
0: 그쵸?
3: 코첼라 가고 네.
0: 그래야죠
3: 네,
0: 뭐.
3: 좋습니다.
0: 다른 분들도 이 가수 말고 또딴 쪽으로 연기 쪽이나 모두 다 얼굴이 잘생기셔서 배우
2: 아,
0: 쪽으로 좀
2: 감사합니다.
0: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은 안 계세요?
2: 아직까지는 네.
0: 아직까지는 일단 코첼라 가기
2: 본업에.
0: 전에는
2: 네.
0: 본업에
2: 빌보드 찍기 전에.
3: 네.
0: 맞습니다. 빌보드 찍기 전에. 맞아요. 학창 시절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연습생 시절에 또 즐겨 들었었던 노래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각자 한 곡씩 추천을 해달라 그랬었는데 준비를 해오셨죠, 그쵸?
1: 네.
0: 어떤 노래일까요?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실래요?
2: 저는 BTS 선배님의 매직샵이라는
0: 매직샵.
2: 노래고요.
0: 매직샵. 예.
1: 저는 이제 백예린 선배님의 Breast라는 노래인데
0: 예.
1: 굉장히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0: 몽글몽글
1: 네.
0: 좋아하시는구나.
1: 네, 그래가지고 좀
0: 몽글몽글한.
1: 뭔가 쉴때 들으면 굉장히 좀 힐링되는 그런
0: 제목도
1: 느낌이에요.
0: 레스트네요.
1: 네, 맞아요,
0: 아,
1: 맞아요.
0: 그렇구나. 시윤님은요?
4: 저는 BTS 선배님의 피땀 눈물을
0: 피땀눈물
1: 추천했습니다.
0: 피땀눈물 흘려야겠다라는
2: 지금도 흘리고 있죠.
4: 맞아요. 정말 피땀눈물 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0: 예,
4: 네.
0: 그러니까 그쵸.
4: 맞아요.
0: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 아, 저는
0: 예.
4: 이게 어그 원래 그 어릴 때 남학생들이 제 주변에 있던 남학생들이
0: 예.
4: 이제 남자 아이돌 분들 노래를 잘 몰랐었는데
0: 예.
4: 이 노래를 전교생이 다 같이 들었었어요. 진짜 그래서 막
2: 진짜 핫했지.
4: 점심시간에 막 노래 틀려주잖아요.
0: 아,
4: 그거를 네
0: 그때.
4: 이거를 막 반복해서 들을 정도로 이제 다 같이 좀 친구들이랑 즐겼던

0: 노래여가지고
1: 그랬구나.
0: 이걸 추천했어요.
1: 진짜로 그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0: 맞아요,
1: 곡이네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해주시고 윤님은요?
2: 네, 저는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이라는 노래를 추천했는데요. 저희
0: 아.
2: 세대 때 이제 엑소 선배님이 진짜 완전 붐이었어가지고.
1: 최고였죠.
2: 네,
1: 뭐.
2: 최고였어요.
1: 지금도 최고지만.
2: 네.
1: 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그거 맞죠?
2: 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진영님은요?
3: 저는 지코 선배님의 너는 나 나는 너라는 곡을
1: 이건
3: 했는데
1: 어떤 추억이 담겨져 있어요?
3: 이거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곡은
1: 네.
3: 제가 랩이라는 포지션을 이제 좀 확 가지게 된 그런
0: 계기가
3: 곡이에요.
0: 된.
1: 아, 이거를 딱 듣고
3: 근데 좀 이게
1: 랩을 해야겠다.
3: 좋은 의미로 됐다기보단
1: 예.
3: 이제 보컬 곡으로 이 곡을 골랐었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보컬을 먼저 보셔가지고
1: 예.
3: 이제 보컬을 이거를 불렀는데
1: 예.
3: 이제 듣다가
1: 예.
3: 너 랩해봐 그래서 랩할 수 있는
1: 아픈 곡이네 그러면
3: 랩할 수 있는 거 했는데 너 이제부터 래퍼야
1: 진짜
3: 재능
1: 와 너무 듣고 싶다
3: 그래서
1: 예.
3: 네, 뭐 그런 사연이 있던
1: 정말요? 이 중에서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랩하게 되는 그 노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지코님의 너는 나 나는 너. 또 한 곡은 어떤 거 들을까요?
4: 저는 그 시간대가 아무래도 지금 좀 늦은 시간대다 보니까 연우 형이 추천곡 레스트를 좀
1: 그럴까요? 백예린님의 레스트 두 곡 듣고 저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의도치 않게 진형님을 래퍼로 만들어준 고마운 노래,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이렇게 들었고요. 연우님의 아이 감성. 혼자만
1: 네,
0: 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쵸? 아이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백예린의 레스트. 혼자 음악 들으실 때 이렇게 조용한 노래 되게 좋아하시죠?
1: 맞아요. 근데
0: 맞아.
1: 되게 힙합 곡도 좋아하고,
0: 힙합도
1: 네,
0: 좋아하고, 빠른 것도 되게
1: 락도 되게
0: 좋아하세요?
1: 많이 좋아해요.
0: 그러시구나.
1: 네.
0: 연우님은 그러면 그래서 혼자 있으신가 보다.
1: 혼자 있을 때의 에너지를 더 얻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렇구나. 근데 혼자 이렇게 조용히 방에 혼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다 귀찮게 하거나 이런 멤버는
1: 없어요.
0: 없으세요?
1: 그래서 없어요. 뭔가
0: 그래서
1: 알아서
0: 다
1: 그거를
0: 알아서
1: 멤버들이 알고 있어서.
0: 이 안에 연우 있다 그러면 조용하고 막 이러구나.
1: 네.
0: 그러시네요. 현빈님은
2: 네.
0: 데뷔 전에 사이클 선수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가
2: 아,
0: 있네요.
2: 맞습니다. 또 사이클 선수 중학교 전국 6등.
0: 예.
2: 오.
0: 전국
2: 엄청난 거거든요.
0: 6등!
2: 네, 엄청난 거예요.
0: 엄청나게. 그러면 지금 허벅지가 장난이
2: 장난 아니죠.
0: 아니시겠다.
2: 지금 항상 인바디 재보면
0: 예.
2: 허벅지 다리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근육이

0: 과 근육으로
1: 평균
0: 나오겠다.
1: 이상이에요. 예.
0: 그쵸, 그쵸.
1: 와.
0: 되게 좋겠다.
2: 와, 거기 부위별로 따로 나오네.
1: 인바디 재면.
0: 두 분은 태권도 하셨고.
3: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진영님이랑 시윤님은, 그쵸.
3: 네네.
0: 태권도 어디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단자겠지, 당연히.
3: 4단, 저는
0: 멋있다,
3: 4단이고,
0: 멋있다.
3: 겨루기 선수로 했었어요.
0: 겨루기 선수까지 하셨어요? 얼굴 다치면 어떡해. 잘 그만두셨다. 시윤님은요?
1: 전 태권도는 4단이고,
0: 예.
1: 다른 것들도 이제 조금씩 뭐한 2단, 2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0: 예.
1: 네.
0: 오, 딴건또 어떤 거 하세요?
1: 저는 특공무술이랑
0: 아,
1: 영문도랑
3: 인감
1: 합기도,
3: 병기예요.
0: 진짜요?
1: 이런 거 있습니다.
0: 와, 그러면 이 중에서 막내지만 싸움은 제일 잘하시겠다.
3: 아, 뭐,
1: 안
3: 근데,
1: 해봤지만.
3: 뭐, 안 해봐가지고. 뭐, 사이클도 좀, 뭐.
0: 아, 사이클. 그러니까, 운동하셨던
3: 무섭거든요.
0: 분들이. 그러면 두 분의 운동이랑은 거리가 좀 멋있는데.
1: 괜찮으세요?
0: 그러니까, 어제부터 목이 계속 메이네요.
1: 고생하십니다.
0: 두 분은 안 하셨고요.
1: 저는
0: 운동은.
1: 유도를.
0: 진짜요?
1: 네.
0: 다들 운동선수
2: 3
0: 출신이시구나. 아,
2: month.
0: 3개월 하셨어요?
3: 저도 육상을
0: 육상을
1: 네.
0: 한 이틀 정도 하셨나요?
3: 아니, 입사했습니다.
0: 진짜요?
3: 네.
0: 뭐요? 육상 중에?
3: 그냥 시대회인데
0: 예.
3: 네, 금메달 땄습니다.
2: 몇 미터요?
3: 아, 계주.
2: 계주.
3: 네.
0: 진짜로 400m 계주?
3: 네, 거기 저희 대회 신기록 세우고.
0: 100m 몇
3: 멋있다.
0: 뛰세요? 그러면 11초 때 12초 이렇게 뛰세요?
3: 네, 11초.
0: 정말 지금도 그러면 되시겠네요. 와, 그러면 다섯 분이서 운동하면 장난 아니겠다, 진짜.
3: 근데 저희가 그런
2: 다섯
3: 부분에
2: 명이 다 같이
3: 나와서
2: 보면 안 되더라고요.
3: 네,
1: 뭐
3: 입상을
1: 안
3: 한 적이
1: 된다고
3: 없습니다.
1: 했고.
3: 운동 부분에서.
0: 그래도 와, 운동, 야, 그러시구나.
3: 네.
0: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1: 네.
0: 오늘 유튜브에 어떤 커버곡
3: 아, 네,
0: 올리셨어요?
3: 맞습니다.
0: 어떤 거 올리셨어요?
3: 제가 NCT 선배님을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데,
0: 예.
3: 거기에도 이제 도영 선배님의 목소리를
0: 맞아요.
3: 좋아해서,
0: 예.
3: 도영 선배님의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옛날에 커버했는데,
0: 예.
3: 이제 활동이 마무리돼 갈 쯤에, 이제 지금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0: 진짜
3: 네.
0: 한 소절만 부탁 가능하냐고 7204님이 막 울고 계시는데 어떡해요?
3: 아, 네, 한번
2: 보여주세요.
3: 해드리겠습니다.
0: 진짜요?
3: 네.
0: 그러면 빨리 저거 감독님 빨리 그
2: 리버브.
0: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3: 네.
0: 아직 안 넣어주셨어요, 그죠? 지금 넣고 계세요. 이게
3: 네.
0: 리버브가 좀 오래 걸려요.
3: 네.
0: 예, 해주시죠. 됐나요?
3: 아.
0: 아직 안 됐다.
3: 하하하.
0: 안 넣어주실 건가 보다. 그쵸? 우리 감독님이
3: 네.
0: 리버브랑 별로 안 친하세요.
3: 저 그냥 바로
0: 예,
3: 해보겠습니다. 네.
0: 예.

0: 와우, 멋지다, 정말. 멋지다.
1: 이거 들어왔지, 뭔가.
2: 어, 네. 와. 하다가 들어왔대요. 오.
1: 좋았다, 좋았다.
0: 진짜 멋있으시다.
1: 퍼펙트 타임.
0: 그렇게 노래를 잘하면 어떤 느낌일까도 되게 궁금해요. 그냥 굳이 다른 사람 음악 듣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딱 마이크 연결해서 노래하고 그러면 되게 기분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러네요.
3: 네.
0: 전원 20대 그룹 나우즈라고 마이님이 만약에 지금 아이돌이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어떤 전공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3: 저 이런 거 잘 알아가지고.
0: 지금 전공을 고를 수 있어요. 무조건 합격이래요. 그럼 어떤 전공 하실래요?
1: 저는 정보보안과 가고 싶습니다.
0: 무슨 과요?
1: 정보보안과.
0: 정보보안과?
1: 네.
0: 왜요?
1: 제 꿈이 화이트헤커였어가지고.
0: 진짜 국정원 쪽으로?
1: 그 고려대에 그 정보보안과가 있
0: 진짜요? 네. 그쪽
1: 그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하다가 저도 캐스팅으로 갑자기
0: 아 그랬구나.
1: 네, 바뀐 거라.
0: 아 진짜 그쪽이 꿈이 그럼 아직도 있으시겠네요.
1: 아 죄송해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4: 왜?
0: 아니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죄송해요.
0: 연우님은요?
4: 아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0: 어떤 전공? 예.
4: 저는 식품의학과?
0: 뭐 식품의학과?
4: 네.
0: 음식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4: 네. 그리고 그 뭔가 이런 뭔가 탄단지나 어떤 식품의 이런 성분들을 식단을 하다 보니까 좀
0: 식단을 하세요?
4: 식단
2: 하세요. 아이돌이 부업인
3: 국밥집
2: 식당이
0: 식단을 했어요.
4: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잘 할 것 같다는 생각.
0: 오, 진짜?
4: 네.
0: 전공을 무조건 합격시켜준다면 우리 현빈님은요?
5: 전 경영학과요.
4: CEO.
0: 돈을 벌고 싶으시구나.
5: 네, 저는 그리고 회사를 차릴 거 있어요.
3: 펀드 매니저.
0: 어떤 회사요?
5: 엔터를 전 제 목표가 제 꿈이 있기 때문에.
0: 아, 진짜로? 네. 그럼 그거를 큐브를 인수를 하세요.
3: 회장님, 형 열심히 하겠다.
5: 회장님, 잠깐 이야기 가능하시면.
0: 그러시구나. 진영님은요?
6: 저요?
0: 네.
6: 전 생각나는 게 약간 운동 쪽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운동. 그러면 지금 이걸 안 하셨으면 네. 아이돌을 안 하셨으면 운동 쪽으로 계속 나가셨겠네요.
6: 전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태권도 쪽으로 네.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윤님은
3: 한국농 아니면 연극영화.
0: 연극영화. 네. 아 그쪽. 아까 뭐였죠? 연극영화 말고 뭐였죠?
3: 한국문항.
0: 승무원. 지금도 아직까지도 승무원 쪽으로 생각이.
3: 만약에 아이돌을 안 했으면 정말
0: 그걸 했을 것 같다라는
3: 네, 입시를 안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0: 안지님은 엉뚱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무인도의 멤버 중 한 명을 데리고 간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이유도 말해달라 그러는데. 무인도에 와 정말 싫을 것 같다.
3: 맞아요.
0: 그쵸.
1: 전 너무 재밌을 것
0: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데. 누구 데려가고 싶으세요? 딱 한 명만 선택하래요. 시윤님은
1: 저는
0: 예
1: 아 한 명
0: 예 딱 한 명
1: 딱 한 명
2: 아 딱 정해져 있잖아.
0: 연우님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1: 맞아요.
0: 무인도에. 그러니까 음식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1: 아, 뭔가
0: 예.
1: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현빈이 형 아니면 진혁인데.
0: 진짜.
1: 그러니까 진혁이는 알아서 도도 잘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저랑 코드가
0: 생활력이 강하다.
1: 네, 잘 코드가 맞아서 강하다. 이제 완전 오히려 낭만 있게 좀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0: 현빈 님은요?
1: 생활력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도 어쨌든 중요하니까.
0: 아, 진짜 또 네. 리더니까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무인도가 있으면 3시 가시면 되겠다. 3시.
2: 3시 한번 이번 휴가 받으면은 무인도로.
3: 못 들어오면 어떡해.
0: 휴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4: 추석
0: 그쯤에
1: 쉴 수도 있는데.
0: 그러면 한 달 정도 후에는 휴가가 나올 수도 있네요.
1: 근데 또 불확실해가지고.
3: 네 맞아요.
0: 문제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 네 저희가 그렇게 막 미리 받는 편은 아니어서.
0: 작년에 휴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3: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
0: 그러면 휴가 때는 무조건 집으로 가는구나.
1: 네.
0: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숙소 생활 안 하는 게 휴가구나.
3: 사실
2: 본집 가는 게 약간 벗어나는 게.
3: 네.
0: 그럼 며칠 정도 줘요 휴가는?
4: 이틀이나
0: 이틀이요?
4: 네. 3일 약간 이렇게 이틀 반
0: 일주일은 주지.
4: 그니까요.
2: 아, 일주일이면 진짜 놀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0: 어, 나중에 그 엔터 사업을 하시면 얼마 정도를 주실 겁니까? 어. 우리 아이돌들에게.
2: 우리 친구들 예. 또 넘으시면은 또 예. 이게 길러지기 때문에
1: 갑자기
2: 아 친구들 하는 거에 따라서 악마가 예. 될 수도 있고 예. 네, 또 그런 법이라서요.
0: 예.
2: 우리 연습생 친구들이 하는 거
0: 하는 거 다 보고 네.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한 5일, 7일도 줄 수 있고
2: 아, 그렇죠,
0: 너무
2: 그렇죠.
0: 안 한다 그러면 이틀 아니면 없죠, 잘릴 없죠, 수도 없죠. 있고 어, 없는 거 되게 단호한 마티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면서 우리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헤어질 시간이 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앞으로 나우즈를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나우즈는 이런 팀이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으면 아까 시작할 때는 두 가지 반전 매력이 있는 평상시에는 친근한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반전 매력 이랬었잖아요.
1: 네.
0: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우즈가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우즈 그랬을 때 어떤 느낌?
2: 저는 그냥 이 뭔가 나우즈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나우즈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나우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나우즈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좀 자리가 잡아서 그냥 되게 사람들 입 밖에 너무 많이 나오는
0: 많이 알려진 하나의 그러니까 장르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돌의 나우즈가 그 이끌었었던 그런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이런 거네요.
2: 빅뱅 선배님처럼.
0: 그치 빅뱅 선배님들 보면 되게 느낌 좋잖아요. 그렇죠.
1: 네.
0: 따단 따단 딴 그럼 사람들이 다 아! 막 이러잖아요.
1: 진짜 열광하는
2: 빅뱅 선배님도 그쵸. 뭔가 예. 노래 어, 빅뱅 선배님 노래 장르 이거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빅뱅 노래잖아.
0: 그냥 빅뱅이니까. 네. 그렇죠. 맞아.
2: 그런 것처럼 나오시고
0: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장르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어떠셨어요? 각자 한 마디씩 하시면서 소감 한 마디와 그리고 바다님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 이렇게 한번 남겨주실까요?
1: 예. 네.
0: 시윤님부터. 네. 예.
1: 우선 이렇게 오늘 함께 승지쌤과 함께 이렇게 경청 라디오에 밤늦게 와서 조금 저희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재밌는 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기회가 예. 된다면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다음에 꼭꼭 나와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우님은요?
4: 네,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늦은 밤에 라디오를 하는 게 굉장히 또 마음 되게 뭔가 잔잔하고
0: 그러니까 되게, 잔잔한 거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4: 네, 네. 같이 노래 들으면서 뭔가 예.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예. 너무 재밌고 좋은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0: 예.
4: 앞으로 이제 나우즈가 또 나아갈 어떤 행보들 좀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현빈님.
2: 네, 저는 오히려 오늘 좀 뭔가 잔잔하기보다 좀 스펙타클한 라디오 느낌이었어가지고
0: 그랬어요? 네,
2: 너무 재밌었고요.
0: 예.
2: 또 앞으로도 좀 제가 한 마리 연어가 된 것처럼
0: 연어?
2: 바다님들과 생선님과 함께
0: 정말
2: 앞으로도 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많이 기억해 주세요.
0: 감사합니다. 윤님.
7: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챙겨봐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라디오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오늘은 유독 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거리 꼭 나와주세요.
7: 네, 감사합니다. 네,
0: 마지막으로 진영님.
8: 네, 저도 정말 실제로 이렇게 뵙고 싶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뭔가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
0: 예.
8: 저희 바다님들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시고 저희 나우즈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생선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했던 나우즈 다섯 분들 앞으로 또 어떤 음악 무대로 우리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기대 많이 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우즈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나우즈와 우기가 함께한 자유롭게 날아 그리고 이름 짓지 않은 세상에.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814님 아니 저 방금 제 방에 안경이 안 보이길래 어디 뒀나 한참 찾았거든요. 책상 위에도 보고 침대 밑에도 보고 화장실까지 다 뒤져봤는데 화장실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내가 정말 진짜 황당해서 그런 적 있어요. 이제 서서히 맞아요. 학부모님이신가?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저는 얼마 전에 휴대전화 손에 들고 휴대전화 찾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9641님 생선님 저 지금 휴대폰 배터리 3%인데요 누워서 경청 듣고 있는데 충전하려면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가지러 가긴 너무 귀찮은데 아 경청은 끝까지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단 볼륨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옆에 이어폰이 있으면 이어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주 어둡게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거의 꺼질리다시피 그 상태로 조용히 들으시면 3% 남았으면 앞으로 한 10분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선아님 이상해요. 분명 지난 주말에 큰 마음 먹고 방 청소를 싹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것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이 깨끗한 사람들은 많이 치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질러 놓고 치우고 어질러 놓고 치우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지르지를 않은 겁니다. 절대로.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위에 올려져 있는 거를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게 깔끔한 성격은 아니고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보면 약간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어질러놔도 마음이 편한 거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불안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좋은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꽉 채워주세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도 있고요.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IOI의 노래 갑작이라는 노래 들을까요? 스텔라장의 끝잡까지 두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18일 팔자가 두 개나 들어가네요. 화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아까 1부에서 우리 바다님들 디톡스하고 싶은 거, 내 인생에서 잠시 줄이고 싶은 거 뭔지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도착했었던 사연 몇 개 한번 더 볼까요? 자니님이 잠깐이라도 멀리하고 싶은 것은 침대라고요. 요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실은 뭘까? 실은 모르겠다. 실과라는 게 우리 때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체육. 이렇게 시험이 많아서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올백 만들고 좋은 중학교. 그럼 초등학생이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까지 가고 싶다고. 자, 아니, 초등학생 바다님인데 건강 생각하면서 무조건 잠 줄이고 이러지 말고요. 한창 자라날 나이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세요. 5993님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싶다고요. 하기 싫은데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저의 모습을 디톡스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디톡스 해야 돼요. 큰일 나요. 비교하지 말고요. 나만의 색깔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나만의 개성. 그런 시대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충치를 멀리하고 싶다고요. 어른도 치과 무섭습니다. 3512님. 신경치료 받는 것도 무섭고 치료비도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양치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참 저게 타고난 그 유전적인 요소도 많다고 우리 치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디톡스 사연은 아닌데 계약을 앞두고 있는 9927님이 아니 분명 방학한 지는 꽤된것 같은데 왜 내일이 계약한 걸까? 내일이 계약인 걸까요? 누가 시간을 돌리는 능력을 줬으면 좋겠다고. 아이 아직 게임 마스터 랭크 못 찍었는데 내일 시즌 끝나는데 라고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고 이제 내일 수요일 생선님의 선생님 만나는 날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앤슨 세아브라의 노래 피터 팬 was right. 피터 팬은 옳았다라는 건가요?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자세로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잘 자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0: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 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최근 이탈리아 피렌체 산마르코의 한 수도원에서요. 자양강장제 제조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누렇게 변색된 문서에 적혀 있었는데 심신회복을 돕는 특효약 레시피로 19세기에 기록된 걸로 추정된다 합니다. 이 레시피가 궁금하신가요? 주 원료는 볼리비아산 코카잎 10g, 콜라나무 씨앗 30g, 그리고 포도주이고요. 질병이나 노화로 쇠약해진 심신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하, 여기까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레시피가 어딘지... 아, 그렇군요. 글로벌 탄산음료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네요. 어떤 음료인지 단박에 맞추실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주원료에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첫 곡, 이탈리아 가수 네크의 Uno di questi giorni, 머지않아 곧 이었습니다. 정답은 코코 콜라. 예, 콜라죠. 0890님께서 잘 맞춰주셨네요. 7108님도, 5262님도. 그러게요. 콜라가 그 요즘은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스치는 그 미국의 한 약사님이 개발한 레시피가 19세기 말에 미국인들에게 많이 팔렸다. 약국에서. 펜벌턴이라는 약사였죠. 그 비슷한 레시피였다고 하네요. 이 수도원에서 19세기에 또 이탈리안 메이드 인 이탈리 버전이랑 한 미국은 당시 금지법이 실행되고 있어서 알코올 성분을 빼고 대신 탄산과 시럽을 첨가했다고 하는데 당대 최고 인기 음료였다고 합니다. 이 교구 담당하는 루소 신부의 말에 따르면 이 레시피도 발견됐고 이 광고지 라벨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 병에 담아가지고 팔아야 되니까요. 이 용기들 유리로 된 병들도 발견이 됐고요. 기록에 따르면은 피렌체가 이탈리아의 수도였을 1865년부터 한 10여 년 정도 대단히 인기였답니다. 그 관료들 그리고 사무직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짬을 내가지고 이 수도원에 막 뛰어와가지고 막 벌컥벌컥 들이키고 왔다는데요. 들이킨 건 아니고요. 홀짝홀짝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누군가는 벌컥벌컥 마셨겠죠. 재밌네요. 저는 그 코카 나무 잎을 이 자양강장의 목적으로 이 씹는 장면을 어렸을 때 영화에서 처음 봤어요. 그 73년 영화죠. 스티브 맥퀸 주연의 바비옹. 남미 어딘가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코카나무 잎을 씹어먹는 이 전통 자연강장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전통적으로 그런 걸 복용했다라는 걸 처음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거죠. 그리고 코카 이파리

말고 콜라너트, 콜라나무 씨앗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데요. 그래서 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자양강장 식품 제조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자양강장 음료 적당히 잘 드시고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이 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 오늘 기사와 관련해서 이 미국하고 이탈리아의 콜라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보다 앞서서 콜라 만든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죠.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불렸다는데 여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죠. 와인을 탔다. 시럽 대신 약간 와인의 그 적색, 먹음직스러운 그런 모양새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나라의 두 음악입니다. 줄리안 리브의 Dis-moi où, 어디인지 말해줘. 피처링 오따. 역시 프랑스의 두 사람 앙젤 그리고 주스티스, 저스티스와 함께합니다. What You Want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프랑스 팝두 곡이었죠. 앙젤 그리고 뉴스티스. 예, 두 아티스트의 노래 What You Want 방금 들었습니다. 수도원의 까칠한 수도사가 헐레벌떡 뛰어온 손님에게 까칠하게 물어보는 그런 대사 같기도 하고. 먼저 들은 곡 줄리안 리브의 니 모아 우 어디인지 말해줘 피처링 오따였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로마 이라마.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왕이라 불렸던 스타 뮤지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인기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지까지 아우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낭두트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낭두트. 2025년 1월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에서 논했던 그 장르네요. 말레이시아의 전통 오케스트라 음악 오르케스 멜라유를 바탕으로 여기에 인도의 볼리우드 음악, 아랍의 전통 음악, 그리고 서구 팝까지 과감하게 융합한 음악입니다. 로마 이라마는 낭두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음악인으로 그와 낭두트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일대기에서 암초처럼 박혀있는 사건이 이를 방증하죠. 일명 낭두트와 락의 전쟁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77년 로마 이라마와 그가 이끌던 밴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주도 만둥에서 열린 공연 무대에 오른 순간 돌멩이와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저질 음악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죠. 로마 이라마 공연을 사보타주한 이들은 낭두트를 혐오하고 록음악을 사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인도네시아 대중음악계는 근대 전통이 된 낭두트파 그리고 영미 문화권에서 유입된 록음악파로 양분되었습니다. 록음악에 경도된 중산층 청년들은 낭두트를 하층민의 천박한 음악쯤으로 여겼답니다. 이 공연 투석 사건은 낭두트를 향한 당시 인도네시아 청년 문화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의 공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는데요. 결국 낭두트파 청년들이 분노해 맞서기도 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이라마는 결심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으로 낭두트 음악에 락을 조금 수혈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이라마에게 서구의 록음악을 당두트에 이식하는 것은 뭐 크나큰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처음 잡은 악기는 당두트의 핵심인 두타 악기 겐당이나 타블라가 아니라 기타였거든요. 10대부터 록밴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진짜 로커였다죠. 하지만 로커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그는 이내 이 록음악의 세계관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록음악처럼 현대적이면서 계급적이지 않은 음악, 다시 말해서 하층민에게도 매력적인 음악, 동시에 인도네시아, 적어도 아시아의 특성을 갖춘 음악, 낭두트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죠. 로마 이라마는 밴드 소네타 그룹을 결성해서 인도네시아어로 노래하고 자카르타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색채를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보컬, 일렉트릭 기타, 신테사이저, 드럼으로 구성된 활기찬 앙상블이 탄생했죠. 여기에 인도 출신의 따블라 연주자를 더하고 인도와 중동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로마 이라마가 당두트 록의 포문을 열면서 사운드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넓혔습니다. 이 초창기 하층민의 사랑을 주로 노래했던 그는 강력한 록 사운드에 이슬람의 윤리를 전파하면서 빈부격차, 실업, 인권 유린, 부패된 정부 같은 사회 문제를 노래했습니다. 이 분노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2년 동안 그의 음악을 아예 방송에서 금지시켰죠. 하지만 로마 이라마는 그 시절을 버티고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20년 만에 복귀를 알린 그의 무대는 수만 명의 다세대 관객을 열광시켰다는군요.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메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근대 팝, 대중을 위한 스타일과 장르, 당두트를 록음악과 첫목, 당두트 킹, 나아가서 당두트 락킹이란 칭호로 또 거듭난 뮤지션 로마 이라마 만나봤습니다. 커리어가 한 수십 년이죠.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네, 반세기 넘어서 지금 영상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난주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로마 이라마와 그의 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곡은 73년도 음반에서 밤샘 메가당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밤을 세워라, 밤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후렴에 가사가 그렇다 하는데, 이걸 소비하는 특히 젊은 남성들은 이 밤샘의 창가로 아예 정하고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아까 그 바가당을 숭배하는, 또 락음악을 숭배하는 다른 계층의 젊은 층 대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아까가 아니라 이 당두트라는 장르명 자체가 애초에는 좀 멸칭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의성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꽁짝 이렇게 표현하듯이 당두트. 그러니까 아까 당두트 연주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악기 겐당, 또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따블라, 이 리듬이 내는 그런 소리, 타악기 소리를 상징하는. 그런데 여기 숨은 뜻은 아니고 그냥 좀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뽕짝이라는 이 전통 트로트 가요를 그렇게 또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그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200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그 미디어, 특히 TV에서 당두트를 소재로 한 그런 콘텐츠가 활발히 제작이 되고 또 환영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 방송사는 당두트의 대형 무대, 그러니까 일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연 형식도 담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층, 그 소비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나 그 뭐 심지어는 그 특정

입장에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가 또더 올라가면 그 아까 그 음악으로 그리는 세계 지도 이야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오르케스 물라야 물라유죠. 오르케스 물라유의 전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19세기 말부터 순회 공연으로 그 악단이 그렇게 다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요소들을 수용한 결과가 결국 나중에 낭두트라는 형태로 그런 다문화적이라고도 점잖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잡종성이잖아요. 이게 뭐든지 도움이 되면 수용한다라는 그런 열린 느낌인데 형태가 그러고 보면은 어떤 일정함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요소들이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오르케스 물라유 시절에는 유럽의 오페라나 또 인도의 뭐 특정 연극이나 힌두스타니 언어로 된 그런 대중음악이 말레이시아나 또 이런 동인도 이 식민지의 최고 인기 가요로도 불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층민 위주였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 순회 공연이나 그런 것을 주로 소비하는 그런 대중들이 주 고객이었으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라고 정계에서도 느꼈는지 나중에 로마 일라마 같은 경우는 정계로 또 진출하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또 정치 참여도 했고 공연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곡이 그 락의 어떤 수용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납수 세라카 끝없는 탐욕이라는 1980년 곡이었고요. 이 시절은 벌써 그가 이제 이슬람의 그 교리나 그런 믿음에 깊게 빠져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시절에 여기 뭐 보면은 할랄을 준수하라. 정의는 언제 실현될까? 그들은 창조자를 잊었다. 종교는 이제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비욘세, 멕시코의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가 함께 부르는 아모르 히타노, 격정의 사랑, 그리고 미국 가수, 라틴계 미국 가수 셀리나,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알바로 토레스가 함께 부르는 부에노스 아미고스, 좋은 친구들 두 곡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브라질의 곤자기냐가 부르는 린두 라고 두 아모르,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입니다. 1984년 발표된 에미베베 히트곡인데요. 곤자기냐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 벨루 오리존티의 명소 밤폴리아 호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네요.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몸을 씻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축복하는 자연의 모습을 동화처럼 그려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과연 노란 배딱새가 봤단다. 붉은 배 개똥지파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단다. 달은 그저 태양만 바라보고 있었단다. 비는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단다. 바람이 전하는 말이 그는 행복하단다. 독수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왜? 뭐가? 어째서 행복한 건데? 개구리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가 시원하고 맑은 호수물에 몸을 씻었단다.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에서 눈이 시리도록 맑은 물 가득한 사랑의 호수에서 그가 몸을 씻었단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곤사기냐의 1984년 곡 린두 라고 두 아모르, 아름다운 사랑의 호수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의 재즈 노트 이어집니다. 코트 디부아르의 디켄 자파 고리의 라프리칸 아프리카인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 스페인의 배우 페넬로페 크루스의 노래로 페넬로페 들으셨습니다. 원곡자 호앙 조앙 마누엘셀 아시죠? 기타 피처링은 스페인의, 역시 스페인의 명인 비센테 아미고였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예, 이 호메로스의 이 대서사 시에 주인공 오디세이를 기다리는 부인이죠, 페넬로페. 이곡 역시 그 페넬로페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호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0: 그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학의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 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 노트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그 여름 휴가 가신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주셔가지고
1: 네.
0: 오늘 오시니까 잘 다녀오셨구나 생각됐는데
1: 네.
0: 제주에 잘 쉬셨나요? 제주에서?
1: 네. 제주도 네. 가서 며칠 있다가 네. 네, 가족과 보내고 잘 왔습니다.
0: 네. 우리가 음악 나가는 동안에 뭐 스포츠 얘기도 했고
1: 네.
0: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 골프를 치시는 건 같지는 않은데
1: 네, 네.
0: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냐. 근데 지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운동이 없고 운동은 다 귀찮다. 어떻게 뭐
1: 체질적으로 네. 잘 맞는 분들이 계시겠죠. 운동하는 거.
0: 그렇죠. 네. 운동 뭐 여러 개 좋아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
1: 근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 저도 그런 모토가 약간 있긴 한데 살기 위해 운동해야 된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운동으로 네. 좀 다져놔야 되는데요.
0: 네.
1: 뭐 이게 아주 뭐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약간 정적이죠.
0: 네.
1: 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듣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덜 움직이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몸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0: 네. 아 저는 의외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몸무게나 이런 거 수년간 배웠는데. 네. 뭐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좀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예, 제주 가셨으면 좀 그 유명한 그 산책길 올레길이죠.
1: 예, 그렇죠. 예.
0: 좀 걸으셨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또.
1: 오, 덥더라고요. 예. 뭐 차에서 나가는 예. 순간 뭐 거의 40도 육박하는 기온이었는데 그래도 그 올레길 있는 정도의 숙소가 있었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좀 돌고 또 어떤 분들은 올레길을 다니다가 제가 있는 숙소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당이 길이 예.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렇게 좀 다니고 그래도 뭐 서귀포와 제주시 그다음 곳곳에 뭐 명소들도 많아서 좀 가서
0: 예.
1: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 갔으니까 이제 바다에 몸도 좀 담궈야 되니까
0: 이제 좀 해수욕도 하시고
1: 예, 해수욕도 하고 또 처음으로 이제 뭐 제가 또 얘기긴 하지만 강아지를 저희 데리고 갔었어요. 이번 처음으로
0: 반려견과 함께 예, 하는 여행이었군요.
1: 예, 반려견과 예. 함께 보통 이제 가게 되면은 뭐 하루 정도면은 이제 집에 그냥 놓고 가거나 아니면 좀 길어지면은 친척 집이나 이렇게 놓고
0: 네,
1: 가게
0: 네,
1: 되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아예 마음 먹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바닷물에도 좀 넣어주고
0: 네.
1: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아,
0: 인생 네. 첫 해수욕이었나요?
1: 네,
0: 그
1: 네,
0: 친구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우리 저기 편지장님은 또

0: LP 디깅이나
1: 네.
0: 또 영화 중에서도 또 음악 영화
1: 네.
0: 간만에 나오면 또 그런 거 보시느라고 또
1: 맞아요.
0: 걸어 다니는 거 외에는 음악 영화가 많이 나와야겠네요.
1: 네. 뭐 음악 영화 나오면 되도록이면 영화관에서 보려고
0: 예,
1: 합니다.
0: 그렇군요. 마이클 보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강현진 청취자께서
1: 네.
0: 편집장님 추천으로 광화문 클럽
1: 네.
0: 야누스
1: 네.
0: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아주 멋지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씀
1: 네.
0: 올려주셨네요.
1: 언제 가셨을까요? 보통 야노수가 한 2주 정도의 스케줄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일 공연이 있으니까 이제 출연진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거나 스타일이면 더 좋죠. 근데 또 이런 재즈 라이브 클럽은 이제 출연진 모르고 그냥 약간 약속 없이 갔는데 몰랐던 아티스트인데 너무 좋았다거나
0: 발견하는.
1: 그런 재미가 또 있죠.
0: 그렇죠. 야누스, 광화문이죠.
1: 네.
0: 이제 새로 오픈한 지 광화문에 새로
1: 올
0: 자리 잡은
1: 초였죠.
0: 지올
1: 네.
0: 초였나요?
1: 뭐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몇 군데 옮기다가 광화문에 다시 이제 둥지를 튼게올 초에 해서 지금은 뭐 거의
0: 자리 잡으셨나요?
1: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반응도 좋고요.
0: 그렇군요.
1: 출연진들도 아주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강현진님,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재즈 노트 어떻게 또 선곡을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여쭤보네요.
1: 네, 오늘은 재즈 레이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뭐 블루노트나 버브나 ECM 아티스트들은 이래저래 뭐 여러 주제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본다면은 뭐 파블로나 아니면 판타지, 그다음에
0: 액트.
1: 액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레이블들 유럽과 미국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재즈 레이블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블루노트, 버브, 콜롬비아, 뭐 프레스티지 그런 이름 있는 레이블 뭐 5개에서 10개 정도는 재즈 팬들이 알게 되는데요. 그 외에 소규모의 아주 자그마한 재즈 레이블들, 특히 이미 운영을 하다가 이제
0: 해업한
1: 폐업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되거나 없어진 레이블들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음반을 조금 보다가 이 제나두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제나두라는 레이블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은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그러면 또 차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설립자가 올 2월에 돌아가셨다가 돈 셜리튼이라는 프로듀서이자 뭐 연주도 했고 사진작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0: 이름이 그 영화 그린북의 실제 인물 돈 셜리랑 딱
1: 약간
0: 한자
1: 비슷하죠.
0: 다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돈 셜리튼은 이제 백인이고요. 예, 93세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했죠. 그가 이 제너두라는 레이블을 설립한 게 1975년입니다. 1975년에서 86년까지 했으니까 뭐 횟수로 한 12년 정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100장의 음반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100장이면은 뭐 적은 건 아니죠, 재즈에서.
0: 뭐 1년에 10장 정도 한
1: 그렇습니다.
0: 거니까.
1: 예, 그러면 이제 매달 재즈 음반을 냈는데요. 그 음반들에 나온 이 타이틀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우리 재즈 팬들이 알고 있는 연주자들입니다. 이제 70에서 80년대는 재즈의 약간 암흑기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뭐 60년대 뭐 보사노바 프리재즈 있어서 재즈가 조금 다변화되고 그리고 70년대 와서는 뭐 락과 디스코와 여러 가지 상태로 재즈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재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즈 팬들에게 알리고자 50년대, 60년대 재즈 거장들을 다시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하고 섭외해서 냈던 음반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즈 팬들이 알고 있는 콩코드와 파블로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제 프로듀서의 네임 밸류가 약간 좀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유명한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덜 알려졌지만 음악만큼은 아주 정통파 재즈를 보여주었던. 그래서 재즈에서는 이런 장르를 스트레이트 어헤드 재즈라고도 얘기합니다.
0: 스트레이트
1: 예,
0: 어헤드.
1: 뭐 어느 장르든 그런 스트레이트 어헤드한 게 있는데요. 70년대, 60, 50년대 재즈를 다시 한번 보여주자 그런 움직임으로 나왔던. 레이블, 바로 이 제나두 레이블인데요. 오늘 이 레이블의 대표작들을 골라봤습니다.
0: 되게 특이하네요. 사업자라면 이런 암흑기라고.

0: 얘기하는 그런 시기에 레이블을 런칭한다는 게 약간 좀
1: 그렇죠.
0: 역행하는
1: 맞아요.
0: 느낌이잖아요.
1: 네.
0: 사명감 아니면 이걸 하겠나
1: 맞습니다.
0: 싶은데.
1: 예, 그 전부터 재즈 쪽 일을 했고요.
0: 예.
1: 이제 제나도 전에는 이제 뮤즈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이 뮤즈 레코드도 약간 이런 그 아주 헤비한, 그러니까 A급 아티스트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음악성 있는 아티스트를 냈던 음반사인데요. 뮤즈 레코드에서 프로듀서를 했었고, 프레스티지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재즈에서 중요한 독립 레이블에서 프로듀서를 역할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쭉 했었는데, 시대가 이렇지만 내가 한번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75년에 설립을 해서 쭉 10년 동안 좋은 음반들을 기록했습니다.
0: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뭐좀 퓨전이나 크로스오버 이런 게 아니라 좀
1: 아니죠.
0: 정통적으로 퓨어한 느낌의 그런
1: 맞습니다.
0: 재즈.
1: 예.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라오신 그럼 첫 번째 아티스트와 곡 소개해 주시죠.
1: 예, 소니 크리스의 틴틴데오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제나두의 자켓이 또 조금 독특합니다.
0: 이분 또 사진 작가니까 직접
1: 예,
0: 찍으셨나요?
1: 사진 작가여서 자기가 찍은 것인데 다 동일한 컨셉입니다. 이게
0: 약간
1: 사진 작가의 글자 폰트도 동일하고요.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음반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먹 아니면 실버 이렇게만 냅니다. 이것도 독특하죠. 주로
0: 모노크롬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약간 그렇죠. 예. 주로 은색으로 실버 패키지로 많이 내는데요. 이 음반은 거의 제나두의 1집, 그러니까 초기 음반에 해당되는데, 이제 먹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소니 크리스의 음반인데요. 이 중에 이제 소니 크리스는 알토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에 본인의 색스폰에 있으니까 이제 콜텟 연주가 되겠죠. 여기서 같이 연주한 피아니스트가 이제 베리 해리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제나두 레코드의 거의 간판급.
0: 그렇군요.
1: 예, 10년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 베리 해리스인데요. 베리 해리스는 이따 또 나중에 선곡을 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소니 크리스. 이 어떻게 보면 뭐 찰리 파커와 동등하게 알토를 연주했었던 아주 쟁쟁한 연주자가 바로 이 소니 크리스인데요. 그가 조금 일찍 단명을 합니다. 50살에 이 음반을 발표했었던 1975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하는 해한 11월 연말에 사망을 하는데요. 3월에 녹음을 했으니까 그의 거의 말년작 맥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너두 레코드에서 낸 음반이 아닌가 합니다.
0: 알겠습니다. 75년 녹음입니다. 알토 색소포니스트 소니 크리스의 4인조 연주 틴틴데오
1: 네.
0: 고죠.

알토 색소폰 연주자 소니 크리스의 1975년 제나두 레이블 음반에서요. 틴틴 데오. 그와 4인조의 연주였죠. 쿼텟의 연주로 소개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0: 부터 끝내준다. 너무 좋다라는 반응. 오미셀님, 최영경님께서 소니라는 이름 색소폰 잘하시는 분들의 그런 숙명적인 어떤 이름인 것 같다.
1: 축구도 잘하지 않나요,
0: 아,
1: 소니가?
0: 소니.
1: 저도 이 지금 최인경님 말씀처럼 소니 스틱, 소니 크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0: 소니
1: 방금
0: 롤린스도 있고,
1: 맞습니다. 방금 들은 소니 크리스, 그다음 소니 스틱이라고 있고요. 같은 이제 알토, 그다음에 테너의 소니 롤린스 있고요. 또한명 있습니다. 소니 포춘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0: 진짜 많네요.
1: 많아요. 그리고 피아노에는 소니 클락 있죠. 그 유명한
0: 아,
1: 소니 클락.
0: 그럼 본명이란 거죠,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다음 주제는 소니 분들을 한번 모아보아도
0: 천재적인
1: 재미.
0: 소니의 음악 뭐 이런 거요.
1: 맞아요. 예. 소니를 이름을 갖고 있는 재즈 연주자들의 곡을 골라서 이렇게 들려드려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오늘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재즈 노트. 미국의 전설적인 독립 재즈 레이블인 제나두 레코드 대표작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75년 설립해서 10년간 성업하다가 이제 사라진 그런 레이블인데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의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제나두는 말씀드린 대로 전성기를 지나고 난 다음 옛날에 구사했었던 정통 재즈를 다시 한번 녹음해서 재즈 팬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이들이 있는 중년 이상의 연주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보통 한 20년대생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또이 기타리스트 지미 레이니가 있습니다.
0: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나셨네요.
1: 맞습니다. 지미 레이니는 뭐 피아노에는 이제 메리 해리스가 주역이었다면 기타에는 지미 레이니가 이 제나두 레코드에서 여러 장을 냈습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아끼는 기타리스트여서 음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나두 레코드 음반만 제가 한 네다섯 장 있을 정도로 거기서 거의 1년에 여러 번 녹음해서 1년에 뭐두 장의 음반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뭐 솔로부터 듀오, 트리오, 콜때 다양한 형태로 지미 레이니가 이 제나드 레코드에서 앨범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주 독특한 음반입니다. 이게 1978년에 나온 음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실버 톤을 갖고 있는 하나의 색조로 이렇게 연주되어 있는데요. 약간 나이가 20년대생인데 70년대니까 뭐 50이
0: 뭐
1: 넘은
0: 거의
1: 나이.
0: 이제 내일 모레 60이실
1: 네네.
0: 때.
1: 그때의 나이죠. 담배를 이렇게 일베 물고 기타를.
0: 근데 60대 안 되셨는데
1: 예.
0: 좀 많이 그 세월이 느껴지는
1: 예,
0: 얼굴이
1: 세월이.
0: 있다랄까?
1: 색감이 실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예. 깁슨 기타를 이렇게 재즈에서 사용되는 기타를 메고 있는데요. 그 혼자 독사진인데요. 바로 앨범 명도 솔로입니다.
0: 아, 솔로 기타 연주
1: 예,
0: 음반이군요.
1: 근데 기타 솔로인데요. 또 약간 좀 독특한 게 기타 솔로면 혼자 연주하는 건데 이 음반은 더빙을 했어요.
0: 아,
1: 완벽하게.
0: 오버더빙.
1: 네.
0: 그러니까 먼저 하나 트랙을 녹음하고
1: 하고
0: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1: 녹음했습니다.
0: 연주로
1: 예.
0: 함께
1: 그렇게
0: 수록하는.
1: 했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솔로가 기본이고 한두 곡 정도만 그렇게 더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미 레인의 이 솔로 음반은 전곡을 다 본인이 반주를 미리 녹음하고 거기에 솔로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당연히 기타 이중주로 들립니다. 혼자 연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본인이 오버더빙을 이용해서 연주한 곡인데요. 앨범인데요. 그 중에서 더 푸가라는 클래식 음악 용어인데요. 푸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클래식의 푸가, 약간 돌림 노래처럼 하나의 성부를 이제 좀 쫓아가면서 연주되는 건데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완벽한 푸가보다는 뭐 기타가 듀오, 한 사람의 반주, 한 사람의 솔로, 뭐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일단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누죠. 기타리스트 지미 레이니의 The Fugue, 퓨가 듣고 오겠습니다.

0: 기타리스트 지미 레이니의 1978년 솔로라고 명명된 솔로 기타 연주 음반에서요. The Fuga였습니다. 뭐 바로크 음악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작곡 그런 면모를 또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 수록된 것 같은데 아까 재즈와 오버더빙은 그렇게 친하지 않고 특히나 그 스트레이트 어헤드라는 그런 명칭과도 잘안 어울리는
1: 맞습니다.
0: 느낌이잖아요.
1: 네. 재즈라는 게 아티스트의 즉흥 연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버더빙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먼저 연주가 됐고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연주해야 되니까 즉흥성이 아니고 제한이 있는 거죠. 거기 오버더빙 된 음악에 맞춰서 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즈 연주자들은 안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멀리 하고 진짜 재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이 지미 레인인 이 음반에서 그 컨셉으로 뭔가 좀더한 단계 올라서는 오버더빙을 재즈로도 구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70년대 이런 작업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빌 에반스도 피아노를 반주를 더빙하고 거기다 또 솔로를 했거든요.
0: 그게 자신의 솔로 피아노 작이었. 그러니까 솔로라는 제안 때문에 오버더빙을
1: 네.
0: 좀
1: 할 수밖에
0: 할
1: 없는.
0: 수밖에 없는
1: 네.
0: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또 저희 세우맨과 함께해 주시는 또 애청자시죠. 아크엔젤 0778님께서 지미 레이니의 기타 사운드가 너무나 멋지다,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감상평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늦은 시간일 텐데요. 자, 오늘 전설적인 독립 재즈 레이블인 미국의 제나두 레코드의 대표작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아티스트와 음악 소개해주시죠.
1: 네. 세 번째 아티스트는 이제 색소폰 연주자와 피아니스트 연주자의 듀오 연주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퀄텟,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솔로, 더빙이 이용됐지만 기타 혼자 연주된 곡이었고요. 세 번째는 색소폰과 피아노의 듀오 연주이고 제가 듀오 연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음반들을 관심이 있는데요. 한 손가락으로 꼽으면 거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아끼는 듀오 음반, 바로 이 제나두에서 나온 알콘과 지미 롤스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이두 사람의 연주는 완벽한 스트레이트 헤드의 정점을 보여주는 연주자들이고 그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음반을 냈습니다. 자켓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그 은색 실버 컨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로고나 서체도 동일하고요. 네.
0: 그러니까 제나두 레이블은 약간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노인을 위한 레이블은 있다의
1: 뭐 그럴 수
0: 어떤
1: 있죠. 영화 제목처럼.
0: 대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1: 네.
0: 노장들을 위한 어떤
1: 맞습니다.
0: 레이블이었다
1: 예,
0: 생각이 드네요.
1: 이분들의 이 음반 녹음할 기회가 75년부터 80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몇몇 아티스트는 파블로나 콩코드에서 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부름을 못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제나두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인상들도 비슷하죠. 네, 두 분의 백인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50년대 쿨 재즈,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웨스트 코스트
0: 웨스트
1: 재즈라고도 하죠.
0: 코스트.
1: 거기에 거의 간판 주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색소폰 연주, 테너 색소폰의 알코는 주투 심스와 함께 이쿨 재즈의 아주 뛰어난 연주, 아주 무드 있고 부드럽고 비브라토도 좀 적고 그런 연주의 대표 주자로 알려졌고요. 이 지미 롤스는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특히 이 사람이 그 진면목을 볼수 있는 거는 반주자 역할이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의 피아노 반주. 그래서 아주 명망 있는 보컬리스트들이 언제나 지미 롤스와 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제 스탄게츠하고 낸 음반이 있거든요.

0: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이제 좋은 음반으로 평가를 받고 여기서도 알콘과 함께 둘이 예, 헤비 러브라는 앨범명인데요.
1: 헤비 러브.
0: 앨범명도 재밌고요.
1: 예.
0: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스탠다드 곡들 중심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어떤 곡을 들어도 다 사랑에 관련된
1: 예.
0: 그러고 보니까 앨범명이 헤비 러브여서
1: 예.
0: 아마 그런 러브 테마곡을 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 Talking a Chance on Love라는 이 재즈 보컬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패기리도 그렇고요. 뭐
1: 네네.
0: 엘라도 그렇고 뭐 재즈 보컬리스트 특히 이제 백인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많이 불렀었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배넌 듀크 작곡, 존 라투스, 테드 패터 이 공동 작사로 되어 있고요. 1940년에 예, 뮤지컬 케빈 인더 스카이에 실렸던 곡입니다.
1: 말씀하신 그 보컬리스트들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선호되었던 곡이라 그러니까 왠지 피아니스트 지미 롤스가 이거
0: 아,
1: 해보자라고
0: 네.
1: 선곡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아무튼 이두 사람의 듀오 연주로 들어보죠. Taking a Chance on Love입니다.

0: 알토 색소폰의 알콘 그리고 피아노의 지미 롤스 듀오 연주로 Taking a Chance on Love였습니다. 1978년 일인가요? 연도는 아까 예. 아무튼 예, 이 알토 색소폰 연주의 그
1: 테너 색소폰.
0: 아,
1: 네,
0: 테너였군요.
1: 테너.
0: 예. 테너 색소폰 알콘이었습니다. 색소폰 연주를 흘려 듣는데 보통 워낙 손꼽는 듀오라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게 참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톤의 이 뉘앙스가 이 소리의 결이 뭐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테크닉도 그렇고
1: 그렇죠. 네.
0: 굉장히 많잖아요.
1: 노래랑 똑같은 거죠.
0: 말할 때 특히
1: 맞습니다.
0: 노래할 때
1: 네.
0: 그 느낌 그거 듣는 묘미가 상당하네요.
1: 네.
0: 잘
1: 아주 집중해서 들으면요. 테너 색소폰이 노래하는 것 같고, 피아노가 거기에 맞춰서
0: 반주해 주는
1: 반주하면서
0: 듯한
1: 노래가 조금 버거울 때또 나서서 솔로도 해줘서
0: 해주고
1: 메꿔주고, 그리고 뒷부분 들으셨겠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임프로를 해주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재즈적이지만 돌이켜보면은 78년에 이 음반이 나왔을 때 과연 재즈 팬들이 이 음반을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0: 아, 그
1: 합니다.
0: 어떤 의미죠?
1: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재즈가 마일 데이비스가 막 최극단의 컨템포러리 하는 걸할 때잖아요. 뭐

0: 리턴드 포레버나하고 허비앤콕 막 헤드헌터스로 시네사이저 막
1: 맞아요, 맞아요.
0: 쌓아놓고 연주할 때인데
1: 시대의
0: 그
1: 분위기와
0: 맞아요.
1: 엿보다는,
0: 뭐 역행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1: 역행은 아니고,
0: 아프지만 근데 그런 그 최첨단의 뭐 재즈가 막 나와고 그게 각광을 받을 때인데 거기서 갑자기 거의 뭐 스윙 시대 때 시절에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1: 이제 알아들었어요.
0: 예.
1: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골라오신 마지막 아티스트와 마지막 곡입니다. 소개 어여 해 주십시오.
0: 예, 제나드 레코드의 간판 연주자 바로 피아니스트 베리 해리스입니다. 재즈 교육에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어서 꽤 장수를 했는데요. 29년에 태어나서 21년에 사망할 때까지 많은 재즈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거장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제나드에서 많은 음반을 냈는데요. 그가 아마 그 제나드에서 첫 번째 발표한 음반이 이 테드 다메룬이라는 그 또 다른 선배 재즈 연주자의 곡을 약간 송북 형태로 음반을 연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곡은 다 테드의 곡인 거죠. 이
1: 테드 다메론.
0: 다메론. 그래서 이 하트하우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곡들이 다이 테드 곡이고 여기에서는 피아노, 베이스, 드럼, 진 테일러, 그다음에 르로이 비네거 윌리엄스라는 드럼 주자가 같이 하는 피아노 트리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또 아쉽지만 또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약해야겠네요.
0: 네.
1: 다음은 그 써니
0: 소니
1: 스페셜인가?
0: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피아니스트 베리 헤스의 If You Could See Me Now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시.
1: From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0: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돼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태와 이케나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1: 태와 이케나이. 태와 이케나이.
0: 태와 이케나이. 여러분, 태는요, 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와는요, 는이에요. 태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뭐 해서는 해석 가능하죠? 이케나이. 하나의 표현으로 봅니다. 안 된다,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금지를 나타냅니다. 뜨겁다.
1: 아츠이, 아츠이.
0: 아츠이, 이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이 아츠이, 지금 뜨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뜨겁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한자에 따라서 덥다, 두껍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0: 여러분, 지금 쇼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츠이, 동일하게 발음하지만 한자에 따라서 더울 설을 썼을 때는 덥다, 뜨거울 열이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뜨겁다, 두터울 후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는 두껍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운전 중,
1: 운전 중, 운전 중.
0: 운땡이라고 하면 운전, 추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보통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땡 추라고 하면 운전 중인데요. 식사 중은요?
1: 식사 중, 식사 중.
0: 회의 중은요?
1: 회의 중, 회의 중.
0: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공부 중이라고요? 공부 중은요? 勉強中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술관,
1: 美術館, 美術館.
0: 미술관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미術관. 도서관은요?
1: 도서관, 도서관.
0: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박물관,
1: 博物館, 博物館.
0: 도서관, 박물관 모두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내놓다, 내다.
1: 다스, 다스.
0: 다스, 1그룹 동사고요. 안 된다, 좋지 않다.
1: 다메다, 다메다.
0: 다메다, 안 된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예요. 다메, 그러면 안 됨, 좋지 않음 이란 뜻인데요. 뒤에 다 연결해서 다메다 라는 형태로 안 된다, 좋지 않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맨 앞에서 태와 이케나이, 이때 이케나이도 안 된다, 좋지 않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메다도 이케나이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요. 다음 단어 볼까요?

0: 타는 쓰레기
1: 모에르 고미
0: 모에르라고 하면 타다란 의미의 이 그룹 동사예요. 일본어의 동사는 보통형으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에르 고미라고 하면 타는 쓰레기예요. 고미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쓰레기를 일본어로 고미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예요. 버리다.
1: 스테르
0: 스테르, 버리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뭐라고 했어요? 고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버리다는요?
1: ゴミを捨てる。ゴミを捨てる。
0: 선생님, 우리 길을 가다가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일본어로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일 혹은 우리말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1: 네, 보이스테라고 합니다. 이 포이는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툭 던지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으태어인데요. 여기에 스테르의 스테가 결합되어서 보이스테라고 하면 길거리 같은 데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즉 무단투기를 뜻합니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태와 이케나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태와 이케나이는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태와 앞에 태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태형에 연결되겠죠? 회화체에서는 태와의 축약형인 자를 사용해서 나니나니 차 이케나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럼 단어 싹트이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봅시다. 먼저 1그룹 동사예요. 마시다. 그래서 노무가 논데가 됐고요. 뒤에 와 연결해서 논데와 마셔서는 이케나이 안 된다. 그래서 논데와 이케나이 마셔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보다. 태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까요? 봐서는 안 된다.
1: 見てはいけない。見てはいけない。
0: 미테와 이케나이 봐서는 안 된다. 미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에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뒤에 와 연결합니다. 밑에 와 봐서는 이케나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와 이케나이 봐서는 안 된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보면 안 된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장 키우기 한번 볼까요? 버스 안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마셔서는 안 돼.
1: バスの中では熱い飲み物を飲んではいけない。バスの中では熱い飲み物を飲んではいけない。
0: 버스 안에서는 아찌 노미모노 뜨거운 음료를 논데와 이케나이 마셔서는 안 돼. 노무 1그룹 동사 여러분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발음 편입니다. 그래서 논데와 이케나이. 다음 문장 볼게요.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돼요.
1: 運転中にスマホを見てはいけません。運転中にスマホを見てはいけません。
0: 운전 중에 스마호 미테와 이케마센. 스마호 미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보다.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돼요. 미테와 이케마센. 미르 이그룹 동사 테와 이케나이 연결하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니까 미테와 이케나이. 정중한 형태는요. 여러분, 이케나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형 용사 활용합니다. 이형 용사는 정중한 형태 만들 때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테와 이케나이 데스 혹은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미테와 이케마생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케마생이 되느냐? 우리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테와 이케나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케나이 자체가 좋지 않다,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원래는요, 이케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이 이케르의 부정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이케르는요, 뜻대로 일이 원하는

0: 상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거의 부정형이 있게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생을 붙이고 싶어요. 있게르, 르르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애기 때문에 이그룹 동사겠죠? 이그룹 동사의 마스는요. 르만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형은 있게마스, 부정형은요. 있게마생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와 있게나이, 정중한 형태는 태와 있게나이 데스 혹은 태와 있게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의 금지를 나타내는 태와 이케나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작품을 만지다.
1: 사쿠힌니 사와르.
0: 사쿠인니 사와르. 사쿠인니 직역하면은 작품에 사와르, 손을 대다 정도의 의미인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작품을 만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와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아예요. 1그룹 동사겠네요. 태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게요. 작품을 만져서는 안 된다.
1: 사쿠힌니 사와테와 이케나이.
0: 사쿠인니 사와테와 이케나이.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태에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와테와 이케나이.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만져서는 안 돼요.
1: 미술관では 작품に触ってはいけないです. 触ってはいけません.
0: 미술관では 미술관에서는 사쿠인니 사와테와 이케나이데스 혹은 사와테와 이케마생. 이케나이의 정중한 형태 이케나이데스 혹은 이케마생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뛰어다니다.
1: 走る.
0: 하시르.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외 1그룹 동사예요.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태와 이케나이 연결해 볼게요.
1: 走ってはいけない.
0: 하실 때와 이케나이.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 연결할 때 초금편. 그래서 하실 때와 이케나이. 미술관에서는 작품 근처에서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1: 美術館では作品の近くで走ってはいけないです. 혹은 走ってはいけません.
0: 하실을 달리다. 하실 때와 이케나이.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하실 때와 이케나이데스. 하실 때와 이케마생.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ジウさん、段ボールを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1: え、ダメですか？
0: 潰して紐で縛ってください。それからペットボトルも燃えるゴミに捨てちゃダメですよ。
1: この地域ではプラスチックは燃えるゴミですよね。
0: そうですが、ペットボトルは別です。
1: 知り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3: 아, 지우상, 담보류を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2: 아, 지우상. 아, 지우씨, 담보르오. 골판지 상자를 소노마마 그대로 다시대와 이케마세요. 다스 내놓다라는 표현이고요. 일그룹 동사예요. 그런데 스로 끝난 일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동사 마스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대와 이케나이 내놓아서는 안 돼.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대와 이케마생. 그리고 정보를 강조하며 제공하고 있어요. 요라고 하는 종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아, 지우 상, 段ボール を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え、ダメですか？
2: 에, 다메 데스까? 어, 안 되나요? 라는 표현이죠. 다메 데스까 대신에 이케나이 데스까? 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え、ダメ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潰して紐で縛ってください。それからペットボトルも燃えるゴミに捨てちゃダメですよ。
2: 潰して

0: 납작하게 눌러서라는 표현이에요. 주부스, 스로 끝났고요. 테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히모데, 끈으로 시바떼 그다사이, 묶어주세요. 시바르, 묶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고요. 우쭈르르 끝난 1그룹 동사, 테 연결할 때는 초근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바떼 그다사이. 소레까라, 그리고 페토보토르모, 페트병도 모에르고미니, 타는 쓰레기에 스테짜 다메 데스요. 스테르, 버리다. 버리면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원래라면 스테떼와 이케나이라는 표현이죠. 태화는 회화문에서 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짜 이케나이. 그런데 이케나이 대신에 다메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짜 다메 데스요. 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潰して紐で縛ってください。それからペットボトルも燃えるゴミに捨てちゃダメで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この地域ではプラスチックは燃えるゴミですよね。
0: この地域では、이 지역에서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은 모에르 고미 데스요 네? 타는 쓰레기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この地域ではプラスチックは燃えるゴミですよ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ですが、ペットボトルは別です。
0: そうですが、그렇지만 So this,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가 연결하면 뭐뭐이지만 뭐뭐인데라는 의미이죠. 페토보토르와 메즈 데스, 페트병은 별개예요. 별도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うですが、ペットボトルは別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知り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
0: 스미마셍 데시다. 몰랐어요. 스미마셍. 죄송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知り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 지우 さん、 段ボールを そのまま出してはいけませんよ。
3: 에? 다메ですか?
2: 潰して紐で縛ってください。 それからペットボトルも燃えるゴミに捨てちゃダメですよ。
3: この地域ではプラスチックは燃えるゴミですよね。
2: そうですが、ペットボトルは別です。
3: 知り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스푼, 스푼,
0: 스푼, 스푼이고요.
1: 포크, 포크,
0: 포크, 포크고요.
1: 나이프, 나이프.
0: 나이프, 나이프입니다. 발음 팁 있다면요?
1: 하이, 포크, 나이프라고 할 때는 F 발음 부분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감성적이다는? 날 창밖을 보며 옛 노래를 듣거나 노을 빛으로 물든 골목길을 걸을 때 와, 감성 제대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일본어에도 이런 느낌의 순간에 외치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죠?
1: 하이, 에모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정서적인이라는 뜻의 영어 emotional에서 나온 이모를 일본어식으로 읽으면 에모. 거기에 일본어 형용사 어미인 이를 붙여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프리는 1980년대에 등장한 이모라는 음악에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이모셔널 하드코어라는 록 음악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2: A는 곧 B한다. 제일 간단한 버전 기억나십니까? A, B 써서 말씀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시작. A, 마, 샹, B. 오, 좋아요. 그럼 제일 긴 버전으로. A, 마, 샹, 쥐오, 야오, B, 러.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야.
3: 飞机, 마, 샹, 쥐오, 야오, 起飞了.
2: 지금 선생님 속도로 따라왔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래요.
3: 飞机, 马上就要起飞了.
2: 이륙하다, 起飞, 공항에 정말 많이 보일 수 있는 단어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왜 혼자 여기 앉아 있어?
3: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한 번 더.
3: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잘 안 외워진다고요?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쉬운 문장 아니에요, 여러분.
3: 对的.
2: 네, 많이. 10번, 20번 반복하시고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면 욕심이죠. 100번은 하셔야죠. 그죠? 너 요새 왜 자꾸 늦어?
3: 你最近怎么老迟到?
2: 오늘 배울 9강의 제목입니다. 잘 안 들리셨던 분들 시간을 주십시오. 10여 번 후에 더 잘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한번 이치라이 카인샤. 우와, 뭔가 많아 보이죠? 72쪽. 최근, 요새.
3: 最近.
2: 기억나시는 분. 이 最近의 때에 따라서는 조만간으로도 쓰인다고 분명히 예전에 배웠습니다. 요새, 최근, 最近. UI 사이에 넣으세요. 왜, 어째서?
3: 怎么?
2: 방금 했잖아요. 우리 방금 제목이 뭐였죠? 너 어째서 혼자 앉아있니?
3: 你怎么一个人坐这儿啊?
2: 그렇죠. 늙었다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헐라오, 페이장라오. 그렇죠. 하지만 동사, 즉 수로 앞쪽에 있으면 항상 늘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늘 지각이야.
3: 老迟到.
2: 지각하다를?
3: 迟到.
2: 늘 지각이야.
3: 老迟到.
2: 너 오늘은 왜 늦었니? 말도 마.
3: 别提了.
2: 제가 무슨 말할 테니까 또 상황극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것도 해주세요. 别提了. 네. 선생님 어제 시험 잘 보셨어요?
3: 别提了.
2: 이렇게 뭐예요? 말도 마. 그러니까 망친 거죠, 시험을.
3: 그렇죠.
2: 그렇죠. 길 위.
3: 路上.
2: 이 샹을 선생님 사성으로 해서 원래 사성이잖아요. 路上 해도 괜찮죠?
3: 可以的.
2: 선생님은 사실 궁금해요. 선생님 발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 빙시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발음?
3: 칭성.
2: 아, 경성. 路上. 路上. 우리도 그럼 칭성 경성으로 하시죠. 路上. 그래요. 길 위에. 그러니까 길에 밖에 차가 너무 막혀. 우리는 밖에 차가 막힌다 그러죠? 중국은 길에 차가 너무 막힌다. 루가 아니라 루샹을 꼭 씁니다.
3: 네다.
2: 그래요. 특히 매우.
3: 특별.
2: 특별이라 한자지만 이건 非常 혹은 很 이런 뜻이에요. 非常好, 特别好 이렇게 쓰이고요. 非常 뒤쪽에 있으면 스페셜의 뜻이죠. 무지 특별해요.
3: 非常特别.
2: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하다죠. 오늘은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막히다.
3: 도.
2: 변기 막히다 할 때 쓸 수 있나요?
3: 可以다.
2: 네, 변기를 중국어로
3: 마통.
2: 그렇지. 변기 막혔어요. 호텔에서 사용해야죠.
3: 마통 堵了.
2: 그렇죠. 차 막힌다.
3: 堵车.
2: 네, 堵车. 일찍 좀.
3: 早点.
2: 플러스 동사라고 얼른 필기하세요. 일찍 좀 와라.
3: 早点来.
2: 요거 외우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외출하다, 나가다.
3: 出门.
2: 난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3: 不喜欢.
2: 하나, 둘, 셋.
3: 我不喜欢出门.
2: 그렇죠. 이미 벌써.
3: 已经.
2: 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수로 앞쪽입니다. 뒤가 아니에요. 이미 왔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어순이. 이미 왔다.
3: 已经来了.
2: 이미 도착했다.
3: 已经到了.
2: 따라하고 계시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이미 지각했다.
3: 已经迟到了.
2: 그렇죠. 미리미리.
3: 提前.
2: 그러니까 지금 앞당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사 앞쪽에 쓰여서 미리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사자성어처럼 외우세요. 준비하다가 중국어로
3: 준비.
2: 제가 뭐 할지 아시죠?
3: 提前准备.
2: 미리미리 준비해라. 提前. 뭐가 틀렸죠? 提前 올라가야죠. 提前 준비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단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쓴 건데 세 시간.
3: 三个小时.
2: 두 시간.
3: 两个小时.
2: 한 시간.
3: 一个小时.
2: 이렇게 한 개 할 때 개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물론 생략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냥 꺼 쓰세요. 73페이지 안 보고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칠라이 팅이샤.
4: 第9课 你最近怎么老迟到?
5: 你最近怎么老迟到?
4: 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
5: 那你早点出门啊？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你最近怎么老迟到？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我。
4: 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2: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복 복습하실 때 만약에 오늘 내용은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한자랑 병음을 손으로 가리고 한글 문장만 보시면서 내가 똑바로 여유 있게 중국어를 내뱉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꽤 힘들 겁니다. 그 작업이. 하나씩 보시죠. 너.
3: 니.
2: 요새.
3: 最近.
2: 어제.
3: 怎么.
2: 늘.
3: 老.
2: 지각하다.
3: 迟到.
2: 어때요? 한국어 어순 똑같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한 상당히 한국어와 어순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네. 합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3: 你最近怎么老迟到?
2: 老 올라가면 안 되죠. 삼성이성. 老迟, 老迟到. 이거 기억하시고요. 너 자꾸 지각이야. 말도 마.
3: 别提了.
2: 그러니까 핑계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리액션이에요. 말하기 민망하니까 말도 마. 别提了. 아니고 提了. 이성경성. 아하. 잡아줘야 됩니다. 아, 요새 길이 너무 막혀.
3: 最近路上特别堵.
2: 여기서는 특별히가 아니라 무지, 매우, 당연히 非常으로 호환할 수 있죠?
3: 没错.
2: 사실 핑계가 안 되죠. 일찍 나와야죠, 그럼. 네. 그럼 너 일찍 좀 나오지 그래.
3: 那你早点出门啊?
2: 그렇죠. 삼성이 지금 무려 3개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3: 那你早点出门啊?
2: 나니 안 올라갔죠? 네, 삼성이 연달아 3개. 특히 주어부터 삼성이 시작일 때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반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니, 나니, 자오, 디알. 디알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결국 자오만 이성이에요. 니, 자오, 디알. 따라하세요, 여러분. 니, 자오, 디알.
3: 니, 자오, 디알, 出门啊.
2: 그렇죠. 맨 뒤에 아, 없어도 되는 어기조사지만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 이미 2시간이나 일찍 나온 거야.
3: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2: 여러분께 좀 압박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스트레스 드릴게요. 건강한 스트레스.

0: 이런 문장은 암기하셔야 돼요. 2个小时 대신에 시간을 따로 외우는 거죠. 나 1시간 전에 미리 출발했는데,
1: 我已经提前1个小时出门了.
0: 선생님, 좋은 방법 아니에요. 회화는 통암기예요. 네.
1: 背很重要.
0: 아니, 외우는 게 중요하다. 외우다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1: 背.
0: 베이,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BEI 사성입니다. 我已经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올라가야죠.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선생님, 근데 우리 초급자분들이 빠른 버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구어체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
0: 들리세요? 들리죠? 와,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귀가. 네.
1: 但是我觉得这个说的好像是선생님.
0: 아, 저. 제 집이 용인인데.
1: 그러니까 EBS 올 때 提前2个小时出门.
0: 네, 2시간까지는 아니고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출발하고
1: 있습니다.
0: 네, 뭐 선생님도 우리 피디님도 다 고생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我们一起来听一下。你最近怎么老迟到？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 我已经提前2个小时出门了。你最近怎么老迟到？别提了，最近路上特别堵。那你早点出门啊。我已经提前 2个小时出门了.
0: EBS 초급 중국어 74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라디오 오늘 안 들으셨으면 내용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거 중국어로 확 내뱉을 수 있었습니까? 예문 중요합니다. 말도 마, 비에 딜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쉽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영화 재밌었어?
1: 昨天的电影好看吗?好看,
0: 옷이 예쁘다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보기 좋았니? 이게 직역이죠?
1: 是的.
0: 말도 마, 내용 완전 지루했어.
1: 别提了,内容真无聊.
0: 무료하다란 한자입니다. 재미없다, 시시하다, 无聊. 그렇죠. 내용을 중국어로?
1: 내용.
0: 오, 상당히 비슷하죠? 내용. 자, 발음하실 때 내용, L 발음 안 돼요. 내용. 롱 많아서 내용 그래요. 너 휴대폰 어디 있어?
1: 你的手机在哪儿?
0: 말도 마.
1: 别提了.
0: 어제 잃어버렸어.
1: 昨天丢了.
0: 잃어버리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丢
0: 아니죠? 다시 한번.
1: 丢.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띠어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띠어우. 그렇죠. 아이고, 이거 분실보험 가입했나 모르겠네요. 일찍 좀. 네. 자오디알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문 보시죠. 너 오늘 밤에 일찍 좀 자.
1: 你今天晚上早点睡.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쉬. 안 됩니다. 쉐이, 잠자다. 쉐이. 이 문장에서는 쉐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연하죠. 수러니까. 우리 내일 좀 일찍 만나자.
1: 我们明天早点见面吧.
0: 만나다. 见 혹은 두 글자로
1: 见面.
0: 그렇죠. 여기서 면은 면, 얼굴에 면상할 때 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페이지. 别提了,早点, 쉬웠어도, 내용, 无聊, 睡, 见面, 배웠습니다.
1: 还有妈妈们常说, 일찍 집에 들어와.
0: 아,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
1: 对呀.
0: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해보셨나요? 그럼 답을 보여드릴게요.
1: 早点回家.
0: 집에 가다, 回家.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작할 시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오다니까, 들어오다가 뭐지, 들어오다니까, 뭐 들어오다 찐라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1: 그러니까,
0: 그렇죠, 回. H-U-I. 우리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것보다는 좀 의역을 해서 집에 가다, 回家,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됩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고요. 75페이지 이징 살펴볼게요. 엄마 이치라이 카인샤. 그 문장 성분 중에 주어랑 수러랑 목적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수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맞죠.
0: 근데 그 수러 앞에 그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라 그러죠?
1: 음흠.
0: 부사는 문장에서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해 해서 나도 할 때 도가 부사예요.

0: 돼요, 중국어에서 여러분.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으면 문장이 풍성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1: 더 정확해요.
0: 정확해지고, 그렇죠. 감정이 실리고요.
1: 으흠.
0: 이미 벌써가 그런 겁니다. 이미 벌써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징?
0: 그는 새 차를 샀다라고 하면 그냥 샀구나라고 하는데 벌써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와, 일찍 샀구나. 예, 네, 갑니다.
1: 他已经买新车了。
0: 자동차?
1: 车。
0: 처 아니에요. 车한번 더.
1: 车。
0: 새로운 신차인가요? 새 차.
1: 新车。
0: 좋습니다. 동사 앞에 딱 위치하죠? 사다, 마이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은 이미 집에 돌아가셨다.
1: 老师已经回家了。
0: 한번 더.
1: 老师已经回家了。
0: 역시 회라는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결혼하다, 지의 훈 아니죠? UN 사이에 어 들어가서
1: 结婚,
0: 그들은 이미 결혼했다.
1: 他们已经结婚了。
0: 나는 이미 1시간 동안 쉬었다.
1: 我已经休息1个小时了。
0: 우리는 1시간 쉬었다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동사가 먼저 옵니다. 시간의 양, 즉 실량 보호입니다. 5분 쉴게요. 5분이 중국어로 뭐죠?
1: 5分钟.
0: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보세요. 5분 쉴게요. 1번, 5분종 쉬오시. 2번, 쉬오시 5분종. 하나, 둘, 셋.
1: 休息 5分钟.
0: 그렇죠. 이렇게 동사 뒤쪽에 놔야 돼서 오늘도 쉬오시 뒤에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벌써 출근하셨어.
1: 大夫已经上班了。
0: 上班, 퇴근하다.
1: 下班。
0: 부수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이징의 위치는 상당히 편리하고 쉽죠? 좋아요. 76페이지 표현한 걸음도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제가 아까 예문 들때 우리 왕 老师, 你昨天考得怎么样？시험 잘 봤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 别
0: 선생님께서.
1: 提了，
0: 그 다음.
1: 昨天的考试真难。
0: 어렵다. 우리 청취자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맨날 흔만 쓰지 마시고요. 真难. 어제 시험 너무 어려웠어. 여기서 考试. 시험이에요? 시험보다예요? 하나, 둘, 셋.
1: 시험.
0: 명사죠. 더 뒤에 있으면 무조건 명사예요.
1: 没错。
0: 네. 그래요. 너 내일은 좀 일찍 가라, 학교.
1: 你明天早点去学校。
0: 오, 동사 앞에 있죠? 早点 去. 취 잊지 마시고요. 明天 시간 명사 주어 앞뒤 올수 있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미 중국어 다 복습했어.
1: 我妹妹已经复习完中文了。
0: 동사 뒤에 와는 다 뭐뭐했다예요. 제일 많이 쓰는 말다 먹었다.
1: 吃完了。
0: 그렇죠. 복습 다 했다.
1: 复习完了。
0: 중국어 뭐 한语도 있지만
1: 中文。
0: 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이미 이륙했어. 와, 2강 연속 나왔어요.
1: 飞机已经起飞了。
0: 비행기를 아직 안탄 분들께는 충격적인 멘트죠.
1: 哈哈哈哈。
0: 콩제라 그러죠. 스튜어디스가 이제, 不好意思, 飞机已经起飞了. 什么? 환불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좀 일찍 먹자, 저녁.
1: 我们早点吃晚饭吧。
0: 早点 뒤에 동사. 오늘은 여기서 吃 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번 강조드리지만, 혹시나 해서요, 실력 다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 78페이지 문화 플러스 이번 강에서는 중국의 AI 도대체 어디까지 왔을까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간만 더 허락이 된다면 재밌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最近怎么老迟到？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as we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our photography club. 우리 사진 클럽 1주년을 기념할 때, 아, 사진 클럽 1주년 기념이군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D죠. One year since the club was founded. 이 클럽이 설립된 이래 1년 지났다. Paraphrasing, 본문에는 the first anniversary, 그리고 정답은 D, one year since the club was founded. 이 founded, 설립된, 아시죠? 아, 이렇게 해서 D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when I founded this group a year ago, 1년 전에 이 그룹을 설립했을 때, I hope to create a space, 이런 공간을 만들기를 바랬어요. Where photographers of every skill level, 모든 능력 수준의 사진가들이 could come together,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었죠. 그 다음, my goal was for anyone interested in photography. So 제 목표는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Even complete beginners, 심지어 완전한 초보자들조차 우리의 목표에 있었어요. To feel, 이들이 to feel welcome,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Joining us, 우리와 함께하는데. As we explore the city, 우리가 이 도시를 탐색할 때. Capture its beauty, 그 아름다움을 캡처할 때. And 그리고 build meaningful friendship, 또 의미 있는 우정을 구축해 나갈 때. Along the way, 이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And now, 자 이제 we have more than 60 members, 이제 60여 명 이상의 회원을 갖게 됐습니다. Also 중요합니다. 그래서 I also, 여기서부터 이제 긴장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I also know that, 저는 또한 알아요. Several of you, 여러분 중에 몇 분이 have spent the past few weekends, 몇 번의 그런 주말을 selling handmade candles, 이 수제 손으로 만든 그런 초를 팔면서 보냈다라는 거 알아요. At the community market에서 to raise money for our club. 우리 클럽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클럽 재킷이죠. 여기서 클럽 재킷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Well, 그런데요. 이런 well 뒤에도 중요한 말 나오죠. 아까 나왔던 말. I'm happy to say that. 이렇게 말하게 돼서 기뻐요. I placed the order this morning. 오늘 아침 주문했어요. 이 말은 모아가지고 돈이 충분히 모여서 우리가 재킷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73번의 정답은 B번이죠. The fundraising effort was successful. 그러니까 이 주문을 했죠. 이 재킷 모을 돈이 충분히 모였으니까. 그래서 B가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두 문제 이상 잘 들어야 되고. 72번은 당연히 지금 뭐 처음부터 사진에 관련된 클럽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포토그래피가 정답이 됩니다. 72번 정답은 A번이죠.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t's wonderful to see everyone here tonight as we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our photography club. When I founded this group a year ago, I hoped to create a space where photographers of every skill level could come together. My goal was for anyone interested in photography, even complete beginners, to feel welcome joining us as we explore this city, capture its beauty, and build meaningful friendships along the way. And now, we have more than 60 members. I also know that several of you have spent the past few weekends selling handmade candles at the community market to raise money for our club jackets. Well, I'm happy to say that I placed the order this morning.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입니다. 이 청자들은 왜 사바나에 왔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Why come to Savannah?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리스너도 중요해요. 이제 스피커는 한 사람이지만 청자들이 여러 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빌딩, 이 건물에 대해서 화자는 뭘 언급했냐요? 그럼 What mention about the building?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0: 그리고 76번은 청자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do next 그리고 listeners 이게 이제 중요하죠. 스피커냐 리스너즈냐는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해서 리스너즈에는 밑줄을 그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죠.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for coming to Savannah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here가 들리면 답을 줘요. Here, now, please. 자, 왜 여기 있을까요? To begin an exciting new project. 새로운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그게 뭔가요? Designing a maritime museum. 해양 박물관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있나? 박물관 지금 설계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은 74번 ABCD 중엔 뭐가 좋아요? A번, to work on a museum design project. 그렇죠? 이 박물관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이거밖에 답이 될게 없죠. 다른 건 분야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74번 A번입니다. 계속 보죠. Our clients, 우리 고객들은 want us, 우리가 to create a memorable visitor experience, 아주 기억에 남는 방문자의 경험을 체험하도록, 만들도록, 창출하도록 하길 원해요. That reflects the company's rich coastal heritage. 이 도시의 풍부한 해안 유산, 해안의 유산이죠. 해안 유산을 잘 반영하는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래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They've already purchased the building. 그들이 이미 건물을 샀어요. Located near several well-known boat building workshops. 여기서 보면 보트를 만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몇몇 작업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워크숍을 연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작업장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75번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게 저 작업장 근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it stands near craft workshops. 그렇죠? 그래서 C번이 75번의 정답이 됩니다. 바로 지금 문장을 토대로 풀어나갈 수 있었죠. Because of that, 이런 이유 때문에 it would make sense for 이하가 합리적일 거예요. For the museum, 박물관이 to highlight the area's craftsmanship, 이 지역의 어떤 장인적인 기술, 이것을 부각시키고, a maritime history, 해양의 역사를 또 부각시키는 것,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Through displays and design details, 이런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디자인 세부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nspired by local artisans 할때 artisans는 장인으로 번역하면 좋아요. 알았죠? 그 다음 so가 나와요. so 뒤에 중요한 말. So to better understand the traditions and handmade work, we want this museum to reflect blah blah.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근데 이 문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 전통과 수제 작업을 보다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박물관이 잘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전통과 수제 작업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Let's spend the afternoon, 이 오후를 보냅시다. Visiting a few of those workshops together. 이런 몇 개의 워크숍을 함께 이 작업장을 방문하면서 보냅시다. spend 시간 ing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후에 뭐할것 같아요? 76번 정답은 A번, tour some nearby workshops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는 visiting a few of those workshops고, 바로 지금 이 paraphrasing 게 A번, tour some nearby workshops. 이렇게 됐죠. paraphrasing은 part 2, 3, 4, 7의 기본입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morning, everyone, and thank you for coming to Savannah. We're here to begin an exciting new project. Designing a maritime museum. Our clients want us to create a memorable visitor experience that reflects the city's rich coastal heritage. They've already purchased a building located near several well-known boat building workshops. Because of that, it would make sense for the museum to highlight the area's craftsmanship and maritime history through displays and design details inspired by local artisans. So, To better understand the traditions and handmade work we want this museum to reflect, let's spend the afternoon visiting a few of those workshops together.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단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200선 중에 13번 할 차례입니다. 13번. A productive discussion. 생산적인 논의. We had a productive discussion. 이렇게 여러분 여기 예문을 좀 짧게 한 게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 기출 정답이나 이런 게 포함된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discussion 다음에는 보통 이제 about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에 관한 토론이 있은 후그 다음에 우리 간식 먹을 겁니다. 이런 거할때 토론은 우선 한번 하죠. 그래서 discussion이 정답, discussions가 오답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에 관한 토론에서 이게 한 가지 토론이구나. 그러면 discussion이 정답이죠. 예, 그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14번입니다. Produce results 하면 이제 성과를 내다. 그래서 the campaign produced results. 이 결과를 냈다, 성과를 냈다인데요. 여러분, produce, 액센트 앞에 두면 이게 뭐가 돼요? produce. 그러면 농산물로 셀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produce, part 1에도 이게 틀려요. produce만 알면 안 돼요. 생산하다는 기본이고, produce, 액센트 앞에 두면은 이게 농산물, uncountable, 셀수 없는 명사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외우신 분 계세요? 명전동후. 명사는 액센트가 앞에 있고 동사는 뒤에 있다. 명전동후 막 이렇게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재밌게 그런 단어도 암기해 보세요. 알았죠? 그다음에 a new product. 신제품. The store introduced a new product. 이 상점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했다, 도입했다 이럴 때 introduced 이 단어를 쓰죠. 그다음 work patiently with new hires. 이거 별표. 오늘 이걸 아주 반드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친구랑 이제 같이 공부해 봤거든요. 시험 후기 때 이게 엄청 질문이 많이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새로 신입사원이나 신입생이 오면 그분들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존 분들이. 아우, 요즘 애들 저런 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work 다음에 빈칸이 patiently예요. 바로 인내심 있게 with new hires, 새로운 신입사원들과 인내심 있게 일한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patiently를 정답으로 잡아내죠. 알았죠? 다른 보기 막뭐 우리나라로 이제 되게 좋아하는 단어,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막뭐 honestly, 막 정직하게 막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런 단어 아니에요. 이게 실용 문장에서는 patiently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의미와 형태를 같이 중요시하고 나는 대기업 임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파트 5, 6, 7 문장을 읽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정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mm-hmm. and they were having an argument about the AC.
1: 맞아요. 아, 이거 난 더워서 안 되겠다. Mm-hmm. 그랬더니 아내분은 아, 냉장고 들어가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0: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 이쪽으로 오시죠.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98에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 포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그 남편이 굉장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네. 아, 나 너무 억울하고 네. 도대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는 걸까 하면서 아하. 혼자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0: 오, 좋아요. Here is today's social media post. A husband who complains a lot and runs hot.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My wife says she's cold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every night. Why do women act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At this point, sleeping with the AC on feel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Meanwhile, she's bundled up in blankets like we're camping in Alaska. If this heat wave lasts any longer, one of us is getting voted off the bed. Hashtag body heat.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버전 들어볼게요. 아, 난 매일 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내는 춥다고 하네. 왜 여자들은 30도가 거의 북극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이쯤 되니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에어컨 켜고 잠자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 그 와중에 아내는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캠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담요로 꽁꽁 싸매고 있어. 이 폭염이 더 오래가면 우리 중 한 명은 침대 밖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Hashtag 체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뭐 남녀 딱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네네. 지금 적어도 이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아, 말할 사람도 없고 해서 소셜미디어에다 이제 딱 올린 거죠.
0: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뭐 저하고 남편은 싸우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하. 약간 너무 춥지 않아? 아하. 그리고 뭐 좀 더 키자.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이 끄고.
1: 그러니까 이게 그 differences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0: It's 그렇죠? hard living with another human being.
1: Right. 자, 그것을 느끼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핵심 표현을 보자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 와중에 아내는 담요로 꽁꽁 싸매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0: Uh-huh.
1: 자, 뭔가로 꽁꽁 싸매고 있다. 이건 단순하게 뭔가를 덮고 있다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0: 영어로 be bundled up in 명사.
1: Oh.
0: Be bundled up in something.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blankets이겠죠?
1: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bundl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꾸러미를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무 추울 때 hey, bundle up. 이라고 하면 꽁꽁 싸매고 있어.
0: 맞아요. 그러니까
1: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는 뜻이잖아요.
0: Yeah, that's
1: 그런데
0: right.
1: 그렇게 bundle up한 상태로 있는 건데 mm-hmm.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0: Yeah.
1: 그러면 쌤 여기 명사에 쓸 수 있는 게 인 명사라고 나왔는데
0: 네.

0: 그렇게 블랭킷 말고도 옷 같은 것도 가능한 걸까요?
1: Yeah, he bundled up in jackets.
0: 왜?
1: I don't know why you would wear more than one jacket.
0: 그건 그렇죠. 아이, 근데 추우면 그럴 수 있죠.
1: Yes,
0: 네, 한번
1: yes.
0: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담요를 완전히 꽁꽁 싸매고 있어. 자, 내 여자친구는 꽁꽁 싸맨 상태야.
1: My girlfriend is bundled up
0: 담요들 안에서.
1: in blankets. My girlfriend is bundled up in blankets.
0: 네, 자, 이번에는요. 세리나는 패딩을 아주 꽁꽁 싸매고 있어. 세리나는 꽁꽁 싸맨 상태였어.
1: Serena was bundled up
0: 패딩 안에서.
1: in a padded jacket. Serena was bundled up in a padded jacket.
0: 네, 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1: Oh,
0: 추위
1: yeah.
0: 못 참으실 것 같아요.
1: 저는 추위 생각보다 잘 참아요.
0: 잠깐만요.
1: I'm from Canada,
0: that's
1: 선생님.
0: right. 캐나다는,
1: Yes.
0: I mean, it's way colder than here, right?
1: Yeah, yeah. A lot
0: Yeah,
1: colder.
0: bad.
1: We get so much snow. Similar to New York, like Toronto's on that line.
0: 와.
1: Yeah.
0: 자, 세 번째는요. 마유는 후드티 두 개를 완전 입고 꽁꽁 싸맨 상태다. 자, 마유는 꽁꽁 싸맨 상태야.
1: Mayu is bundled up.
0: 두 개의 후드티 안에서.
1: In two hoodies. Mayu is bundled up in two hoodies.
0: 네. 저 생각보다 추위 못 참거든요.
1: Oh,
0: 네.
1: really?
0: 그래서, 이렇습니다.
1: 추위도 못 참고, 더위도 못
0: 더위도 참고, 다못
1: 참고.
0: 참아요. 네. 아, 그리고 음식도 못 참아요. 네. 자, 그래서, bundled up 된 상태는, 아, 정말 꽁꽁 싸매고 있는 상태구나. 근데, in 명사, 명사 안에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0: 네,
1: 키워드.
0: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1: 네.
0: 자, 기본적으로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1: Basically. Basically.
0: 네. 이 basically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은 아닌데 뭐 대략 말하자면 거의 그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할때쓸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같은 내용에서도 뭐 거의 북극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30도가 그렇지도 않은데.
1: 일반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It's basically the same thing.
0: 아하. 기본적으로는 같아. 그러니까 정확히 같진 않아도 대략 거의 그렇다. 그거에,
1: 맞아요.
0: 그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1: 네.
0: 뜻이죠. 자, 북극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The Arctic. 네, the보다는 the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0: Right?
1: 좋을 거고요.
0: The Arctic.
1: 네, 그리고 스펠링 하실 때는 Arctic A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0: 자, 다음은요. 승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1: Get promoted. Get promoted.
0: 그럼 쌤, 이거는 get a promotion이라고 해도 똑같을까요?
1: 네,
0: 오케이.
1: 똑같아요.
0: 자, 담요가 나왔습니다. 다음, 담요입니다.
1: Blanket. Blanket.
0: 네, 이거는 사실 blanket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발음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좀 강세가 가는 것 같네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래서 A가 좀 늘어지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0: Okay, so blanket,
1: Yes.
0: blanket. 자, 다음은요, 폭염입니다.
1: Heat wave입니다. Heat
0: 오,
1: wave.
0: 그러면 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heat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느낌이 좀 드나요?
1: 맞아요. 강력한 느낌이고, 그리고 또 느낌이 이게 뭔가 지나갈 거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0: 와, 역시 쌤, right,
1: 네.
0: wave니까 이게 뭔가
1: 맞아요.
0: 파도 한번 치고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쓴또 지나가고 또
1: 네.
0: 언젠가 오고,
1: 맞아요.
0: right? So heat wave는 폭염인데, 지금 좀 일시적인 걸칠수 있다.
1: Yeah.
0: 자, 다음은요. 체열, 체온.
1: Body heat. Body heat.
0: 네, body heat. 진짜 말 그대로 몸과 그리고 heat, 열기가 같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one word가 좋을까요? two words가 좋을까요?
1: 이거는 그냥 two words로 해도 되는데요. 이제
0: 오케이.
1: 읽으실 때는 one word처럼 읽어주시면
0: 부드럽게
1: 좋아요.
0: body heat. 좋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다. 걔는 자기가 뭐뭐인 것처럼 행동을 해.
1: Act like 평서문. Act like 평서문.
0: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뭐인 것처럼 행동해, 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세리아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리아나는 그녀가 마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0: 그럼 행동해. 자, 세리아나는 행동해.
1: Seriana acts
0: 그녀가 마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1: Like she is Mayu's girlfriend. Seriana acts like she is Mayu's girlfriend.
0: 네.
2: We're on day 252.
0: Oh my goodness.
2: I'm already planning our 300 day anniversary.
0: 혼자 지금 며칠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참고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세리아나는요, 마유를 짝사랑하는 듯한 굉장히 특이한 여자로 이 우리 이지 라이딩의 주인공으로 몇 번 등장할 겁니다.
1: Yeah, she's 네. like my alter ego.
0: okay, 자, 두 번째는요. 아, 너 있잖아. 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너가 날 뭘 안다 그래. 이런 느낌. 자, 행동하지 마.
1: Don't act.
0: 네가 날 아는 것처럼.
1: Like you know me.
2: Mayu, don't act like you know me. Okay?
0: 이런 캐릭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명사가 형용사 한 채. 뭐 예를 들어서 불이 켜진 채 난 잠들었어.
1: With 명사, 형용사.
0: Mm-hmm.
1: With 명사, 형용사. 그럼 형용사에는 뭐 on, mm-hmm. off 이런 게 나오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두 상황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상황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불이 켜진 채 잠들었다. 그럼 불도 켜져 있고 mm-hmm. 내가 잠들었고 mm-hmm. 이런 상황인 거죠.
1: 네.
0: 자, 나 그 선풍기 켜놓고 잠들었어. 나 잠들었어.
1: I fell asleep.
0: 그 선풍기가 켜진 채.
1: With the fan on. I fell asleep with the fan on.
0: 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켜놓고 잠들면 위험하다.
1: I know. 네. But supposedly you have to have the door closed
0: right, right.
1: or something. Yeah.
0: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은 그들의 머리가 젖은 채 들어왔어. 갑자기 폭우가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은 들어왔어.
1: They came in.
0: 그들의 머리가 젖은 채.
1: With their hair wet.
0: Mm-hmm.
1: They came in with their hair wet.
0: 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에서 투표로 쫓겨나다, 뭐 떨어지다.
1: Get voted off. 명사.
0: Get
1: voted off. 어디? Somewhere.
0: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쫓겨난 것과 뭔가 투표로 그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섞었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네.
0: So,
1: It's
0: yeah.
1: 약간 get kicked out or get kicked off 보다 좀 더 세련된 표현.
0: 왜냐하면 투표로 한 거니까요. 합의하에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Civilized 하게.
0: Right. So, off 자체가 뭔가 떨어진 느낌을 주니까요.
1: 네.
0: So, get voted off. 어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생존 게임 같은 거를 한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근데 투표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1: 네.
0: Right?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 got voted off the survival game.
2: I got voted off the survival game.
0: 그게 과연 그 너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를 다 싫어해. 이런 느낌.
2: That's not true.
0: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 그룹 챗에서 투표로 쫓겨날지도 oh, no. 몰라. 왜냐하면 계속 뭔가 우울한 얘기만 하는 친구가
1: 아,
0: 있는 거예요.
1: Okay.
0: 그래서 그녀는 그 그룹 챗에서 투표로 쫓겨날지도 몰라.
1: She might get voted off the group chat. She might get voted off the group chat.
0: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도전하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101.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난 매일 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내는 춥다고 하네. 자, 내 아내는 말해.
1: My wife says.
0: 그녀가 춥다고.
1: She's cold.
0: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는 와중에.
1: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0: 매일 밤에.
1: Every night. My wife says she's cold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every night.
0: 네, 쌤이 지금 she is cold 할 때 cold를 네. 좀 늘어지면서 발음을 했잖아요.
1: 맞아요. 여기 writing을 보시면 이 quotation marks로 돼 있어요.
0: 네.
1: 이거는 느낌이 아하.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추울 수가 있어? 춥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0: 네.
1: 춥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0: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1: 네.
0: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왜 여자들은 30도가 거의 북극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자, 왜 여자들은 행동할까?
1: Why do women act?
0: 30도가 기본적으로 북극인 것처럼.
1: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Why do women act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0: 네, 뭐 물론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한.

0: 거죠. 지금 이 남편도 아, 정말 막 이러면서.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쯤 되니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에어컨 켜고 잠자는 게더 소중하게 느껴지네. 자, 이 시점에서
1: At this point,
0: 그 에어컨이 켜진 채 자는 것은
1: sleeping with the AC on
0: 더 중요하게 느껴져.
1: feels more important
0: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1: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At this point, sleeping with the AC on feel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네, 오늘 배운 핵심 표현 나왔네요. With the AC on.
0: 아, 맞아요. 그럼 켜진 상태로 sleep, 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진다는 느낌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네 번째로요. 그 와중에 아내는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캠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담요로 꽁꽁 싸매고 있어. 자, 한편
1: Meanwhile,
0: 그녀는 담요들 안에서 꽁꽁 싸맨 상태야.
1: she's bundled up in blankets,
0: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것처럼.
1: like we're camping in Alaska. Meanwhile, she's bundled up in blankets, like we're camping in Alaska.
0: 네. So 여기서는 blankets 안에서 꽁꽁 싸맨 상태다. 그래서 일부러 형용사로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bundle 이게 아니라 bundled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이 폭염이 더 오래 가면 우리 중한 명은 침대 밖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채열. 자, 이 폭염이 지속되면
1: If this heat wave lasts,
0: 조금이라도 더 길게
1: Any longer,
0: 우리 중에 한 명은 그 침대에서 투표로 쫓겨날 거야.
1: one of us is getting voted off the bed.
0: #채열.
1: Hashtag body heat. If this heat wave lasts any longer, one of us is getting voted off the bed. Hashtag body heat.
0: 네, 선생님 여기서
1: 네.
0: lasts 뒤에 any longer, any를 넣음으로써 조금 강조됐다 볼수 있을까요?
1: 맞아요. 이게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죠.
0: 네.
1: 조금이라도 더 길게
0: 조금이라도 더.
1: 지속되면 나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if this heat wave lasts any longer.
0: Aha. All right.
1: Yeah.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social media post one last time.
2: My wife says she's cold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every night. Why do women act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At this point, sleeping with the AC on feel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Meanwhile, she's bundled up in blankets, like we're camping in Alaska. If this heat wave lasts any longer, one of us is getting voted off the bed. Hashtag body heat.
1: 여기서 오늘의 리뷰.
0: 북극,
1: The Arctic.
0: 폭염,
1: Heat wave.
0: 체열, 체온.
1: Body hea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로 꽁꽁 싸매고 있다.
1: Be bundled up in 명사.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평서문인 것처럼 행동하다.
1: Act like 형사문.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라이딩! 자, 오늘의 퀴즈는 세리나 쌤이 골라주신 문장입니다.
1: 네.
0: 마유는 자기가 유명한 마술사인 양 행동을 해. 마유는 자기가 유명한 마술사인 양 행동해.
1: 네, 오늘 배우실 주요 표현. 평소문인 것처럼 행동하다. Act like 평소문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지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오디오 학당에서 이지라이딩 교재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Bye for now.
0: 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AI가 우리 교육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동시장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4: Yeah, thinking of the time and the money that you invest in university degree courses, people now with the advent of AI and how quickly things are changing are getting more nervous about what they're going to do afterwards.
5: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4년 혹은 뭐 6년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대학원까지 뭐 7년 뭐 이렇게 많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등교육기관들이 이제 대학들의 학위가 과연 그 투자 대비 성과가 AI 시대에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4: So universities are now stepping forward to try and come up with some kind of programs or different career counseling advice that is fitting for the current environment. So some have even got funds that will pay for internships as well, like add money to that.
5: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명문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방금 전에 피터 쌤 얘기해 주시는 그 카운슬링이란 건 진로 상담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고
4: 네.
5: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 AI 시대. 그 다음에 아까 인턴이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AI가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인턴을 무급이라면 학교에서 이제 뭐 뭔가 좀 페이 지급을 해준다든가.
4: 그렇죠.
5: 아니면 실무 교육 자체를 이제 교과 과정의 일부로 들여오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오늘 대학들의 예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아 이렇게 미국 대학들은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4: I think it's just the beginning of some massive changes we're going to see globally.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oday. Page 98, part 1 in our August book.
6: Universities overhaul career programming amid growing AI anxieties. Anxieti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srupting the global labor market are reverberating deeply across modern university campuses. Prominent academic institutions are currently racing to overhaul traditional counseling models to bolster long-term graduate employment outcomes. This strategic shift reflects widespread skepticism among contemporary undergraduates concerning the overall economic return on investment for standard degrees.
5: 자, 보겠습니다. 갈게요.
4: Anxieti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srupting the global labor market are reverberating deeply across modern university campuses.
5: 자, labor market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시장이나 취업시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disrupt란 말은 이제 뒤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4: 그렇죠. And they are reverberating deeply. That's the key word, maybe the most difficult one. It means to have this widespread vibrating impact, almost like waves.
5: 비슷하게 들어보신 단어 중에 resonate이라는 단어도 비슷하지 않나요?
4: 네.
5: 지금 피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아까 좀 울려 퍼진다는 쪽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반향을 일으킨다든가, 자, reverberate이라든가 resonate이라든가 다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가 전반의 분위기가

0: 이 AI가 이제 전 세계 노동시장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네. Anxieti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srupting the global labor market are reverberating deeply across modern university campuses. Prominent academic institutions are currently racing to overhaul traditional counseling models to bolster long-term graduate employment outcomes.
0: 카운슬링이란 거는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카운슬링이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학교에서 카운슬러라고 하면은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카운슬러라고 하거든요.
1: 그쵸.
0: 학교에서는.
1: 네,
0: 예.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카운슬링 모델스란 건 결국에는 졸업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그 모델 시스템 자체를 overhaul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서두르고 있대요. 레이싱이란 건 천천히 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1: No, they may be competing with not just AI's influence, but other colleges and
0: 맞아요.
1: universities
0: 네.
1: too.
0: 앞다퉈서 누가 먼저 하냐 그렇게 대학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레이싱 투 오버홀 트래디셔널 카운슬링 모델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bolster.
1: To bolster long-term graduate employment outcomes.
0: 장기적으로 졸업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위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 결과를 더 좋게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1: 그렇죠. Yeah, that's the aim after all, isn't it? One more time there. Prominent academic institutions are currently racing to overhaul traditional counseling models to bolster long-term graduate employment outcomes. This strategic shift reflects widespread skepticism among contemporary undergraduates concerning the overall economic return on investment for standard degrees.
0: 오케이. 자, 이것이 지금 뭘 반영하냐면 스캡티시즘이란 건 약간 회의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해서 될까? 약간 이런 어떤 시각을 스캡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 Yeah, to be a bit disbelieving of something.
0: 특히 이제 contemporary undergraduates. graduate school 하면 이제 그 대학원인데 그 아래 학부생들을 undergraduates라고 하죠.
1: 그렇죠.
0: 우리도 그냥 대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부생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자, 현대 학부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이 회의론이나 회의적인 어떤 감정을 반영하는 그런 변화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회의감일까요?
1: Concerning the overall economic return on investment for standard degrees. I think we see this in Korean as ROI, right? It means how much you're getting back for the money and time you're putting in.
0: 그렇죠. return이란 건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 대비 수익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투자 대비 효과라고 봐야겠죠. 내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내고 내 인생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로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ROI가 전반적으로 정규 대학 학위를 땄을 때 과연 이게 그 효과를 가져올지 그것에 대한 회의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연결어가 concerning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려하다 걱정하다 concerning이 아니죠.
1: No, regarding that,
0: 아,
1: right?
0: 그렇죠. 뭐와 관련해서 에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concerning 아래다가 regarding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뭐와 관련하여. 뭐 이런 경우에도 concern이 그렇게 쓰이잖아요. That is none of your concern이라고 하면 너의 걱정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1: 그쵸.
0: 너와 관련된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concern을 또 쓰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concerning 했을 땐 관련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좋습니다.
1: Let's move on to part two.
2: To tackle these growing career concerns, Dartmouth College successfully secured substantial endowment funds to support diverse student internships. Unpaid and struggling interns can now receive significant school funding to explore new career fields. Administrators believe these enhanced financial safety nets allow individuals to comfortably cultivate highly resilient skill sets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0: 자, 미국 동부의 그 명문 대학교들은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죠. 다트머스 대학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To tackle these growing career concerns, Dartmouth College successfully secured substantial endowment funds to support diverse student internships.
0: 오케이. 자, 일단 endowment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그 대학에 기부된 기금 같은 거 endowment.

0: 엔다우먼트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뭐 예를 들어 뭐 졸업생들이나 어느 기업이나 뭐 어떤 자선단체 이런 데서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기부금을 이제 모아서 기금을 만들었대요. 근데 substantial하다는 얘기는 조금이 아닌가 보네요.
1: Yeah.
0: 엄청난 꽤큰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다는 얘기고.
1: Exactly. And what is it to do to support diverse student internships?
0: Oh.
1: So help pay for those which are usually unpaid.
0: 그러니까 뭘 지원하겠다는 얘기냐면 학생들의 인턴 경험을 이제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금 확보를 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고조되는 진로상의 어떤 우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얘기예요.
1: To tackle these growing career concerns, Dartmouth College successfully secured substantial endowment funds to support diverse student internships. Unpaid and struggling interns can now receive significant school funding to explore new career fields.
0: 인턴을 하려면 일단 가서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턴이 항상 유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무급으로 돈안 받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0: struggling이란 경우는 줘도 너무 조금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인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 이런 인턴들이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데요.
1: Yeah, so it helps them to explore new career fields, go into different things, maybe to what they studied as well.
0: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커리어 분야를 또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턴을 할때 학교에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1: Yeah, absolutely. It can really help people with those worries they have, I'm sure. Unpaid and struggling interns can now receive significant school funding to explore new career fields. Administrators believe these enhanced financial safety nets allow individuals to comfortably cultivate highly resilient skill sets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0: Enhanced Financial Safetynet이란 건 이제 조금 더 개선된 재정 안전망 같은 거죠. 학생들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인 안전망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돼줄 거란 얘기죠.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요.
1: Yeah, and they will allow individuals to comfortably cultivate highly resilient skill sets. Yeah, to cultivate here means to develop those skills, right?
0: 기른다는 얘기죠. Resilient Skill Set란 건 정말 탄탄하고 좀 유연한 뭐 저력 있는 애 뜻이잖아요, 원래는요.
1: 네.
0: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걸
1: 그렇죠.
0: 말하는데 학생들에게 상당히 그렇게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그런 역량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라는 말이겠죠.
1: Yeah, before getting employed. Administrators believe these enhanced financial safety nets allow individuals to comfortably cultivate highly resilient skill sets before entering the workforce. Here's part three.
2: Concurrently,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initiated a sweeping program to integrate practical experience directly into academic courses. This large-scale campus initiative offers accessible career counseling alongside paid internships through partnerships with major industry leaders. These broad programs highlight that the success of modern college education strongly relies on offering clear guidance, solid networking, and practical job training.
0: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대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 시립대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1: Concurrently,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initiated a sweeping program to integrate practical experience directly into academic courses.
0: Which means?
1: Yeah, so practical experience means hands-on, right? In the world of work.
0: 저도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프랙티컴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1: 네.
0: 그건 실습 과정이에요.
1: 그쵸.
0: 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1: No.
0: 실습하는 뭐 교생 실습 같은 거. 프랙티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 네.
0: 수강 코드에. 자, 여기서 이제 practical experience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뉴욕 시립대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을 정규 교과 과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광범위한 계획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호.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뭔가 현장에 나가서 뭘 해본다든가 거기서 그렇게 실무 경험 직접 쌓아야만 이그 과정 내에서 학점을 받거나 이렇게끔 바꿔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Kucha. And sweeping here just means, you know, a broad, wide-reaching program, right? This large-scale campus initiative offers accessible career counseling alongside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알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0: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웰컴 어보드
3: EBT는 영어.
2: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EBT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 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2: I know, that's amazing, isn't it?
4: 너무 아름답고 근사한 그런 네.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습니다.
2: 아하.
4: 벌써 50편이 넘는 자작시를 써서 그 시를 쓰면서 자신의 어떤 정서를 가꾸는 그런 모습이 엄마가 봐도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2: 음흠.
4: 최근에 백일장에 나갔대요.
2: 맞아요.
4: 그래서 이제 그 멀리서 이 백일장에서 막 시를 쓰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엄마가 오늘 이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취미가 있을 텐데
2: 아하.
4: 시를 쓰는 취미 너무나 멋지잖아요.
2: 처음 들어봐요.
4: 부모 입장에 봐도.
2: 네.
4: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저희가 영어로 정성스럽게 좀 바꿔봤습니다.
2: 새싹 사연이고요. 시 쓰는 딸의 1호 팬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your story. Let's begin by listening.
5: Stress relief for high school juniors. My daughter, a high school junior, relieves her academic stress by writing poetry. Today, she entered a poetry contest. She doesn't dream of majoring in literature or becoming a writer. But she ha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original poems here and there. I am very proud of her for using writing to care for her emotions. At the contest, she was given the themes Gimbop, Jar, and Island. She must have been very nervous. But in the large exam hall, she calmly filled the page with her thoughts one word at a time. She looked so beautiful to me, even from far away.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goes through life and faces difficult times, like a precious island she can turn to for comfort. My daughter traveled far from home today and did her very best to write. In my eyes, she was the most wonderful person there.
4: 자, 이렇게 사연을 시작을 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은 학업 스트레스를 시를 쓰면서 풉니다.
2: My daughter, a high school junior, relieves her academic stress by writing poetry.
4: 이렇게. 일단 뭐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 부분은 relieve stress 이렇게 이제 호응관계를 잡아주시면 아주 무난한데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앞에다가 academic stress 할 수도 있고 이러면 학업 스트레스가 되고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건 work stress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4: 네, work stress. I relieve my work stress by working out. 이러면은 이제 근무 중에 오는 스트레스. 자, 학업이니까 academic stress. 자, 고등학교 2학년은 고3이 일단 하이스쿨 시니어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 학년은 하이스쿨 주니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y writing poetry. 자, 시 발음이요.
2: Poetry. Poetry. My daughter, a high school junior, relieves her academic stress by writing poetry.
4: 딸이 오늘 백일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2: Today, she entered a poetry contest.
4: 이 방송 전에도 제임 선생님이 백일장이 뭐야?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 백일장, 백일 동안 뭘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백자가 아마 그 흰 백자, 일자가 날일자일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제 글쓰기 경연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밤에 안 하고 낮에 했대요. 밤에는 막 부정행위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대낮에 했었던 글짓기 대회 같은 것들 장은 이제 마당 장자 이제 다 보이는데 이제 모여가지고 했었던 그런 대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백일장이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죠. Do you understand now?
2: Yes, I do.
0: 제가 방송하면서 알려드리겠다고
2: 했거든요. You're so kind.

0: 한자를 은근히 또그 이야기를 원하셔가지고 오케이. So that's what it is. 그냥 poetry contest 뭐 예를 들어 글짓기 대회에서 뭐 essay contes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1: 네네.
0: 필기장이라는 이런 말들은. So today she entered a poetry contest. 그래서 이 백일장에 도전을 했다. 오케이. Enter 동사를 통해서 이제 그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의미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뭐 어려운 동사는 아니죠. Enter a contest. 자, 문학을 전공하거나 작가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딸이요.
1: She doesn't dream of majoring in literature or becoming a writer.
0: 오케이.
1: Dream of something. 무엇에 대한 꿈을 꾸다. 그렇죠. 근데 she does not dream of majoring in literature니까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거나 or becoming a writer. 뭐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그런
0: 그렇죠.
1: 꿈이 아니다.
0: 근데 뭐 하다 보면 너무 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이게 꿈이 될 수도 있겠죠.
1: 그럴
0: 자기의
1: 수도
0: 커리어가.
1: 있겠죠.
0: 하지만 당장은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를 쓰는 것 자체,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전공하거나 작가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dream of something.
1: She doesn't dream of majoring in literature or becoming a writer.
0: 하지만 지금까지 틈틈이 벌써 50편이 넘는 자작시를 지었을 만큼 글쓰기로 자신의 어떤 정서를 갖고는 참 대견한 우리 딸입니다.
1: But she ha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original poems here and there.
0: Okay.
1: I am very proud of her for using writing to care for her emotions.
0: 오리지널이란 단어는 요즘에 뭐 워낙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어디 플랫폼들에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많이
1: 네.
0: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포엠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쓴 뭔가 혹은 만든 걸 말하는 거죠.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래서 자작시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50편이나 썼다고 했으니까 She ha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original poems here and there. 자, here and there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저기
1: 그렇죠.
0: You see convenience stores here and there. 이렇게도 쓰지만,
1: Physically,
0: 그렇죠.
1: 그렇죠. Physically here and there는 여기저기이지만
0: 여기서는요.
1: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인 얘기잖아요. Right, so we're talking about sometime in the past, maybe sometime recently.
0: 그쵸. 뭐 주중에 가끔, 뭐 주말에 쓰기도 하고, 우리말에 그 틈틈이라는 말.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그랬다 안 그랬다 sporadically의 의미거든요. 산발적으로. 그래서 막딱 정해놓고 딱 수요일을 저녁에 시를 쓴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here and there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틈틈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여기저기도 되지만. 오케이. 그 문장 다시 한번요.
1: But she ha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original poems here and there.
0: 정서를 가꾸다 그 표현. care for her emotions. 그렇죠? 자신의 정서를 는 이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I am very proud of her for using writing 글쓰기를 통해서 to care for her emotions. care 자체가 동사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I am very proud.
1: I am very proud of her for using writing to care for her emotions.
0: 자, 대회장에서 김밥, 항아리, 섬이라는 시제를 받고 많이 떨렸을 텐데도 넓은 시험장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한 글자씩 채워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멀리서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 네. 세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0: 오케이?
1: 번째 문장. At the contest, she was given the themes 김밥, jar, and island.
0: 그쵸. 이게 이제 시제를 3개 받은 거죠. 근데 김밥, 항아리, 섬이 3개 어렵네. 아, 이 중에 하나 골라 써야 되나
1: You can be
0: 봐요. 셋
1: creative.
0: 다 넣어야 되나?
1: Yeah,
0: 네,
1: maybe.
0: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를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밥, jar, 항아리, and island. 자, 그 다음에
1: She must have been very nervous.
0: 상당히 떨렸을 텐데도, but.
1: But in the large exam hall, she calmly filled the page with her thoughts, one word at a time.
0: One word at a time 하면 한 글자씩이 되겠죠. 그렇죠? 뭐한 문장씩 하면 one sentence at a time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뭐뭐 하나씩 한 번에 이런 말할 때. So she calmly, 차분하게 filled the page with her thoughts, 자신의 생각으로 one word at a time. One step at a time이란 말을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단계별로
0: You'll
1: 하는
0: improve
1: 거.
0: one step at a time.
1: Yes.
0: 한 번에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올라갈 거야. 그것도 잘 써놓으세요. One step at a time. 사용 빈도는 그게 아마 가장 높지 싶습니다. 자, 멀리서 봐도 무척 아름다웠다.
1: She looked so beautiful to me, even from far

0: away. Even from far away. 멀리서.
1: 봤는데도
0: Right.
1: 그쵸?
0: 멀리서 봤는데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1: 그쵸?
0: 예쁘더라고요.
1: even이 들어갔으니까
0: Yes.
1: even from far away. 자, 앞으로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꺼내어 위로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섬 같은 이 취미를 계속 우리 딸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goes through life and faces difficult times, like a precious island she can turn to for comfort.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goes through life and faces difficult times. 이렇게 쭉 인생을 살다 보면서 and faces difficult times. 그리고 때로는 좀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약간 hobby를 꾸준히 계속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그렇죠.
0: Right? 네, this hobby, like a precious island, 마치 이런 아름다운 섬 같은 이런 허비를 말하는 거죠. That she can turn to for comfort. 그러니까 comfort는 뭐 위로라는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원래 편안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0: Right.
1: 일상에서 이게 어떤 심적 위로의 의미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0: 네.
1: I want to give her some comfort 이러면 편안하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의 의미로
0: 네.
1: 쓴다고 보면 될것 같고, turn to는 그쪽으로 돈다는 얘기인데 힘들 때 그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0: Exactly.
1: So turn to for comfort,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섬이 됐으면 좋겠다.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 혹은 힘들 때 face difficult times. 자, 다시 한번 I hope.
0: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goes through life and faces difficult times, like a precious island she can turn to for comfort.
1: 자, 오늘 백일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와서 최선을 다해 글을 짓고 온 우리 딸. 엄마 눈에는 그곳에서 네가 가장 멋있었단다. 영어로.
0: My daughter traveled far from home today and did her very best to write. In my eyes, she was the most wonderful person there.
1: She did her best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She did her very
1: 그렇죠. 이
0: best.
1: very가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0: Yeah.
1: So I did my very best 하면 난 정말 하나도 아껴두지 않고 다 쏟아부었어. 이럴 때 쓰는 말. 그래서 very 자체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최선을 다했다 강조 버전. 자, 엄마 눈에는 이럴 땐 what do you say?
0: In my
1: In
0: eyes,
1: my eyes?
0: in my
1: 그냥 내
0: eyes.
1: 눈에는 말이야.
0: To me랑 같은
1: To
0: 말이죠.
1: me,
0: 내 눈에는 in my
1: To
0: eyes.
1: me 혹은 in my eyes, she was the most wonderful person there. 좋습니다. 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우리 딸에 대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Stress relief for high school juniors. My daughter, a high school junior, relieves her academic stress by writing poetry. Today, she entered a poetry contest. She doesn't dream of majoring in literature or becoming a writer, but she ha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original poems here and there. I am very proud of her for using writing to care for her emotions. At the contest, she was given the themes Gimbap, Jar, and Island. She must have been very nervous. But in the large exam hall, she calmly filled the page with her thoughts one word at a time. She looked so beautiful to me, even from far away.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goes through life and faces difficult times, like a precious island she can turn to for comfort. My daughter traveled far from home today and did her very best to write. In my eyes, she was the most wonderful person ther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1: 자,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다. 자, relieve stress 중간에 academic stress 하시면 됩니다.
0: My daughter relieves her academic stress by writing poetry.
1: 요즘 학업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0: There aren't many ways to relieve one's academic stress these
1: 그렇죠.
0: days.
1: 많지 않다니까. There aren't many ways. 자, 어쨌든 relieve stress 중간에 뭔가 스트레스의 성격 규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아까 work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 뭔가 힘든 시기를 거치다 혹은 그것에

0: 직면하다. Face 동사 difficult times. S까지 붙여야 돼요.
1: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faces difficult times.
0: 좋은 표현이죠. 누구든 힘든 시기를 겪기 마련이다. 이 문장 everyone.
1: Everyone faces difficult times
0: 그렇죠.
1: occasionally.
0: 정말 잘하던 사람도 힘들 때가 있다. 오케이. 이 문장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자, 아주 유용한 문장입니다. Let's do it one more time.
1: Okay, let's do it together. Everyone faces difficult times occasionally.
0: 그렇죠. 누구든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최선을 다하다 강조 버전도 연습을 할게요. Very 붙여서.
1: Do one's very best. My daughter traveled far from home today and did her very best to write.
0: 모두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줄 거라 확신한다. 그럴 때.
1: I am sure everyone will do their very
0: 그렇죠.
1: best.
0: 혼신의 힘을 담아. 이런 말이 very에 들어가죠. 자,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1: I did my very best to impress them.
0: 한 번만 더요.
1: I did my very best to impress them.
0: 오케이.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I heard your daughter writes poetry.
3: Yes, she'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poems.
2: More than 50? That's amazing. Does she want to become a writer?
3: No, she says she just writes to relieve the stress from studying.
2: That's such a wonderful way to deal with stress.
3: I know. I'm really grateful for that, and I always heap praise on her.
1: 남자가 I heard your daughter writes poetry 라고 그랬죠. 따님이 시를 쓴다면서요? 했더니 엄마가 Yes, she'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poems. 아니, 50편도 넘게 썼어요. More than 50? 놀라면서 That's amazing. 와, 대단하네요. Does she want to become a writer? 작가가 되고 싶대요.
0: 장래희 망 물어볼 때 Right. Want to become a something, right?
1: And then the mom says no. She says she just writes to relieve the stress from studying.
0: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 동사 아까 relieve 동사 이렇게 짧게 바꿨을 수 있겠죠. Relieve the stress from studying 해도 되겠네요. 저 공부로부터 오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를 뒤에서 풀어줄 때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1: 네. 남자가 와 정말 멋진 스트레스 해소법이다라고 하면서 That's such a wonderful way to deal with stress라고 했어요. And the mom says, I know. I'm really grateful for that. 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And I always heap praise on her.
0: Heap praise on her. Heap, H-E-A-P가 이게 그 잔뜩 뭘 얹다, 뭐 수북하게 쌓아 올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말에 그 칭찬 사례를 퍼붓다 있잖아요.
1: Right.
0: 폭풍 칭찬하다.
1: That's right.
0: 이거예요.
1: 맞아요.
0: 이거 외울게요. 통한 게 2번. I always heap praise on her.
1: I always heap praise on her.
0: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1: I always heap praise on her.
0: 좋습니다. 자, 그럼 교재 102페이지에 5개 영자 꼭 좀 해보시고 2번과 5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하니? 이런 걸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 뭐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질문이네요.
1: Mm-hmm. Sometimes when you meet your friend, you can sense that something isn't right.
0: 맞아요. 친구를 만나면 뭔가가 좀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1: So then you could ask, is everything okay?
0: 아, 그럴 때 질문하는 거죠. 다 괜찮니? 다 괜찮아? 그럴 때 질문하는 게 Is everything okay? 이라는 표현입니다. Mm-hmm. 좀 짧은 표현인데 다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It's very sweet if you ask this question.
1: Mm-hmm.
0: 다 괜찮니? 뭐 힘든 거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1: Right, but also service workers will ask this to customers.
0: 그렇습니다. 친구끼리는 진짜 걱정이 돼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손님 모든 게 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도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Is everything okay? 요 질문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Alright, today's mission sentence was short and sweet. It was?
1: Is everything okay?
0: 그쵸. Is everything okay?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 다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다 괜찮아요? 라는 질문은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상태. 그럴 때는 비동사를 쓰죠. 그래서 is로 시작을 합니다. is. 그런데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are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are you 이렇게 물어볼 때는 are 맞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괜찮아요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것, 이게 주어잖아요. 상대방 you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i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is 뒤에는 everything이 오는 거죠. 여기서 everything은 사람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뭐 상황, 일, 문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Is everything?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괜찮냐? 이니까 okay를 넣은 겁니다.

0: 물론 괜찮은이라는 표현이 okay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is everything fine? 뭐 is everything okay? 다양한 단어들을 넣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are you okay?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확실히 알 때, 상대방이 지금 뭔가가 일이 있었어요. 뭐 누군가하고 싸웠거나 윗사람한테 한 말이 들었어요. 그럴 때, Are you okay?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Is everything okay?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조금 돌려서, Is something wrong? 이렇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죠. Something은 무언가, wrong은 잘못됐나요? 뭔가 좀 잘못됐나요? 많이 돌려서 물어본 거죠? Is something wro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100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의 표현은 Is everything okay? 입니다. 이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let's start with our sentence. Is everything okay? We're going to change everything to something else. Is 뭐뭐 okay?
0: Everything, 모든 것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뭐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네요. 그러면 everything 대신에 뭐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Sure.
0: 음식, 뭐 신체 부위, 사물,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You can put almost anything in there.
0: Yeah, everything and anything.
1: Maybe you've checked into a hotel.
0: 아, 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1: And the staff ask you, is the room okay?
0: 아, 호텔에서 띠링띠링 전화 와서 손님, 방이 괜찮으신가요? Is the room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Is the room. The는 당신이 체크인한 그 방, 특정 방이니까 the room이라고 한 거죠.
1: And then the person you're traveling with is going to the thermostat and they ask, is the temperature okay?
0: Thermostat는 온도계를 뜻합니다. 자, is the temperature okay? 온도가 괜찮아요? 이 방의 온도를 물어볼 때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s the temperature okay? 지금 뭐 26도로 되어 있는데 괜찮아? 뭐더 내릴까? 올릴까?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거네요.
1: Maybe you remember that your friend was carrying a heavy suitcase yesterday.
0: 아, 어제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있던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1: So you ask your friend, is your back okay?
0: 그래서 친구에게 허리는 괜찮니? Is your back okay?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허리니까 is your waist okay?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Usually, if you have a pain in your waist, you would still call it your back.
0: 네, 우리는 허리라고 하는데요.
1: Your
0: 보통,
1: lower back.
0: 네, 보통 허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고통스러운 부위가 영어로는 back이라고 얘기를 해요. back이 물론 등이라는 뜻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ower back, 등의 아래쪽 부위잖아요. 그래서 보통 허리 waist를 얘기할 때는 허리 둘레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네, back은 보통 이제 우리가 허리 통증을 얘기할 때는 back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Is your back okay? 색쌤, 우리 영화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when should we meet? 우리 언제 만날까요?
1: 네. Is tomorrow okay? 내일 괜찮아요?
0: 아, 이렇게 시간을 넣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시간 잡을 때 내일 괜찮아요? Is tomorrow oka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언제 만날까? When should we meet? 요 질문은 그냥 또 기회가 되시면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1: Is your family okay?
0: Is your family okay? 네, 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은

0: 괜찮아요? Is your family okay? 네, 꼭 your가 들어가야 되겠죠?
1: So I heard we're meeting over here. Is the location okay?
0: 아,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가 괜찮아요? 장소는 location. 그런데 특정 장소니까 is the location okay? 더를 꼭 써줘야 되겠죠?
1: Is the meal okay?
0: 식사가 괜찮으신가요? Is the meal okay? 보통 식당에 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1: I heard you ordered brand A. Is brand X okay?
0: 아, brand A를 주문하신 것 같은데 brand X는 괜찮은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1: Sometimes that happens at restaurants when you're ordering a drink especially.
0: 아, 그러게요.
1: Is Sarah okay?
0: 사람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라 괜찮아? Is Sarah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1: Is cilantro okay?
0: 아, 고수 괜찮으세요? 네, 고수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특정 재료 뭐 요리할 때 넣어도 되는지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요. Cilantro라고 했는데요. 이게 고수라는 뜻인데 사실 스페인어에서 온 거라서 북미권에서는 멕시코에서 많이 고수를 사용해서 cilantro라는 말을 쓰고요. 영국에서는 cilantro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1: That's right.
0: Coriander.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는 음식도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고수는 더더욱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가장 흥미로워요. 가지. 가지.
1: Oh, yes, yes.
0: 미국에서는 eggplant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요. Aubergine. 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가기 전에 그 나라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뭐뭐 okay? 라는 표현.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패턴인데 진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죠?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Is the room okay?
0: Is the room okay?
1: Is the temperature okay?
0: Is the temperature okay?
1: Is your back okay?
0: Is your back okay?
1: Is tomorrow okay?
0: Is tomorrow okay?
1: Is your family okay?
0: Is your family okay?
1: Is the location okay?
0: Is the location okay?
1: Is the meal okay?
0: Is the meal okay?
1: Is brand X okay?
0: Is brand X okay?
1: Is Sarah okay?
0: Is Sarah okay?
1: Is cilantro okay?
0: Is cilantro okay? 자, 참고로 is 뭐뭐 okay의 뭐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서 또 다 많은 예문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다 괜찮아?
3: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2: 안 됐다. 얘기하고 싶어?
3: 이따가.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0: 네, 우리 친구가 많이 좀 힘들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다 괜찮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 영어로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아시죠? 딱 세 단어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아, 역시나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로 안 괜찮다라고 할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자, 좀 힘든 하루였어. 요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힘든 하루였다. 힘든 하루를 가졌다. 요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안 됐네. 이렇게 상대방이 힘든 거를 얘기했을 때 공감을 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미안해랑 비슷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큰 힌트입니다. 얘기하고 싶어? 그것에 대해서 나랑 대화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따가.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래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s everything okay?
5: Not really. I had a hard day.
4: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0: asking, though.
1: 다 괜찮아?
2: Is everything okay?
3: Is everything okay?
1: 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이네요. Is everything okay?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인다 누군가가 그럴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은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0: Not really. I had a hard day.
3: Not really. I had a hard day.
1: 네, not really. Is everything okay?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Not really. 별로라는 대답이에요. Not really. 자, 좀 힘든 하루였어. 어떻게 말했다고요?
3: I had a hard day.
1: 네, have a hard day라는 말이 안 좋은, 뭐 힘든 하루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Have a good day라는 말은 좋은 하루를 보내다이잖아요. 그래서 good, hard 이렇게 좀 다른 형용사를 넣어서 하루를 표현할 수 있어요. I had a hard day는 이미 하루를 보냈는데 힘들게 보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아유, 안 됐다. 얘기하고 싶어? 라고 했네요.
2: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3: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자, I'm sorry는 여기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감이다 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안 됐거나 상대방의 안 좋은 일에 공감을 해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게 진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I'm sorry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시 한번.
3: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그쵸.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Do you want to 뭐뭐는 뭐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에요. Talk, 말하다인데 여기서 뭐 대화를 하다라는 의미고요. Talk about 뭐뭐는 뭐뭐에 대해서 대화하다죠. It, 여기서 it은 뭐예요? Hard day, 내가 오늘 보낸 힘든 하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니?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따가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0: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3: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1: 자, maybe later라고 했어요. Maybe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3: 네,
1: 느낌이죠.
3: 아마도.
1: 네, 아마도. Later는 나중에. 그래서 아, 이따가라고 하면 사실 이따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maybe later. 뭐 나중에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Thanks for asking though라고 했어요. 자, 일단 thanks for asking까지만 얘기하면 물어봐줘서 고마워인데 though를 뒤에 붙였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괜찮은지 물어봐줘서 고마워라는 뉘앙스를 갖게 해준 단어입니다. Thanks for asking though.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표현들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 주는 게 좋겠죠?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3: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s everything okay?
0: Not really. I had a hard day.
2: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3: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인데요. Is하고 everything은 물론 따로 얘기해도 되지만 연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주세요. 배기 쪽에. Is everything?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3: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3: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잘하셨어요. 힘든 친구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Fabulous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3: Start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네, 자 오늘은 19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 mm-hmm. 교재 98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 Yes.
1: So we're at the airport finally. 여기는 이제 공항이 되겠는데요. 그 전광판을 보면은 mm-hmm. 거기에 이제 그 어느 뭐 어느 에어라인 컴퍼니는 뭐 저쪽으로 가고 어느 에어라인은 이쪽으로 가고 뭐 right. 나와 있잖아요.
2: 그쵸.
1: 네, 그래서 이제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조금 나름대로 좀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2: Right. Whenever we are at the airport, we're always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1: 아, 그런 이유 때문에?
2: 그쵸.
1: 그러니까 emotionally, we're so excited. 그래가지고 너무 그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들떠 있는 yeah. 기분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모양이군요.
2: When you're too excited, it's sometimes difficult to focus.
1: That makes sense, you know.
2: Right, right.
1: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왕좌왕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 너무 신나서.
1: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들도 그렇군요.
2: 다 비슷하죠.
1: 네. 네. 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느 이제 카운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을 알려주는 걸 보니 아, 제가 좀 전에 엉뚱한 전광판을 보고 있었나 보네요. 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2: Right.
1: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잘못 본 모양이군요.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상황을 들어보시죠. So, 실례합니다. 그 에어 캐나다 체크인 카운터가 어딘가요?
2: 아, 2층 D게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전광판을 보고 있었네요.
2: 아유, 그런 일은 자주 있어요.
1: 아유, 그래도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2: Very nice.
1: 네. Before it gets too late. 그러니까 right. 너무 그 늦기 전에 그나마 물어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2: Right.
1: 이런 말도 이제 굳이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표현. 내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right.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2: Of course.
1: 네.
2: Sometimes we just have to say things just to give a good response to them, right?
1: Exactly. Yeah. Just to give a good response.
2: Right. So that's the way we communicate in any language. Not everything we say is necessary, but you know, it's a natural flow, natural way of communicating.
1: Right.
2: Just give and take.
1: 그렇습니다. Right. 그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2: okay.
1: 항상 small talk 부터 시작해서
2: talk.
1: a little bit targeted sort of conversation,
2: right.
1: 약간 그 목표를 가지고 디테일이 있는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고
2: right.

0: 마지막에 가서 딥 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스몰 톡 중에서도 맨 아래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런 그 어딥니까? 어딥니다. 거기서 끝나는 말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난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들, 뭐 이웃이라든지 뭐 같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특별히 서양 문화에서는 이제 스몰 톡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한국에서는 뭐 있기도 하지만 좀 필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뭐 비즈니스 문화, 소셜 문화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I think you even wrote a book about it many years ago. So small talk leads to deep talk, but small talk is important leading to deep talk, right?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톡 따로 있고 무 자르듯이 이렇게 뚝 끊어서 저만치의 딥 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슬슬 이렇게 그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 가다가 이제 그 복도에서 지금 공항인데요. 마주친 어떤 직원처럼 보이는 분에게 실례합니다. 에어 캐나다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 있나요? 라고 위치를 물어요.
1: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Excuse me,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그렇군요. Air Canada check-in counter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자, check-in counter, 그러니까 check-in counter라는 말을 평소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 Right, check-in counter.
0: check-in counter.
1: So it's the place, it's the counter where the airline workers, airline staff, they help you check your bags in, get your airline tickets. They're basically the main people you need to meet
0: That's right.
1: to help you get checked in.
0: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 체크인 카운터. 자, 카운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카운터, 카운터. 이제 보통 이렇게 발음하게 되거든요.
1: Sure.
0: 우리말로 하게 될 때는. 근데 이거 소위 말해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1: Counter
0: counter.
1: or counter.
0: counter.
1: Check-in counter.
0: 체크인 카운터.
1: 천천히 발음하면 check-in counter.
0: check-in
1: Sure.
0: counter인데 빠르게 발음하면 특히 이제 미국식 영어라고 본다면 check-in counter라고 하는 경우도
1: 네.
0: 많다는 거죠.
1: Check-in counter.
0: 그렇죠.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counter가 counter가 된 거지
1: Right.
0: 카운터를 천천히 발음을 하면서 counter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check-in counter, check-in counter 다 좋겠는데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근데 에어 캐나다. 그래서 중간에 for로 연결하고 for Air Canada라고 묻게 되는군요.
1: Right.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그럼 예를 들어서 Where's the Air Canada check-in counter 해도 돼요?
1: That works perfectly fine.
0: 그 우리말식처럼 Air Canada check-in counter 이런 순서로 Where's the Air Canada check-in counter 해도 된다는 거군요.
1: That works.
0: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거긴요. 그것은 2층 D 게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1: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자, 우리는 2층, 그다음에 D 게이트 근처에라고 말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먼저 그것은 어디 근처에 있냐 하면은요. D 게이트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2층이죠라는 식으로 It's near D, a gate D on the second floor가 되는군요.
1: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1: 그런데 여기서 on the second, it's on the second floor near gate D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1: Right.
0: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1: Sure.
0: It's on the second floor near gate D 해도 뭐 아주 좋겠는데요.
1: Sure.
0: 네, gate D라고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ate D 이렇게 말이죠.
1: 맞아요. Gate D.
0: gate D.
1: 맞아요. Gate D 하면 정말 어색하죠?
0: 네.
1: Just gate D.
0: 네,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는 박자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자에 딱딱 맞게 마치 마디 안에 들어간 그 박자만큼을 그 안에서 이제 한마디 안에서
1: Right.
0: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따다다단 딴, 따다단 딴. 여기서 끝나줘야 되는데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그 박자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So gate D on the second floor. 이때

0: near, on the. 약하고 낮게 발음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어디에 위치를 묻고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들어보세요.
1: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2: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자, 근처에 라는 말을 할 때 near 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죠.
3: Yeah, near.
0: Near.
3: Near basically means like close to something or close by. You can also say it's close to gate D or it's near gate D. By context, it's the same thing.
0: 그렇죠. Yeah. 맞아. 바로 옆에 yeah. 있다, 가까이에 있다. Close to 혹은 near, 같이 뭐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어디에 있다고 위치를 잘 알려주니까 고맙잖아요.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3: Right. 네. So you say thanks.
0: Thanks.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제가 아까요 다른 전광판을 보고 있었네요.
3: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0: 네, I was looking, 제가 보고 있었지 뭐예요?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잘못된 엉뚱한 전광판을 earlier, 좀 전에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3: Right. 네.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여기서 wrong이라고 해가지고 뭐 틀린 이렇다기보다는
0: 네네.
3: It was, there are many, many screens, many monitors. You were just looking, you were not looking at the right one. The one that you needed.
0: 맞아, 네.
3: It's not a right or wrong thing, but you just didn't look at the right place.
0: Right. 제가 기차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이제 보고 있는데
3: right.
0: 이상하다, 왜 내가 타야 될 기차 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I was looking at the wrong board or wrong monitor or wrong screen. It was about 그쵸. The arrivals. I was supposed to go and look at the departure part. 그러니까 그게 출발선 출발하는 기차편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도착하는 편을 알려주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3: right,
0: 잘못된
3: right.
0: 거죠.
3: That's right.
0: So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이 되는 겁니다.
3: 그러니까 엉뚱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냥. 엉뚱한 걸 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행동을 설명하듯이 말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I was 뭐뭐잉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조금 전에 아까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3: Right.
0: 그때 earlier를 쓴다는 거예요.
3: Earlier.
0: Earlier.
3: So earlier means before. So maybe like 10 minutes ago,
0: 그렇죠.
3: 5 minutes ago.
0: 네.
3: Just before now.
0: 그럼 제가 right. earlier 말고 before라고 해도 돼요?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before. 해도 돼요?
3: Technically, it's not wrong. You can say it that way. But earlier sounds more natural.
0: 아, yeah. 보통 흔한 yeah. 경우에는 earlier를 쓴다는 거.
3: Right.
0: 지금보다 좀 전에 라는 뜻으로 아까. Yeah. 라는 뜻으로 earlier를 많이 말한다는 거군요.
3: Right.
0: 알겠습니다. 저기서도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아유, 제가 아까 글쎄 엉뚱한 전광판을 보고 있었지 뭡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That's right.
0: 들어볼까요?
1: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0: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자, 이 wrong 발음도 조금 짚고 가죠. 그
3: right.
0: 엉뚱한, 잘못된이라고 말할 때 wrong이라고 하는 거죠.
3: 좀 더 길게 동그랗게 wrong.
0: 동그랗게 하는 것도
3: What?
0: 뭐예요, 선생님?
3: Wrong.
0: Wrong. 아니 길게 하는 건 알겠는데 동그랗게.
3: 좀 더 동그랗게.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0: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네, 엉뚱한 화면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Wrong, 그죠?
3: That's right.
0: 이 wrong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그 sorry, you got the wrong number. 그 전화 잘못 걸었을 때
3: wrong number.
0: I've got the wrong number.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거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 나왔던 네. 기억이 나네요.
3: 가끔 제가 이런 발음이 들려요. 롱,
0: 롱. 롱.
3: 약간 옹옹 네. 이런 발음이 들리기 때문에.
0: 아, 그때 동그랗잖아요, 선생님. 옹옹 예. 더 동그라네 그게. 롱,
3: 그거는
0: 롱.
3: 약간 조금 드랍하는 식으로 옹 옹보다는 엉.
0: 왕.
3: 왕.
0: 아, 좋다. 왕 하면서 약간 그 길게 입을 좀 더 벌리면서 그렇죠 yeah. 이 모양을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wrong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3: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이 공항 직원분은 아유 뭐 그런 일은 자주 있죠
3: It happens all the time
0: It happens all the time
3: right.
0: 네,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It happens
3: 그냥 It happens 해도 괜찮아요 Oh it's okay it happens
0: It happens
3: It happens
0: 그렇죠
3: Anytime somebody makes a mistake 가끔 실수할 때도 보행 쌤, 아 괜찮아, it happens.
0: It happens.
3: It happens.
0: It happens.
3: 여기서는 공항이니까 얼마나 자주 있어요.
0: 네.
3: It happens all the time.
0: It happens all the time. Yeah. 그렇죠. 그냥 it happens. 딱 두 단어로만 끝날 수 있는 문장인데 it happens. 그럴 수도 있죠, 뭐. It happens. 근데 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It happens all the time. 늘 그런 일이 일어나죠. It happens all the time.
3: Right.
0: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승격부는 아유, 그나마 제가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다행이네요.
3: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자, 그러기에 yes. 망정이지. 우리말로 할 때 그러기에 참 다행이지 뭡니까 등등 이런 말이 영어로는 glad I 뭐뭐뭐가 될 텐데 right. 물론 이 말은 I am glad를 짧게 그냥 glad로 right. 시작한 거죠.
3: I'm glad I asked. You can just say glad I asked.
0: 그렇죠. Glad I asked. Glad는 G-L-A-D 그 입을 옆으로 이렇게 쫙 벌리면서 미소 짓듯이 glad 아 미소가 아니라 약간 입을 벌리고 웃듯이
3: 미소도 괜찮아요.
0: 미소.
3: Glad.
0: Glad. 그렇죠. 아주 기쁘다, 반갑다, 다행이다 라는 뜻으로 glad를 쓰는데 내가 뭐뭐하니 참 다행이네요. Glad I asked. 내가 물어봤다는 게 다행이에요. Before it got too late. 그 물어보는 시기가, it가 too late. 너무 늦어지기 전에 말이죠. Before it got too late. 그러니까 안심이다 라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3: Sounds like the passenger is, I mean, doesn't have much time.
0: Right.
3: Because she's kind of in a hurry. It's like, oh, I'm glad I asked.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그렇죠. 아유,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사는 말이 바로
3: sure.
0: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가 되겠습니다.
3: 여기서 glad 대신 thank goodness 해도 괜찮아요.
0: 맞아.
3: 참 다행히도 thank goodness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그렇죠. Thank goodness.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주 그냥 감사하기 짝이 없네요. Thank goodness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2: It happens all the time.
1: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라고 해서, 자, too late, 지나치게 늦게 라는 말이 되죠.
3: Right.
0: Too late, 둘 다 약간 길게 발음되듯이 발음합니다. Too late, 이지 too late, too late.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3: 조금 또박또박 too late.
0: Too late.
3: 강조하면서, oh,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그렇죠.
3: Yes.
0: 너무 늦어지기 전에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got를 또 굳이 썼다는 거.
3: Yes.
0: 네. 자 함께하신 내용은요 공항에서 Air Canada check-in counter를 찾고 있던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시죠.
1: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2: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1: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2: It happens all the time.
1: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3: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에어 캐나다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예요?
4: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3: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4: 아, 2층 D-gate 근처에 있습니다.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3: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아,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글쎄 엉뚱한 전광판을 보고 있었네요.
4: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3: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0: 아유, 그런 일은 뭐 늘 있죠.
4: It happens all the time.
3: It happens all the time.
0: 아유, 그나마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다행이네요.
4: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3: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3: Fantastic. Good job.
0: 아,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내가 좀 전에 뭐뭐를 하고 있었어요. I was in earlier 라는 표현도 있었고 glad I 그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말해서 내가 뭐뭐 하길 다행이다 라는 말 많이 그 예문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Yes.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3: That's right.
0: 네, 이 모든 건요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서 또 언제든지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Mm-hmm.

0: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2: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card, 뜻은 버리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여기서 discard라는 표현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discarded the old documents. 그는 오래된 서류를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discard the plan, discard the idea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버렸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car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중이라고 합니다.
1: 5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nnounced that the 2029 college entrance exam, which current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will take, is set to be held on November 16, 2028, under a revised format that eliminates elective subjects in the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science sections.
0: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없앤 개정된 방식으로 2028년 11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All right, so this probably hits home more for you than for me because I believe you have a 고1 학생 at home.
2: Yes.
1: But do tell us more.
2: Yeah. So my son will be taking this exact test.
0: Yeah. On the 16th of November, 2028.
2: Yeah, that's right. On November 16th, 2028. So I will be one of the parents praying, standing outside maybe the test centers, waiting for the test to be over. So it's the 2029 exam. We call it CSAT 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it's a new format. It's a revised format that eliminates elective subjects in Korean, math, and the social studies and science inquiry sections. Mm. And the Education Ministry announced that Korean math, social studies, and science will be tested under standardized curricula, while students will choose from 9 subjects only in the second foreign language and Chinese character section. The Korean section will have 45 questions, math 30, English 45, with 30% of math questions requiring short answers,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the current format. Students taking the inquiry sections must take both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integrated science, while Korean history will remain mandatory, and the scores will be released about a month later on December 8th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cheduled to announce details, test setting guidelines in March of 2028.
0: Whoa, that's a lot to take in.
2: It is.
0: But basically, there's been a revision, a big revision for current first grade high school students.
2: Yeah.
0: 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정되는 부분들, 약간의 이제 수정이 있는 부분들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인데요. 이 탐구 영역을 제가 영어로 여기서 이제 science section이라고 일부러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science라고 하면은 꼭 자연과학, 과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영어로는 social sciences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이런 과목들은 영어로 natural sciences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natur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가 다 the sciences 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탐구 영역이 그렇게 사탐과 과탐 로 어떻게 보면은 좀 simplify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 현재는 이제 직업 탐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28년 11월 16일에 시험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영역과 이제 과학 탐구 영역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사 과목은 이제 필수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2: Mm-hmm.
0: 언제 이 시험이 개최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This exam is set to be held at this date.
2: Right. When something is set to be held, so being held means it's set to take place. And when something is set to, it means that it's been planned or scheduled or is expected to happen. So it basically means that this test is scheduled to take place on such date.
0: Is set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To be held, to hold something. 뭔가 개최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028년 11월 16일에 현재 고1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2: And what about an elective subject? So elective subjects are, or as opposed to mandatory or core subjects, which are compulsory for everyone or all students to take,

0: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ank of Korea report reveals that industries highly vulnerable to AI account for 94% of Korea's youth employment drop over the last 4 years.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박용래님이요.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잘합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네요.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실 이태석 신부님 정말 멋집니다. 선한 영향력이 정말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1: Yeah.
0: 맞아요. 오프닝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셉 볼이라고 16년 전에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옆을 지키기도 했던 많은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최초의 수단의 신경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됐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박민님,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스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동적인 뉴스네요.
1: Yeah.
0: 신부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셨습니다. Yeah, I'm sure he's looking down from heaven and smiling with a big grin on his face.
1: I know. And think of, you know, the student himself, he's probably an inspiration yeah. to other people there as well.
0: He's paying it forward, isn't
1: yes.
0: he? And I'm sure now some people are going to look up to Joseph Ball and do the same.
1: Yeah.
0: 변담비님, 울지마 톤스.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과서로 울지마 톤스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애들을 가르치며 신부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았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아,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살짝씩 좀 울컥합니다.
1: Yeah,
0: 이 이야기 생각만 해도.
1: It's a very moving story. I, you know, I wish, oh, if he had lived a little bit longer. Yeah.
0: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Harry Styles의 노래 듣겠습니다. As it was.
2: Come on, Harry, we wanna say goodnight to you.

0: The fires that are going on. So it's become a deal breaker, which means that it's something that's not negotiable. So during London's record-breaking heat waves, having an office having an air conditioner has shifted basically from a luxury amenity to an absolute deal breaker for a lot of businesses and office tenants. But they say that about 80% of modern offices in London are fully air conditioned, and about 61% of premises in Westminster offer it, with older converted buildings in the West End facing major costs and structural hurdles to retrofit these systems. And even where cooling exists, they say many buildings face broken equipment, corporate energy saving temperature caps, or systems simply unable to keep up with extreme heat. And this is forcing companies to move meetings or even cancel events. And as a result, commercial real estate is seeing a sharp polarization between air conditioned and uncooled properties.
1: It's hard to imagine for people in Korea to live in a city, the capital city, no less, where some buildings don't have ACs.
0: Especially an office building, right?
1: However, in London, there are some very old buildings that are used as office buildings, and so it's not easy to retrofit the ACs in these, 100-year-old buildings, for example. But as you said, the financial district. That, most buildings there, they do have air conditioners, but it's the
0: The
1: slightly
0: older
1: older
0: buildings, the
1: buildings in,
0: historic areas, yes.
1: 런던 안에서도 나름이긴 한데요. 금융 중심지, financial district에서는 한90% 정도라고 했나요? 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80%, 네. 많은 이제 사무실들이 에어컨디셔너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런던 안에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오래된 이제 건물이 있다든지, 좀 유적지가 뭐 있다든지,
0: I mean,
1: 이러면은
0: if you think about
1: 힘듭니다.
0: it in another way, it means that up until like pretty recently, they were okay. So it means the weather has just become unbearable.
1: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런던이. 그러니까 에어컨디셔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지금도 주택에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실에는 그래도 설치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렌팅할 때, 예전에는 에어컨 있으면 좋지. It was, nice to have. It was a nice to have. 명사로 썼어요. 그 있으면 좋은 하나의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a must have.
0: It's a
1: It's
0: must
1: a
0: have.
1: deal breaker.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deal breaker가 뭐예요?
0: So deal breakers, that means if it's not there, we're not gonna sign. So it's a non-negotiable. It's something that we will not it, that we will not negotiate. So if it's not there, we're gonna look for a new place.
1: Okay. So deal, 계약, breaker는 깨지게 하는 것. 그래서 다 좋은데, 에어컨이 없어요? 안 해요. 우리 그럼 다른 건물 갑니다. 이렇게 그거 자체가 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가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버릴 정도로 런던이 너무 많이 더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임차인, 사무실 임차인을 영어로는 office tenants.
0: Tenants. So, in this case, I mean, you can be a tenant renting a home, but an office tenant would be a business or a person that rents physical office space in a building.
1: 그래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그런 임차인을 다 테넌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사무실 임차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office가 붙어요. office tenants. 그리고 보통 집 주인은 landlord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ondon's record-breaking summer heat has turned air conditioning from a nice to have into a deal breaker for many office tenants,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Now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0: Divers exploring a shipwreck off the English coast of Dover have discovered a 162-year-old bottle of Guinness dark beer or stout, which researchers in Belgium are currently analyzing to see if it is still drinkable and to potentially recreate its historic recipe.
1: 영국 도우버 앞바다에 가라앉은 난파선을 탐사하던 중에 162년 된 기네스 맥주가 발견돼 현재 벨기에 연구진이 이 맥주를 아직 마실 수 있는지와 1860년대 당시의 맛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Okay. It would be amazing if you could currently drink this
0: Yeah.
1: 162-year-old stout.
0: Yeah, so it's an intact bottle of Guinness from 1864, and they discovered it inside a shipwreck off the coast of Dover. They do have plans to recover additional buried bottles from the site. They're saying that they are analyzing samples from this stout to extract its DNA and potentially recreate the original 1860s recipe. I'm not sure if I could, even if it is drinkable, I don't know if I want to drink the 162-year-old stout, but if they are able to recreate the original 1860s recipe, I am all in. I would definitely want to try it. And they do say that if seawater hasn't penetrated the cork seal over the past century and a half, they say that, yeah, it might be drinkable.
1: 그래요.
0: Yeah.
1: 지금 이게 intact라고 하셨어요. intact라고 하면은 부러지거나 망가지거나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그냥 멀쩡히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크 마개가 있긴 한데 그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정말 162년 전 상태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뭐 세월의 흔적은 좀
0: It probably
1: 있겠지만.
0: hasn't spoiled.
1: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수 있고 뭐좀 맥주가 어떻게 발효가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0: It's already been. So that's why they're saying that if nothing has penetrated it should be drinkable.
1: Wow. Okay. A bottle of beer. 맥주 병을 발견한 거예요. 자, 흑맥주 stout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it says currently people are analyzing it.
0: Yeah, they are doing it right now. So it's an action, state, or condition. So this word, it shows that this condition or action or state is true at this very moment.
1: Currently는 부사인데요.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서 current 하면은 이제 지금의 뭐 현재의가 되겠지만 currently and then it says here analyzing. 그래서 현재 분석 중이다.
0: They're doing it right now.
1: Edible이라고
0: Edible, yeah.
1: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edible, edible. 마실 수 있는 거는 drinkable.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ivers exploring a shipwreck off the English coast of Dover have discovered a 162-year-old bottle of Guinness dark beer or stout, which researchers in Belgium are currently analyzing to see if it is still drinkable and to potentially recreate its historic recipe.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Karen Choi. 오늘의 문화 문장 유종의 미를 거뒀군요. 보내주세요. 영어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Colby Calais, Falling For You.

0: That was Colby Calais with Falling for You. 자, 주요 표현 다섯 개를 Karen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개최될 예정이다. Is set to be held.
1: It's set to be held, so it means that something is scheduled to take place on a certain date.
0: Set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헤드라인에서도 봤지만 수능 일자가 언제 수능이 치러질 것인지 정해진 거예요. 그럴 때도 쓸수 있고 또 선생님이 예문 한번 볼까요?
1: The next match is set to be held in 2 weeks.
0: 다음 경기는 2주 후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졌다는 뜻이죠. 네. Alright, what about vulnerable?
1: Vulnerable. It means being open to harm, attack, or damage. It can be either physically or emotionally.
0: 취약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to be vulnerable to something, 무언가에 취약하다. 예문 보겠습니다.
1: Older adults and very young children are vulnerable to the flu.
0: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독감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뭐뭐에 취약하다. 뭐이 경우는 독감이니까 걸리기 쉽다. 다음 표현은요. 다가오는 upcoming.
1: Upcoming. So upcoming, it's almost always used right before a noun to kind of describe scheduled events. So it means something is happening, appearing, or taking place soon.
0: 그래요. 형용사로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band will play a song from their upcoming album.
0: 앨범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발매가 될, 공개가 될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밴드는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될 앨범에 있는 수록된 노래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Deal breaker.
1: Deal breaker. So it's a single non-negotiable issue, condition, or behavior that causes a person or group to walk away from some sort of relationship, a job, a purchase, or a business contract.
0: Deal이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deal을 make 할 수도 있지만 break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ake or break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계약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파기가 되고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deal breaker는

0: 이런 어떤 뭐 딜을 이제 깨게 하는 야 그런 정말 안 좋은 어떤 조건을 보통 말하는데 중요하다는 뜻도 있죠.
1: Yes.
0: 그만큼 this is a deal
1: It's
0: breaker.
1: it would be like the number one thing that you look for.
0: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 이거 계약 안 할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고 아까 헤드라인에서는 런던에서 이제는 에어컨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사무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이랬는데 이젠 아닌 거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low salary was a deal breaker, so he rejected the job offer.
0: 결국은 일자리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낮은 연봉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연봉이 계약 파기의 주된 원인이다. That was a deal breaker.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Currently.
1: Currently, so this shows that an action state or condition is true at this very moment.
0: 부사니까 뒤에 뭐 동사나 형용사나 뭐 나와야겠죠. 그래서 현재 뭐뭐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museum is currently closed for repairs.
0: 그 박물관은 현재 수리를 위해서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은 유종의 미를 거뒀군요입니다. 자, 여러분의 문장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You ended on a high note라고 보내주셨대요. 고성선님, 정미현님, 손승현님, 4835번 쓰시는 분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This is a great expression, isn't it?
1: When you end something on a high note, that means you finished well, you finished something, you carried on through the end. So that would be a good way to say that our expression for today,
0: Exactly. It comes from music because notes are 음표 and a high note, if you think about music that goes da-da-da-da-dun, sort of ends on a happy, note. But if it goes da-da-da-da-da and ends on a low note, then it kind of feels a bit sad. I don't know. So ending on a high note. This is a great expression. It means it ends well. 아주 좋아요. 자, 박광실님, he turned it to fully bloom in the end.
1: I like that. Fully bloom. But I think just a little bit of like maybe grammatical change. We can make some grammatical changes. And just say that he fully bloomed in the end.
0: Okay, yep. He fully bloomed in the end.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자, 이어서 임유리님의 문장입니다. I made it with flying colors.
1: Yeah, flying colors. If you, you, if you, do you say you make it with flying colors? Flying colors is used when you've finished something on a high note. Usually you hear this at graduations. You finished with flying
0: Is that the
1: colors, I
0: verb we
1: think.
0: normally use? I don't know.
1: I think I've heard it with she finished with flying colors, graduated with flying colors. I've heard this, it's connected with graduations.
0: Exactly. Or
1: Or
0: tests.
1: tests. She finished the test with flying colors.
0: 맞아요.
1: So it means you've finished something and you did a really good job.
0: Exactly. 그래서 어떤 시험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학교를 졸업했을 때 정말 좋은 성적으로 했다. 라는 의미로 do something with flying colors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made it with flying colors. 좋아요. 자, 이은미님, all his efforts have borne fruit.
1: Yes, all efforts have borne fruit. That means you've worked hard and you are reaping the results, you're seeing the results. So this would be a good expression as well.
0: Yeah, it's great. 그래서 그 과실 결실을 맺다. 네. 결실을 맺다라고 할 때, to bear fruit인데요. 과거 형태로 born fruit. 너무 좋고요. 자, 이어서 최치영님.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0: Welcome back to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Wednesday, the 19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su Jin. We have the lovely Karen Choi in the studio with us,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unbrella. 자, 오늘 미국에서도 양산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지금 드릴게요. Karen?
1: What does a UPF rating on a sun umbrella or sunbrella or sunscreen indicate? Number one, ultraviolet protection factor. Number two, ultra powerful fashion. Number three, ultimate picnic friend.
0: 네. 보통 이제 양산이나 자외선 차단 의류 등에 UPF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UPF 지수, 이게 뭘 말하는 걸지 골라주세요. Number one, ultraviolet protection factor. Number two, ultra powerful.